0: 넘는데.
1: 정말요? 여기 이거 쓰시면 돼요. 하나 더 만들게요.
0: 어, 고마워, 빙고.
1: 여기가 사시는 곳이에요.
0: 어, 좋아. 내 집이구나.
1: 아니요, 할아버지 집 아니에요.
0: 어, 그래. 그럼 누구 집이니?
1: 저분들이요. 휴대폰으로 계산하고 잠깐 빌려 쓰시는 거예요. 여기 이 앱을 누르세요. 삑.
0: 오, 앱으로. 그래, 뭔지 나도 알아요. 삑. 쉬운데. 이런.
1: 그거 계산하셔야 해요.
0: 어,
1: 버튼을 누르세요.
0: 삑.
1: 그럼 제가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고 지금은 저녁 시간이에요. 음식 주문해주세요.
0: 알았다.
1: 여기 새 휴대폰 좀 봐. 오, 멋있다. 그걸로 뭐가 돼? 이건...
0: 안녕들 하시죠?
1: 여기로 오시면 어떡해요?
0: 여기가 레스토랑인 줄 알았는데.
1: 맞아요. 근데 레스토랑으로 오시면 안 돼요.
0: 왜 안 돼?
1: 집에서 휴대폰으로 주문을 하셔야죠.
0: 오, 그래 그래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다. 휴대폰 쓰란 말이지? 따르릉 따르릉 따르릉 따르릉.
1: 여보세요?
0: 아, 여보세요. 음식 주문을 하고 싶은데요.
1: 할아버지, 레스토랑에 전화하시면 안 돼요.
0: 뭐라고?
1: 주문은 앱에서 하세요.
0: 근데 메뉴가 없는데.
1: 앱에 있어요.
0: 어, 그래. 빅. 어, 그래. 어디 보자. 잠깐만. 무슨 음식 파는 레스토랑이지?
1: 무슨 뜻이에요?
0: 중국 음식이야, 이탈리아 음식이야?
1: 뭐든지 다 돼요.
2: 네, 피자 주문도 가능하고 부리토도 돼요.
0: 부르토?
1: 부리토. 무엇이든 주문할 수 있어요.
0: 어, 그래. 무엇이든 된다는 거지? 뭘 먹을지 생각하는 게 더 어렵네. 어, 미안 얘들아. 계산을 해야겠지? 삑.
2: 메뉴 추천이 필요하세요, 할아버지?
0: 아니, 내가 알 수 있어. 아, 그래. 삑. 커리맛 소시지 좋아.
1: 커리맛 소시지! 왜?
3: 근데 왜 커리맛 소시지예요?
0: 커리맛 소시지를 좋아하니까. 무엇이든 다 된다고 했는데.
1: 좋아요, 커리맛 소시지.
0: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문한 음식 가지러 왔어요.
2: 할아버지.
1: 음식 가지러 오시면 안 돼요. 빙고가 배달 갈 거란 말이에요.
0: 아, 그래. 알았어. 저기, 수고가 많으세요. 날씨가 좋죠?
1: 배달기사한테는 이야기를 잘 안 해요.
0: 오, 그래. 미안해. 빅. 내가 제대로 한 거 맞지?
1: 네, 맞아요, 할아버지.
0: 그거 다행이네. 이제 좀 먹어볼까? 너무 맛있네. 근데 여기서 혼자 먹어야 하는 거니?
2: 휴대폰에서 TV를 보셔도 좋아요.
1: 네, TV 앱이 있어요.
0: 좋아. 빅. 이거 제대로 하는 거 맞겠지?
1: 네.
0: 그래, 제대로 하는 거구나. 근데 이런 앱 누구나 만들 수 있어?
1: 아, 그럼요.
0: 뭐든지 만들 수 있는 거겠지?
1: 네.
0: 그래, 알았다. 이거 좀 빌렸어야겠네. 소시지 다 먹었고, 후식도 좀 먹어볼까? 삑? 파블로바.
1: 오, 파블로바 주문이 막 들어왔어.
0: 여기 간다.
1: 거의 다 됐어, 배달기사님. 준비? 삑! 삑! 좋아요. 이건 여기에 넣을게요.
4: 아빠가! 뭐? 동안에 아빠가 있어! 아! 빨리 꺼내! 빨리 꺼내!
1: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
4: 아빠 좀 꺼내줘요!
0: 여기! 내가 악어 앱을 만들었어! 여기 버튼을 누르면 악어 사냥꾼이 문 앞에 나타날 거야!
1: 저희가 지금 필요해요!
2: 앱 다운받아줘!
1: 어떤 그림이에요, 할아버지?
0: 작은 악어 머리 그림이야! 아주 귀엽게 생긴!
1: 알겠어요?
0: 오, 손님이네.
1: 맞아!
0: 안녕하세요, 여러분. 날씨 좋죠, 그쵸?
1: 혹시 앱에 있는 악어 사냥꾼이세요?
0: 네, 맞아요.
2: 여기 악어 잡아줄 수 있어요?
0: 물론이죠. 먼저 밖으로 내보내야 해요. 집안에 악어가 돌아다니게 두면 안 되죠.
2: 이제 뭐예요?
0: 당신이 악어 입을 꽉 잡아요.
1: 저요? 그럼 사냥꾼은요?
0: 저는 여기서 방법을 알려드려요.
1: 좋아요, 꽉 잡아, 빙거. 잡았어!
0: 등 위에 올라타요.
1: 좋았어, 올라탔어, 올라탔어.
0: 이제 어떻게 하죠?
1: 왜 우리한테 물어보세요? 악어 사냥꾼이시잖아요.
0: 앱이 아직 완성 안 됐어요.
2: 할아버지.
0: 아, 그래, 그래. 혹시 애완동물이 없는 집이 어딜까? 머리를 조심해, 머리를.

0: 고마워 여러분.
1: 저녁 준비됐어요.
2: 와, 저녁이다.
1: 커리맛 소시지야.
2: 와,
0: 맛있는 거.
1: 가세요.
0: 지난번에 집에 왔을 때보다 아이들이 많이 컸네.
1: 네.
0: 그래도 아직 애들은 애들이야.
3: 여보, 당신 차례야.
1: 나도 알거든.
3: 잘해봐.
1: 왜 항상 내가 지는 거야?
3: 게임은 머리를 굴려야 돼.
2: 엄마, 냉장고에 있는 파블로바 케이크 먹어도 돼요?
1: 안 돼.
2: 빙고 배고파요.
1: 그럼 완두콩을 먹으면 돼요.
2: 완두 뭐라고요?
1: 완두콩이야.
4: 회전 초밥집에서 먹는 거야. 쏙! 엄청 맛있어?
2: 괜찮아. 빙고는 완두콩 별로 안 먹고 싶어.
1: 먹어보지도 않고 그러는 거야? 그럼 배고픈 거 아닌데.
4: 빙고 생각났어. 우리 카페놀이 하는 건 어때?
2: 아니, 빙고 그냥 파블로바 먹을래.
4: 그럼 카페놀이를 같이 해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2: 오, 알았어.
1: 가보는 게 좋겠어.
3: 갑니다.
2: 블루이, 이번 이야기는 파블로바 케이크.
4: 여기 메뉴판 보시고 주문해 주시면 돼요.
2: 파블로바 주세요.
4: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왜 그러세요?
5: 봉주!
4: 어?
5: 봉주!
2: 아빠가 셰프 하시고 싶나 봐.
4: 안 돼요, 아빠. 아빠가 셰프 안 하셔도 돼요. 마당으로 돌아가셔서 엄마랑 게임 계속 하세요. 좋아요, 그럼 여기서 셰프 하세요.
5: 번쉐!
4: 파블로바 한 조각 준비해 주실래요?
5: 파블로바?
4: 네, 파블로바. 냉장고에 사요.
5: 파블로바?
4: 아니, 그건 다석이고 냉장고 안에. 보세요.
5: 아하, 파블로바.
4: 네, 파블로바. 손님에게 가져가 주세요.
5: 봉주루. 봉주, 봉주루.
4: 늦어서 죄송합니다, 손님. 파블로바 곧 나올 거예요. 새로운 셰프가 준비 중이에요.
5: 봉주, 파블로바.
4: 잠깐,
2: 이건 파블로바 아니에요.
4: 네, 이건 파블로바 아니에요.
5: 제가 여기 셰프입니다.
4: 이건 완두콩이잖아요.
5: 아위?
4: 완두콩이라고요.
5: 어디 있다는 거예요?
4: 여기 이거라고 했잖아요. 이거 파블로바.
5: 아, 이거로군요. 파블로바.
4: 네.
5: 완두콩.
4: 네, 그건 완두콩. 완두콩은 필요 없어요. 우린 파블로바가 필요해요.
5: 알았어요.
4: 정말 죄송합니다, 손님. 새로 왔거든요.
2: 히히, 괜찮습니다.
5: 여기 왔습니다, 파블로바.
4: 파블로바 어딨어요?
5: 여기 보세요, 파블로바.
2: 히히히, 진짜 이거예요?
4: 너무 작잖아요.
5: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4: 돌아가셔서 이만큼 큰 걸로 가져다 주세요. 이거, 이만큼 큰 거.
5: 봉주.
4: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2: 히히, 괜찮아요.
5: 봉주, 파블로바. 확인해 보세요.
4: 네? 고마워요. 이 정도면 됐어요.
5: 봉주.
2: 감사합니다.
4: 아! 뭐 하시는 거예요?
5: 울랄라, 케첩.
4: 파블로바에 케첩 뿌려 먹는 거 아니에요.
5: 울랄라, 울랄랄랄랄라.
4: 그만요. 더 이상 안 되겠어요.
5: 봉주.
4: 가세요.
5: 봉주, 봉주, 울랄라. 봉주!
4: 셰프가 왜 저러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손님이 파블로바 못 먹게 하려고 저러는 거예요.
2: 히히히, 말하는 건 재밌어요.
4: 다른 곳에서 재밌게 말하면 돼요. 여긴 카페라서 안 돼요. 그럼 다시 파블로바 준비해 드릴게요.
2: 봉주르. 저기 언니.
5: 어? 오랄랄랄랄라.
4: 잠깐, 바로 옆에 카페를 차리시면 어떡해요?
5: 봉주.
4: 어디 가시는 거예요?
2: 메뉴를 좀 보고 싶어서요.
4: 금방 오세요. 파블로바가 준비됐어요.
5: 오르바.
2: 메뉴 좀 볼 수 있을까요?
5: 메뉴 보여줘라.
4: 메뉴는 뭐가 있어요?
2: 완두콩 하나만 보이는데요.
4: 손님이 원하는 게 아닌데 파블로바가 없잖아요.
5: 오호, 오호, 아하, 오호하.
2: 다른 재료들을 올려서 예쁘고 맛있게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5: 봉주.
2: 근데 사실

0: 파블로바를 정말 먹고 싶어요.
1: 아, 울랄라.
0: 원하신다면 완두콩을 만들어주셔도 괜찮아요.
2: 그거 좋죠!
0: 하지만 파블로바랑 완두콩 중에서 뭐 먹을지는 빙고가 정할래요. 빙고는 그냥 억지로 먹는 게 싫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1: 맛있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3: 카페 메뉴 대결이네요. 능성이 설탕가루! 자기야!
1: 봉주르!
0: 도와드릴까요?
1: 와, 엄청 좋죠.
3: 만세!
4: 완성!
5: 봉주르,

0: 결정했어요. 파블로바.
1: 라골라 룰랄라.
0: 이제 먹어도 되겠죠?
2: 봉슈.
1: 올라라 모르구나.
3: 감사합니다.
4: 아빠가 방금 코딱지라고 한 거 알아?
3: 네?
2: 예?
3: 아빠, 너무해요.
0: 아빠가 주셨어요.
4: 알아요. 아빠가 결정하신 거니까 엄마도 괜찮아.
2: 오, 올라라.
3: 어떻게 코딱지라고 할 수 있어요?
0: 엄마, 여기 이거 보세요.
4: 우와! 아주 잘했어. 어서 와. 아빠 찾으러 가보자. 아빠 차례니까.
0: 좋아요, 엄마.

0: 안녕하세요. 여기 타투 가게죠?
1: 네.
0: 좋네요. 타투를 그리고 싶은데 아시죠? 멋있게 하고 싶어요. 아주 튼튼하고 강한 남자로 보일 수 있게요. 가능하겠죠?
1: 당연해요.
2: 저 자리에 앉으세요.
0: 등 위에 그려주세요. 힘이 세 보이려면 등에다 해야겠죠?
1: 네, 맞아요.
0: 타투는 어떤 걸 그려도 괜찮아요. 근데 좀 무섭게 보이는 걸로 부탁해요. 아시겠죠? 이해하셨죠? 해골에 칼이 있는 거 아니면 불타오르는 칼 같은 거. 해골을 좋아하는 것처럼. 예! 그냥 멋지게! 코브라 뱀이 오토바이 타는 거 아니면 불타오르는 오토바이. 뭔가 불타오르는 게 좋아요.
1: 알았어요.
0: 제일 중요한 건 사람들이 타투를 봤을 때 바로 우와! 저 사람 무서워 보인다! 라고 해야 돼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 아니라 특공대원처럼 멋지게 보여야 해요! 아우, 아우, 아, 아파요. 아파. 아우! 이제 다 돼가는 거죠?
1: 네, 끝났어요.
0: 아, 드디어 끝났군요. 요청한 대로 엄청 무섭고 남자답죠?
1: 그럼요.
0: 좋아요. 고마워요.
1: 멀려.
0: 어떤지 한번 볼게요.

이 소송을 통해서 국민 모두는 기후위기라는 위험 안에서 모두가 존엄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 종합적인 기본권으로서 환경권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그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결정이 난 게 가장 큽니다.

0: 아침에 일어나면 갈 데가 없는 게 굉장히
1: 하루에도 그만두고 바로 아니야 다시 해야 돼.
2: 근데 해는 또 다시 떠오르지 않습니까?
3: 황홀한 인생 2막을 위하여!
4: 위하여!
5: 좋아하는 거 즐기면서 이게 바로 행복이 아닐까 생각이.
6: 이제 소문이 다 났어.
7: 소자가 일냈다고.
8: 예, 이제 여기서 이제 뭐 그 생을 마감할 때까지 살아야죠.
9: 간식 먹자, 간식. 7월도에요,
10: 살아온 날은 행복이고 살아갈 날은 축복이라고.
11: 치매 환자의 증가가 전 세계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2: 치매 환자 실종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11: 치매 환자 증가입니다.
13: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맨날 갔는데도.
14: 연세는?
15: 85.
16: 이 누구세요?
17: 글쎄 모르겠니?
16: 누구세요?
15: 김서.
18: 제일 원인되는 물질은 늘 제거하는 치료법이 개발이 됐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4, 5년 정도의 치매 지연 효과가 있고 뭐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술을 오랫동안 드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실 수 있는데

0: 뚱뚱한 사람이 오래 산다. 체지방률 막 뭐 10%에 도전한다. 빼? 아니면 그냥 말아. 어쩌라는 거예요?
1: 지방만 30년 넘게 연구를 하신 분이라고
2: 하시죠. 지방 전문가래요.
3: 지방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서요.
2: 아, 예. 아.
4: 지방 세포의 개수가 어느 정도는 세팅이 된다.
3: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아기 때부터 시작해서 성인이 되기 전까지 그냥 갖고 사는 거예요. 그만큼의 수로.
0: 아, 이미. 그럼 살 빼도 지방 세포는 안 없어지겠네요.
3: 그게 바로 요요현상의 문제입니다. 지방은 매우 중요한 장기입니다. 기관이란 뜻이죠.
0: 교수님 30년 동안 연구하시다 보니까 좀 헷갈리신 거 아니에요?
3: 저는 결국 부르십니다. 다른 조직, 다른 장기하고 네. 교신할 수 있느냐. 지방 조직 안에 다양한 면역 세포들이 있기 때문에 네.
0: 지방은 쓸모없지 않다.
3: 네, 저는 그렇게 무릎짓고 싶습니다.
0: 각자 댁에 계실 때 본인의 뱃살을 잡고 가라. 미안하다. 내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널 미워했네. 같이 가자.
5: 본 특수부대에 관련된 견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잉카 같은 경우는 차분하고 좀 릴렉스하면서 스스로의 통제도 괜찮아요. 드로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다소 과격하고요. 임팩트 있고 다이나믹하죠.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 후원문의 080-961-9595.
0: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2: 네, 쉼없이 달려온 한 주. 바쁘게 지나온 일상 속에서 놓치고 있던 것들을 돌아보고 미처 살피지 못했던 마음과 일상을 바라보는 여유도 필요한데요. 오늘 시청자 리포트가 그 잠깐의 쉼이 되어드리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시청자 여러분은 EBS에 어떠한 이야기를 보내주셨을지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 주의 방송을 돌아보겠습니다. 시청자 리포트 출발합니다. 먼저 시청자들의 소중한 평가를 들어보는

0: 시청자 평가원 리뷰 시간 함께합니다. 김예람 교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네.
0: 자, 먼저 유아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1: 지난 8월 27일에 방송된 최고다 호기심 딱지 교감 장군과 부교감 장군 편에 대한 의견을 준비했습니다. 최고다 호기심 딱지는 호빵이 호떡이와 함께하는 상황극으로 인간이 몸에 대한 과학 지식을 배우는 어린이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회차는 목욕을 오래 하면 왜 손가락이 쪼글쪼글해지는지 궁금해진 남매가 교감 장군을 찾아가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곳에서 부교감 장군도 만나 두 장군이 우리 몸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신경의 작용을 성격이 다른 두 장군으로 표현한 점입니다. 교감 장군은 다급하게 명령을 내리고 부교감 장군은 차분하게 몸을 쉬게 해주는데요. 이름이 비슷한 두 개념을 인물의 말투와 행동으로 구분해 어린이들이 각각의 역할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었습니다. 특히 달리기 시합을 앞두고 꼴찌하면 어떡하지? 넘어지면 어떡해? 라고 걱정하는 상황이 좋았습니다. 평소에 아이들은 운동회나 발표를 앞두고 비슷한 긴장을 경험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폐와 심장, 위, 근육이 각각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여주니 스트레스라는 말이 막연한 기분에 그치지 않고 직접 느껴지는 몸의 변화와 자연스럽게 연결되었습니다. 이는 아이들이 긴장할 때 숨이 가빠지거나 심장이 두근거렸던 경험을 떠올리며 방송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성이었습니다. 또 교감 장군을 나쁜 인물로 부교감 장군을 좋은 인물로 나누지 않은 점도 좋았습니다. 교감 장군은 위험에 대비하도록 몸을 준비시키고 부교감 장군은 몸이 쉴 수 있도록 돕는데요. 마지막에는 두 장군이 함께 균형을 지킨다고 정리합니다. 흥분은 무조건 나쁘고 쉬는 것만 좋다는 식으로 끝내지 않고 두 역할이 모두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만 교감신경의 역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짚어주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방송에서는 달리기를 앞두고 긴장하는 상황을 통해 교감 장군이 스트레스의 반응에 움직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에는 목욕할 때 손가락이 쪼글쪼글해 지는 것도 교감 장군이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앞서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역할을 설명한 만큼 어린 시청자들은 목욕하는 것도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인가 하고 의문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궁금증으로 돌아왔을 때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것 외에도 교감 장군이 하는 일이 있다는 설명을 짧게 덧붙였다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긴장할 때만 일하는 게 아니라 물에 오래 들어가 있을 때도 하는 일이 있어 라고 연결해 주었다면 아이들이 앞서 배운 내용과 손가락에 주름이 생기는 현상을 혼동하지 않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한 뒤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는 질문이 있었어도 좋았겠습니다. 너희는 언제 심장이 두근거렸는지 긴장했다가 편안해진 적이 있니? 처럼 잠시 생각하게 했다면 두 장군의 이야기가 아이들 자신의 몸을 이해하는 경험으로 이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회차는 낯선 과학 개념을 개성 있는 인물과 익숙한 상황으로 풀어내 재미있게 전달한 유익한 방송이었습니다.
0: 어린 시청자들이 이 방송의 내용을 실제로 내 몸의 경험으로 연결하는 것들이 좀 더 필요한 구성이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체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더 이해를 돕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1: 네, 보통 개념이나 원리를 설명할 때 어른들한테는 개념이나 정의를 먼저 알려주고 그 다음에 예시를 설명하기가 마련인데요. 아이들은 그 특정 개념을 학습하려는 게 아니니까 어려운 어휘를 알려주기보다는 이 개념이 아이들과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교감신경은 이런 역할을 해 하고 예시를 알려주기보다는 친구들 앞에서 발표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니? 또는 이제 달리기 시합을 하기 전에 어떤 기분이 들었니? 등 아이들이 자신의 경험과 연결할 수 있는 질문을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개념과 원리가 자신의 삶과 연결되고 있다는 그걸 알게 해주는 거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한 번 더 물어볼 수 있는 질문까지 더 주어졌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프로그램 어떤 부분 짚어볼까요?
1: 지난 8월 30일에 방송된 기획강연 청년에게 최연석 1부 버티다 보니 꿈이 생겼다 편에 대한 의견을

0: 준비했습니다. 기획 강연 청년에게는 학교 밖 청소년을 비롯해 고맙습니다. 자신의 길을 찾고 있는 청년들에게 인생 선배들의 경험을 들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서로 다른 출발점과 속도를 가진 이들에게 배움과 격려를 전한다는 점에서 교육방송으로서 의미 있는 기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최현석 셰프가 생계를 위해 요리를 시작한 뒤 자신의 요리를 세계에 알리겠다는 꿈을 갖기까지의 과정을 들려주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성공한 사람의 출발을 특별하게 포장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요리에 남다른 뜻이 있어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가족의 권유로 주방에 들어갔고 힘든 시간을 견딘 것도 성실해서가 아니라 형편이 어려워 요리의 길을 계속 걸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처음부터 열정과 목표가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에서 아직 방향을 찾지 못한 시청자들도 자기 이야기처럼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요리를 시작하고 한참이 지나서야 꿈이 생겼다는 이야기는 프로그램의 기획 취지와 잘 맞았습니다. 학교를 떠나 다른 경로를 찾거나 잠시 진로 탐색을 멈춘 이들에게는 꿈을 빨리 정해야 한다는 말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연은 경험을 쌓는 과정에서도 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지금 목표가 분명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여유를 전했습니다. 교사로서 방송을 봤을 때는 중학교 2학년인데 요리를 시작하기에 늦지 않았느냐는 학생의 사연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이에 최현석 셰프가 충분히 다양한 경험을 해본 후 진로를 선택하는 시기에 고민해도 늦지 않다고 답해준 부분이 좋았습니다. 진로를 서둘러 결정하기보다 자신을 알아갈 시간을 충분히 가져도 된다는 메시지로 들렸습니다. 다만 핵심 주제인 버티기는 조금 더 세심하게 다뤘으면 좋았겠습니다. 앞에서는 약속한 근무 시간을 넘겨 일하거나 회식 뒤 술에 취한 선배들을 챙겨야 했던 경험이 등장합니다. 이후 후배들에게 1년 동안 도망가지 않기를 약속받는다는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이를 배우며 겪는 어려움과 부당한 대우를 구분하지 않으면 힘든 환경도 무조건 참아야 한다는 뜻으로 들릴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학교나 직장을 떠나 다른 길을 찾는 시청자도 함께 보는 프로그램인 만큼 떠나는 선택 역시 필요할 수 있다는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실력을 쌓으려면 시간이 필요하지만 자신에게 맞는 환경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짚어주었다면 버티라는 조언을 더 균형 있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방송은 처음부터 꿈이 분명해야 한다는 부담을 덜어주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기 길을 발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양한 출발점에선 청소년과 청년들이 자신의 현재를 조금 더 여유 있게 바라보도록 돕는 의미 있는 강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 강연 프로그램 제작 시에는 좀 특별하게 어떤 점들을 고려하면 좋을까요?
0: 네. 이번에 살펴본 기획 강연 청년에게는 학교를 이제 그만둔 학교 밖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데요. 저는 강연 프로그램을 만들 때 시청자들이 어떤 상황에서 그 강연을 듣는지를 고려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방송에서 학교 밖에서 길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누군가한테는 다시 시작할 용기를 줄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한테는 나도 학교를 그만두면 잘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말로 들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처럼 강연자의 경험과 모든 이제 조언들이 학생들의 상황에 모두 맞는 것은 아니니까 방송이 끝나고라도 학생들이 좀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안내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보완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다음 프로그램은 부모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죠.
0: 지난 8월 17일 방송된 부모의 첫 성교육 성스러운 상담소 편에 대한 의견을 준비했습니다. 부모의 첫 성교육은 부모를 대표하는 방송인 패널과 성교육 전문가가 자녀의 성장 과정에서 마주하는 성교육 고민에 대해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지막 회차인 이번 편에서는 사연을 보낸 부모들을 스튜디오에 초대하고 가정에서 촬영한 일상을 살펴보며 가족 사이의 신체 경계와 이성교제, 사춘기 자녀와의 갈등을 상담했습니다. 가장 좋았던 건 세 가지 상담이 모두 아이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집에서 옷을 벗고 지내는 습관은 부끄러운 것이라고 가르치기보다 사생활과 신체 자율성을 알려주는 문제로 방문을 닫는 행동은 부모에게 무언가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공간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설명했습니다. 부모에게 걱정스럽게 보이는 행동도 아이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

0: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정보까지 공개할 필요가 있었는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히 세 사연의 주인공이 모두 초등학생이라는 점에서 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아이들이 촬영으로 얼굴이 공개되는 것에 대해 당장은 이해하더라도 방송 내용이 여러 사람에게 알려지고 하나의 기록이 되어 오랜 시간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사실은 충분히 예상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교사로서 봤을 때는 같은 반 친구들이 방송 내용을 장난이나 놀림의 소재로 삼을 가능성도 걱정되었습니다. 성장한 뒤에는 당시 공개된 이야기를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고요. 첫 번째 사연에서는 촬영을 위해 최소한의 옷을 착용했다는 취지의 자막도 등장했습니다. 신체 노출을 조절하려는 배려는 있었지만 특정 아이의 평소 생활 습관이 알려진다는 점을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따라서 화면에 무엇이 보이는지 뿐 아니라 방송을 통해 그 아이의 어떤 사생활이 알려지는지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아이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줄이고 민감한 사연을 익명으로 재구성했다면 필요한 조언을 전하면서도 아이의 부담을 덜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상담에서 강조한 것이 아이의 몸과 사생활에 대한 존중이었던 것만큼 그 원칙이 방송의 전달 방식에도 이어졌다면 더욱 의미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방송은 부모가 아이를 통제하기에 앞서 이해하고 일상 속 대화부터 바꾸어보도록 도운 의미 있는 마무리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내용의 방송을 제작할 때 아이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방식을 함께 고민한다면 프로그램이 전하고자 한 존중의 메시지가 더욱 잘 전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 제작진들이 이런 비방송인들의 어떤 이야기를 좀 다룰 때 좀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사안들 또 주의해야 되는 지점들이 많은 것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 나누고 있잖아요. 한 번 더 짚어봐 주실까요?
0: 네, 비방송인들은 아무래도 방송 이후의 영향이나 그런 반응을 예상하기 어려울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작진이 기획 단계에서 공개 범위나 그에 따른 부담을 좀 충분히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저는 이번 방송처럼 아이가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는데요. 일단 아이의 사생활 공개는 부모님이 동의했다는 그 이유만으로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가 지금은 방송에 나오는 걸 좋아하거나 또는 괜찮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인지를 잘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획 단계부터 부모와 상담을 한다고 해서 아이의 모습이 그대로 꼭 나와야 하는지 이게 꼭 필요한지를 검토하고 교육적인 내용을 전달하면서도 아이의 사생활은 보호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1: 취미는 과학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0: 지난 8월 21일에 방송된 취미는 과학, 유체역학, 이 흐름에 올라타시겠습니까? 편에 대한 의견을 준비했습니다. 취미는 과학은 과학자와 떠나는 유쾌한 기차 여행이라는 콘셉트로 과학이론을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풀어내는 과학 토크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민태기 박사와 함께 물과 공기가 어떻게 흐르고 움직이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무거운 배가 물에 뜨는 이후부터 자동차 브레이크가 작동하는 원리까지 생활 속 여러 현상을 유체역학으로 설명했습니다. 가장 좋았던 건 익숙한 현상에 질문을 던지며 호기심을 끌어낸 점입니다. 우리는 보통 무거운 물체가 물에 가라앉는다고 생각하는데요. 방송에서는 무거운 나무와 가벼운 돌을 비교하며 무게만 으로 물에 뜨고 가라앉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지 되묻습니다. 당연하게 알고 있던 사실을 다시 생각하게 한 뒤 과학 개념을 소개하니 시청자도 설명을 더 들어보고 싶은 마음에 드는 구성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의 발견을 이야기로 풀어낸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왕관을 부수지 않고 순금인지 알아내려 했던 아르키메데스의 이야기나 깊은 우물에서 물을 끌어올리지 못해 해결 방법을 찾았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과학이 처음부터 어려운 공식으로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의 궁금증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전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출연진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솔직하게 되묻는 모습도 또 좋았습니다. 전문가의 설명에 고개만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어디가 헷갈리는지 이야기하고 자신이 아는 사례와 연결해보는데요. 시청자도 비슷한 지점에서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은 함께 배우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다만 질문에 대한 설명이 시청자의 궁금증을 충분히 풀어주었는지는 조금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자동차 브레이크를 다루는 부분이 대표적입니다. 방송에서는 발로 페달을 누르는 작은 힘으로

0: 어떻게 무거운 차를 멈출 수 있는지 질문하고 액체를 통해 힘을 전달하는 장치의 원리를 설명하는데요. 질문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지만 답변이 힘과 면적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식으로 이어지면서 내용을 따라가기가 다소 어려웠습니다. 화면에 그림과 수식이 제시되고 구체적인 숫자로도 다시 설명되었지만 계산 결과를 이해하는 것과 실제 장치의 작동을 이해하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시청자에게는 여전히 그래서 내가 발로 누른 힘이 어떻게 차를 멈추게 한다는 거지? 라는 궁금증이 남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회차는 물과 공기의 흐름을 연구하는 일이 교통수단과 날씨처럼 우리 생활 곳곳에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준 흥미로운 방송이었습니다. 익숙한 현상도 다시 질문해보면 새로운 배움이 된다는 과학의 즐거움을 전한 시간이었습니다.
1: 조금 더 따라가기 쉽게 편하게 구성이 된다면 어떤 방식이 있었을까요?
0: 설명을 마친 뒤 자동차 브레이크가 작동하는 그 장면을 간단한 애니메이션으로나마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송에서도 이제 브레이크 부품을 확대한 영상이나 수식들이 많이 나오긴 했으나 이런 과정을 이제 전체적인 브레이크가 작동하는 원리로 연결하기는 많이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만약에 브레이크가 작동하는 그런 장면을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앞서 설명한 수식이나 그런 그 원리를 설명해 줬다면 시청자도 발로 누른 힘이 어떻게 그 무거운 자동차를 멈추게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달을 밟는 순간부터 차가 멈추기까지의 그 과정을 이제 말로만 설명하기보다 시각적으로 보여줬다면 시청자도 아까 앞서 말이나 수식으로 들었던 설명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1: 자, 지금까지 김예람 교사와 함께 EBS 각 분야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들어봤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이스토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큐프라임, 주식의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큐프라임 주식의 시대는 주식 투자 인구 약 1,500만 명 시대를 맞은 대한민국 자본시장에서 개인 투자의 실패 원인과 AI 투자 열풍에 대해서 알아보는 다큐멘터리입니다. 그중 일부는 노벨 경제학상이 조명한 이론의 바탕을 둔 투자 실험을 통해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왜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지에 초점을 맞추면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오늘은 주식의 시대 1부, 우리는 왜 투자에 실패하는가를 제작한 한가름 PD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자, 주식의 시대 첫 기획을 어떻게 하게 된 건지, 왜 하필 EBS가 이런 기획을 하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2: 제가 카페에 있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그 주식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주식이 화두인가? 라고 생각이 들어서 서점에 가봤는데 서점에서 베스트셀러 10권 중에 7권이 주식 관련된 책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에게 가장 그 화두가 되고 있는 건 주식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지점에서 이제 콘텐츠의 기획을 잡게 되었고요. 또 마침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올해가 증권시장 개장 70주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 사람들이 제대로 된 주식을 좀 알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우리가 주식의 본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개념부터 기본 정의 이 모든 것을 다 체계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왜 투자해서 이렇게 버는 법만 알려주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투자해서 오히려 잃지 않는 법을 알려줘야겠다. 그것이 더 우리 사회에 지금 필요한 이슈가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이 프로그램을 그 방향으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0: 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실험이었는데요. 어떻게 구성하게 되셨을까요?
2: 저희가 2002년에 그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다니엘 카너먼 교수의 전망이론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그 전망이론이라는 게 사실 사람들이 이익을 얻을 때보다 손실을 얻을 때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더 많아진다는 거를 얘기를 해주는 이론인데요. 저희가 이거에 주목해서 상금과 벌금 실험을 만들었습니다. 상금 실험에서는 사람들이 100% 이제 이익을 얻기 위한 확실한 보상을 추구하는 걸 얻는다는 결과값을 얻었고요. 그리고 벌금 실험에서는 100%의 3천만 원 확률로 사람들이 벌금을 내야 되는 상황과

0: 그다음에 80%의 확률로 4천만 원을 내거나 혹은 20%의 확률로 이 0원을 내거나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할까 궁금했던 실험이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저희의 예상과 유사하게 그리고 또 그 전망 이론의 결과값과 유사하게 이 실험의 결과값을 내주었어요. 사람들이 상금 실험에서는 이게 없는 거다 보니까 확실한 보상을 선택하지만 이 벌금 실험에서는 굉장히 불확실한 선택을 오히려 더 선택하는 그런 성향을 많이 보여준다는 것을 했던 실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저희가 투자에서도 아, 이 전망이론이 확실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었던 실험이죠.
1: 실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좀 없으셨을까요?
0: 저희도 사실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출연자들을 이렇게 모집을 해서 실험 결과값을 저희도 그날 현장에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초조한 마음으로 그 결과값을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그 결과값에 많이 맞춰서 나오기는 했었고요. 사실 조금 아쉬운 점은 연구 논문의 결과에서는 벌금 실험의 경우에서는 사람들이 불확실성에 투자하는 것이 9대 1이나 8대 2 비율로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근데 저희의 실험 결과에서는 그게 거의 한 6대 4 정도 비율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으니까 실패한 결과인가 하고 저희가 당황을 그때 조금 했었는데요. 사실 결과의 그 원인으로는 저희가 뽑은 그 참가자분들이 다 투자에 이미 진심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어서 투자를 자신들이 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선택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기존의 연구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성향을 보여주셨던 거죠. 그래서 혹시나 이 실험 결과가 최근 들어서 이게 바뀐 건 아닐까 하는 걱정에 저희가 서울대와 이화여대 각각 1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똑같은 실험을 또 진행을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값은 거의 9대 1, 8대 2 이 정도로 불확실성을 선택하는 결과값이 정확히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직 투자에 대해서 크게 막 뛰어들어서 실패를 경험해본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태여서 그 결과값이 유효하다는 걸 알게 되었죠.
1: 투자 실패 경험을 사실은 솔직하게 공유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꺼려지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거든요. 처음에 어떻게 이 분들을 좀 섭외하셨나요?
0: 사실 과연 자신의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알려줄 사람들이 몇이나 들어올까 저희도 좀 모집이 잘 안 될까 봐 처음에는 긴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불과 일주일 만에 무려 한 241명 정도가 저희한테 신청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그중에서도 저희가 뭐 연령, 성별, 그다음 직업, 뭐 투자 기간, 뭐 자산 규모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중에서 25명의 참가 자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촬영 자체가 저희가 굉장히 길었어요. 하루 종일 촬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출연자분들이 굉장히 촬영을 기다리시면서 고통스러우실까 봐 걱정을 했는데 이 쉬는 시간마다 주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대기실에서 삼삼오오 모여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즐거워하시면서 이게 방송 촬영이 끝나고 나서 이분들이 스스로 단톡방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단톡방 안에서 정보 공유를 활발하게 하고 계시고요. 굉장히 좋은 출연자분들을 저희가 만났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그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네요.
2: 네, 실험 세트장을 보니까 드라마 오징어 게임과 유사하더라고요. 혹시 의도된 걸까요?
0: 네, 맞습니다. 사실 주식이라는 게 촬영을 할 때는 굉장히 좀 한계가 있는 소재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찍을 수 있는 그림이 주식 이 창, 핸드폰으로 보는 주식 창밖에 없고 하다 보니까 어떤 컨셉을 좀 잡는 것이 좋을까 촬영에 있어서 조금 고민되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막 자료를 찾던 중에 미국의 아카디안 자산운용사에서 오웬 라몬트라는 수석 부사장이 쓴 리포트를 우연히 발견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리포트에 보면 한국인들은 오징어 게임처럼 투자를 한다라는 그 문구가 있어요. 오징어 게임의 드라마에서도 투자에 실패해서 오징어 게임까지 들어오는 그 실제 참가자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차용해서 우리가 오징어 게임을 컨셉으로 가져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무대 세트도 블랙으로 다 처리를 하고 주식은 아무래도 빨강과 파랑, 상승과 하락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차용을 해서 빛과 조명으로 좀 상승과 하락을 좀 더 잘 보일 수 있게 연출하도록 했습니다. 이 두 번째 주식 매도 실험 같은 경우에는 그

0: 오징어 게임에서 유리다리 건너기 그 미션이 나와요. 주식하는 사람들이 내가 과연 어떤 타이밍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하는 그런 불안한 요소를 굉장히 닮아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유리다리 건너기 게임을 좀 오마주해서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출연자들이 이 직접 유리다리 건너듯이 퐁당퐁당 이렇게 뛰어다니시면서 막 불안했다고, 이거 나 정말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그 표현들을 막 해주시다 보니까 굉장히 저희가 뿌듯했습니다.
1: 아무래도 압축적으로 이제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아깝게 잘라나가는 부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0: 그 방송에 아무래도 한정된 그 시간 때문에 저희가 많이 줄여야 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신정철 님이라고 저희 출연자분이 한분 계셨는데요. 일상 촬영에도 나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한 달에 한 번씩 가족들과 함께 다 같이 집에 거실에 모여서 PPT를 만들고 그 PPT로 이제 가족들에게 투자 상황을 공유를 하고 뭐 그러면 이제 주식이 올랐다 하면은 자녀분들이 그럼 아빠, 나이 학원을 더 다녀도 돼? 이러면서 그럼 또 아버지는 근데 지금 이거는 이 단기간에 오른 거니까 잘 고려를 해봐야 된다 하면서 가정 내에서도 그렇게 실제적인 금융교육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 너무 놀라웠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으면 좋겠다 했던 부분이었는데 아쉽지만 이 부분도 시간 관계상 날아가 버려서 너무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2: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000포인트를
3: 대장과 동시에 7,000을 넘긴
2: 8,000을 넘어서며 사상 처음으로 9,000을 돌파하며 새 역사를 썼습니다.
4: 거의 한60% 손해보고
5: 수익을 없앤 마이너스
6: 제 마이너스 92%
7: 하락장 때 거의 죽음이었죠.
8: 첫 번째 상금 실험입니다.
9: 아까보다 훨씬 어려운데요. 완전히 달라요.
1: 방송에는 국내외 저명한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이 출연을 합니다. 뭐 아까 말씀하신 노벨 경제학상 받으신 분들도 나오시고요. 이분들 섭외하실 때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0: PD를 하면서 10년 정도가 됐는데 섭외가 가장 어려운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아무래도 인터뷰를 이 시점에 해도 그 뒤에 방송이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고 잘못된 예측을 했을 때이 산업 전반적으로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나올까봐 금융권, 뭐 증권업계, 막 한국거래소 모든 곳에서 다 처음에 거절을 하셨어요. 네.
1: 조심스럽죠.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아이템을 엎어야 되나 하는 과정이 정말 2개월 정도가 있었고요. 막바지에 정말 안 되겠다 싶어서 금융위원회에 찾아가서 금융위원장님께 직접 이제 얘기를 드렸어요. 저희 EBS는 이렇게 금융교육을 위해서 이거를 방송을 할 것이며 이 사람들이 지금 금융교육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되는 시점인 것 같다라고 설득을 했더니 이제 금융위원장님이 오케이를 해주시면서 그 아래 유관기관들이 다 협조하는 걸로 돌아서면서 이게 완성이 될수 있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해외 전문가들도 굉장히 섭외가 이번에 잘안 됐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오웬 라몬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희가 이분도 2개월 동안 섭외에 공들인 분이거든요. 아무래도 한 자산운용사의 이제 수석 부사장이다 보니까 섭외 자체가 어려움이 있었고 이분과의 컨택조차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딱 마지노선으로 정해놨던 그 날짜 바로 전날 이 섭외가 어떻게 닿아가지고 다행히 인터뷰를 할수 있었고 그 인터뷰로 저희가 오징어 게임 컨셉까지 잘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10: 글로벌 OTT에서 인기 프로그램 6위를 차지하는 등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혹시 기억에 남는 시청자 반응이 있을까요?
0: 네, 정말 수많은 댓글들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가장 유튜브에서도 아마도 가장 그 좋아요 수를 많이 받은 댓글일 거예요. 진짜 내돈 걱정해주는 거는 부모님과 EBS밖에 없다. 이 댓글을 봤을 때 굉장히 좀 기분이 좋았어요. 저희는 정말 왜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잃을 수밖에 없을까에 대해서 더그 얘기를 집중적으로 해주고 싶었고요. 저희의 의도를 좀 많이 파악해 주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지금 코스피가 5천을 넘어서 막 9천까지도 가는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주변에 보면은 돈을 벌었다는 사람은 여전히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돈을 벌

0: 알지 못할까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된 방송이어서 이런 저희의 그 진심이 좀 담긴 그런 댓글을 이렇게 딱 봤을 때 저희도 좀 기분이 굉장히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1: 네. 방송을 보면 이제 마지막에 좀 구조적인 문제를 확실하게 짚으면서 끝이 나잖아요. 기획 의도를 설명하실 때부터 사실은 이런 결론을 생각하셨던 거죠?
0: 네, 사실 처음부터 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저는 가장 컸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근본적인 문제는 이 기업의 자체에서도 변화가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정부에서도 이 증시를 살리기 위해서 좀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야 이게 선순환 구조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기획부터 저희가 이 구조적인 문제는 짚어주자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하지만 개인도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개인의 심리적인 문제도 같이 함께 다루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붙인 거죠.
2: 그거 하나예요. 감당할 수 있는 위험만 짓죠.
1: 굉장히 많은 가르침과 시사하는 점을 남기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가름 PD와 함께 주식의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주식의 시대 계속해서 애청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0: 4개월 만에 주가가 3천에서 한 5천, 이제 그 이후로는 더 9천까지 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저희는 우리나라의 뭔가 증시의 이런 역사적인 순간을 굉장히 전 국민이 다 같이 봤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전대미문의 이런 일들 속에서 그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저희 방송을 보셨다면 조금 더 나만의 투자 기준을 좀 명확하게 이렇게 딱 잡고 그다음에 안전하게 투자해서 실패하지 않는 법을 조금 더 배우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방송을 너무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자,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현 주소를 깊이 있게 파헤친 다큐멘터리 주식의 시대. 앞으로도 EBS는 사회,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본질을 꿰뚫어보는 시선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꾸준하게 찾아가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EBS 순서는 다시 꺼내보는 화제작, 이로운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EBS 다큐프라임 잡초선생 2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연에서 살아가는 시골 잡초들이 마주한 어려움과 기발한 생존 전략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시죠.
3: 남부러울 것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는 시골 잡초들. 여기에선 어떤 식물이라도 살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곳은 사실 수많은 경쟁자들이 앞다투어 쏟아져 나온 곳입니다. 당신이 미처 몰랐을 시골 잡초의 치열한 순간들. 더 빠르고 더 기발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기회를 빼앗겨버리는 전쟁터. 이제 잡초의 진짜 이야기를 들어볼 차례입니다.

독약이 골고루 뿌려지고 있습니다. 언제나처럼 잡초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집니다. 처참한 현장입니다. 운 좋게 죽음을 피해갔더라도 자비란 없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대학살. 잡초가 마주치는 평범한 일상이죠.

머리가 잘린 민들레가 높이, 더 높이 고개를 올립니다. 꽃이 피기 전 씨앗을 만들 준비를 거의 마쳐둔 서양민들레는 잘려나간 상태에서도 씨앗을 맺을 수 있습니다. 꽃대를 어떻게든 높이 세우는 것은 씨앗을 최대한 멀리 날려보내기 위해서죠. 일생 단 한 번 자유로운 여행을 마친 씨앗들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옵니다. 무사히 착륙했으니 이젠 자리를 잡을 차례. 뾰족뾰족한 열매 껍질은 화살촉처럼 콕 박혀 새로운 터전을 단단히 붙잡아줍니다.

꽃가루를 전해줄 곤충을 만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달개장풀이 암술에 자기 꽃가루를 묻히려고 웅크립니다. 이렇게 자가 수분으로 만들어지는 씨앗들은 어미와 100%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개체들이라 환경 변화에 취약하고 생존에도 무척 불리하죠. 하지만 이렇게라도 씨앗을 남기기 위해서 처음부터 피지 않는 꽃, 폐쇄화를 만드는 잡초도 있습니다.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자가수분할 수 있는 암술과 수술이 들어있어 불리한 씨앗이라도 무조건 만들 수 있게 해주는 든든한 플랜비죠.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플랜비가 있다고 해도 모든 식물들에겐 꽃가루를 옮겨줄 곤충이 찾아와주는 플랜 A의 성공이 간절합니다. 폐쇄화를 가진 광대나물. 그런데 플랜 A를 성공하기 위한 작전은 따로 있습니다. 이거 이 안에 꿀 있다고 곤충들에게 알려주는 문이 맞죠? 역시 걸려들었군요. 그럼 그렇지. 쉽게 줄 리가 없습니다. 광대나물의 영업 비밀이 지금 공개됩니다. 머리 위에 꽃가루를 이렇게 숨겨놓고선 목구멍 안쪽 깊이 달락말락한 곳에 아주 조금 들어있는 꿀에 정신을 팔리게 하는 작전. 결국 꽃가루만 묻고 별 수확은 없었구나, 너네. 간절한 목적일수록 잘 숨겨라. 치열한 잡초의 세계에서 포커페이스는 필수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져 내린 건 씨앗들입니다. 참새들이 그런 거였군요. 살짝만 건드려도 터져나가는 씨앗. 뿔 모양 꼬투리에서 씨앗을 발사하는 잡초의 이름은 괭이밥입니다. 소화를 돕는 성분 때문에 고양이가 뜯어먹기도 하는 풀이라고 해서 괭이밥이라고 불리게 되었다네요.

팽창하는 내부 압력을 버티지 못하고 씨앗이 발사됩니다. 씨앗을 감싸는 흰색 껍질은 작은 균열에도 부풀고 튕겨나가면서 붉은색 씨앗을 더 멀리 보내는 부스터 역할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손쉽게 씨앗을 퍼뜨릴 수 있는 빗장의 무기를 장착한 셈이죠. 안락함과는 거리가 먼 잡초의 일상. 수시로 들이닥치는 위협에 맞설 유일한 방법. 괭이밥은 위기의 순간들을 기회로 바꿨습니다. 염소가 풀을 먹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식물은 거의 언제나 먹히는 쪽이었습니다. 하지만 식물도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잎이 잘려나가자 가위가 먹힐 때와 비슷하게 몸 전체에서 위협을 감지합니다. 식물이 외부의 자극을 감지한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식물도 그래서 가시를 세우고 털로 몸을 덮으면서 어떻게든 자신을 보호하려고 애씁니다. 그중 대표적인 방어 전략, 바로 독을 가진 잡초가 있습니다. 함부로 먹히지 않기 위한 호신용 독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 알일까요?

산호랑나비의 알이었군요. 산호랑나비 애벌레는 구리떼나 방풍과 같은 사냥과 식물을 먹으며 자랍니다. 평생 먹어온 식물의 독에 면역을 가진 애벌레는 잎사귀의 독을 자신의 몸에 조금씩 저장해 둡니다. 애벌레를 즐겨 먹는 참새들이 위에 있어도 숨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네요. 열심히 저장해온 식물의 독으로 무장한 애벌레. 강렬하고도 익숙한 무늬로 경고를 날리는 것 같습니다. 아하, 접근 금지. 나를 먹으면 너도 위험해질 걸 하고 말이죠. 당당한 선전포고가 꽤 효과가 있었는지 아무도 감히 근처에 다가올 엄두를 못 냅니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만들었던 식물의 독은 역설적으로 자기를 먹어치우는 애벌레를 보호해 무사히 나비가 될 때까지 지켜주었습니다.

0: 잡채독이 산호랑나비에게 죽음이 아닌 생명을 남겼다는 것. 어쩌면 그것은 자연의 일부로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이야기하는 잡초만의 방식 아닐까요?
1: 예초기에 잘려 나가고도 귀엽고 씨앗을 맺는 서양 민들레나 아니면 뭐 곤충을 이용하기 위해 꽃가루를 숨겨두는 광대나무를 보면서 자연의 신비로움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선생님은 혹시 이 영상 어떻게 보셨을까요?
2: 저는 씨앗을 사방으로 튕겨내는 괭이밥에 자동 산포 능력이 참 신기하기만 했는데요. 우리가 보면서 연약하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잡초들이지만 그들만의 방식으로 당당하게 삶을 개척해 나가는 모습이 마치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같이 보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1: 네, 저마다의 자리에서 묵묵히 피어나는 잡초처럼 우리도 우리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단단하게 삶을 가꿔 나가야겠다는 위로를 얻어갑니다. 같은 방송이라도 바라보는 시선은 저마다 다를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은 지난 방송들을 어떻게 보셨는지 시청자 의견 이 시선에서 전해드립니다. 먼저 딩동댕 딩동댕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딩동댕 딩동댕은 요일별 맞춤 코너를 통해 아이들에게 이야기와 생태, 음악 등 다채로운 즐거움을 전하는 유아 어린이 프로그램입니다. 8월 26일에 방송된 저승에 있는 곶감 편에서는 착한 일을 한 만큼 곶감이 채워진다는 전래동화 속의 저승 곶감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풀어냈는데요. 착한 일을 통해 곶감을 채워나가는 동화의 교훈을 전하며 아이들이 남을 위해 배려하는 마음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날 아이와 함께 읽었던 책이 방송으로 나와 신기했으며 방송을 계기로 아이에게 곶감이란 단어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설명해 줄 수 있어 유익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방송을 본 뒤에 아이들과 서로 양보하고 착한 일을 하며 마음의 곶감을 채워보기로 했다는 따뜻한 시청 후기도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은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에 대한 의견입니다.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는 반려동물의 문제 행동을 해결함으로써 올바른 반려 문화를 제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8월 22일에 방송된 천사 리트리버 노을과 악동 푸들 솔 편에서는 사별 후에 동물들과 함께 가야산 자락에서 전원 생활을 이어가는 할아버지의 일상을 조명했는데요. 닭을 핥아주는 행동으로 시선을 모으는 리트리버 노을이의 비밀을 밝히고 밖으로 나가면 돌아오지 않는 푸들, 소리를 위한 맞춤형 행동 교정 솔루션도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반려견의 기분을 세심하게 배려해 유리 창문을 만들고 맞춤 목욕탕도 만들어준 할아버지의 정성에 감탄했다며 동화 같은 이야기를 보며 힐링했다는 시청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을 진심으로 아끼고 전문가의 솔루션에도 적극적으로 임하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기분도 좋아지고 존경심도 갖게 됐다는 시청 후기도 남겨 주셨습니다. 다음은 한국기행에 대한 의견입니다. 한국기행은 대한민국의 숨은 비경과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겨운 삶을 담아내는 프로그램입니다. 8월 27일에 방송된 반도기행 4부 짱뚱어랑 낙지랑 편에서는 땅끝 해남반도의 청정갯벌과 해남 오일장 현장을 찾아갔는데요. 갯벌에서 잡은 짱뚱어와 낙지 그리고 정겨운 시장의 풍경을 통해 남도 바다가 선사하는 풍성한 여름 밥상을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남이 고향인데 따뜻한 고향의 정이 그대로 전해져

정겨웠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여름철 더위를 이겨내는데 짱뚱어탕만 하는 음식이 없다며 땀을 많이 흘리는 계절에 딱 맞는 보양식을 소재로 했다는 시청자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지식채널 2에 대한 의견입니다. 지식채널 2는 우리 사회의 다채로운 화두와 지식을 짧고 깊이 있게 전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8월 31일에 방송된 완벽한 친구 편에서는 상호작용이 가능한 AI 장난감이 등장한 현상에 대해 다뤘는데요. AI 장난감이 아이들의 정서적 공감을 끌어내어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는지 정서 형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향과 한계를 살펴봤습니다. 이에 대해 아이들에게 좋은 장난감은 완벽하게 완성된 형태가 아니라 아이가 직접 가지고 놀며 가꿔야 하는 형태인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인간의 심리와 형성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한 방송이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노년층을 위해 말벗이 되어주는 로봇은 봤지만 아이들을 위한 반려로봇은 상상도 못했다며 AI 장난감 로봇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시청 후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AI 기술을 적용한 놀이 도구를 어릴 때부터 사용하면 상상력과 사고 능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AI 장난감을 놀이 친구로 제공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방송에선 저품질 AI 인형의 사례만을 단편적으로 다뤄 AI 기술이 가진 정서적 교감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EBS 뉴스 12에 대한 의견입니다. 8월 28일에 방송된 반도체 호황의 삼전믹스 계약 각과 인기 보도에서는 최근 반도체 산업의 호황과 함께 대기업 취업이 보장되는 대학 계약 학과로 인재가 몰리는 현상을 보도했는데요. 상위권 수험생들이 의학 계열을 선호하는 와중에도 반도체 계약 학과의 수시 경쟁률이 최고치를 기록하는 상황과 앞으로의 입시 전망을 짚어봤습니다. 이에 대해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 대기업 취업이 보장되는 계약 학과를 선택하는 게 현실적으로 현명한 결정이라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인기 있는 직업과 산업이 앞으로도 계속 유망할 거라는 보장은 없으므로 단순히 유행에 따르기보단 개인의 적성과 소신에 맞는 진로 선택이 중요하다는 우려 섞인 의견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네, 어제를 후회하는 순간 우리는 오늘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지나간 시간보다 오늘이라는 선물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게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생각하는 시청자 리포트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소송을 통해서 국민 모두는 기후위기라는 위험 안에서 모두가 존엄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 종합적인 기본권으로서 환경권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그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결정이 난 게 가장 큽니다.

0: 아침에 일어나면 갈 데가 없는 게 굉장히
1: 하루에도 그만둬 알아? 아니야 다시 해야 돼.
2: 근데 해는 또 다시 떠오르지 않습니까?
3: 황홀한 인생 2막을 위하여!
4: 위하여!
5: 좋아하는 거 즐기면서 그게 바로 행복이 아닐까 생각이.
6: 근데 소문이 다 났어. 첫째가 일냈다고.
7: 예, 이제 여기서 이제 뭐 그 생을 마감할 때까지 살아야죠.
8: 간식 먹자, 간식. 싫어하는 거예요, 얘랑.

0: 살아온 날은 행복이고 살아갈 날은 축복이라고.
1: 치매 환자의 증가가 전 세계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 치매 환자 실종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3: 치매 환자 증가입니다.
4: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맨날 갔는데도.
5: 연세는?
6: 85.
7: 이 누구세요?
8: 글쎄 모르겠네.
7: 누구세요?
6: 동서.
9: 제일 원인되는 물질은 를 제거하는 치료법이 개발이 됐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4, 5년 정도의 치매 지연 효과가 있고 뭐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술을 오랫동안 드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실 수 있는데

군 특수부대에 관련된 견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잉카 같은 경우는 차분하고 좀 릴렉스하면서 스스로의 통제도 괜찮아요. 드로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다소 과격하고요. 임팩트 있고 다이나믹하죠.

0: 역대 대통령들 못지않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1: 저희들이 원했던 것은 분명히 공정방송 그리고 민주노조였습니다.
2: 네가 뭔데 만들어 대통령 줄이느냐. 어디서 구해왔는지 그 마대자루 같은 거를 뒤집어 쓰거든요. 너네 다 틀려 먹었어. 다 기레기야.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3: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4: 이것을 향한 시선을 돌리지는 않을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2: 담당 부장이 저한테 차장 어떻게 할까요? 그것도 센세이셔널리즘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안 낼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0: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 후원문의 080-961-9595.
0: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2: 오늘 하루가 행복해지는 이재훈 셰프의 침샘 복발 레시피. 상상만 해도 맛있는 마늘종과 돼지고기의 궁합. 따뜻한 흰밥에 올려 슥슥 비벼 먹으면 그야말로 꿀맛. 마늘종 돼지고기 덮밥부터 오징어 볶음에 쫄깃한 당면을 넣어 먹는 즐거움이 두 배. 덮밥으로 먹어도 딱인 매콤 달달한 오징어 당면 볶음까지. 감각적인 손맛이 돋보이는 스타셰프 이재훈의 최고의 요리비결. 지금 시작합니다.
3: 안녕하세요. 최우비의 기영동이 광이고요.
4: 안녕하세요. 이재훈 셰프입니다.
3: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돼지고기. 덮밥으로 간편하게 즐겨볼 텐데요. 자, 재료부터 볼까요?
4: 오늘은 일단 기본적으로 다진 돼지고기, 네. 그리고 돼지고기에 너무 잘 어울리는 생강, 예. 대파,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이 또 마늘종.
3: 예, 마늘종 정말 맛있죠. 식감도 좋고. 네.
4: 그리고 계란하고 간마늘하고 그리고 굴소스, 네. 설탕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3: 자, 이건 정말 주말 메뉴로 딱인 것 같은데요. 한 그릇 밥으로 식사 준비하면 간편하고 먹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요리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마늘종 돼지고기 덮밥 시작해볼 텐데요. 셰프님, 어떤 재료부터 손질할까요?
4: 일단 기본적으로 썰어야 될 것들 먼저 좀 썰고, 네. 다질 것도 한번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대파를, 네. 이렇게 흰 부분만 이렇게 좀 썰어가지고 썰어주시고요.
3: 또 이런 덮밥에 또 대파 들어가야, 네. 맛을 더해주죠.
4: 네, 이렇게 신선합니다. 대파가.
3: 그렇죠.
4: 네, 튀어나가고 있어요.
3: 자,
4: 이렇게 대파 좀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 마늘종, 이 마늘종이 들어가는 이 볶음밥 같은 게, 예. 우리나라보다 이 대만 요리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메뉴 중에 하나거든요.
3: 네.
4: 그래서 아마 드시면 대만 요리면 약간 좀 이국적이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요소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3: 저도 이제 마늘도 굉장히 좋아하고 마늘종도 좋아하는데, 네. 이제 저는 다음 날 방송에 있을 때, 네. 너무 마늘을 많이 먹으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래도 이렇게 톡 쏘는 맛이 좀 원할 때가 있는데 그때, 네. 이 마늘종을 좀 즐겨 먹거든요. 고기 먹을 때도 마늘종 넣어서 먹어요. 고기 쌈싸 먹을 때도.
4: 좋아요, 좋아요. 근데 오늘은 살짝

0: 요걸 한번 볶을 거기 때문에
1: 예. 살짝의 그 아린 맛들이
0: 많이 사라지고 네. 뭐 풍미라든지 이런 것들도 괜찮아지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1: 네.
0: 그리고 한쪽에다가는 요 생강을 제가 조금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강을 살짝 요 정도만.
1: 네. 자, 셰프님, 이 생강도 이 고기와 정말 잘 어울리죠?
0: 그렇죠. 이 생강 같은 경우는 돼지고기랑 사실 제일 잘 어울리는 그 채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1: 예.
0: 이렇게 살짝 생강도 살짝만 좀 넣어줄게요.
1: 향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0: 네, 이렇게 해서 생강을 살짝 돼지고기 볶을 때 같이 볶아주면은
1: 네.
0: 훨씬 더 풍미도 맛도 누린내도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됐고 이렇게 해서 이제
1: 예.
0: 재료 준비는 또 벌써 다 끝났어요.
1: 자, 이렇게 또 간편하게, 또
0: 네.
1: 간단하게 재료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이거는 베트남
0: 요거는
1: 고추인가요?
0: 베트남 고추인데
1: 예.
0: 베트남 고추 없으시면은 뭐 이탈리안 고추라든지 아니면
1: 예.
0: 청양 고추라든지 건고추 같은 거 사용하셔도 좋겠습니다.
1: 이거는 구비해 두시면 여러 가지로 활용도가 높더라고요.
0: 맞아요.
1: 자,
0: 이쪽을 한쪽으로 와서
1: 처리를
0: 한번
1: 해볼까요?
0: 재료를 한번 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제일 먼저 자, 이렇게.
1: 셰프님, 근데 이제 요리를 할 때,
0: 네.
1: 이런 요리 도구도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조금 깊이가 있는,
0: 네.
1: 이거 웍이라고 하나요?
0: 지금 제 좌측에 있는 게
1: 예?
0: 웍이고, 요거는 웍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1: 예.
0: 그렇게 되는데,
1: 이렇게 깊은 도구를 준비하신 이유가 뭔가요?
0: 일단은 재료들도 좀 많고,
1: 예.
0: 충분히 좀 볶을 수 있고, 좀 빠르게 볶을 수 있거든요. 고르게 볶을 수 있고.
1: 예.
0: 네, 이렇게 해서, 아니면은 뭐 일반 넓은 팬 사용하셔도 좋고요.
1: 네네.
0: 한번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1: 네.
0: 향채소인 대파 먼저 이렇게 살짝 한번 볶아주고,
1: 먼저.
0: 대파 먼저 한번 볶아주고요. 대파를 볶아주고, 대파 먼저 볶아주겠습니다.
1: 네.
0: 대파가 이제 향이 나면 그때 이제 마늘종과 고기
1: 네.
0: 순차적으로 넣어서 한번 볶겠습니다.
1: 확실히 이렇게 요리를 하다 보면
0: 네.
1: 향채소 기름을 먼저 내게 되면
0: 맞아요.
1: 맛이라든가 풍미가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이렇게.
1: 예.
0: 자, 요렇게 해서 조금 좀 볶아주시고,
1: 대파 향이 맛있게
0: 이제
1: 나왔어요.
0: 마늘종도 한번 넣어볼까요?
1: 네.
0: 마늘종도 이렇게 살짝 한번 이렇게 좀 넣어줄게요. 자, 마늘종 정도만 넣겠습니다.
1: 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마늘종에 있는 조금 아린 맛들을
0: 네.
1: 날려주는 거죠.
0: 이렇게 드시면 원래 마늘종 같은 경우도 약간
1: 네,
0: 알싸하잖아요.
1: 맞아요.

0: 정말 이것도 저것도 만들어 먹기 싫을 때 네. 헌밥 하나면 정말 촉촉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
1: 정말 요 음식은 마늘종이 사실 굉장히 가격이 싼 재료 중에 하나거든요.
0: 예,
1: 대포도 마찬가지고
0: 예.
1: 저렴한 식재료 중에 그리고 눈에 잘 띄는 재료 중에 하나인데 드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여기다가 이제 고기를
0: 네.
1: 돼지고기도 좀 넣어주고

0: 느끼면은 저희가 설탕하고 예. 굴소스를 넣어가지고 한 번 더 볶아줄게요.
1: 셰프님, 정말 이 굴소스는. 네. 이거는 뭐라 해야 되지? 비장의 무기라고 해야 되나?
0: 뭐, 반칙이라고 볼 수 있죠.
1: 예, 끝판왕인데. 네. 들어가면 맛있는 것 같아요.
0: 들어가면 무조건 맛있고. 예.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다들 막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감칠맛이니까.
1: 맞아요, 감칠맛. 네.
0: 뭐 굴소스 대신 살짝의 약간 간장 같은 거. 예. 뭐 양조 간장이라든지 이런 거 넣으셔가지고 하셔도 좋은데. 네. 굴소스가 있으면 또 굴소스만의 매력이 있으니까. 네. 꼭 한번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약간의
1: 소금이 정도.
0: 약간의 국물만 있을 정도로만 예. 이렇게만 살짝 넣고 끓여만 주시면 돼요. 저는 이제 한쪽에서 네. 오늘 밥을 한번 살짝 한번 볶아 볼게요.
1: 자, 그 팬을 잠깐 바꿔 놓고 네. 옆에서
0: 제 웍이 또 준비가 됐네요.
1: 예. 근데 이거 또 밥에도 네. 오늘의 요리 비결이 있다고 하셨는데
0: 자, 이렇게 해서
1: 예.
0: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다가 그 기름을 살짝 둘러주시고요.
1: 예, 오일 둘러주시고.
0: 뭐 대한민국 사람들이면 가장 기본으로 먹는 계란볶음밥 할 거예요.
1: 어, 달걀을 넣어서 달걀볶음밥을.
0: 달걀볶음밥을 할 텐데
1: 네.
0: 일단은 간마늘 살짝 한 스푼 정도 넣어주시고
1: 네.
0: 너무 또 커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어느 정도
1: 그러고 보니까 셰프님 요리가 일주일 동안 다 맛있었던 이유는 물론 제 취향이 또 맞아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0: 네.
1: 이 마늘이 간마늘이 네. 늘 들어갔던 것 같아요.
0: 간마늘이 예. 뭐 이제 볶음이든 찌개든 다 예. 들어갔었던 게 이렇게 들어가야지 약간 한국 사람들 입맛에는 다 맞으니까
1: 그런 것 같아요.
0: 여기다가 계란도 살짝 좀 넣어주고
1: 사실은 이렇게 따로 스크램블을 해서 네. 올려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볶음밥에도 올리고 뭐 덮밥에도 때에 따라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0: 네.
1: 오늘은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0: 이렇게 해서 예. 계란 정도를 살짝 스크램블을 한 다음에 밥 넣고 살짝 섞어줄 거예요.
1: 아, 밥에다가 아예 네.
0: 밥에다가 가운데다가 살짝
1: 예.
0: 네, 이렇게 해서 살짝
1: 다 넣어요?
0: 전부 다 이렇게 좀 넣겠습니다. 이런 것만 넣을까요? 좀 충분히 잘 볶이게 이렇게 해서 그래서 계란 볶음밥을 살짝
1: 스크램블도 되고 이 밥알 쌀알 하나하나 이렇게 조금 묻네요 달걀이.
0: 그렇죠? 이렇게 충분히 잘 볶일 수 있도록
1: 예.
0: 살짝 가볍게만 볶아주시면
1: 예.
0: 촉촉한 계란 볶음밥이 완성이 돼요.
1: 그래요? 여기다가 정말 촉촉해졌는데요.
0: 약간의 소금만 간만 살짝만 하고
1: 예.
0: 빼내도 될 것 같습니다.
1: 달걀의 포근한 향이
0: 약간 후추까지만 소금 후추만
1: 예
0: 됐습니다. 이렇게만 폭신폭신한 이제 볶음밥이 완성이 됐고요.
1: 폭신폭신한 이 밥에도 밑간을 해줬기 때문에
0: 네.
1: 맛이 더 좋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자 이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약간의 오믈렛 같이 됐네요, 밥이.
1: 자.
0: 잠시만요. 불 옮긴 다음에 살짝에 밥을 한쪽에다 이렇게 살짝 올려주고.
1: 스크램블도 있고, 그리고 밥을 하나하나에도 이렇게 달걀이.
0: 촉촉하게 볶였어요.
1: 예, 예.
0: 이렇게 밥이 볶였고.
1: 향 정말 좋아요.
0: 기본적으로 이렇게 밥은 잘 볶였고요.
1: 예.
0: 여기다 두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만들었던 돼지고기.
1: 예.
0: 마늘종을 이렇게 저게 자 이렇게 해서
1: 평소에 먹던 네. 덮밥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 있어요. 좀 새로워요.
0: 이국적인 느낌이지만
1: 예.
0: 보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1: 자 이렇게 금세 만들어 맛있게 먹는 마늘종 돼지고기 덮밥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마늘종 돼지고기 덮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대파와 마늘종은 송송 썰고 생강은 다져주세요. 팬에 식용유를 둘러 달군 뒤 대파를 넣어 볶다가 마늘종을 넣어 볶아줍니다. 여기에 다진 돼지고기와 베트남 고추를 넣어 볶다가 다진 생강을 넣어 볶아주세요. 이렇게 다진 생강을 넣으면 돼지고기의 누린내를 잡을 수 있어요. 굴소스, 설탕을 넣어 볶다가 물을 넣고 끓여줍니다. 팬에 식용유를 두른 뒤 다진 마늘을 넣어 볶다가 달걀을 넣어 볶아주세요. 여기에 밥, 소금, 후춧가루를 넣어 볶아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볶음밥을 담고 덮밥 소스를 올리면 마늘종 돼지고기 덮밥이 완성됩니다.
1: 쫀득한 오

0: 오징어의 식감이 매력적인 오징어 당면 볶음 재료부터 볼까요?
1: 일단 오징어 준비했고요.
0: 네.
1: 그리고 당면,
0: 네.
1: 그리고 채소류는 당근하고 대파하고 고추, 양파 준비했는데 이건 또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0: 자, 그리고요 셰프님, 볶음 네. 양념은 너무 뻑뻑하지 않게 양념의 비율이 중요하잖아요.
1: 네, 맞아요. 그래서 고추장,
0: 네.
1: 그리고 고춧가루, 간장, 설탕, 그리고 올리고당, 물 이렇게 간만을 넣어가지고 촉촉하고 맛있는 소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밥맛이 절로 나는 오늘의 요리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일단 너무나 좋아하는 또 오징어가
1: 네.
0: 주인공으로 나왔어요.
1: 네.
0: 자, 오징어 한번 손질해보겠습니다.
1: 네. 제가 껍질은 제가 손질을 해놨고요. 자,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요
0: 이거는 뼈가 있어요.
1: 뼈를 하나 빼주시고
0: 예.
1: 그리고 먹기 좋게 오징어는 썰어주세요.
0: 참 오징어 손질은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오늘은 또 어떻게 손질할지.
1: 네, 이렇게 손질을 해주시고.
0: 예. 아, 동글동글하게.
1: 동글동글하게 손질해주시고.
0: 네.
1: 그리고 이 오징어 머리 같은 경우도
0: 예.
1: 먹기 좋게 한 입 크기로 좀 썰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썰어주시고.
0: 정말 오징어 볶음은 언제 먹어도 질리지 않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리고 또 여기 지금 오징어 다리를 보시면.
0: 예.
1: 보면 이런 빨판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0: 예.
1: 이런 빨판 같은 것들이 있는데. 제가 약간 어느 정도 손질을 했는데 사실 이 빨판 같은 것들이 그 식감 자체가 좋지가 않거든요.
0: 예.
1: 빨판 같은 것들은 가위나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살짝 잘라주셔도 좋습니다.
0: 이렇게 깔끔하게.
1: 외국인들은 사실 이런 빨판 같은 것들 좋아하지 않으시거든요.
0: 예.
1: 이렇게 살짝 빨판 같은 거 제거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가위 같은 걸로 잘라주셔도 좋고요.
0: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1: 그리고 이렇게 한 입 크기 또 오징어도 다리도 이렇게 좀 썰어주고 이렇게 그리고 다리도 이렇게 끝에 부분은
0: 예.
1: 이렇게
0: 펼쳐서
1: 이렇게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0: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썰어주시고요.
0: 네.
1: 자, 이렇게 되었으면 이제 오징어는 다 손질이 끝났고요.
0: 오징어 손질 마무리가 됐고요.
1: 고마하고 이건 치워주시고 오징어는 한쪽으로 빼놓고
0: 예.
1: 그리고 오늘은 또 오징어 당면 볶음이기 때문에
0: 예.
1: 당면을 요거를 삶는 것보다는 이렇게 찬물에 제가 예. 지금 당면을 한 10분 정도 담가놓으면 이렇게 좀 부들부들해졌어요.
0: 10분 정도요?
1: 네, 이렇게만 요거를 이따가 살짝 한번 제가 볶을 때
0: 예.
1: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당면까지 준비가 됐고 이제 채소를 한번 손질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1: 채소를 한번 손질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0: 네.
1: 조금만 볼 하나 주시고요.
0: 네.
1: 일단은 채소도 볶을 거니까 좀 큼직큼직하게 길쭉길쭉하게 한번 썰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좀 썰어 주시고요.
0: 네.
1: 썰어 주고 그리고 대파도 이렇게 해서 썰어 주고 그리고 고추도 저는 이제 이런 볶음 같은 거 할 때
0: 네.
1: 어떻게 하면 좀 깔끔하게 나오시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0: 네.
1: 사이즈가 다 비슷하면 요리가 완성됐을 때 다 좀 비슷하게 나옵니다. 사이즈가 좀 깔끔하게 나와요.
0: 정갈해 보이고 그렇죠?
1: 네. 지금 보시면 제가 썰어놓은 게 정말 잘 오신 듯이 똑같이 사이즈가 똑같지 않나요?
0: 예. 확실히 또 어떻게 또 손질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이렇게 또 당근도 이렇게 이렇게 썰어주시고
0: 저는 이 당근을 평소에 이렇게 많이 먹진 않는데
1: 네.
0: 오징어 볶음에 들어가는 당근은 또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1: 또 그런 것 같아요.
0: 양념만으로 또 많이 이제 먹기도 하는데
1: 맞아요. 오징어 볶음 먹을 때 당근 먹는 거죠.
0: 예. 아주 아쉬워요.
1: 이렇게 썰어주고 당근까지도 이렇게 이렇게 손질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채소류까지도 저희가 지금 준비가 다 끝났고요.
0: 네.
1: 그 다음엔 저희 이제 그 양념장을 한번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에다가.
0: 그럴까요?
1: 자, 그러면 일단 고추장 넣어주시고요. 고추장.
0: 이 오징어 볶음은 양념장 정말 중요하잖아요.
1: 네, 그리고 고춧가루.
0: 네.
1: 그리고 간장.
0: 간장.
1: 그리고 설탕.
0: 네.
1: 그리고 간마늘.
0: 넣고요.
1: 약간 좀 뻑뻑하면 안 되니까 올리고당
0: 네.
1: 살짝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깨소금과 그리고 맛술을 살짝
0: 맛술. 자, 이렇게 해서 또 오징어 볶음에 양념이 만들어졌어요.
1: 자, 이렇게 완성이 됐죠?
0: 예.
1: 이제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모든 재료를 한번 볼에 넣고 한번 섞어볼까요?
0: 예. 자, 어떤 것부터 넣을까요?
1: 뭐 상관없습니다.

0: 확실히 이 오징어 따로 비린내를 제거하지 않아도 이 양념 덕분에 비린내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1: 이 양념이 이제 뭐 예. 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식재료가 들어가서 조미료도 들어가서 이제 버무려지는 거기 때문에 예? 이제 뭐 정말 맛있게만 볶으려면 남은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자 섞어 볼까요? 이제 한번 여기 양파도 한번 넣고 네. 대파도 한번 넣고 고추 그리고 당근까지 당근도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럴까요?
1: 이렇게 넣고 잘 한번 버무려 볼게요.
0: 확실히 이렇게 버무리고 나서 네. 조리를 하면 네. 양념도 더 잘 배이고 하죠.
1: 잘 배이기도 하고 네. 조리 시간도 더 단축되기도 하니까.
0: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불 위에서 이런 재료들하고 양념을 하려고 하면 네. 막 타기도 하고 막 시간도 없고
1: 네네네.
0: 불도 세기도 하고 해서
1: 자, 이제 이렇게 맛있게 소스가 완성됐으면 이제 한번 볶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0: 근데 셰프님 이렇게 양념을 좀 묻혀놓은 다음에 네. 시간을 조금 두면 네. 더 맛있어진다는 얘기 들었는데 혹시 맞나요?
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냉장고에서 한두 시간 정도 휴지시킨 다음에 볶게 되면은 예? 훨씬 더 맛있게 볶음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맛있게 볶은 오징어를 싹 이렇게 볶아주시고
0: 셰프님 살짝 저는 이제 지금부터 긴장이 되는 게 네. 사실은 지금 오징어가 들어갔고 네. 그 오징어 같은 이런 해산물은 얼마나 이렇게 볶느냐, 얼마나 익히냐에 따라서 네. 좀 식감이 달라지잖아요.
1: 그 오징어 같은 경우는 예. 살짝만 익을 정도로만 볶아주시면 되고
0: 예?
1: 그리고 살짝만 익을 정도가 되고 나서 빼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0: 살짝만.
1: 채소가 약간 좀 숨이 좀 덜 죽어도 예. 약간 좀 사각거리는 느낌으로 볶아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0: 네.
1: 그리고 약간의 물이 있는데 네. 이거는 저희 아까 저 양념장 했던 거 있죠. 거기다가 살짝 헹구셔서. 부셔가지고 살짝 원래 오징어 볶음이 너무 약간 퍽퍽하면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양념장 살짝 이렇게 나머지 것들을 이렇게 저어주신 다음에 요거 잠시 뒤에 살짝 한번 볶인 다음에 넣겠습니다.
0: 네. 그리고 또 양념이 돼 있기 때문에 금방 타버릴까봐 불 조절도 쉽지 않은데 불 세기는 어떻게 할까요?
1: 지금은 그래도 센 불로 볶아주시는 게 좋아요. 네. 너무 약한 불로 볶게 되면은 좀 오징어도 좀 뻣뻣해질 수 있으니까
0: 네.
1: 되도록이면은 센 불로 빠른 시간 안에 예. 볶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0: 이 채소들이 갖고 있는 수분이 있기 때문에 네. 바로 타지는 않네요.
1: 그렇죠. 지금 맛있게 볶아지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방금 전에 준비했던 물만 살짝만 한 번 더 넣고
0: 예.
1: 당면은 마지막에 살짝만 넣고 빼볼게요.
0: 당면 마지막에 살짝만 들어가도

0: 오징어 국물이 들어가야 또 맛있으니까.
1: 그렇죠. 왜냐면 밥 비벼 먹어도 맛있거든요.
0: 여기다가 예. 이제 준비했던 당면.
1: 예, 불려놨던 당면.
0: 당면 살짝만 넣고.
1: 그러니까 항상 이제 오징어 먹고 먹으면 마지막이 늘 아쉬웠어요. 물론 밥은 됐어요. 이제 비벼 먹기도 하고 하는데 네. 면이 땡기거든요.
0: 이제 이렇게 먹으면은 이제 뭐 너무 맛있는 한 끼가 완성되니까. 예. 이렇게 해서 살짝만 한번 당면이 살짝 익을 정도로만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당면 조금만 열 가해도
0: 어차피 지금 저희가 찬물에서 좀 많이 이제
1: 불렸기 때문에
0: 불려놨기 때문에 너무 많은 뭐 익힐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예.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1: 정말 맛있겠어요, 셰프님.
0: 네, 이것만 벌써부터 이제 굉장히 맛있고 고소한 냄새가 막 진동을 하죠.
1: 네.
0: 드실 때는. 이 당면 같은 게 또 이제 금방 또 불 수 있으니까 네. 당면부터 호로록 드시고 같이 드시면 정말 맛있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래서 식탁에 내기 직전에 당면을 넣으신 거구나.
0: 처음부터 먹게 되면 너무 많이 퍼지게 될 수 있으니까 예. 이 정도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1: 정말 맛있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옮겨서 네. 볼까요?
0: 자 한번 네.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볶아놨던 당면 볶음을 한쪽에다 이렇게 예쁘게
1: 저도 꼭 당면 넣어서 한번 먹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0: 오징어 양념 소스 그냥 내버려두긴 너무 아깝잖아요.
1: 예.
0: 그 이렇게 한번 해서 당면만 이렇게 넣어주면.
1: 벌써 군침이 도네요.
0: 지금 오늘 한 주 동안 요리했는데 가장 군침을 많이 흘리시는 것 같은데요.
1: 아무래도 이 매콤한 게 네. 가장 땡기는 것 같아서.
0: 네.
1: 자, 오늘 이제 내일이면 또 주말이니까. 네. 오늘 저녁에 한번 만들어서 먹어보려고요.
0: 이렇게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드시면 너무.
1: 남녀노소 다 즐길 수 있는
0: 자 이렇게 오징어까지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올려주고
1: 예 채소도 듬뿍 들어가서 네. 좀 여러 가지로 고루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0: 이렇게 됐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깨소금만 살짝

0: 뿌려주면. 자, 그래서 오징어 당면 볶음 정말 좋겠습니다.
1: 너무 먹음직스러운데요. 자, 이렇게 금세 만들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오징어 당면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2: 오징어 당면 볶음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오징어의 몸통은 링 모양으로 썰고, 지느러미는 한입 크기로 썬 뒤 다리는 빨판을 제거하고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양파는 길쭉하게 썰고, 대파와 풋고추는 반 갈라 반으로 썬 뒤 당근은 큼직하게 채 썰어줍니다. 그런 다음 고추장, 고춧가루, 진간장, 설탕, 다진 마늘, 올리고당, 깨소금, 맛술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양념에 오징어를 넣어 버무리다가 손질한 채소도 넣어 버무려줍니다. 양념을 먼저 버무린 뒤 볶아주면 양념도 잘 배고 볶는 시간도 단축돼요. 기름 두른 팬에 양념한 오징어와 채소를 넣어 볶다가 물과 불린 당면을 넣어 볶아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고 통깨를 뿌리면 오징어 당면 볶음이 완성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가족 건강을 책임질 자연요리연구가 윤예신의 짭조름한 명란볶음밥부터 맛있는 가자미찜까지 매일매일 해먹고 싶은 인기 만점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3: 상담 완료 시 다양한 구성 실속냄비 4종 세트 모두 증정. 양수냄비, 편수냄비, 프라이팬까지 4가지 구성으로 4가지 요리를 한 번에. 실속냄비 4종 세트 모두 증정.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4: 딥이라면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4: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4: 됩니다.
8: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4: 되고요.
9: 지병이 있어도?
4: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0: 수술비도 된다고요?
4: 됩니다.
11: 암 치료비도?
4: 됩니다.
9: 진단비도요?
4: 되고요.
9: 병원 통원비도?
4: 네, 됩니다.
12: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9: 입원 첫날부터?
4: 됩니다.
12: 1인실에 입원해도?
4: 됩니다.
13: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4: 되고 말고요.
9: 감기로 입원해도요?
4: 돼요.
14: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4: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4: 물론 됩니다.
12: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2: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15: 아니 뭐야? 저거는 뭐지?
16: 대한민국 1세대 자동차 디자이너 차만장작 박종서입니다.
17: 어떤 차들을 만드신 거죠?
16: 힙본, 쏘나타, 엘트라, 갑대, 산테, 숙푸, 엑스, 1톤 추락 포트.
17: 수십억 갈 것 같은데.
16: 500억.
17: 500억이요?
16: 회장님이 당신을 데리고 오라 한다.
17: 이 정도로 기여를 하셨으면 큰 인센티브를.
16: 그래요, 뭐, 그냥.
15: 차를 매번 준다든지.
16: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몸에 변화가 생겼어요. 그게 이제 점점 심해지니까.

0: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킹 변비 복부 팽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킹 변비 스트라이크.
1: 유쾌
2: 상쾌
3: 통쾌
0: 변비엔 메이킹.
4: 당뇨 상담 완료시 빈틈없는 밀폐력으로 탕, 찜 요리 등 간편하고 빠르게 미용용 저압 냄비와 스테인리스 소재로 위생적이고 냉동 보관도 오케이. 스텐 사각 용기 세트 모두 증정.
5: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6: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자는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7: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8: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7: 네?
8: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7: 와.
8: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낀 셈인 거죠.
7: 어떻게?
8: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5: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차전에 줄여드립니다.
9: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10: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9: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7: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11: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2: 와 여러분 브라질에 왔어요. 우후! 여러분 잘 모르는 브라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세요.

0: 축구의 성지 브라질의 맛 오!
1: 나본!
2: 안녕하세요 우리가
3: 이번엔 또 어떤 브라질의 모습을 소개할까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공존하는 브라질. 모든 걸 다 보여줄 수 없어 늘 아쉬웠죠.
4: 고사하고 있죠. 우리 머리가 있다니까 안전하게 떠날 수 있도록.
3: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직접 운전하면서 더 가까이, 더 생생하게 브라질을 여행하고자 합니다. 여행은 돌아올 곳이 있어 떠나는 의미가 있다고 했던가요? 브라질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부 해안도로 사우바도로부터 리우데자네이루까지 달립니다.
4: 리우데자네이루입니다. 브라질 두 번째 수도. 200년 동안 여기는 브라질 수도였고요.
3: 정열적인 삼바.

0: 와 베일에 쌓인 듯 신비한 풍경.
1: 현대 브라질 탄생지, 현대 브라질 출생지.
0: 그리고 보석 같은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는 소도시들.
2: 영화로워요.
0: 대자연의 신비로움은 물론 과거로의 시간 여행도 떠납니다. 낭만과 열정으로 가득한 나라, 브라질. 인생이 날마다 축제라는 그곳으로 지금 떠납니다. 남아메리카에 위치한 브라질을 가기 위해선 한국에서 약 12시간을 날아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를 한번 경유합니다. 다시 12시간 남대서양을 날아 상파울루에 도착하는데요. 상파울루에서 첫 여정의 목적지인 사우바도르를 향해 달려갑니다. 한반도의 약 37배라는 광대한 면적을 가진 나라 브라질. 그렇다 보니 길 위에서 보낸 시간만 약 25시간.
1: 사우바도르까지는 사실 도로로 갈 수 있지만 우리는 배 타고 돌아갈 거예요.
0: 드디어 사우바도르로 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 베라크루스의 선착장에 도착합니다. 브라질 사람들도 갈망하는 여행지, 동부 해안 도시를 소개할 수 있어 꿈만 같습니다.
1: 긴 운전, 그리고 많은 킬로수를 쌓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치도록 본 그 길을 드디어 직접 밟을 수 있어서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0: 사우바도르는 육로로는 약 5시간이 걸리지만 배를 이용하면 1시간이면 닿는답니다.

0: 브라질 바이아주의 주도 사우파돌루입니다. 사우파돌루는 포르투갈 식민지 시절 브라질의 첫 번째 수도였는데요. 대서양 연안의 토두수우스 산투스만 동쪽 연안에 위치한 최적의 항구로 설탕 수출과 노예 무역의 중심 항구 도시였답니다. 그렇다 보니 다양한 인종이 자연스레 흘러들어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게 된 거죠.
1: 여기는 파라다바입니다. 사바도르 성장하는 등대 있고요. 이쪽은 모든 시내 망 바이에즈 토드 선츠고 저쪽은 프라야다바예요.
0: 노예 무역이 활발해지자 1698년에 이곳에 처음으로 지어진 바등대. 이후 조금씩 형태를 달리하며 1839년에 높이 22m의 원추형 석조 건물로 완성됐습니다. 포르투갈 식민지 시절에는 망루와 대포를 설치해 요새로도 사용되었던 바하등대.
1: 사실은 포르투갈 정부가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브라질 식민지로 개발하려고 했을 때 이렇게 배 몇 개 보내고 사바도르로 보냈어요. 처음부터 수도였기 때문에 수도 개념으로 계획했고 세계에서 처음으로 계획한 도시 중에도 알려져 있어요.
0: 이제 브라질 문명의 요람이라 불리는 사우바도로 역사지구로 가봅니다. 그곳을 가기 위해선 세계 최초의 도시형 엘리베이터라는 라세르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1: 1873년에 건설됐고 지금도 한 달에 약 90만 명 정도 이 엘리베이터 타고 사우파도르 시다지 아웃다 높은 도시, 낮은 도시 시다지 바시 이렇게 연결합니다.
0: 공공기관이 밀집돼 있던 위쪽 도시와 무역과 상업이 활발했던 아래쪽 도시는 아주 상반된 건축물과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과연 위쪽 도시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합니다.

0: 믿을 수 없을 정도 여기 요금이 너무 싸요. 자, 현재로 제일 낮은 브라질 화폐 이해하였으면 10, 3, 13명, 13명 가격을 낼 수 있어요. É, aqui nós somos 1, 2, 3, 5.
1: Tá certo.
2: Olá.
3: 1인 편도 요금이 약 40원인 셈입니다. 라세르다 엘리베이터의 높이는 약 72m. 느릴 것 같지만 딱 30초면 위쪽 도시에 도착한답니다.
0: Cidade Alta, Cidade Baixa는 아주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엘리트들이 Cidade Alta에서 살고 서민들 Cidade Baixa에서 살았어.
3: 도시의 상부와 하부를 연결해 운송까지도 용이하게 만들었는데요. 주요 교통수단으로서도 활약했던 라세르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포메데 소사광장에 닿습니다.
0: 우리 지금에 있는 광장이 브라질의 첫 광장이었어요. 한국 역사 따지면은 약간 광화문, 우리 광화문 앞에 있습니다.
3: 사우바도로 시위에 뿐 아니라 당시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인데요. 이 광장의 명칭은 포르투갈 식민지 시절 최초의 브라질 총독이었던 포메데 소사의 이름에서 유래됐답니다. 포메데 소사 광장을 지나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펠로리뉴 광장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0: 사바도르 대표가 없어. 여기 펠로리뉴.
3: 때마침 경쾌한 음악 소리가 도심에 울려 퍼지고 있는데요. 펠로리뉴 광장은 1년 365일 축제와 행사가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화려한 전통 복장과 시선을 사로잡는 춤사위. 보고만 있어도 흥이 절로 나는데요.
0: 와, 대박인데요. 브라질 본계 공연인데 여기는 그 여성들만 하는 그룹인데요. 그 내일은 그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여러 그룹을 모여서 여성들만 있는 그룹 모여서 이렇게 음악하는 건데 와, 대박인데요, 사실.
3: 맨발로 멋진 춤을 선보이는 이 여성. 포스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알고 보니 이 구역의 유명 인사라는데요.
4: Tudo bem, Cassiano? Sou Carlos. Sou brasileiro, moro lá na Coreia. A gente está gravando um programa aqui em Salvador.
5: Mensagem de hoje, porque nós estamos no Femadum. Femadum é o festival de música do Olodum. E estamos reverenciando, agradecendo pelo corpo feminino, pela mulher. Que a mulher não é para se tocar, é para tocar também. Olha, a música é uma poesia que toca no nosso coração e fica. Não existe idade, não existe cor. Não existe nada. Hoje eu estou fazendo 62 anos e estou aqui.
6: Vamos fazer alguns clássicos Olodum.
3: Salvador은 약 80%가 아프리카의 뿌리를 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흑인들의 로마라고도 불립니다. 포르투갈 식민지 시절 브라질 북동부 지역의 사탕수수 농장에서 흑인 노예들의 비통함과 애환이 서린 춤과 무술이 시작됐는데요. 흑인 노예들의 슬픔은 점차 축제로 승화돼 문화로 자리 잡았죠. 펠로리뉴 거리에 있는 상프란시스코 성당으로 갑니다.
0: 여기 살바도르 역사구역 중에 가장 아름다운 성당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이그레지 산프란시스코입니다.
3: 17세기에서 18세기 사이에 지어진 상프란시스코 성당. 외부는 소박하지만 내부는 호화롭기 그지없는데요. 덕분에 세계 7대 포르투갈 불가사의 중 하나로 분류됐다네요.

0: 설명할 필요 없이 어디나 봐도 금입니다.
1: 내부에는 포르투갈 왕이 기증한 석조, 금으로 된 신성한 벽화와 장식물 등 화려한 바로크 양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0: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복지가 없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세금을 내고 있어요. 우리 세금 내고 효과가 보여야 돼요. 거의 유일한 공공서비스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러 이런 곳에 왔으면 아, 제가 세금을 잘 내고 있다. 더 열심히 세금 내야 되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1: 믿음은 희망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주죠. 지금 이곳이 이렇게 아름다운 건 브라질 선조들이 피땀 흘려 이뤄낸 결과입니다. 약 300년의 포르투갈 통치를 받았던 브라질. 뼈아픈 역사의 흔적은 이젠 세계인들의 명소가 됐죠. 마침 이곳 사우바도르에 오랜 친구가 살고 있어 만나기로 했는데요. 한국을 좋아한다는 스테파니.
0: 친구예요. 이 친구의 남편 제 친구이고.
2: 아, 고르는 토도. 안녕하세요. 저는 스테파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0: 한국에 있는 동안 저도 뭐 이 친구 커플들한테 구경 많이 시켜주고 그런 거 많이 했으니까 이번에는 사바도르에 오고 막상 이 친구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같이
2: 어서 오세요. 여기 사바도르입니다.
3: 와. 오늘
1: 일일 가이드를 자처한 스테파니 투어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스테파니 추천 여행지는 현지인들의 삶을 가장 잘 들여다볼 수 있다는 재래시장.
0: 지금 일단 여기 안에판 이름 선조아킹 시장 이제 들어왔습니다. 와.
1: 상조아킹 시장은 1960년에 지어진 사우바도르에서 가장 큰 재래시장인데요. 다양한 수공예품은 물론 현지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0: 역시 바이아 사람 흥이 달라요.
1: 열정의 나라 브라질답게 흥부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브라질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열대 과일이죠. 코코넛 한 개에 단돈 500원. 정말 저렴합니다.
0: 자, 이제 액체 코코넛 물 다 마셨으니까 이제는 진짜 코코넛 즙을 먹을게요.
1: 뜨거운 햇볕 아래 하루 종일 일하면서도 지치지 않는 남미 사람들.
0: 숟가락까지.
1: 그 비결은 바로 코코넛을 수시로 먹어 갈증과 에너지를 보충하기 때문이랍니다.
0: 시원하고 싱싱하고.
1: 갈증을 해소하고 시장을 걷다. 발견한 이것의 정체는 커피를 판매하는 작은 수레인데요. 세계 최대 커피 산지인 브라질.
0: 브라질에서 어디나 가도 커피를 마십니다. 푸르.
4: Sem açúcar, se você tiver.
0: Tem não?
4: Tudo com açúcar.
0: Mujocon, só o tanto na cara.
4: É muito doce, né?
0: Vê mais um, aí já fecha os dois.

0: Esse aí vai longe, caminhão.
1: Vai, vai.
0: É, vai vendendo. Vai esvaziando o café, vai vendendo e vai ficando mais leve.
2: Uau! Oh. Coffee Truck Wonjo! Brasil 에서 봤어요.
3: 카페인도 충전했으니 시장 탐험을 다시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가축들을 판매하는 곳인데요. 여느 가축시장과는 사뭇 분위기가 다릅니다.
2: 한 3일 전에 태어난 아기 염소.
3: 이곳은 일반 가축시장이 아니랍니다.
2: 한국에서도 돼지머리 팔잖아요. 근데 돼지머리는 보통 그 종육점에서 같이 파는 거죠. 근데 돼지머리 같은 상징 있는 그런 가축물은 종육점 파는 게 아니고 따로 파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 세계에서 가톨릭 신자가 가장 많은 나라 브라질. 반면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건너온 흑인들의 영향으로 아프리카 토착 종교가 광범위하게 융합되어 있답니다.
4: É o índio porque ele é filho do caboclo Jurema. Ele está fazendo uma missa pedida, né? Para o caboclo, né? Onde a gente pega a festa na nossa religião. Então tudo que a gente recada daqui é para a festa dele.
2: 약간 숲을 보호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을 위한 지금 행사 준비하고 있어요.
5: Foi nesse mas que eu saí da minha terra, remontado no meu cavalo. Com meu chapéu de lado, quando eu saía, minha mãe me abençoava. Quando eu saía, minha mãe me abençoava.
2: Essa não acabou?
5: É.
3: 뭔가 특이한 걸 보여주겠답니다. 브라질에서 엄청난 맵기를 자랑하는 고추들이랍니다. 어우, 다가가기만 해도 매운 향이 코를 공격합니다.
2: 매워요. 공기가 매워요. 색깔이 너무 예쁘고 너무 맛있어 보이지만 저는 가까이 하면 그 매운 공기를 와서 숨 쉬기가 되게 어려워요. 아주 신기해요, 사실.
6: 제일 매운 거, 어느 거?
2: 제일 매운 거? 여기.
3: 세계에서 가장 매운 고추라는 캐롤라이나 리퍼. 매운 음식 마니아라는 카메라 감독이 도전해 보는데요. 과연 크기는 작지만 청양고추의 약 200배에 달하는 맵기를 자랑한답니다. 쉴 새 없이 흐르는 땀. 결국 레몬으로 입안을 달래봅니다. 살짝만 맛봐도 온몸이 따끔거리는 고통.
6: 허블이 가득. 아까 눈물 났어, 진짜.
2: 눈물 났어요?
6: 나 뒹굴 뻔했어.
3: 브라질의 매운맛 잘 구경했습니다.
2: 심하네요, 여기.
3: 사우바도르까지 왔으니 전통 음식을 안 먹어볼 수 없겠죠? 가장 오래된 상업지구에 위치한 모델루 시장에 왔습니다. 1912년에 지어져 흑인 노예 수용소로 쓰였던 곳인데요. 이후 여러 차례 화재를 겪으며 지금은 관광객들을 위한 공예품 시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모델루 시장 2층에는 약 80년 역사를 자랑하는 바이아 전통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사우바도르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약 80%가 이곳을 꼭 들릴 만큼 아주 유명한 곳이랍니다. 바이아주의 전통 음식이 등장하는데요. 과연 어떤 요리일지 궁금합니다. 홍어를 넣어 만든 해산물 수프라네요.
1: 홍어탕인데 저는 브라질에서 홍어 처음 먹어요.
3: 모케카는 파미와 코코넛 밀크를 넣어 만든 아프리카와 포르투갈의 영향을 받은 음식인데요. 바이아주에선 새우나 생선을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전통적으로 다진 곳으로 마무리해 죽이나 백미와 함께 제공되는데요.
1: 자, 잘 먹겠습니다. 와, 신기하다. 브라질에 와서 홍어하는 거 상상도 안 돼요.
3: 삭힌 홍어가 아니라 생물을 사용해 만든 바이아주 전통 홍어찌개 요리.
1: 와우, muito bom. 홍어는 이렇게 마시는구나. 와, 맛있어요.
3: 장시간 푹 끓여 홍어살이 아주 부드럽습니다.
1: 이 국물은 코코넛 우유랑 덴데 오일을 섞어서 만든 국물인데요. 아마 여러분이 뭐 태국 요리 많이 드셨을 텐데 태국 요리 조금 비슷해요. 근데 홍어랑 같이 써서 또 완전히 다른 맛이죠. 이런 일조합은 특이한 것 같아요.
3: 이곳에서 나고 자란 스테파니가 생각하는 사우바드로는 어떤 곳일까요?
7: É como se você se sente em casa. Colinho de mãe, útero de mãe. Um conforto assim que eu não sei explicar, mas eu gosto muito daqui. Alegria, sorrisos, né, encantos. Que é difícil ver em outras capitais. Muito difícil.
3: 현지인들의 삶과 전통의 맛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흑인들의 로마라 불리며 17세기 최대 항구 도시로 명성을 날렸던 사우바도르의 해가 저뭅니다. 이번 여정은 사우바도르를 떠나 바이아주 북쪽에 위치한 임바사이로 향합니다. 약 1시간을 달려 도착한 임바사이는 강과 바다가 만나는 독특한 해안 풍경을 자랑하는 곳인데요. 특히 코코넛 나무가 해변을 따라 즐비해 이국적인 풍경을 자아냅니다.
1: 사우바도르에서 약 50km 북쪽으로 향하면 여기 임바사이 해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임바사이 해변 특징은 강도 찍을 수 있고 바다도 찍을 수 있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리고 마을 구간 아니고 나머지는 다 와일드한 해변이기 때문에 자연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3: 임바사이 해변은 약 10km의 긴 해변과 6km의 강이 바다와 접해 자연 낙원으로 불리는데요. 강으로 가는 길이란 뜻의 임바사이.
1: 사실 브라질 해안도는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는 그런 해변이 많지 않아요. 이렇게 끝이 없는 해변, 또 완전 오픈바나 보는 해변은 자주 보지 못합니다. 이게 바다의 해변입니다.
3: 특히 이곳엔 2월엔 거북이를, 7월, 10월엔 고래들을 만날 수 있다네요. 평화로운 해변을 걸으며 파도 소리를 듣는 여유. 우리가 바다를 찾는 이유죠.

0: 바다를 즐기러 온 사람도 있지만 이곳이 삶의 터전인 사람도 있습니다.
1: 뭐 한 분이 계시는데 파도를 몰고 하고

0: uma forma de desestresse também do negro durante o trabalho da fazenda, junto a Naviares. E é a diversão do brasileiro, né? Jogar capoeira.
1: E tipo seguinte, tchau bagadinho, né? Rio, catoteto, xixó, né? Capoeira, raguinha, campo de ó, temos, né? Jogue Bahia, pô, xigora só, embaça aí, catamarã, só não, capoeira, né? Sem doença, meu Deus.
2: 카포에이라는 대서양을 건너와 손가발이 묶인 채 매질을 당하며 일하던 흑인 노예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개발한 독특한 무예인데요. 쇠사슬에 묶인 채 오직 생존을 위해 만들어낸 노예들의 눈물 젖은 무술입니다.
3: Pegou aqui, ó. O cara me pegou aqui, ó. Eu segurei, saí. Pegou aqui, ó. Largou, pô. Aí o cara vai bater a cabeça no chão. Vai trazer um problema. Pro mestre.
1: Eu acho que seria congotório. Timber aqui de Ancor, Dom Jacó aqui de Ancor. Congotório em Dom Jacó, Maria Rana Pianegó. Acho que o Master tá chumbando.
2: 무술하면 또 지지 않는다는 카메라 감독이 한국 대표로 나섭니다.
1: 맞아, 다 뽑고.
2: 합기도, 복싱, 검도, 도합 24년 차. 두 나라의 자존심이 걸린 승부가 시작됩니다. 대결은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막상막하. 비록 카메라 감독이 승부엔 졌지만 스포츠맨십은 잃지 않는 마무리. 멋집니다.
4: 한반도의 호랑이 바이아에서.
2: 삼바는 아프리카에서 기원한 브라질 음악과 춤인데요.
1: 재미네요. 이렇게 바이아 삼바는 오랜만에 보니까 역시.
2: 삼바와 카포에이라는 브라질을 상징하는 그 자체가 됐죠.
0: Religiosidade para alguns e para outros é um esporte. Então essa mistura de África com o Brasil, né, foi criada aqui na Bahia. E tomar um café, tomar capoeira, de almoçar e tudo. Né? Então a capoeira é isso para mim. É a minha vida. Né?
2: 춤과 무술 그리고 음악이 어우러져 이들의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었답니다. 어부의 집은 마을 제일 안쪽에 있다는데요.
5: Se você entra hoje para o restaurante do Brás, aí já tem Rua do Brás, Rio do Brás e Praia do Brás.
1: Oh, tem tudo, é o pacote completo.
5: Tudo, pacote completo.
2: 초입에서 그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5: Esse aqui é meu pai, 90 anos e muita história para contar aqui, ó.
2: 이곳은 4대가 함께 살고 있는 집이자 일터랍니다.
5: Mas até samba de roda a gente já curtiu hoje.
6: Foi, tem samba de roda?
5: Samba de roda, é.
2: Agora, 이번엔 자신의 이름을 딴 계곡을 소개해 주겠다는데요. 무더위를 피해 많은 사람들이 놀러 온다는 이곳. 역시 더울 땐 시원한 물속이 최고죠.
1: 어, 시원하다. 와.
2: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뱀 한 마리.

0: 왔어요.
1: 이번엔 더 특별한 걸 보여주겠답니다. 사탕수수 원액을 발효시켜 만든 브라질 전통 증류수인 카샤사. 이곳에선 뱀을 이용해 담근다는데요. 귀한 술을 이렇게 대접받습니다. 계곡에 마련된 파라솔에 앉아 이곳 전통 음식을 맛보기로 합니다. 포르투갈에서 유래된 요리로 아메이조아스 아블랑 파트라 부르는데요. 조개를 깨끗이 씻어 각종 채소와 올리브 오일, 마늘 등을 넣고 푹 끓여주고요. 마지막에 고슬리클 넣어서 약 5분간 더 중불로 끓여주면 완성되는 일명 조개탕 요리입니다.
2: 너무 caldo no copo mesmo. Com morango, chanesa. Olá, vamos. Saúde. É o suco da lambreta.
3: Uma maravilha.
2: Oh. Oh,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맛이네요.
3: Vem a lambreta?
2: Vamos comer a lambreta agora.
1: 국물 먼저 맛봤으니 이제 조개 맛을 봐야죠.
2: 이게 lambreta라는 조개고요.
1: 과연 조개 맛은 어떨까요?
2: 조개 맛은 단순해요. 약간 한국에서 조개구이 먹는 것처럼 여기는 이렇게 야채랑 고수랑 삶아서 단순하면서 맛있는 안주예요.
1: 시원한 계곡물을 보며 먹는 담백한 조개탕 맛.
2: 나봄! 에, 나쁘니.
3: Toda 5 horas da manhã, quanto a gente tá no meu banho?
2: 5 horas da manhã?
3: Na praia, levo meus cachorros, passeio. Nasci na natureza, um lugar maravilhoso. Morar na cidade, que tudo que você tem que fazer na carreira.
2: É mesmo o Brasil, entendeu? Mas é muito diferente.
3: Não, é o Brasil, mas não é aquele Brasil, como é que fala? O Brasil bem brasileiro. A gente tem que estar num lugar meio tranquilo, bem tranquilo, entendeu?
1: Building 숲에 사는 삶도 초야에 묻혀 사는 삶도 각기 다른 매력을 지녔는데요. 자연 속에서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사는 여유. 참 부럽습니다.

0: 다시 사우바도르의 도심에서 아침을 맞습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오늘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머무는 이곳. 흥겨운 음악 소리가 사우바도르 도심을 가득 채웁니다. 절로 어깨를 들썩이게 만드는 축제가 한창인데요.
1: 네, 오늘은 확실히 공기에서 향을 마요. 축제 날입니다.
0: 매해 사우바도르에서 열리는 음악 행사인 올로든 축제. 올해는 바이아주의 독립 200주년을 기념해서 열리고 있답니다.
1: 여기는 사우바도르 제일 잘 알려져 있는 광장입니다. 바로 빌로링이고요. 이 돌에서 그 당시에 노예체도를 더하신 분들 부활이나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이렇게 벌을 받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보고 있는 돌 위에서는 많은 비가 흘렸습니다.
0: 노예들의 피땀이 서린 펠로리뉴 거리는 이제 세계인들이 웃고 즐기는 유명 관광지가 됐습니다.

0: 역시 다들 이 흥을 마음속에서 갖고 있는데요. 도쿄 조이즈
1: 마라형
0: 아, primeira vez aqui?
2: 괜찮아요?
0: 괜찮아요, 아주 괜찮아요.
3: Me dê minha idade, eu não me sinto não.
0: Não?
3: Não, me pode dizer.
0: 65.
3: Vou fazer 92.
0: Sério? Cuxibir, você. Nossa! Muito bom, obrigado! Tchau! Uau, Harmony Cuxibir, você. Uau, ele bom que pegou, igual que tá aí, porra.
4: 브라질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우바도르.
0: 와, 드디어 이제 공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4: 독립 후 200년이란 시간이 흘러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춤과 노래, 음악이 있어 행복한 사우바도르 말이죠. 이 순간만큼은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는데요. 축제가 곧 인생이라는 브라질 사람들의 열정을 느껴봅니다.
0: 아, 여기 사우바도르의 물 가장 멋있게 볼 수 있는 공간, 여기 세광장에 왔어요.
4: 축제의 열기는 새 광장에서도 이어집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는 말처럼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도 꿋꿋하게 버텨낸다면 그것이야말로 축제 같은 인생이 펼쳐지지 않을까요?
0: 여기 오면은 옛날에 그 아픈 역사도 같은 천소에서 그 아픔을 극복하고 음악이나 리듬으로 춤으로 불게 돼서 너무나 인상이 깊었어요. 사실 아마 우리 인생에서는 그런 것도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0: 거의 150년 넘게 바이어 총통 판매 만통의 공장이에요.
1: 올라 코리아 카이지 카카오
0: 정말 좋아. 확실히 밑에서 이렇게 봐야 제대로 느낄 수 있어요.
2: 상담완료시 유니안 에어침대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실내 실외 어디서든 편안하게 에어침대 증정.
3: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4: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3: 딥이라면 됩니다.
5: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3: 됩니다.
6: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3: 됩니다.
7: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3: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3: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3: 됩니다.
4: 암 치료비도?
3: 됩니다.
8: 진단비도요?
3: 되고요.
8: 병원 통원비도?
3: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3: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3: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3: 됩니다.
10: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3: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3: 돼요.
1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3: 되죠.
6: 디스크로 수술해도?
3: 물론 됩니다.
9: 이게 모두 된다고요?
3: DB라면

0: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이어서 EBS 뉴스 시리가 방송됩니다.

이 소송을 통해서 국민 모두는 기후위기라는 위험 안에서 모두가 존엄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 종합적인 기본권으로서 환경권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그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결정이 난 게 가장 큽니다.

0: 아침에 일어나면 갈 데가 없는 게 굉장히
1: 하루에도 그만 두어 알아? 아니야 다시 해야 돼.
2: 근데 해는 또 다시 떠오르지 않습니까?
3: 황홀한 인생 2막을 위하여!
4: 위하여!
5: 좋아하는 거 즐기면서 그게 바로 행복이 아닐까 생각이.
6: 이제 소문이 다 났어.
7: 토짜가 일냈다고.
8: 예, 이제 여기서 이제 뭐 그 생을 마감할 때까지 살아야죠.
9: 간식 먹자, 간식.
10: 얘들아. 살아온 날은 행복이고 살아갈 날은 축복이라고.
11: 뚱뚱한 사람이 오래 산다. 체지방률 막 뭐 10%에 도전한다. 빼? 아니면 그냥 마라. 어쩌라는 거예요?
12: 지방만 30년 넘게 연구를 하신 분이라고
13: 하시죠. 지방 전문가래요.
14: 지방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서요.
13: 아, 예. 아.
12: 지방세포의 개수가 어느 정도는 세팅이 된다.
14: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아기 때부터 시작해서 성인이 되기 직전까지 그냥 갖고 사는 거예요. 그만큼의 수를.
13: 아, 이미. 그럼 살 때도 지방세포는 안 없어지겠네요.
14: 그게 바로 요요현상의 문제입니다. 지방은 매우 중요한 장기입니다. 기관이란 뜻이죠.
13: 교수님 30년 동안 연구하시다 보니까 좀 헷갈리신 거 아니에요?
14: 저는 결국 부르십니다. 다른 조직, 다른 장기하고 네. 교신할 수 있느냐. 지방 조직 안에 다양한 면역세포들이 있기 때문에 네.
13: 지방은 쓸모없지 않다.
14: 네, 저는 그렇게 무구짓고 싶습니다.
13: 각자 댁에 계실 때 본인의 뱃살을 잡고 가라. 미안하다. 내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널 미워했네. 같이 가자.
15: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6: 이 분위기?
17: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6: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18: 뭐야 이거?
16: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9일 뉴스 12를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이주 배경 학생이 올해 2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체 학생의 수는 줄고 있지만 이주 배경 학생은 해마다 늘어 이제 학생 100명 가운데 4명이 넘게 됐는데요. EBS 뉴스는 오늘부터 4차례에 걸쳐서 이주 배경 학생들이 마주한 교육 현실과 진로, 체류 자격 문제를 짚어보고 이 프랑스의 사례를 통해서 해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오늘 그 첫 순서는 바로 학교입니다. 아이들은 늘고 있는데 한국어를 배우고 교과 수업까지 따라갈 준비는 얼마나 돼 있을까요? 이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0: 모두들 국어 반으로 이동할 준비해서 이동 시작할게요.
1: 국어 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저마다 다른 교실로 이동합니다. 학생 10명 가운데 9명 가까이가 이주 배경 학생인 초등학교입니다.
2: 자, 따라하세요. 앞, 앞, 뒤, 뒤.
1: 한쪽에서는 손동작을 따라하며 방향을 나타내는 말부터 배우고
3: 반점을 찍은 다음에는 스페이스를 한번 눌러서
1: 다른 교실에서는 태블릿으로 글을 쓰고 띄어쓰기를 익힙니다. 이 학교는 다문화 특별학급 네 곳을 한국어 수준에 따라 나눠 운영합니다. 특별학급을 마치고 원래 반으로 돌아간 뒤에도 국어는 다시 수준별로 나눠 배웁니다. 같은 학년, 같은 반에서도 한국어 실력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4: 한국어 실력이 워낙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준별로 나눠서 수업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누구는 이제 유치원 때 왔고, 누구는 3학년 때 오고, 누구는 4학년 때 와서.
1: 올해 초중고 이주 배경 학생은 2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체 학생이 지난해보다 3.4% 줄어드는 동안 이주 배경 학생은 오히려 4.3% 늘었습니다. 이주 배경 학생 비율이 30%를 넘는 밀집 학교도 2023년 90곳에서 올해 163곳으로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학교가 이처럼 별도의 한국어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올해 운영 중인 한국어 학급은 591개.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12,000곳에 가까운 걸 감안하면 많아야 20곳 중 한 곳꼴입니다. 그마저도 74%가 초등학교에 집중돼 있고 고등학교는 45개 학급에 그칩니다. 고등학교에 한국어 학급이 하나도 없는 시도도 8곳입니다. 설치 기준도 지역마다 다릅니다. 한국어가 서툰 학생이 5명만 있어도 학급을 열 수 있는 곳이 있는 반면 이주 배경 학생이 일정 비율을 넘어야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학생이라도 어느 지역, 어느 학교에 다니느냐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런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학교 밖에서 한국어를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교육과정도 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지역 거점기관을 지정해 운영하는 한국어 예비과정입니다. 운영기관은 2024년 30곳에서 올해 101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2: 자, 따라해보자. 콩.
5: 콩.
2: 콩.
5: 콩. 콩.
1: 다니던 학교에서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웠던 아이들이 기초 한국어부터 다시 배웁니다. 개별 학교가 감당하기 어려운 초기 한국어 교육을 지역 거점 기관이 나누어 맞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교육 기간은 길어야 한 학기. 과정을 마친 아이들은 다시 원래 학교로 돌아가야 합니다.
6: 저희는 일종의 그걸 생존 한국어라고 해요. 학교에서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한국어를 배워서 이제 익혀서 가

0: 하도록 하는 거지. 수학, 과학, 역사, 뭐 사회 이런 과목들을 들을 수 있는 걸 가르쳐서 보내기는 건 아니거든요.
1: 전교생 절반 가까이가 이주 배경 학생인 초등학교입니다.
2: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은 무엇인가요?
3: 이것은 무엇인가요?
1: 학교에 처음 들어온 아이들에게 이런 기초 한국어 교육은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특별학급을 마치고 원래 교실로 돌아간 뒤에는 또 다른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친구들과 일상적인 대화는 가능하지만 수업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4: 수업 시간 때 선생님이 설명할 때 어려운 말 나오면은 제 이해가 안 돼요. 이거 뭐지? 선생님 뭐라고 하셔서 이해가 안 돼.
1: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한국어와 교과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학습 언어는 다릅니다. 일상 대화는 빠르면 6개월에서 1년이면 익히지만 교과서를 이해하는 언어는 4년에서 6년이 걸린다는 게 학계의 견해입니다.
5: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동그라미 세모 네모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친구들이 갑자기 3학년 이상이 되면은 삼각형, 사각형이 나오고 다각형이 나오게 되는데 얘네들한테는 사실 왜 이게 같은데 다른 단어지부터 이해를 해야 되는 지점이 꽤 큽니다.
1: 특별학급을 마친 뒤에도 교과 학습을 위한 지원이 이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6: 그 학습 언어적인 것까지 고려를 한다면 고학년 같은 경우는 그 학습 언어를 추가적으로 덧붙는 수업을 해야 될 필요성도 저는 있다고 사실은 생각을 하고요.
1: 인천의 한 초등학교 4학년 과학 시간. 몽골어 이중언어 강사가 학생 옆에 앉아 함께 수업을 듣습니다.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지만 교과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7: 보기에는 끄덕이지만 막상 물어보면, 나중에 물어보면 모르거나 시험 맞추기 쓴 내용이 없거나 그런 경우가 좀 있어서 되게 고민이 많은 지점인데.
1: 강사는 단순히 말을 통역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낯선 교과 개념을 학생의 모국어와 연결해 다시 설명합니다.
8: 3년 됐으니까 조금 알아듣는데 급히 들어가면 몰라요. 몽골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알아듣고.
1: 행성 이름을 몽골어로 풀어주자 아이가 다시 화면을 들여다봅니다.
9: 설명할 때못 알아듣는 거를 제가 물어보면 선생님이 막 설명해줘요.
1: 하지만 이중언어 강사가 모든 학교, 모든 수업을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이주 배경 학생들이 함께 배우는 일반 교실에서도 가르치는 방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7: 어려운 학습적인 용어를 일상생활에 맞닿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좀 쉽게 풀어 설명해 주는 게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느낌을 받고 경험을 해서 다른 수업 시간에도 좀 그걸 적용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1: 다만 이런 변화를 교사 개인의 노력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5: 이걸 이제 교사의 몫이다라고 다 넘길 수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언어 다양성이 있는 교실에서의 이 과목의 운영이나 방법에 대해서 조금 장기적으로 고민해주고 조금 적극적으로 얘기를 할 때가 됐다.
1: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아이들에게는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대화를 익힌 뒤에도 교과서를 이해하고 수업을 따라가기까지는 훨씬 긴 시간이 걸립니다. 한국어를 가르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한국어로 배울 수 있게 하는 것. 이주 배경 학생 21만 명 시대. 우리 교실이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EBS 뉴스 이상민입니다.
10: 네, 이상으로 10월 9일 EBS 뉴스 12일을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1: EBS 초대석이 방송됩니다.
12: 치매 환자의 증가가 전 세계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3: 치매 환자 실종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14: 치매 환자가 증가합니다.
13: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맨날 봤는데도.
14: 연세는?
15: 85.
14: 이 누구세요?
16: 글쎄 모르겠네.
14: 누구세요?
16: 김서.
17: 제일 원인되는 물질을 제거하는 치료법이 개발이 됐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4, 5년 정도의 치매 지연 효과가 있고 뭐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술을 오랫동안 드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실 수 있는데

0: 시간이 지나서 안 좋아지고 안 좋아져서 죽기 전에 저희한테 오는 거예요.
1: 에스와티니에서는 오늘도 생계를 위해 광산으로 향하는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일이지만 광산의 미세한 돌가루는 아버지들의 폐를 굳게 만듭니다. 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0: 에스와티니는 기본적인 의료 체계가 잡혀 있지 않은 나라예요. 조금이라도 더 일찍 병원에 왔다면 치료가 더 쉬웠을 텐데 그런 경우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1: 함께 치료하는 번호 080-865-9095. 국경 없는 의사회는 질병을 조기에 치료하기 위해 의료 사각지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질병을 일찍 발견하는 것은 환자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입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건강한 내일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080-865-9095.
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지난 여름 폭염 때문에 다들 정말 고생하셨죠. 지금 전 세계가 폭염, 또 집중호우와 가뭄, 산불 이런 이상기후에 매년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구와 세계인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변수가 바로 기후죠. 네. 자, 이런 시대에 청소년들과 함께 기후 관련 소송을 이끌면서 환경정의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계신 활동가가 계십니다. 그 공을 인정받아서 환경 분야의 노벨상이라고 불리우는 골드만 환경상도 수상을 했는데요. 네, 청소년 기후행동의 김보림 상임활동가를 함께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네.

0: 청소년 기후 행동이란 이름의 단체가 있는 거죠. 그렇죠?
1: 네, 맞습니다.
0: 이게 몇 년도에 만들어졌죠?
1: 저희는 진짜 말 그대로 청소년들이 기후 행동을 하자라고 하면서 2018년에 작은 모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0: 2018년.
1: 네.
0: 네. 기후와 관련된 환경과 관련된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이 단체가 특별히 청소년들이 한다. 이건 거죠.
1: 네, 맞습니다.
0: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청소년들이 기후 관련된 단체를 만들었다는 것은?
1: 사실 올해 폭염이 역대 최대라고 예. 말은 하는데요.
0: 매년 그래요. 이제.
1: 네, 맞습니다. 그게 2018년에도 그 당시 그 시점에 역대 최대 폭염이 왔었고 동시에 전 세계 과학자들이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 온도 상승이 너무 가파르다 보니까 전 세계가 우리 1.5도 이내로 지구 온도 상승을 막자라고 약속을 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과학적으로도 기후위기가 지금 너무 심각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동시에 폭염 등을 보면서 이 문제가 지금 당장 닥친 위험이네라고 인식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늘어났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중에 한 명이었고 또 비슷한 청소년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근데 기존에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이 위험을 인지했을 때 그래서 난 뭘 할 수 있지?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0: 늘어나는 과정에서 우연히 만났고,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도 뭔가 할수 있는 게 없어. 그러면서 뭘할수 있지? 라는 고민을 하면서 저희는 시작을 했습니다.
1: 청소년들끼리 한번 모여보자.
0: 네.
1: 그렇게 시작한 거야, 이거죠?
0: 네.
1: 처음에는 아주 작게 출발했어요?
0: 거의 한 5명 정도로 시작했고,
1: 예.
0: 뭐라도 해야 되는데 뭘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거리로 나가서 기후 변화가 아닌 기후 위기다라는 피켓이라도 들고 서 있거나, 근데 저희끼리 거리에 서 있는다고 해서 변화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당시에 전 세계 청소년들이 똑같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들이 좀 커지고 있는 흐름이 생기다 보니까
1: 그렇죠.
0: 저희도 그때 함께 하면서 한국에서 처음으로 기후를 위한 결석 시위라는 걸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막 정책 결정자들을 만나서 행동을 한다거나 하면서 우리가 이 운동을 계속
1: 예.
0: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청소년 기후행동이라는 이름으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었던 것
1: 그
0: 같아요.
1: 김보림 활동가는 2018년 그때 몇 살이었어요?
0: 저는 청소년은 아니었고요.
1: 그러니까 몇 살이었어요?
0: 저는 아마 20대 중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0: 네.
1: 그런데 청소년들을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0: 사실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1: 예.
0: 받는데요.
1: 그 다섯
0: 왜냐면
1: 명을 어떻게 만난 거예요?
0: 그냥 고민을 하면서 찾아다녔어요. 같이
1: 오.
0: 뭔가 할수 있는 사람이 어딨지? 나뭐할수 있지? 왜냐면 전 환경에 관심이 원래 되게
1: 예.
0: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실천을 되게 열심히 하고 그런 모임들도 많이 가긴 했었는데, 당장 제가 다시 정의하게 된 기후위기라는 위험이 이전과 다른 거예요. 개인적인 실천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진짜로 사회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데,
1: 당연하죠.
0: 그래서 저는 사실 사회운동이나 이런 변화에는 너무 거리가 있던 사람이고,
1: 그냥 개인적 실천만 하던.
0: 네. 그래서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뭐라도 해야 되는데 같은 마음을 가지면서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을 한 6개월 정도 찾았나? 그런데 그렇게 계속 찾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만난 게 그냥 청소년이었어요.
1: 오, 어찌 보면 우연한 거네요.
0: 네.
1: 아, 그리고 조금 아까 소개한 그 결석 시위? 이런 게 이제 세계적인 움직임, 그레타 툰베리가
0: 네.
1: 출발한 거죠?
0: 네, 맞습니다.
1: 그죠? 그레타 툰베리가 활동을 시작하니까, 아, 우리나라 청소년들도 좀 모아야 되겠다. 이런 연결고리가 생긴 거네요.
0: 네, 사실 뭔가 기후위기라는 문제에 자신의 목소리를 낼수 있다라는 걸 그레타나 전 세계에 있는 다른 청소년들을 보면서
1: 그렇죠.
0: 우리도 그렇게 할수 있는구나를 처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시위가 약간 띠두르고 굉장히 투쟁하는 느낌을 넘어서 목소리를 낸다라는 걸로
1: 예.
0: 처음 인식을 하면서 그때 그 행동을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1: 청소년 기후 행동 5명으로 출발했는데 지금은 회원이 몇 명입니까?
0: 1,000명 정도 됩니다.
1: 전부 청소년으로.
0: 지금은 연령대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초기에는 대다수가 다 10대, 20대였는데 지금은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면서 한 60대까지도 함께하고
1: 그래요.
0: 계시고 10대 초반부터 60대까지 되게 고르지만 근데 10대, 20대가 가장 많긴 합니다.
1: 네. 60대가 참여하고 있긴 하지만 이름은 청소년 기후행동.
0: 네.
1: 네. 그리고 어찌 보면 청소년들은 바로 미래에 살아갈 주역이잖아요. 근데 지금 기후 위기라고 하는 건 바로 미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거잖아요. 당사자잖아, 어찌
0: 네,
1: 보면.
0: 맞습니다.
1: 뭐 저같이 60대가 훌쩍 넘은 사람은 얼마 안 남았는데 청소년들은 앞으로 긴 세월을 그 기후 위기를 몸소 겪어야 하잖아요. 훨씬 더 절박한 거죠, 어찌 보면.
0: 그런 게더 많았던 것 같아요. 기후위기라는 위험이 닥쳤을 때 사실 앞이 더 막막함이 더
1: 그렇죠.
0: 컸던 것 같긴 합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지금은 기후위기가 지금의 문제이고 지금 당장의 정책이 뭘 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더 많이 하는데 처음에는 그게 공포나 어떤 막막함으로 많이 다가오다 보니까 우리한테 미래가 있는 거야? 이런 식이면 망하는 거 아니야? 세상이 멸종하는 거 아니야? 같은 그런 공포로도 많이 인식이
1: 그렇죠.
0: 됐었던 것 같아요.
1: 네. 제가 그런 고등학생 같은 청소년 기후 활동 관련된 분들 저도 만나본 적이 있는데 그런 공포가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기성세대에 대한 일종의 적개심도 있더라고요. 기성세대들이 이 지구에 이만큼 망쳐놓고 자기들은 책임 안 지고 우리는 그 고통을 고스란히 살아야 되고 그런 마음들이 있죠.
0: 저희도 처음에는 왜 안 변했지? 왜 지금까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 왜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부터 항상 지구온난화 심각하다는 얘기만 들어봤는데 한 번도 해결

0: 해결했다는 얘기를 안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인식했을 때 너무 심각하고 지금 시간이 정말 없다. 10년도 안 남았다라는 시점이 돼버리니까 그럼 그동안은 왜안된 거지?에
1: 그러니까.
0: 대해서 의문이 너무 많이 들 수밖에 없긴 했던 것
1: 그래서 아무튼 그런 청소년들이 이제 기후 위기 뛰두르고 뭐 거리 시위도 하고 아까 그 결석 시위라는 거 학교 빠지는 거죠?
0: 같아요. 네, 맞습니다.
1: 괜찮아요? 그렇게 학교 빠졌어.
0: 근데 그렇게라도 위기를 알려야 된다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어요.
1: 지금도 이어집니까? 결석 시위는?
0: 지금은 좀 더, 꾸준히 하진 않고 있고, 좀더
1: 어떤
0: 고르고 골라서 하게 되는
1: 계기가
0: 것
1: 있을
0: 같아요.
1: 때,
0: 네.
1: 지금 그런 결석 시위 같은 거 하면 요즘은 몇명 정도 동참합니까?
0: 저희가 가장 최근에 했었던 게, 형태를 좀 다르게 하고 있는데, 삼척에서, 한국에서 마지막 석탄발전소가 지어질 때, 거기에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 한 200명이 가서 결석을 하고 시위를 한 적도 있었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좀 앞두고, 헌법재판소에게 이 결정을 촉구하는 결석 시위를 했을 때는,
1: 네.
0: 그때는 한 50명 정도로 좀 작은 규모로 하기도 했었습니다.
1: 자, 그런 이제 다양한 활동을 하던 과정에 아마 가장 사회적 파장이 큰게 2020년에 시작한 청소년 기후 소송이죠.
0: 네.
1: 그 정확히 그게 어떤 소송이었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0: 정확히는 그 당시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지금은 탄소중립 기본법이라는 이름의 국가에서 최상위에 있는 기후 대응에 관한 법이 있는데요. 그 법에는 사실 우리나라가 얼마만큼 기후위기 대응을 할지에 대한 그 목표가 담기고 그 목표에 따라서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바뀌어 나갈지가 다 결정이 납니다. 근데 그 목표가 사람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키지 못할 정도로 너무 미흡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헌법재판소에게 국가의 그런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했었습니다.
1: 탄소중립기본법 안의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탄소를 더 줄여나갈지에 대한 목표치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너무 부족하다. 그걸 헌법재판소가 이건 위헌이다. 이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단해달라. 라는 소송을 냈다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1: 근데 거기 원고인단이 바로 다 청소년이었어요?
0: 처음 시작할 때는 19명의 청소년이 원고가 되었고, 이게 저희가 한 4년 반 정도 소송이 진행이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시민들도 참여하고, 그리고 양육자들이 대리해서 아기들도 원고로 참여를 해서,
1: 아기까지.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 254명 정도가 최종적으로는 원고로 함께 했습니다.
1: 그 청소년 기후 소송에 지금 이제 제가 간략히 그 법의 위헌성의 핵심만 말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핵심 쟁점은 뭐였습니까?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때 A, B, C, D 뭐뭐를 판단하는 겁니까?
0: 우선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행위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를 판단을 하는 곳입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탄소중립기본법에 있는 그 법이, 그러니까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앞으로의 미래 시점에도 똑같이 보호할 수 있는가를 일단 먼저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최종적으로는 헌법 불합치라는 결정이 나왔고, 그건 이 법이 헌법에 맞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는 결정인데, 국가의 기후 목표가 미래 시점에도 국민의 삶을 최소한의 존엄을 지킬 수도 없는 수준으로 지금 되어 있다라는 결정이 난 것입니다.
1: 외국에도 기후 관련된 국가를 상대로 한 많은 소송들이 있죠.
0: 네, 맞습니다.
1: 근데 청소년들이 원고가 돼서 시작한 소송은 참 전례가 없는 거 아닌가요?
0: 아시아에서는 저희가 최초로 시작을 하고 또 최초의 승소 사례이고, 해외에서는 뭐 ICJ 같은 국제사법재판소에 태평양에 살고 있는 섬나라 학생들이 그런 인권 침해에 대해서 그런 소를 제기하기도 하고, 미국이나 뭐 포르투갈이나 다양한 곳에서 아동 청소년들이 그 권리 침해를 이야기하면서 기후 소송이 일어나고 있긴 합니다.
1: 그런데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최초로
0: 네.
1: 청소년들로 시작했다.
0: 네,
1: 그런
0: 맞습니다.
1: 의미가 더큰 거네요.
0: 네.
1: 그리고 4년 반을 끌다가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린 거죠.
0: 네.
1: 문영배 전 재판관이 뭐 가장 자랑스러운 판결이라고 꼽았다면서요?
0: 네, 맞습니다.
1: 그 판결문의 취지가 뭐였습니까?
0: 사실 그 법적인 이 판결문을 보면 되게 어려운 용어들이 많기는 한데요. 이 헌법소원의 결정이 났다라는 것의 의미 중에 가장 큰 것은 지금까지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정책을 마련할 때그 의사결정을 가진 사람들이 한없이 후퇴해도

0: 또는 한없이 나아가도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거죠. 그냥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의 선호에 따라서 기후 정책이 결정이 되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헌법소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국민이 기후 정책 안에서의 권리 보유자인가가 그 정부와 그리고 소송을 청구했던 원고 측의 가장 큰 대립 지점이었습니다. 저희는 우리가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 권리를 마땅히 보호해야 하는데 부족하다라고 주장하고 정부에서는 국민은 그냥 정책의 수혜자일 뿐이지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근데 이 소송을 통해서 국민 모두는 기후위기라는 위험 안에서 모두가 존엄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 종합적인 기본권으로서 환경권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그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라는 결정이 난게 가장 큽니다. 그리고 원고가 저희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세대의 권리를 인정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만한 기후 정책을 해야 한다라는 게 가장 큰 기준점이 된 것이고 그 내용을 앞으로 반영해서 국가의 기후 정책을 만들 때는 일단은 어떤 세부적인 정책이 아직 나오진 않은 상황이지만 국가의 기후 정책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가가 가장 큰 판단 기준이 되고 그리고 과학적인 사실과 국제적으로 한국이 온실가스 배출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
1: 그렇죠.
0: 그런 그 책임까지 반영을 해서 그 기후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같은 것들이 이제는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1: 네. 바로 이제 그 공로로 골드만 환경상을 수상하셨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그 상이 어떤 상인지 좀 소개해 주시면.
0: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리처드 골드만 부부가 왜 환경 분야에는 노벨상이 없지?라는 질문에서 시작을 했던 상이었고 여러 가지 기후 위기나 환경 문제 같은 문제들은 사실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뭔가 사람들이 대응을 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거나 또는 지키려는 노력을 해도 그냥 흘러 지나가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풀뿌리 운동이라고 소위 부르는 사람들을 함께 조직화하고 변화를 같이 만들기 위한 그 운동을 조명을 함으로써 그 변화를 우리가 좀더 지지하자라면서 골드만 환경상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1: 그래서 매년 그 6개 대륙별로 수상자를 정한다면서요?
0: 네.
1: 아시아권에서 그러니까 매년 한 명씩이 나오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1: 우리나라에서는
0: 환경재단 이사장님이
1: 이사장님이 첫 번째 수상하셨고 이번에 두 번째 수상하신 거라면서요.
0: 네, 맞습니다.
1: 그 수상 소식을 딱 듣고 느낌이 어땠습니까?
0: 사실 왜이 상을 나한테 주는 거지라는 생각이 처음에 많이 들었고 왜냐하면 저는 사회적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활동을 하는 건 맞는데 제가 하는 일이 그렇게 보이는 일은 아니다 보니까 그냥 기후 위기가 위험이고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걸 계속 한다라는 측면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모으고 뭔가 변화를 만드는 것을 계속 시도는 하지만 그걸 뭔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건 사실 처음이다 보니까 어색하기도 했고 이 상이 온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를 되게 많이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1: 네. 아니, 그 헌법재판소 상대로 청소년들이 소송 제기해서 승소를 그 이끌어내고 한그 일련의 과정이 전 세계에 다 보도가 됐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왜그 사회적으로 공인 안 된다고 스스로 표현하십니까?
0: 사실 헌법소원의 결정도 났고 권리가 인정되기도 했었고 또 아시아에서 많은 나라들이 연달아서 기후소송을 진행을 하기도 했었는데 막상 한국에서는 그래서 뭐가 바뀌었지? 그래서 우리가 지구 온도를 조금이라도 막았나?라고 하면 그렇진 않다 보니까 이 상이 온다라는 게 실제로 변화에 어떤 영향을 줄수 있을까? 이런 고민으로 오히려 이어졌었던 것 같아요.
1: 환경 분야 노벨상이라고 불리워진다. 노벨상은 상금도 꽤 많거든요.
0: 네.
1: 이것도 상금 많아요?
0: 이것도 상금 많습니다.
1: 어떻게 요긴하게 쓰셨어요?
0: 아직은 아니고, 저희도 활동을 하면서 사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자원이 필요하다 보니까
1: 당연하죠.
0: 거기에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 골드만 환경상 각 대륙별로 수상자를 주는데 아시아에서 이제 김보림 활동가가 탔고 다른 대륙에서는 어떤 활동가가 어떤 활동을 그 계기로 타게 됐는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골드만 환경상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니까 좀 다른 분들 좀 소개해 주시면요.
0: 여러 대륙에 있는 활동가들이 함께 수상을 했는데요. 나이지리아의 이로로탄 씨라는 그 수상자는 일단 과학자인데요. 나이지리아에서 멸종위기 박쥐를 계속 보존하고 그들의 서식지를 보존을 하는 활동을 하다가 이게 기후변화로 인해서 자연 산불이 계속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1: 자연 산불.
0: 네, 산불이 너무

0: 너무 빠른 속도로 늘어나서 멸종위기 박쥐에서 식지가 다 사라지는 상황을 마주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그 산불을 줄이고 멸종위기 박쥐의 서식지를 보존하기 위한 활동을 해서 실제로 올해는 아예 산불을 영권으로 만드는 식으로 그런 활동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1: 아니, 어떻게 하면 자연 산불을 막을 수 있어요? 간벌 같은 걸 많이 해주고 막 이러나 보죠? 그죠?
0: 그런 것들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이지리아 안에서 그 교육의 격차 같은 것들이나 일자리에 관련된 어떤 불평등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존재하는데, 그걸 함께 오히려 해소를 하는 방향으로 쓰자 해서 사람들을 교육하고, 아예 산불을 계속 감시하는 사람들을 배치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1: 일자리 창출도 하고.
0: 네, 동시에 그러면서 멸종위기 그 박쥐의 서식지를 보존을 하는 활동을 하다 보니까 동시에 지역사회 안에서도 산불의 위험이 확실히 줄어드는 활동을 한 케이스도 있고요.
1: 이야, 대단하네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0: 알래스카의 알라나라는 그 활동가는 그 연어떼가 사는 그 곳에 석유 시추를 하는 기업이 계속 들어오게 돼서 그걸 막기 위해서 그 원주민들을 함께 조직화해서 그걸 대응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콜롬비아에 있는 유베라는 활동가는 광산 개발을 막고 그 이후에 그런 거대한 개발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할때 지역사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실제로 만들기도 하고요. 사라 핀치라는 영국의 활동가는 이게 석유 개발을 계속 할때 환경 영향 평가를 계속 무시하고 계속 기업들이 진행하는 절차들이 있었는데 이걸 핀치 소송이라는 케이스를 통해서 실제로 환경 영향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걸 강제화하는 그런 결과를 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파푸아 뉴기니의 테오넬라 마뽑이라는 활동가는 그 살고 있는 지역 사회의 원주민들이 있는데 거기에 그 광산 개발을 하면서 폐광을 계속 방치해서 사람들의 거주지를 망치고 기업들이 그냥 계속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응을 계속하면서 원상복구를 실제로 지키고 자연을 회복하게 하는 그런 조치를 실제로 지역을 조직화해서 만들어내기도 했었습니다.
1: 아주 다양하긴 한데 보니까 법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활동들이 참 많네요.
0: 네, 최근에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1: 그렇죠?
0: 같습니다.

0: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판정까지 이끌어냈어. 또 다른 나라에도 많은 소송이 이어지는 그런 계기가 됐어. 그런데 헌법불합치판정이 나면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되잖아요.
1: 네.
0: 바뀌었나요?
1: 다행히 최근에 국회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법 개정이 일어났습니다.
0: 그래도 그게 2024년에 판결이 났는데
1: 네.
0: 2년 걸렸네요.
1: 네. 헌법재판소가 여러 가지 그 법 개정을 위한 논의 시간을 고려하더라도 2026년 2월 28일까지 만들으라고 명령을 했었는데
0: 그걸 어기고
1: 네, 시간이 훌쩍 지나서 이제 법 개정이 완료되었고
0: 그래도 그나마 됐군요.
1: 네. 근데 아직은 갈 길이 조금 먼 상황인 게
0: 그 개정된 법 내용을 보니까 흡족하세요? 어떠세요?
1: 이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라라는 결정이었는데 법에서는 그게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고 국가가 기후위기 대응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정해야 되는데 그게 한쪽은 범위로 결정이 났습니다. 한쪽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따라서 우리나라가 과학적인 기후위기

0: 특히 어떤 위험 사실과 그리고 국제적인 책임 몫을 고려했을 때 61% 정도라는 그 2035년 목표의 그 수준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가 하나, 그리고 또 한쪽은 산업계의 부담 같은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걸 고려해서 하한과 상한이 존재하는 범위가 국가의 장기적인 목표가 설정이 되었고 이걸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그럼 그 뒤에 목표가 어떻게 꾸려지고 이행될 것인가는 다시 정부 몫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1: 시행령으로?
0: 네, 근데 이 범위의 폭시 한국이 1년 동안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훨씬 넘는 수준의 그 차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얼마만큼 진짜로 기후위기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산업 에도 우리의 전환에 어떤 신호를 주면서 사람들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가 다시 앞으로의 몫으로 넘겨진 거죠.
1: 그렇군요.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뭐 세계 10위 안에 들 정도로 많은데 감축 노력은 어느 정도 되나요?
0: CCPI라고 그 기후변화 대응 지수 같은 것들을 평가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올해 기준에서는 여태까지는 계속 꼴찌를 하다가 최근에
1: 꼴찌?
0: 네, 계속 꼴찌를 했었는데 최근에 조금 온실가스 감축이 일어나긴 해서 67개국 중에서 63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하위에 있긴 합니다.
1: 조금 좋아진 게 67개국 중에 63위예요?
0: 네.
1: 아이고. 그만큼 우리 산업 구조가 온실가스 많이 배출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0: 네, 맞습니다.
1: 그래서 이제 기본법이나 이런 데서도 뭐 2030년, 2035년 그때 지금 현재 배출량의 몇 프로까지 줄인다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0: 네.
1: 그리고 다른 나라에도 그런 법들이 다 있죠?
0: 네, 다른 나라에도 있고 이게 파리 협정 이후에 전 세계의 정부 간 협의체 안에서 5년마다 국가의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국제사회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한국의 국가 목표도 해외에 제출을 하는 그 목표랑 같이 이루어지게 되고 근데 그 2030년과 2035년까지의 국가 목표가 제출이 된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클라이밋 액션 트래커라는 기관에서 평가를 하기에는 매우 불충분하고 한국대로 간다면 전 세계 온도가 3도에서 4도까지 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1: 1.5도가 아니라?
0: 네.
1: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의 몇 프로까지 줄이겠다고 한 건데 다른 주요 국가들은 몇 프로씩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0: 이게 기준이 다 다르기는 한데요. 한국은 2035년까지 53%에서 61%까지 줄이겠다라고 또 범위로 그 목표가 발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때부터가 이전의 감축 목표와는 다르게 헌법소원 결정 이후에 목표가 설정이 된 거라서 헌법소원 결정을 따랐을 때 61%, 산업의 부담을 고려했을 때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직선으로 2050년에 0 지점까지 그었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53%를 이렇게 범위로 설정을 하고 이제 이 이행 계획은 아직 나오진 않은 상황입니다.
1: 그런데 그런 그 국제사회에 보고했더니 이걸로 부족하다라는 평가가 나왔다?
0: 네.
1: 근데 결국은 산업계의 부담, 산업계의 반발, 이것 때문인 거죠?
0: 네. 한국이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 그 이유가 정말로 우리 개개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아서라기보다는 국가 산업 자체가 제조업 기반의
1: 그렇죠.
0: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을 하고 사실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성장을 해온 나라이다 보니까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을 수밖에 없고 동시에 산업들도 국가의 목표 같은 것들이 되게 불명확한 상황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해야 하는데 이게 당장 부담으로 당장 느껴지다 보니까 국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인 기후 대응을 하는 건 좀 부담스럽다 같은 입장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1: 그렇죠. 참 중요한 쟁점인데 태양광이나 뭐 풍력 발전이나 뭐 이런 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급속도로 늘려가야 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맞는 얘기고요. 그리고 각종 뭐 석탄 뭐 이런 그 발전소는 거의 다 이제 없어져 가야 되는 것도 맞는 얘기고. 그런데 요새 뭐 AI 시대다 뭐 등등 해서 전기 수요는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을 전 세계적으로 아주 이제 금지시키고 안 하는 쪽으로 가다가 좀 바뀌고 있어요. 인식이. 우리 김보림 활동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대목에 대해서.
0: 지금 메가 프로젝트나 AI를 뭐 키우자, 반도체 클러스터를 늘리자 같은 이슈가 함께 나오면 사실 되게 막막해지는데요.
1: 그러니까요.
0: 왜냐하면 이런 계획들이 전부 다 새롭게 정말 막대한 전력 수요를 필요로 하는 것들이다 보니까

0: 이제 정부에서는 저희 그 헌법소원 결과에 따라 그 이후에 목표 논의가 계속 범위형으로 등장을 하는 것도 이게 어느 정도의 그 선택지를 두는 거죠.
1: 그렇죠.
0: 하나의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진전된 기후위기 대응을 하겠다를 하면 이 지금 예상되는 막대한 전력 수요에 따라서 이걸 지키기가 어려워지니까
1: 어려워지니까.
0: 조금은 후퇴할 수 있는 선을 마련을 한다고 저는 많이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국가의 목표가 전력 수요에서 더 뒤처지게 될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거기에 먹히겠구나. 지금도 노후된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고 전환을 하겠다는 계획이 나오다가 근데 좀더 연장하자. 원자력발전소 좀더 늘리자. 뭐 이런 계획들이 당장 나오고 그리고 이게 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에너지원을 전환할지에 대한 게 그냥 말만 있고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없다 보니까 그럼 당장 큰 전력 수요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당장 있는 걸 쓰게 되거든요. 앞으로 계획돼서 뭐 태양광을 얼마나 늘릴지, 풍력을 어떻게 얼마나 늘릴지 이런 고민들을 실행을 하기 전에 당장 있는 석탄발전소 쓰자. 그래서 화석연료가 더 늘어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 전쟁과 관련된 에너지 수급 상황도 있다 보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기후위기라는 문제 안에서 너무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네.
1: 그 원자력 발전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저는 전력 수요 측면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계속 고려가 되고 있긴 하지만 동시에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기후위기의 위험이 커지고 재난의 위험이 늘어났을 때이 발전원이 부가적으로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전뿐만 아니라 모든 기후 정책에서도 그러한데요.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정책을 마련을 할때 또는 국가가 개발 산업을 앞으로 결정을 할때 실제로 이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또는 올해 폭염처럼 너무 막대하게 위험을 늘리는 결정이 아닌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사실 모든 1순위에 전력 수요를 얼마나 늘릴 수 있는가, 어떻게 늘릴 것인가만 초점이 있다 보니까 동시에 검토해야 되는 것들이 다 뒤로 밀려나는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사실은 전력을 좀 적게 쓰는 방향으로의 정책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죠.
0: 전 그보다는 기후 목표가 분명하게 생기는 게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답을 내기가 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역 균형 성장을 하자 같은
1: 큽니다.
0: 말들이 나오고 우리한테 지역 소멸도 인구 소멸도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1: 과제죠.
0: 맞는데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그래서 많은 전력 수요가 들어 물이 너무 많이 소요돼.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줄여야 되나로 가면 이 논의가 안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분명하게 우리는 국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기후위기 위험 안에서도 사람들의 삶이 최소한으로 보장되어야 된다라는 건 가장 1순위로 만약에 잡는다면 그걸 위한 기후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시도를 한다고 했을 때 그걸 어떤 원칙을 가지고 얼마만큼 확장할 수 있는가를 판단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메가 프로젝트 좋았어 늘리자 이런 식의 접근이다 보니까 오히려 답을 찾기가 좀 어려운 지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1: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우선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라고 하는 것을 우선순위에서 먼저 둬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자꾸 뒤로 미뤄지다 보니까 논의가 꼬인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0: 네, 그래서 모든 게 그냥 그 당시에 정책의 선택에 그냥 따라서만 흘러가지 장기적인 계획이 마련이 안 되니까 이 문제가 더안 풀리는 거죠. 당장 전력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예측에 따라서 지금 당장에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장기 계획과 맞지 않고 우리가 사회가 꼭 지켜야 되는 어떤 안전망 같은 것들과도 안 맞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도 어그러지고 저것도 어그러지고 하는 상황이 지금인 것 같습니다.
1: 네. 그래서 환경이나 기후 문제 관심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헌법 제1조에다가
0: 네.
1: 기본적으로 환경 그 보호를 위해서 국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자라고
0: 네.
1: 하는 헌법 1조 개정 모임 같은 것도 하고 있지
0: 네,
1: 않습니까?
0: 맞습니다.
1: 적극 지금 동참하고 계신 거죠?
0: 거기에 동참을 하고 있진 않은데, 어쨌든 개헌이라는 흐름을 보면서 저희도 이 과정에서 국가의 기후 책임이라는 걸 어떻게 제시해야 되는지를 열심히 고민을 하고 있긴 합니다.
1: 네. 그리고 개헌이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는 거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네. 이게 우리가 그 했던 헌법소원처럼 기후 관련된 소송으로 승소해서 기업들에게 강제하고 광산 같은 거 함부로 못하게 하고

0: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1: 네.
0: 왜냐하면 정책의 변화가 계속 후퇴해도 되는 식으로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도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모두 폐쇄하고 전환하겠다라고 선언은 하지만 국회에서는 이게 가능하다, 아니다, 할 수 있다, 없다, 또는 다른 걸로 해야 된다, 같은 식으로 계속 싸우고만 있지 진짜로 그거 어떻게 할 건데에 대한 계획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금 메가 프로젝트 같은 것들로 인해서 국가의 기후 목표를 연도별로 더 구체적으로 세우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지금 하면 메가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전력 수요를 또 나중에 반영을 하기 부담스러워지니까 이 기한을 미루겠다라고 입장을 표하고 있고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정책이 단일하게도 뭐 석탄발전소를 끄고 사회가 어떻게 전환할지, 그게 지역 소멸을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같은 식의 구체적인 어떤 전환의 계획들이 등장을 해야 되는데
1: 예.
0: 등장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긴 합니다.
1: 그렇죠. 추상적 방향만 있고
0: 네.
1: 세부적인 내용이 아직 결정 안 된다.
0: 네.
1: 그러면 헌법소원 이후에 추가적인 어떤 소송, 좀 더 세부적인 소송 계획하고 있는 건 혹시 없습니까?
0: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이번 기후헌법소원의 결과가 나오고 나서 실제로 그게 국민의 삶을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선이 된다면 두 번째 헌법소원을 진행을 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게 마냥 소송을 남발을 하는 느낌은 아니고 실제로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기후위기 속에서 마주한 그런 위험에 대해서 국가에 제대로 이야기하고 실제로 그런 후퇴를 막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1: 예.
0: 헌법소원이 그 장치가 여전히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국에서도 헌법소원 외에도 철강 기업에게 기후 책임을 요구하는 뭐 농부들이나 또는 포항에 있는 청소년들의 소송 같은 것들이 자잘하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뭐 이런 활동하시면서 그 누구보다 기후 문제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실 테니까 청소년들이 가장 체감하는 기후위기는 뭡니까?
0: 사실 늘어나는 재난 안에서 대응하지 않는 사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기후위기라는 문제에 뭔가 대응을 한다 또는 인식을 한다라는 건 이 위험이 우리 삶에 어떻게 닥칠지를 계속 체감하고 감각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1: 예.
0: 근데 사실 요구하는 게 그렇게 막 크지 않거든요. 어떤 에너지원을 바란다 이런 것이 아니라 사회가 안전하길 바라고 기후위기 위험이 앞으로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데 재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 안에서 사람들이 그래도 똑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를 하고 있단 말이죠.
1: 네.
0: 근데 그 상황에서 오히려 위기라고 체감하는 건 미래 세대를 위하여 뭔가를 하겠다라고 외치지만 실제로 변화하지 않는 그래서 위험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 방치하는 정치와 어떤 사회가 오히려 위기라고 인식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1: 안 달라지는 이 사회 정치가 그게 문제다.
0: 네.
1: 그런 거죠. 8년 차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우리 사회의 뭐 정치나 정책은 아직도 뭐 멀었지만 국민들의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좀 느껴집니까?
0: 네, 많이 느껴지고 사실 처음 활동 시작할 땐 기후 변화가 아닌 위기입니다라고 그 네 글자 들고 계속 서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다양한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 찾고 있는
1: 그렇죠.
0: 걸 매번 목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회에서 그 국민들을 모아서 국민 공론화를 진행을 했을 때 이전까지 기후위기에 관한 정책 의사결정장에서는 항상 어렵다, 부담스럽다, 산업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들 계속하면서 기후위기 대응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오히려 많이 했었는데 국민들을 모아놓고 제대로 된 정보를 주고 논의 테이블에 그냥 소수의 의사결정자 말고 사람들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을 앉혀놓으니까 적극적으로 기후위기 대응해야지 뭐 하고 있어
1: 그렇죠.
0: 같은 말을 하는 거죠.
1: 예.
0: 그래서 오히려 정치를 볼 때는 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볼 때는 우리가 그래 같이 힘을 모으면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1: 할 수 있다.
0: 그런 생각을 처음보다는 지금 훨씬 더 많이 하는
1: 그렇죠.
0: 것 같아요.
1: 국민이 바뀌면 안 바뀔 수 없어요. 정치도 정책도.
0: 네.
1: 그래도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가장 큰 보람이겠네요.
0: 뭐 보람이기도 하고 희망이기도 합니다. 희망이기도 합니다.
1: 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뭐 뭡니까? 이렇게 활동해 오시면서.
0: 역시나 다시 사람과 정치로 가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렇게 힘을 모으지만 그럼에도 결정권은 소수에게 주어져 있는 사회에서

0: 그런 목소리들이 아무리 모여도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결정하는 게더 중요해라고 하는 정치를 볼때 솔직히 좀 막막한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은 너무 작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너무 큰데 그 결정으로 만들어지는 기후위기의 위험이 너무 크다 보니까 뭘
1: 맞습니다.
0: 해야 되지? 라는 상황으로 오히려 이어지더라고요.
1: 국민이 바뀌는 거는 보람이고 희망인데, 정치가 아직 안 바뀌는 게 가장 힘든 점이에요. 결국은 성과를 내야 되니까. 자, 뭐 일상에서 사람들이 실천할 수 있는 기후 지키기 행동, 뭐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면.
0: 일상적으로는 사실 이미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텀블러를 쓴 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좀더 육류 소비를 좀 줄이거나 뭐 그런 일상적인 행동들을 할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기후위기는 사회가 바뀌어야 되는 문제이다 보니까 좀더 사회적으로 이 목소리를 내는 걸더 많이 하는 것이 개인의 실천이라고 저는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목소리를 더 내는 것.
0: 네.
1: 청소년 기후 행동 같은데 이게 참여하는 거 그런 거죠.
0: 네. 제가 사실 활동하다 보니까, 정치가 왜안 바뀔까라는 고민을 진짜 많이 하는데, 아, 기후위기라는 문제를 그만큼 감각하지 못한다. 위험이라는 걸 알지 못하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포함하는 정치를 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안타깝게도 알아서 대변을 하면 좋겠지만, 알아서 국민을 대변하지 않으니 우리가 마주한 기후위기를 계속 이야기를 해야만 우리의 삶이 실제로 반영될 수 있다라는 걸 많이 알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의 실천은 이제는 좀더 사회적으로 목소리 내기,
1: 맞습니다.
0: 의사결정을 계속 지켜보고 감시하기 같은 것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자, 김보림 상임활동가, 나에게 기후 행동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0: 내가 감각하고 있는 이 위기 속에서 나도 안전해지기 위한 행동이다, 인것 같습니다.
1: 나도 안전해지기 위한 행동이다.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0: 저는 여전히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모아서 우리가 마주한 기후위기가 이렇다라고 계속 드러내는 일들을 할것
1: 그렇죠.
0: 같습니다. 지금은 국가가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말을 외치긴 하지만 기후위기 대응을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한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아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그래서 우리는 기후위기를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데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를 모으고 그 바뀌어야 되는 사회를 그리면서 국가가 해야 되는 기후 대응에서 정의로운 전환의 어떤 그림을 좀더 구체화해서 대안적인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1: 네, 그 모델 우리가 기다리겠습니다.
0: 네.
1: 네,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작하면서 지난 여름 폭염 때문에 힘드셨죠?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은 분들도 참 많습니다. 방금 김보림 활동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안전해지기 위해서, 즉 자칫하면 우리가 다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을 갖는 게 출발일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방문 상담 완료 시 빈틈없는 밀폐력으로 탕, 찜 요리 등 간편하고 빠르게 대용량 저압 냄비와 인덕션 조리부터 냉장 냉동 보관까지 오케이. 스텐 김치통 6종 모두 증정.
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2: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3: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2: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3: 네?
2: 그래서 매달 87만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원대로 70만원이나 줄이셨습니다.
3: 와.
2: 1년이면 네? 840만원, 10년이면 8,400만원을 아끼게 쓰는 거죠.
3: 어떻게?
2: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1: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1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찾아내 줄여드립니다.
4: 혹시 하고 전화

0: 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1: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0: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2: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받아보세요.
3: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4: 방문 상담 완료 시 빈틈없는 밀폐력으로 탕, 찜 요리 등 간편하고 빠르게 대용량 저압 냄비와 인덕션 조리부터 냉장 냉동 보관까지 오케이. 스텐 김치통 6종 모두 증정.
5: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6: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7: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8: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9: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8: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은 어떻게 늘려?
5: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10: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11: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5: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것,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3: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2: 이어서 한국 기행이 방송됩니다.
13: 아침에 일어나면 갈 데가 없는 게 굉장히
14: 하루에도 그만두고 바로 아니야 다시 해야 돼.
15: 근데 해도 또 다시 떠오르지 않습니까?
16: 황홀한 인생 2막을 위하여!
17: 위하여!
18: 좋아하는 거 즐기면서 그게 바로 행복이 아닐까 생각이.
19: 근데 소문이 다 났어. 소자가 일냈다고.
20: 예, 이제 여기서 이제 뭐 그 생을 마감할 때까지 살아야죠.
21: 간식 먹자, 간식.
22: 싫어할 거예요, 얘랑.
23: 살아온 날은 행복이고 살아갈 날은 축복이라고.
24: 치매 환자의 증가가 전 세계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5: 치매 환자 실종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24: 치매 환자 증가합니다.
26: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맨날 갔는데도.
27: 연세는?
28: 85.
27: 이 누구세요?
28: 글쎄 모르겠네.
27: 누구세요?
28: 김소.
29: 제일 원인되는 물질은 를 제거하는 치료법이 개발이 됐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4, 5년 정도의 치매 지연 효과가 있고 뭐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술을 오랫동안 드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실 수 있는데

0: 대한민국 1세대 자동차 디자이너 차만장작 박종서입니다.
1: 어떤 차들을 만드신 거죠?
0: 킵본, 쏘나타, 엘트라, 압대, 산테, 스프, 엑스, 1톤 트럭 포트.
1: 막 수십억 갈 것 같은데.
0: 500억.
1: 500억이요?
0: 회장님이 당신을 데리고 오란다.
1: 이 정도로 기여를 하셨으면 큰 인센티브를.
0: 그래요, 뭐, 그냥.
2: 차를 매번 준다든지.
0: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몸에 변화가 생겼어요. 그게 이제 점점 심해지니까.
3: 군 특수부대에 관련된 경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잉카 같은 경우는 차분하고 좀 릴렉스하면서 스스로의 통제도 괜찮아요. 드로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다소 과격하고요. 임팩트 있고 다이나믹하죠.

0: 역대 대통령들 못지않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1: 저희들이 원했던 것은 분명히 공정방송 그리고 민주노조였습니다.
2: 네가 뭔데 만들어 대통령 줄이느냐. 어디서 구해 왔는지 그 마대자루 같은 거를 뒤집어 쓰거든요. 너네 다 틀림없어. 다 기레기야.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3: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4: 이것을 향한 시선을 돌리지는 않을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2: 담당 부장이 저한테 사장 어떨까요? 그것도 센세이셔널리즘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안 낼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5: 아 여기 너무 환상적이에요.
6: 여기 전쟁이에요. 난리입니다.
7: 와, 야. 베트남 사람들에게 물은 항상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놀라운 일상을 함께 만나봅시다.
8: 제가 또 살면서 좀 힘들 때, 또 화이팅하고 싶을 때 보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0: 형들 떡볶이 먹자.
1: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2: 와, 떡볶이에 닭고기가?
1: 진짜 맛있겠지.
3: 대박, 너무 맛있는데?
2: 떡이랑 같이 먹어봐.
0: 나도
3: 닭고기가 킥이다.
1: 와, 쫄깃쫄깃하네.
4: 쫄깃한 닭가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2: 먹었어.
4: 새 닭떡볶이.
5: 밥 비벼 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0: 마방이 산으로 막힌 산골 마을.
1: 옛날 얘기가 정말 오지였어요. 저는 꿈이 그냥 조그마한 시골 집에다가 텃밭 이루고 노후에 산다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저 집이 딱 그랬어요.
0: 꿈의 집에서 적성을 찾았다죠.
1: 얼마나 똑똑하게 예쁘게 만드는지 몰라.
2: 이걸 예쁘게 만들어야 딸로 예쁜 딸로.
0: 오지라서 간직할 수 있었던 고향의 맛.
2: 맨날 엄마 생각도 나고 저 고향 음식입니다.
0: 고향의 맛을 지킨다는 건 고향을 지키는 일입니다. 초가 삼간에 사는 항아리 부자를 찾아왔습니다.
3: 안녕하세요.
1: 예.
3: 장독이 왜 이렇게 많아요?
1: 제가 장류업을 하니까 장독이 많죠.
3: 항아리가 총 몇 개가 있는 거예요?
1: 한 3, 400개 될 거예요. 저 위에는 된장, 요 밑에는 간장.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0: 사방이 산, 이곳만큼 장 담그기 좋은 곳이 없답니다.
1: 여기 우리가 시간장 근 20년 된 걸 보관했는데 이런 애가 있어. 항아리를 깨요. 항아리. 이 금이 같잖아. 항아리를 완전 깨가지고 이러면 이제 그 간장 맛이 나는 거죠. 결정체가 돼 있으니까. 이걸 이제 꺼내야 되는 거 아니야. 색깔이 곱죠. 요거는 지금 4년째 접어들고 있어.
0: 깊은 오지에서 장 담그며 25년. 세련됐던 부산 아줌매는 시골 할매가 다 됐습니다.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4: 어? 장난인데 장에 가자.
1: 장에 가자고. 그럼 맛있는 거 사주나?
4: 그래 사줄게. 가시.
3: 오늘 지금 오신 분은 누구세요?
1: 이 제하고 새마을 상남면 새마을 우리 난 회장했고요 총무님이래 우리 총무님.
3: 어떻게 여기 오신 거예요?
2: 아 장 보러 가려고 같이 가자고 장 보러 가자고 왔지. 장날이니까
1: 수산장.
3: 두 분이 친하신가봐요.
1: 예, 네, 나도 둘이 똑같고 친하죠.
3: 지금 따시는 건 뭐예요?
1: 이거 제피 순이 제피 열매. 잠시에도 많이 땄지.
2: 근데 나도
1: 홀트라 그래.
0: 장독에 그늘질까봐 키 작은 나무만 심었답니다. 남희 씨가 사는 구백의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장은 수산 오일장. 한때 경남 3대 시장으로 불릴 만큼 규모가 컸던 곳입니다.
1: 열무이 끝자리는 어찌 하는데? 5,000원. 첫째 거 요건 너무 세네. 요 뒤에 거 보드라본 거 5,000원씩만. 아이고 내가 요 키가 큽니다. 키 작은 것도 있어. 요철에는 나무랄기 무소금 무가 맛있거든. 사장님 요 고구마 하나 주세요. 요 집에는 차로 장날 만다고 한다. 장날 먹기 때문에 야채하고 다 싱싱하게. 맛있어. 비 오는 날 장 보는 게 개척이네. 놀러 가. 오늘 많아 먹고 가서 비도 오는데.
2: 어디에 먹고 가자.
0: 오늘처럼 비 오는 날엔 기름 냄새 고소한 음식이 당기기 마련이죠.
2: 나 그만 맛있다.
1: 깻잎이었어요. 깻잎 항상. 깻잎이었어요. 비 오는 날은 찌짐하고 이런 거 먹으면 좀 좋지.
3: 장날에 이렇게 한 번씩 나오시면 재밌겠네요.
2: 재밌지.
5: 하늘 장날 아니면 오래 드세요.
2: 많이 가있어.
1: 안녕하세요. 예.
0: 마지막으로 들릴 곳이 있다는데요. 바로 방앗간입니다.

0: 제국리라고. 김 대태콩, 김 내지콩, 직접 말을 하죠. 내지콩하고 대국리. 우리 밀양 말로는 대국밀 크다고, 사이즈가 일반 밀은 짠데 요는 길쭉하고 그래. 볶아가지고 거칠게 이제 갈아가지고 이제 집장 만들 때 쓰는 거예요.
1: 여러 가지 재료를 모아서 만든다는 뜻의 집장. 지역마다 넣는 재료가 조금씩 다른데요. 밀양에서는 호밀가루가 빠지지 않는답니다.
0: 고소한 맛이 더하고 약간 좀 달게 볶아야 돼. 조금 보통 우리 먹는 것보다 조금 더 진하게 볶아야 돼.
1: 호밀빵의 재료인 호밀, 건강식 재료로 주목받고 있죠.
2: 잘 볶아졌어요?
1: 옛날부터 밀 농사를 많이 짓던 밀양에서는 호밀도 낯선 곡식이 아니라고 하네요.
3: 갈게요.
1: 땅에다 절을 하듯 아홉 번은 엎어지며 산을 넘어야만 갈 수 있던 곳. 아홉 번 절을 한다고 해서 마을 이름이 구백이랍니다.
0: 옛날 얘기가 정말 오지였어요. 내 처음에 올 때만도 저수지 밑에서 여기까지 오면은 차가 못 왔어요. 시계를 지고 다녔기 때문에 조그마한 시골 집에다가 텃밭 이루고 노후에 산다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저 집이 딱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집을 사가지고 했는데 내가 된장업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사람 암일은 아무도 몰라요.
1: 차도 안 다니는 오지 마을에서 남희 씨는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끓여주신 집장찌개라는 걸 처음 맛보게 되었거든요. 그 신선한 맛에 반해 집장을 담가 먹게 되었답니다.
0: 콩하고
4: 보리개 떠가지고
0: 콩이면 밀이었잖아요. 이거는 보리개.
5: 그럼 그걸로는 뭐 하시는 거예요?
4: 보리개 떡.
0: 보리개 떡을 제가 도넛처럼 만들어가 내가 다시 씹으면 보일게. 단단하게 해. 그래 도넛처럼 저 만들면 요렇게 만들어. 요렇게 동글동글하게 만들어. 아니, 그래 하는 게 아니고.
4: 이래 하는 거야?
0: 아니다. 내가 못 살아. 이러기 때문에. 주발!
4: 그때는 어릴 때 봤지, 뭐.
0: 그래, 요렇게. 얼마나 똥똥하게 예쁘게 만드는지 몰라.
4: 이걸 예쁘게 만들어야 딸로 예쁜 딸로 만들어.
0: 자. 그렇게 하면 돼. 그렇지. 보자. 잘하나 안하나 보자.
4: 이 한번서 이래 잘 만드는데 뭐 입댈 게 있나?
0: 네, 입댈 게 없습니다.
4: 이봐.
0: 이 집장이라는 게 계절 음식이기 때문에 콩이 많이 들어가요. 옛날에는 겨울철을 말고는 먹을 수가 없었어요. 상하기 때문에 구워가지고 걸어놔야 돼. 그러면 한 3개월 내지 되면은 이 안에 반자 발효가 되지, 매주처럼.
5: 이 음식 자체가 가을을 알리는 신호네요.
0: 그렇죠.
1: 보리깨로 만든 보리개떡 뮤주. 메주콩도 귀했던 시절 콩 대신 보리깨로 메주를 만들었는데요. 이제 보리개떡을 가마솥에 넣고 푹 쪄줍니다. 약한 불에서 천천히 한 시간 정도 익혀줍니다.
0: 어이구, 찐밥 커졌네.
1: 쪄낸 보리개떡은 살짝만 식혔다가 이번에는 불에 구워줄 겁니다. 메주를 태우지 않고 굽는 방법.
5: 어머니, 지금 뿌리시는 건 뭐예요?
0: 왕겨.
5: 왕겨요? 이건 왜 뿌리시는 거예요?
0: 이게 불꽃이 없으면서 이게 타지를 않아죠. 그 안에 열기로 이제 이 보리개떡

0: 이걸 이제 굽는 거예요.
1: 즉, 왕겨를 이용해 훈연을 하는 겁니다.
0: 2시간 있으면 제가 굽혀서 얹어.
1: 수분을 날리며 천천히 모든 과정이 기다림의 시간. 노릇노릇 잘 구워졌네요.
0: 예쁘죠?
1: 구워낸 보리개떡은 딱딱하기가 돌덩이. 찌고 굽고 손이 많이 가지만 전통의 맛을 지키고 싶답니다.
0: 전통을 내려온 데 다 이유가 있을 뿐이고 몸에 그만큼 더 좋고 좋은 것을 또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고 제가 갈라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사람들 오면 또 좋은 거 먹이고 싶고 그렇잖아요.
1: 이제는 발효의 시간.
2: 걸어놓고는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0: 9, 10, 11월 한 두 달 반. 두 달 반 이렇게 걸려요.
1: 가을 내내 처마 밑에서 말렸다가 김장 끝낸 늦가을에 장을 담급니다.
0: 개떡 있잖아요. 보리 개떡. 그거 꽈나기라.
1: 이랬던 보리개떡이 메주가루가 됐습니다. 여기에 청국장, 고춧가루, 호밀가루, 발효를 돕는 발효 호밀까지 골고루 넣고 섞어줍니다.
0: 줄줄줄 잡아야 돼요, 오늘은.

0: 이런거요.
1: 요거는 부뚜막이 있으면 일주일만 있으면 사갖고. 맛있어.
2: 이래가 사가면 또 이제 이게 맛있겠어. 이게 조금
1: 맛있어.
2: 이제 약간 맛이 이제 좀 발효되지.
3: 드디어 집장 완성.
1: 깻잎 이제 꽃이 이제 필락하네. 아직 몇 개만 따가시다.
4: 우리 거 따가라 마든.
1: 예, 따가.
4: 벌레 무서워.
1: 예.
4: 야간식 먹기 별로 없어.
1: 아, 또 깻잎 말고 내 너무 좋다. 오늘 집에 계십니까?
4: 오늘 사심을 된다.
1: 꽃이파리가 좋네.
5: 그냥 말 한마디에 다 따가 버리시네요.
1: 아이고, 엄마, 내 따박이 한 옴큼이다, 엄마.
3: 이건 한 옴큼이 아닌데요.
5: 그냥 주셔도 괜찮은데요?
4: 주셔도 따면 달락하면 주고. 나는 뭐야지. 나는 주는 걸 좋아하니까.
3: 온갖 채소를 듬뿍 따서 가는 곳. 마을 회관입니다. 담가놓은 집장으로 다 함께 식사를 할 예정입니다. 집장은 쌈장으로도 쓰고 된장처럼 찌개도 끓여 먹는다고 합니다.
1: 쌈한 쌈 지금 오늘 이 햇집장 담아가지고 이건 오늘 가서 맛있게 한번 드셔보이소. 분평회를 한번 해줘보이소.
3: 추억의 음식이 푸짐한 한상 차림으로 변신. 맛은 어떨까요? 된장에 비해 단맛이 있고 텁텁한 맛은 덜하답니다.
1: 이제 열어가 문제 한번 묶고.
6: 된장 맛있어.
1: 예?
6: 된장 맛있어.
1: 집장. 맛있네. 집장은 차감 싸먹고 있어.
3: 집장 넣은 호박잎 쌈은 과식을 부르는 맛. 그래도 소화가 잘 돼 속이 편하답니다.
7: 된장하고 재료가 틀리니까 예. 확실히 이거는 이제 밀도 들어가고 이렇게 떡도 해가 들어가고 이래 하니까 더 맛이 있습니다.
2: 고향이 맛있어. 우리 엄마도 이걸 담아가 우리 어릴 때 많이 먹었던 게 돼가지고 옛날 엄마 생각도 나고 고향

0: 음식입니다 이게.
1: 빨간 거.
2: 한때는 집집마다 담가서 먹었지만 이제는 남이 심한 명맥을 잇고 있답니다.
3: 아, 어머니가 옛날에 그 어렵더라도 아침에 이렇게 찌개를 집장 확 끓여줘가지고 맛있게 먹은 그런 분들이 전화가 와갖고 너무 감사하게 잘 먹었다고 내보고 제발 오래 살아야 된다고 이런 말 할 때는 좀 보람을 많이 느껴요. 우리나라의 고유의 이제 집장이라는 거 전통의 이제 이 식품이 좀 끊어지지 않게끔 누구나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좀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2: 그리운 그 시절을 부르는 한 입. 고향의 맛입니다.
4: 아, 다 지으시죠?
5: 아, 70년 했는데 못 할까.
6: 재료가 좋으면 음식이 좋거든요.
4: 어떤 게 제일 좋으세요?
6: 뭐 잘 먹고 갔다고 인사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좋다 이거.
7: 성도멀류시 주방의 명가 영국 포트메리온 브랜드 화산 꽃무늬 티차인 가스프로 물론 인덕션도 오케이 다양한 요리가 가능한 대용 프라이팬 충청
8: 암도 간병도 뇌심혈관 질환에 질병상해 수술 입원까지 요즘같이 힘든 때에 이 보장들을 따로따로 준비하시려면 부담되신다고요?
9: 뭘 걱정하세요?
8: 이제 보험 하나로 이 모든 보장을 전부 보장받으세요.
9: 암 진단비 한 번 보장으로 괜찮을까? 흥국생명은 암 진단비 매년 다시 계속해서 보장되더라고. 암 진단비를 매년 계속. 게다가 전이암에 걸리면 전이암 생활비까지 평생 준대. 전이암 생활비도 평생?
10: 네, 평생이요.
8: 그리고 간병비도 걱정되시죠?
10: 질병, 상해, 치매 구분 없이 부담되는 간병인 사용 비용을 최대 540일까지 더 길게 보장해드려요.
8: 늘 걱정되는 암과 간병은 물론 뇌, 심혈관 질환도 보장하면서 질병 상해, 수술비와 입원비까지 보험 하나로.
9: 큰 병 걸리면 보험료는 어떻게?
10: 흥국생명은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중에 하나라도 진단받으면 보험료는 내지 않더라도 보장은 100세 만기까지 쭉 그대로. 보험료도 인상 없이, 갱신 없이. 100세 만기까지 첫 보험료 그대로.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이 있어도 75세도 간편심사만으로 가입 가능하니까.
8: 암, 간병, 뇌심혈관 질환에 질병 상해, 수술비, 입원비까지 보험 하나로.
10: 흥국생명 다사랑 3회노 간편 건강보험 아래번호로 전화만 주세요.
11: 간병인 사용입원 요양병원은 180일 한도 암진단 전이암 생활비는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 뇌혈관질환 허혈심장질환 진단급여금은 최초 1회안 질병수술급여금은 동일질병당 1회안 입원급여금은 120일 한도
12: 이어서 덩이랑 퀭이랑 인물한국사가 방송됩니다.
13: 시티 외곽에서 레시피 스톤이 발견됐어요. 악당이 시민들 틈에 숨어 레시피 스톤을 노릴 수 있으니 조심해요.
14: 맡겨주세요. 그동안 냠냠 카드도 잔뜩 모았거든요. 슈퍼젯 메카탄탄 미라클 루나 냠냠 시티 위기가 오면 영이 나타난다.
15: 이제 레시피 스톤만 있으면 악당의 왕이 될 수 있다. 뚱뚱치킨 슈퍼젯을 잡아! 빨리 레시피 스톤 내놔!
14: 메카탄탄! 레시피 스톤을 가져와야 해! 어떤 악당도 우리한테는 어림없다! 슈퍼 요로는 어떤 상황에도 겁먹지 않아! 어서 출동하자! 히앗!

0: 형들 떡볶이 먹자.
1: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와, 떡볶이에 닭고기가? 진짜 맛있겠지.
2: 대박, 너무 맛있는데?
3: 떡이랑 같이 먹어봐.
0: 나도.
2: 닭고기가 킥이다.
4: 와, 쫄깃쫄깃하네.
5: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3: 배고파.
5: 새로 떡볶이.
6: 밥 비벼 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0: 뜨거워. 가뭄 때문에 구운 과자가 되게 직전이라고.
1: 야, 안 놔.
2: 대왕님 오신다. 자세 잡아.
3: 벌써 한 달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있으니 하늘은 저리 맑은데 백성들의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겠구나.

0: 전하, 무엇이 전하의 마음을 흐트리고 있사옵니까?
1: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을 백성들 생각에 경전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구려.
0: 전하, 왕은 오직 성현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예를 바로 세우는 것으로 그 책임을 다하는 법이옵니다.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 따위는 관청에 맡겨주소서.
1: 노학사, 백성이 가뭄으로 굶주려 죽어가는데 왕은 그저 근엄하게 앉아 책이나 읽는 것이 정녕 성현이 말한 예란 말이오.
0: 그러하옵니다. 예의와 재통은 나라의 뼈대이옵니다. 왕께서 체면을 구기며 궁궐박일에 참견하시면 나라의 기강은 누가 잡겠사옵니까?
1: 내 체면보다 백성의 목숨이 천배만배 더 무겁소!

0: 송구하옵니다, 전하.
1: 이 바퀴 좀 보아라. 세상 어떤 목수보다 정교하구나. 이름이 무엇이냐?
0: 영실이라 하옵니다.
1: 그래, 영실아. 지금 이 외딴 창고에서 무얼 하고 있느냐?
0: 예, 전하. 아뢰옵기 환공하오나 요 근래 극심한 가뭄이 들었사옵니다. 보잘것없는 제가 혹여나 해결할 수 있을까 물수레를 제작 중에 있었습니다.
1: 오, 정녕 네가 그럴 수 있단 말이냐? 한번 설명해 보거라.
2: 감히 전하가 어디에 계신지 모르다니! 전하의 그림자라는 내관이 전하께서 어디로 행차하셨는지 모른다는 게 정녕 말이 되는가?
3: 전하께서 오늘만큼은 절대 누구도 따르지 말라 어명을 내리셔서요.
2: 궐의 규칙을 혼자 어기고 돌아다니시다니! 하면 전하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신단 말이오?
0: 이 톱니가 맞물려 돌면서 아래에 있는 물을 위로 쫙 끌어올리는 원리입니다.
1: 그렇다면 먼 곳에 있는 개울물도 가뭄든 논까지 끌어올릴 수 있겠느냐? 여기 날개 간격을 조금만 더 줄이면 물살이 약해도 엄청 빠르게 회전할 것 같은데.
0: 전하, 천재십니다. 바로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회전력을 높인 다음에 여기 대나무관을 연결하면...
2: 전하, 어찌하여 더러운 돛밥을 뒤집어 쓴 천한 노비놈과 머리를 맞대고 계십니까? 이는 왕의 체면을

0: 구기는 일입니다. 전하, 노비 장영실은 이상한 장난감으로 왕의 눈을 흐린 요물입니다. 당장 의금부에 가두고 엄벌을 내리소서.
1: 맞소. 장영실은 요물이 맞소.
0: 맞지요. 당장 그놈을 매질하고 대궐 밖으로 쫓아내버리십시오.
2: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1: 대신들, 장영실이 만든 수레를 직접 보고 어떤 벌을 내리면 좋을지 내게 말해주시오.

0: 전하, 대체 이곳까지 무엇을 하러? 전하, 거긴 위험합니다. 채통을 지키소서.
1: 구경만 말고 와서 이 수레축 좀 같이 잡아주시오.
2: 전하, 물수레 가동합니다.

0: 물이다! 개울물이! 개울물이 논으로 들어간다!
1: 장영실은 요 물이 맞소. 신기한 손재주로 나를 홀리고 백성들의 눈물까지 닦아주었으니 말이야. 자, 이제 저자에게 어떤 벌을 줄지 말해주시오.

0: 오늘부로 장영실은 노비가 아니다.
1: 전하, 공을 세운 건 알겠으나 법을 어기고 노비에게 벼슬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0: 나라의 법이란 백성을 살리기 위해 있는 것이오. 백성을 살려낸 장영실이야말로 지금 우리 조선에 가장 필요한 인재요. 오늘부로 장영실을 정오품 별좌로 임명하노라.
2: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3: 천민인데 양반이 됐어. 이 시대엔 상상도 못했던 일 아니야?
4: 그래서 세종대왕님이 대단하다는 거야. 신분제를 뒤엎은 거잖아.
0: 영실아, 너는 이제 조선의 과학자다. 나와 함께 더 멋진 미래를 만들어 보겠느냐?
3: 신분의 벽을 깨고 오직 능력으로 사람을 알아보시다니, 대왕님 진짜 열려 있으시다.
4: 이런 파격적인 결단 덕분에 장영실이 조선 최고의 과학자로 성장할 수 있었어.
3: 두 분이 또 어떤 놀라운 발명품을 만들어낼까 너무 기대돼. 얼른 보러 가자.
5: 이어서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가 방송됩니다.
6: 시간 돌리는 시간도 아깝다.
5: 주말엔 EBS로 오세요. 토요일 저녁 8시 10분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 밤 10시 세상에 나쁜 데는 없다. 밤 11시 5분 아라비아의 로렌스 2부.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월드 트레이드 센터. 밤 9시 10분 시대 목격. 밤 11시 10분 말모임. 주말에도 EBS.
7: 어떤 도시는 사람들로 채워지고 어떤 도시는 텅 빕니다. 무엇이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리처드 파이저는 부동산 정책과 실무를 학문의 영역으로 끌어온 사람입니다. 전 세계 11개 신도시의 성공과 실패를 분석해 살아남는 도시의 구조를 찾아냈죠.
8: New towns are places where people theoretically can live, work, and play without ever leaving the borders of the town. What makes a successful new town ultimately is how much people enjoy living there.
7: 성공하는 도시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리처드 파이저에게 들어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와.
1: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2: 맛있는 육식의 치킨. 크크크.
1: 치킨 이름이 왜 이래?

0: 순서 잘못 뽑았습니다. 저는 그만큼 시끄럽진 않아요. 그만큼 시끄럽진 않은데
1: 저는 뭐 그거에 바르면 작은 소음일 뿐이죠. 근데 또 뭐 다도 없는 잘하면 됐어.

0: 오셨다.
1: 맞습니다. 저희 대구에서 왔습니다. 대구에서 스페이스 공감이란 프로그램은 제가 힙합을 너무 좋아해서 항상 챙겨보던 프로그램이었어서 근데 뭐 헬로루키가 뭔지 모르는데 밴드가 나오네? 그래서 봤는데 와 세상에 이런 음악이 있었구나 그런 청각적 쾌감. 네, 저 완전 힙합. 저 말이 빨랐으면 래퍼를 했을 수도 있는데 메타파 잘하고 꿈을 포기했습니다.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분들인가요? 전 그 전화 왔을 때도 세상에 거짓말 아님? 내가 방청 신청을 했구나 진짜 그렇게 생각을 했어가지고.
2: 아니 동명씨 오늘 처음 뵀는데 제 친동생이랑 너무 닮아가지고 조금 그런 온도를 가지고 대화를 하게 돼요. 다른 팀들과는 차별화된 동영님만의 매력이 있으실까요?
1: 조용한 사람의 시끄러운 음악을 밀고 있는데 그 앞에 두 팀 보셨죠? 그만큼 시끄럽진 않아요. 저는 사실 오늘 오신 분들보다도 무명 중에 더 무명이거든요. 그래서 헬로루키에게 정말 감사한 게 정말 실력만 보고 뽑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재밌게 다들 봐주십시오.
2: 이달의 헬로루키 이번 무대는 동영 씨입니다.

0: 어지럽다는 뜻의 퀴즈랑 한글 먼지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이름이고요. 저희가 하는 음악이 이 이름이랑 좀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1: 가지 못한 곳, 다 가지 못한 곳, 어디? 라는 가사가 있는데
0: 저희 자체도 정말 떠돌이들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돌고 있다는 생각을 해서 이런 사람들의 노래를 할 테니 이런 사람들끼리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매번 합니다.
2: 너무 보여서 그런데 이거 되는 거예요?
3: 여보세요? 어디야?
2: 참가 루키 분들 중에 가장 루키다운 팀이라고 생각하신대요. 어떤 것들?
4: 치고 가야겠습니다.
2: 아, 제가. 왜?
5: 저희가 제일 루키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것도 그렇고 그냥 그렇습니다.
2: 아, 그렇다면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 줄 아세요. 그건 또 스테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겠죠.
0: 오늘 하던 대로 재밌게 할 테니까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오늘 제가 1등이에요. 10분들보다 먼저 왔어요. 얼마나 1등이에요. 4번부터는 뭐도 없잖아요. 3번까지가 모든 거. 예!
1: 사실 두 번의 아픔을 겪고 힘을 내보려고 자주 더 모였던 것 같아요. 제이리가 이제 되게 좋은 말을 해줬어요. 많이 배웠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더 성장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해줘가지고 좀 그때 좀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번 한 번을 거듭할수록 조금 두려워지는 것도 있고, 근데 또 반대로 되게 간절해지는 것 같아요. 네. 아포칼립스라는 곡에 뮤직비디오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그 앨범이 나왔을 때 촬영했던 뮤직비디오에서 입었던 의상이거든요. 그래서 좀 초심을 잃지 말자는 마음도 있고,
2: 딱 제발 눈치방을 한 번만 넣어보자. 이번이 마지막, 정말 마지막이라고 저희 생각하고 있어서 진짜 간절하게 준비했습니다. 네.
3: 근데 유난히 난이도 높은 곡을 준비하고 확실히 약간 부담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닌가요?
1: 사실 뒤가 없으니까

0: 벼랑 끝에 있는 심정으로 뭔가 부딪혀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담이 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1: 지난번에는 복수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2: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1: 네, 복수. 갑자기 그렇게 바뀌는 거죠. 경연 앞두고 관객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2: 얘는 왜 또 왔어? 라고 보기보다는 세 번째 나온 이유가 있구나 라고 느껴지도록 무대 마무리하고 내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1: 저는 조금 울컥했어요. 저희가 초창기에 했던 노래들이기도 하고 옛날 생각도 나고 그때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없었는데
2: 되게 기분이 묘하네요. 같은 자리에서 세 번이나 이러고 하고 다들 이렇게 힘내고 했던 거 생각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0: 이어서 기획강연 청년에게가 방송됩니다.
1: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2: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3: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4: 책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3: 치료비와

0: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여러분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을 들어보셨나요? 사실은 양자역학이란 학문은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기술에 다양하게 이미 녹아들어져 있습니다. 양자역학이란 학문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의 노력이 앞으로의 다가올 미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물리학과 최은미입니다.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양자역학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을 들어보셨나요? 아마 요즘 양자 컴퓨터다, 뭐 양자 통신이다 해서 양자라는 단어를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양자역학을 들으셨던 분들의 대부분의 분들의 반응은 양자역학을 상당히 어렵고 난해하고 나랑은 상관없는 학문이다 라고 많이들 여기시는데요. 사실은 양자역학이란 학문은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기술에 다양하게 이미 녹아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서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찾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이 개발된 게 대략 한 100여 년 전입니다. 저희가 이제 양자역학 이전의 물리를 고전 물리라고 말하는데, 예를 들어 뉴턴이 사과 떨어지면서 중력을 발견했다거나 아니면 맥스웰이 이제 전자기학이라는 다양한 학문을 이야기를 하는 이런 고전 역학에서는 미래를 우리가 확실하게 예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야구공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야구공의 위치, 그리고 야구공의 속도, 그리고 야구공에 가해지는 힘, 그 야구공의 질량을 안다면 앞으로 이 야구공이 어떻게 움직일지, 이 야구공의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게 그동안의 물리학, 고전 물리였습니다. 그런데 양자역학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어리둥절해 하시죠. 우리가 야구공이 지나가면 어떻게 지나갈지를 다 알 수 있는데 왜 양자역학에서는 측정하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나? 라고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와 결부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미래를 생각을 하면서 이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을 앞으로의 일은 아무것도 몰라, 랜덤해, 내가 지금 어떤 노력을 하건 앞으로 벌어질 일은 랜덤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노력이 그다지 쓸모없을지도 몰라 라고도 많이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양자역학이란 학문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의 노력이 앞으로의 다가올 미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미래가 랜덤한 이벤트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의 노력이 착실하게 어떤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양자역학에서 양자라는 단어는 양은 헤아릴 양이라는 한자를 씁니다. 우리가 음식을 이제 시켰을 때 어우 양

양이 많다, 아니면 양이 너무 적다 할때그 양이에요. 그리고 자라는 한자는 이제 일본어에서 온 접미사인데 어떤 기본 단위, 덩어리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양자는 양의 기본 단위, 양의 덩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예전에 고전 물리에서는 어떤 기본 단위가 없어서 하나, 둘, 셋 하고 셀수 없었던 양이 이 새로운 학문에서는 어떤 양의 덩어리, 이런 기본 입자가 있어서 하나, 둘, 셋 하고 셀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양을 말하는 걸까요? 보통은 저희가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에너지는 저희 고전 물리에서 야구공이 빨리 움직이면 에너지가 높은 거고, 야구공이 천천히 움직이면 에너지가 낮은 거죠. 이런 식으로 고전 물리에서의 에너지는 연속적인 양이었습니다. 어느 값이건 취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양자 역학에서는 에너지의 기본 단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약간 계단식으로 에너지 1번 에너지에서 2번 에너지, 2번 에너지에서 3번 에너지, 이렇게 계단식으로 에너지가 점프를 한다라는 학문이 양자 역학이 됩니다. 이렇게 양자 역학이 개발이 되면서 중요하게 정립된 개념 중에 하나가 모든 물질은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다. 파동 입자 이중성입니다. 빛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도 밝게 빛이 밝혀져 있는데, 빛의 에너지는 고전 역학에서는 연속적인 양이었습니다. 저희가 어두운 방을 생각해 볼게요. 방이 아주 깜깜하다, 어둡다라고 했을 때, 하지만 오랫동안 그 방에 있으면 그래도 약하게 빛이 보이죠. 약간 사물을 구별할 수 있죠. 근데 그 상태에서 조금 더 방을 어둡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주 어두운 방의 밝기가 1이다. 그러면 좀더 어둡게 해서 0.5, 조금 더 어둡게 해서 0.25, 이런 식으로 계속 계속 더 어둡게 방을 만들 수가 있었는데요. 이 양자 역학에서는 빛이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빛의 밝기, 에너지의 기본 단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방의 밝기를 이 빛의 기본 입자, 광자의 개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두운 방이라서 광자가 3개밖에 없다 해보겠어요. 그럼 3개에서 더 어둡게 하려면 광자 2개. 그더 어둡게 하면 광자 1개. 근데 여기까지 이제 어두워지면 여기서 더 어둡게 하면 이제 정말 0개, 암흑이 됩니다. 광자 하나보다 더 어두운 빛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빛이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양자역학에서 밝혀졌고, 또 거꾸로 이번에는 고전역학에서 입자라고 생각했던 물질들도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양자역학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뭐 전자나 원자는 저희가 동그란 구처럼 측정을 할수 있는 대상입니다. 저희가 이게 입자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동그란 공처럼 생긴 원자가 파동이기도 하대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이 파동의 뜻은 이 입자를 발견할 확률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공간에 이렇게 좀 구부정한 곡선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가진 어떤 원자의 파동이에요. 그 얘기는 이 파동이 높은 곳에서는 원자를 발견할 확률이 높고, 이 파동이 낮은 곳에서는 원자를 발견할 확률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원자의 사진을 찍어요. 원자가 어디 있을까? 그러면 사진을 찍으면 하나의 점으로 원자의 위치가 찍혀야겠죠. 그런데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파동이 한꺼번에 보이는 게 아니고 한 점에 원자가 찍힙니다. 이 파동 안에서 랜덤한 위치에서 원자가 딱 카메라에 잡혀요. 근데 똑같은 파동을 가지고 한번더 사진을 찍으면 이번엔 또 다른 위치에서 사진이 찍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수 있는 얘기는 이 파동함수 안에서
원자의 위치가 랜덤하게 결정된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사진 찍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면, 예를 들어 뭐 100번 찍는다. 그리고 100번 찍은 사진을 점점으로 다 표현을 해요. 그러면 그 점의 집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 파동의 모양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물질의 파동, 이 가지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이제 양자역학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어떤 파동의 형태의 물질이 있다고 했을 때 이 파동이 시간에 따라서 어떤 힘을 받으면 어떻게 움직일지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이 파동 안에서 정확하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파동 안에서 랜덤하게 나오는 거죠. 이 부분이 사실 우리의 인생하고 많이 유사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시험 성적이 좋아진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만일 우리의 현 상태를 알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을 하면 우리의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다음날 시험에서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죠. 뭐 내가 아플 수도 있고, 하필이면 내가 공부하지 않은 데서 시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우리의 시험 성적은 우리의 노력을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이 노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걸까요? 그건 사실 아닙니다. 한 번 시도를 했을 때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만일 여러 번 노력을 해서 여러 번 도전을 한다면 그 모든 도전의 결과의 집합은 우리의 노력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파동의 모양이 바뀌었거든요. 좋은 방향으로.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 번으로 결정되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시험을 한 번 잘못 봤어요. 하지만 다음 시험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 실패를 했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 번 노력을 하고 여러 번 도전을 한 그 모든 결과의 집합은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노력, 지금까지 쌓아온 여러분의 궤적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게 양자역학에서 파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 같습니다. 이런 도전은 마치 양자역학이 개발된 과정하고도 사실 유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과학의 발전이 위대한 한 명의 천재에 의해서 도약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사실 이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은 한 명의 천재가 이루어낸 결과라기보다는 여러 과학자분들의 노력이 이루어져서 만들어진 학문입니다. 정말 유명한 많은 과학자분들이 양자역학 개발에 참여를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 아인슈타인은 이런 초반에 양자역학이란 학문을 시작하는 데 큰 기여를 하셨는데요. 근데 양자역학이 개발되면 될수록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에 뭔가 문제가 있다, 이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을 보완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이런 입장을 취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양자역학에서 모든 물질이 파동이면서 입자다라는 이 성질로 여러 가지 이론을 정립하다 보면 아주 재미있는 두 가지 현상이 나옵니다. 바로 중첩하고 얽힘입니다. 먼저 중첩은 어떤 상태들이 겹쳐져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주로 많이 드는 비유가 바로 이 동전 비유입니다. 여러분들 동전을 보시면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를 하는데요. 그럼 여기에서 중첩은 동전을 탁 쳐서 동전이 빙글빙글 도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비슷합니다. 돌고 있으니까 앞면이면서 동시에 뒷면이죠. 이게 이제 중첩의 재밌는 현상인데요. 동전으로 비유를 하자면 측정이 돌고 있는 동전을 손바닥으로 탁 치는 거예요. 탁 치니까 앞면이나 뒷면

반응이 랜덤하게 나오겠죠.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중첩을 측정했을 때 랜덤한 결과가 나온다. 우리가 그 결과를 전혀 예측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물리학은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학문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새로운 학문이 나오더니 예측할 수 없다? 아, 이건 아직 이 학문이 불완전하다. 이 학문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얽힘이라는 현상은 예를 들어 하나가 앞면이면 다른 하나도 무조건 앞면이어야 되고 하나가 뒷면이면 다른 하나도 무조건 뒷면이어야 되는 이런 현상이에요. 근데 그러면 동전이 두 개가 돈다고 했을 때 동전 하나를 탁 치면 탁 쳐서 앞면이 나오면 다른 동전은 제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혼자 넘어지면서 앞면이 나와야겠죠. 이게 얽힘입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은 이것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내가 왼쪽 동전을 쳐서 앞면이 나온 사실이 왜 오른쪽 동전에게 영향을 주느냐. 특히 만일 동전이 정말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하나는 지구에, 하나는 달에 있다고 한다면 지구에 있는 동전이 앞면이 나오는 그 순간, 그 즉시 달에 있는 동전도 앞면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먼 거리에 있는 두 개의 동전이 서로 값을 주고받는 게 빛의 속도보다 빠를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런데 양자역학이 수십 년 동안 검증되는 가운데에서 이 중첩과 얽힘은 실험적으로 검증이 됐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정말 천재라고 알고 있고 실제로 천재가 맞으신 아인슈타인도 틀릴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한 번의 실수, 우리의 삶을, 우리의 평판을 좌우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아인슈타인이 이 양자역학에 대한 설명에서 한 부분이 틀렸다고 해서 아이고 아인슈타인 안 되겠네, 아인슈타인은 제대로 된 물리학자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죠. 그동안에 아인슈타인이 쌓아온 어마어마한 업적이 있고 그 와중에 하나를 잘못 생각하셨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양자역학이란 학문이 개발되는 과정을 지켜보아도 우리가 어떤 하나의 이벤트로 모든 것이 결정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상당히 불확실해 보이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노력들이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결과와 연결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쌓아가는 하루하루의 일상이 우리의 삶을 마치 양자역학의 파동의 모양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좋은 방향으로 바꿀 것을 믿고 열심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벌써 AI의 다음 주자로서 양자 기술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이런 기술을 하루하루 따라가기도 힘든데 나는 어떻게 미래를 대비해야 될까? 양자 컴퓨터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정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열려 있습니다. 여러 오픈된 마인드로 다양한 가능성을 받아들이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물리학과 최은미입니다. 여러분, 양자 컴퓨터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요즘 상당히 핫한 키워드 중 하나인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AI도 따라가기 벅찹니다. 그런데 이제 벌써 AI의 다음 주자로서 양자 기술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이런 기술을 하루하루 따라가기도 힘든데 나는 어떻게 미래를 대비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자 기술, 그 중에서도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양자 컴퓨터에 대한 기사 중에서 명확하게 양자 컴퓨터가 대단하다라고 볼수 있는 기사를 접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 구글이 본인들의 첫 번째 양자 컴퓨터를 공개하면서 그 당시에 슈퍼컴퓨터로 1만 년 걸리는 어떤 계산을 본인들의 양자 컴퓨터로 3분 만에 풀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또 1년 뒤에 중국에서는 또 25억 년 걸리는 어떤 계산을 본인들의 독자적인 양자 컴퓨터로 또한 3분 만에 풀었다 그랬고요. 또 2024년 말에는 구글이 두 번째 양자 컴퓨터를 공개하면서 14년, 여러분 자라는 단위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 기사를 보고 검색해서 알았습니다. 이 자라는 단위는 조 곱하기 조입니다. 0이 24개가 있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러면 14년이란 얘기는 10의 25승, 그러니까 0이 25개 있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시간이 걸리는 문제를 또 본인들의 양자 컴퓨터로 5분 만에 풀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정말 이 5, 6년 동안에 양자 컴퓨터가 이렇게 발전했다는 걸 숫자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양자 컴퓨터는 도대체 어떻게 작동을 하길래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능을 보여주는 걸까요? 양자 컴퓨터는 양자 역학의 상당히 재밌는 성질인 중첩 그리고 얽힘 이두 가지를 활용해서 계산을 하는 컴퓨터입니다. 양자 중첩은 우리가 컴퓨터에서 정보의 기본 단위는 비트죠. 그리고 비트는 0 또는 1두 가지 값을 가집니다. 그런데 양자 컴퓨터에서 양자 비트, 줄여서 Q 비트는 0이면서 동시에 1인 상태가 가능한데요. 이걸 중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얽힘이라는 재밌는 상태도 활용을 하는데요. 이 얽힘은 여러 개의 큐비트가 있을 때이 큐비트들의 값이 모두 얽혀 있는, 예를 들어 하나가 0이면 다 0, 하나가 1이면 다 1, 이렇게 같이 값이 얽혀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두 가지를 잘 활용하면 양자 컴퓨터가 어마어마한 연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요. 먼저 양자 중첩 같은 경우는 여러 경우의 수를 동시에 탐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 기존의 컴퓨터가 예를 들어 비트가 3개 있다라고 하면 이 3개의 비트가 표현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000, 001, 010 해서 쭉 111까지 8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의 컴퓨터는 이 8가지 경우의 수를 한 번에 하나씩 계산을 합니다. 000 대입해서 계산하고, 001 대입해서 계산하고, 이렇게 8번 계산을 해서 원하는 답을 찾아내는 거죠. 근데 양자 컴퓨터는 중첩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3개의 큐비트가 있다고 했을 때, 큐비트 하나하나를 다 중첩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도 0이면서 1, 두 번째도 0이면서 1, 세 번째도 0이면서 1.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모두가 중첩인 상태에 아까 말했던 8가지 경우의 수가 다 들어 있습니다. 즉, 이 모두가 중첩인 상태를 계산을 하면 우리가 8가지 경우의 수를 한 번에 계산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리고 얽힘을 사용하면 기존의 컴퓨터로 여러 번에 걸쳐서 계산해야 됐던 문제를 한 번에 묶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5개의 비트가 있는데 제가 다 0으로 초기화를 해놨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5개의 비트를 다 1로 바꿔주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하나 바꿔주면 되겠죠? 1로 바꾸고, 1로 바꾸고, 1로 바꾸고, 1, 1. 5번 바꿔주면 됩니다. 그런데 양자 컴퓨터에서는
이 다섯 개의 큐비트를 다 얽어버릴 수 있습니다. 다 양자 얽힘 상태로 만들어주면 하나가 0이면 다 0, 하나가 1이면 다 1이라면 제가 한 번 신호를 줘서 하나를 0에서 1로 바꾸면 그 순간 다섯 개 큐비트가 동시에 0에서 1로 바뀌게 됩니다. 즉, 원래 컴퓨터로 다섯 번의 신호가 필요했던 어떤 태스크가 이제 한 번에 끝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중첩을 이용해서 여러 경우의 수를 동시에 탐색하고 얽힘을 이용해서 어떤 여러 번 거쳐야 되는 계산을 한 번에 하는 이 두 가지를 잘 조합하면 양자 컴퓨터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컴퓨터를 생각을 할 때 CPU 칩 하나 딱 들고 와서 이게 컴퓨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죠. 요즘 우리가 컴퓨터를 생각을 하면 어떤 네모난 상자가 있어서 그 안에 이제 어떤 보드가 있죠. 마더보드라고 불리는 보드가 있고 그 안에 CPU도 있고 메모리도 있고 요즘은 GPU도 있고 이런 모든 칩들이 다 연결이 잘 되어 있고 더불어서 OS 깔려 있고 각종 보안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고 여러 기본적인 소프트웨어까지 장착된 그 상자를 보통 컴퓨터라고 부릅니다. 사실 컴퓨터에서는 CPU가 개발됐던 시기부터 지금 뭐 클라우드 서비스가 나올 때까지 수십 년에 걸쳐서 하나하나 개발이 진행이 되었다면 양자 컴퓨터 분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꺼번에 연구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아직 양자 컴퓨터가 확정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자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이유는 나중에 어떤 양자 컴퓨터가 주류가 되더라도 이 소프트웨어를 돌릴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게 가능한 이유는 그 모든 시스템들의 작동 원리는 결국 중첩, 얽힘 이 두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핵심만 잘 가지고 가면 바로 응용 연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직 개발 초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로 모든 계산을 잘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계산은 아직까지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이 훨씬 더 정확하고 빠르게 계산을 합니다. 최근에는 이런 양자 컴퓨터를 어디에 활용하면 좋을까? 양자 컴퓨터의 응용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양자 컴퓨터도 아주 잘 푸는 문제로 최적화 문제, 그리고 뭐 신소재 시뮬레이션 혹은 화학 반응 시뮬레이션이 있습니다. 최적화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 조건이 있을 때 어떤 조건을 어떻게 조합하면 최상의 결과를 주는가라는 문제죠. 예를 들어 저라는 사람이 있을 때 제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가장 편할까요? 당연히 누워있는 거겠죠. 그래서 누워있는 상태가 가장 에너지가 낮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누워있고 싶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이런 최적화 문제를 에너지 문제로 변환해서 상당히 빠르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중장기적인 활용을 이야기를 하자면 먼저 보안 분야가 있습니다. 이 능력을 잘 활용하면 예를 들어 몇몇 암호 시스템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인수 분해를 양자 컴퓨터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이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소인수 분해 기반의 암호 체계는 무력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양자 역학을 이용해서 암호를 만든다거나 양자 컴퓨터도 못 푸는 문제로 암호를 만드는 등 다양한 대비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크게 저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중첩, 얽힘 이 두 가지 이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을 한다는 것. 이것은 정해져 있지만 양자 컴퓨터가 어떤 형태로 개발이 될지
양자 컴퓨터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정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이 양자 역학이라는 학문이 지금 양자 컴퓨터라는 새로운 기술을 가져오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양자 역학을 활용하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기술에 양자 역학이 녹아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먼저 레이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레이저 정말 자주 보시죠? 지금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레이저 포인터, 또 우리가 요즘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고 있고, 또 산업용 레이저 혹은 요즘 병원에서 의료용 레이저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레이저 생각해보면 상당히 재밌는 빛입니다. 저희가 이런 방에서 주로 보는 형광등이나 전구는 빛의 여러 색깔이 섞여 있습니다. 빨주노, 초파남보 섞여 있죠. 그리고 빛이 퍼지죠. 기본적으로 퍼집니다. 그런데 레이저는 보통 하나의 색깔만 가지고 있습니다. 빨강이면 빨강, 초록이면 초록. 그리고 모든 빛이 한 방향으로 직진을 하죠. 이런 재미있는 빛을 어떻게 만들까요? 양자역학을 이용해서 만듭니다. 이 레이저를 만드는 원리는 저희가 빛이 양자역학에서는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발견이 됐는데요. 예를 들어 빛의 입자, 광자가 하나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광자 하나는 고유의 색깔과 그리고 이 광자가 움직이는 방향이 있겠죠. 레이저는 이 광자를 소위 카피 앤 페이스트, 복사해서 붙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광자를 복제를 해서 많이 만들면 그게 레이저가 됩니다. 그러면 같은 광자를 복사했으니까 다 같은 색깔이겠죠? 그리고 다 같은 방향으로 진행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뭐 바코드 읽을 때도 요즘 레이저를 쓰는데 이 레이저에도 양자역학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또 요즘 여러분들 어디 여행을 한다 할 때 지도책 가지고 여행 잘 안 하시죠? 요즘은 핸드폰 하나만 딱 가지고 세계 어디든 여행을 하면 GPS를 이용해서 내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GPS도 사실은 양자역학을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제 핸드폰이 제 위치를 파악하는 원리는 하늘에 수많은 GPS 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성이 빛을 쏘고 있어요. 저도 운전하고 오면서 오늘 GPS 썼는데요. 즉, 이미 정말 파급력 있는 여러 기술들이 양자역학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 양자역학을 활용한 양자 컴퓨터가 얼마나 큰 가능성을 우리에게 줄지를 조금 엿볼 수 있겠죠. 지금 양자 컴퓨터는 1940년대 컴퓨터랑 많이 비교를 합니다. 초기의 컴퓨터, 뭐 예를 들어 애니악 같은 컴퓨터를 혹시 사진을 보신다면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컴퓨터가 방 하나만한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처음 개발할 때는 2 더하기 3 하는데 하루 종일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틀렸어요. 그러니까 많은 비판을 받았겠죠. 저렇게 저 전기만 많이 먹는 저 기계에 심지어 많이 틀린다는데 저걸 왜 만드나? 라는 비판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컴퓨터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전혀 다른 분야의 혁신이죠. 반도체라는 분야랑 만나면서 컴퓨터의 모양이 획기적으로 바뀌었고 지금 세상을 바꿔놨습니다. 저희 요즘 한 사람이 컴퓨터 두세 대씩은 가지고 다니는 시대가 되었죠. 이런 식으로 양자 컴퓨터도 지금 상당히 초기에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양자역학을 이용한 다양한 기술을 봤을 때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핵심, 중첩, 얽힘 같은 핵심만 잘 가지고 있고 여러 오픈된 마인드로 다양한 가능성을 받아들이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시면서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혹은 어떤 핵심 가치를 잘 붙들고 그 외에는 오픈된 마인드로 세상을 바라보신다면
무궁한 가능성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아침에 일어나면 갈 데가 없는 게 굉장히
1: 하루에도 그만두고 바로 아니야 다시 해야 돼.
2: 근데 해는 또 다시 떠오르지 않습니까?
3: 황홀한 인생 2막을 위하여!
4: 위하여!
5: 좋아하는 거 즐기면서 그게 바로 행복이 아닐까 생각이.
6: 근데 소문이 다 났어. 소자가 일냈다고.
7: 예,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뭐 그 생을 마감할 때까지 살아야죠.
8: 한식 먹자, 한식.
9: 살아온 날은 행복이고 살아갈 날은 축복이라고.
10: 치매 환자의 증가가 전 세계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1: 치매 환자 실종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12: 치매 환자 증가합니다.
13: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맨날 갔는데도.
14: 연세는?
15: 85.
16: 이 누구세요?
17: 글쎄 모르겠네.
16: 누구세요?
15: 동서.
18: 제일 원인되는 물질은 늘 제거하는 치료법이 개발이 됐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4, 5년 정도의 치매 지연 효과가 있고 뭐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술을 오랫동안 드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실 수 있는데

0: 뚱뚱한 사람이 오래 산다. 체지방률 막 뭐 10%에 도전한다. 빼? 아니면 그냥 마라. 어쩌라는 거예요?
1: 지방만 30년 넘게 연구를 하신 분이라고
0: 하십니다. 지방 전문가래요.
2: 지방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서요.
0: 아, 예. 아.
3: 지방세포의 개수가 어느 정도는 세팅이 된다.
2: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4: 아기 때부터 시작해서 성인이 되기 직전까지. 그냥 갖고 사는 거예요. 그만큼 횟수를.
0: 아, 이미. 그럼 살 빼도 지방세포는 안 없어지겠네요.
4: 그게 바로 요요현상의 문제입니다. 지방은 매우 중요한 장기입니다. 기관이란 뜻이죠.
0: 교수님 30년 동안 연구하시다 보니까 좀 헷갈리신 거 아니에요?
4: 저는 결국 부르십니다. 다른 조직, 다른 장기하고 네. 교신할 수 있느냐. 지방 조직 안에 다양한 면역세포들이 있기 때문에 네.
0: 지방은 쓸모없지 않다.
4: 네, 저는 그렇게 무지고 싶습니다.
0: 각자 댁에 계실 때 본인의 뱃살을 잡고 가라. 미안하다. 내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널 미워했네. 같이 가자.
5: 아니 뭐야? 저거는 뭐지?
6: 대한민국 1세대 자동차 디자이너 차만장작 박종서입니다.
7: 어떤 차들을 만드신 거죠?
6: 힙본, 쏘나타, 엘트라, 갑대, 산테, 수프, 엑스, 1톤 트럭 포트.
7: 수십억 갈 것 같은데.
6: 500억.
7: 500억이요?
6: 회장님이 당신을 데리고 오라 한다.
7: 이 정도로 기여를 하셨으면 큰 인센티브를.
6: 그리고 뭐, 그냥.
5: 차를 매번 준다든지.
6: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몸에 변화가 생겼어요. 그게 이제 점점 심해지니까.
8: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9: 아기 때부터. 엄마 부모님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10: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11: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10: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0: 1800-1725 굿네이버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띄엄띄엄 화재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굴.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우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2: 달다 달아. 오늘도 무사히 출근 완료! 열심히 꿀을 빨고 있는 멋진 나. 안녕하세요. 저는 꿀벌입니다. 저는 꽃가루를 옮겨다니면서 식물의 반식을 돕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줘요. 그런데 요즘 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랑 같이 꽃밭을 누비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지구는 또 왜 자꾸 뜨거워져?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겨울잠에서 깨기도 전에 꽃들이 후다닥 폈다 쳐서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실종되면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해요. 사과, 복숭아, 당근, 아몬드 등 세계 100대 작물 중 70%가 꿀벌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사라지면 누가 대신 일하냐고요. 제 꿈은 딱 하나.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꽃밭을 누비고 열매 맺고 벌집을 꿀로 가득 채우던 나날들. 다시 그런 날이 올까요?

0: 이어서 모두 함께 부순우가 방송됩니다.
1: 짜잔! 특별한 정 통통 치즈 카드를 두 장이나.
2: 어? 냠냠 시티 외곽에서 레시피 스톤이 발견됐어요. 악당은 시민들 틈에 숨어 레시피 스톤을 노릴 수 있으니 조심해요.
1: 맡겨주세요. 그동안 냠냠 카드도 잔뜩 모았거든요. 슈퍼젯 메카탄타 미라클루나 냠냠시티의 위기가 오면 영웅이 나타난다.
3: 이제 레시피 스톤만 있으면 악당의 왕이 될 수 있다.
1: 안돼!
3: 뚱뚱치킨 슈퍼젯을 잡아. 빨리 레시피 스톤 내놔!
1: 메카탄탄! 레시피 스톤을 가져와야 해! 어떤 악당도 우리한테는 어림없다! 슈퍼히어로는 어떤 상황에도 겁먹지 않아! 어서 출동하자! 히앗!

0: 소매기는 가족들이 사라져버리게 되었어. 하지만 걱정 마. 소매기와 함께 가족들을 구하고 모두 함께 힘을 합쳐 라온과 가이아로부터 세상을 지키는 거야. 우리와 함께 다시 한번 모험을 떠나줄 수 있을까? 소매커피 찰칵 세계여행 시즌2. 나 트레미와 소매기네 가족들과 함께 세상을 구해줘.
1: 바르게 달리는 킥보드.
2: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3: 뮤지컬 레인보우 버블잼이 돌아왔다. 크리스탈 버블잼을 모아 전설의 악몽을 완성하라. 빈어공주들이 펼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 새로운 음악과 내용, 신나는 객석 플레이까지. 지금 바로 예매하세요.

0: 네.
1: 형들, 떡볶이 먹자.
2: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1: 이거 대박이네.
2: 진짜 맛있겠지?
3: 대박. 너무 맛있는데?
4: 쫄깃쫄깃하네.
3: 맛있어.
5: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6: 얜 집 없어?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줄게.

0: 여기가 어디야?
1: 어디 어디? 이게 다 무슨 말이야?
2: 어?
1: 자, 봐봐.
2: 쉬,
1: 조용히 해봐.

0: 가죽 한 번만 봐주세요.
1: 피해자에게 사과는 하셨습니까?
2: 제발 잡아가지 마세요.
3: 너희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정말 하지 마.
4: 잘못했으면 벌받아야 하지.
3: 부모님 쪽으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나?
5: 현 시간부로 16세 미만 SNS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3: 너희들 엘제드 또 하면 안 돼. 스트레스가 좀 많이 쌓여.
6: 왜 우리만 안 되는데요?
0: 카메라 쪽 보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7: 촉법소년인데요?

0: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1: 맛있는 맛있게 치킨 크크크.
2: 미미 쇼핑백을 열어봐. 두근두근 미미 인형머리. 열 새로운 미미 옷을 찾아봐. 두근두근 바지일까 치마일까. 나 어때? 쇼핑백을 채워줘.
1: 두근두근
2: 두근두근 쇼핑백.
3: 오늘은 홍지레빗 키즈펜션 가는 날.
4: 나도 탈래.
5: 조심 조심.
6: 내가 먼저야.
3: 차례 차례. 배가 있는 홍지레빗 키즈펜션.
7: 나비즈 먹자.
3: 홍지레빗 키즈 캠핑.
8: 와, 재밌었다.
3: 홍지레빗 행복한 우리지 원인원.
9: 형들, 떡볶이 먹자.
10: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11: 대박이네.
12: 진짜 맛있겠지.
13: 대박. 너무 맛있는데?
14: 쫄깃쫄깃하네.
15: 떡볶이 잘 어울려.
16: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17: 즐겁게 해줄 거야. 멋진 쇼를 선보일 거거든. 관객들한테. 그리고 난 이걸 쓸래. 이 지팡이로 마술을 보여주려고. 수리수리 딜런. 왜냐하면 오늘 할 건 바로 마술사. 친구들, 나랑 같이 마술사 놀이 할래? 우와, 좋다고? 아우! 우리 진짜 어려운 마술을 해보자. 같이 말이야.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수리수리 딜런! 지팡이가 잘 되는지 볼까? 보세요. 손에 아무것도 없죠? 자, 그럼 마술 지팡이를 같이 흔들어 볼까요? 딱 세 번 두드릴 거예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주문을 외워볼게요. 수리수리 딜런! 우와, 됐어!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마술사!

0: 기룡! 놀라지롱.
1: 마술사 놀이 중인데 같이 할래?
0: 좋아!
1: 고마워, 비씨. 마술사한텐 조수가 필요하지.
0: 그리고 관객도. 우리가 관객할게.
2: 그래, 우린 마술쇼 보면서 일하는 거야. 우, 아니면 이러든가. 아,
0: 그리고 박수도 크게 쳐주고.
1: 좋아, 그럼 너흰 맨 앞줄에 앉아도 돼.
2: 야호, 근데 의자가 없는걸.
1: 아무거나 써도 돼.
2: 의자, 의자, 의자.
1: 박수로 맞아주세요. 위대한 마술사 딜런 디니와 그의 멋진 교수 비씨를 소개합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딜런의 마술의 집에 잘 오셨어요.
0: 우후! 멋지다.
1: 그럼 첫 번째 마술입니다. 관객분들 중에 도와줄 친구 있나요?
0: 나, 날래, 나, 나.
1: 좋아요. 모자 쓴 친구 나와주세요.
0: 예!
1: 한 장 뽑아요.
0: 비비.
2: 그럼 난 이거 할래.
1: 이제 관객들한테 보여줘요. 무슨 카든지 잘 본 다음에 다시 이 안에 넣어주세요.
0: 좋아.
1: 자, 이제 그게 무슨 카든지 맞춰볼게요. 바로 마술로요. 수리수리 딜런! 아!
0: 어쩌면 좋아.
1: 혹시 이게 그 카든가요?
3: 맞아요.
0: 맞았어. 오지가 뽑은 카드야. 와우!
2: 와우, 저걸 어떻게 한 거지?
4: 우린 마술사, 대답해줄게.
0: 예!
4: 그건 바로 마술.
1: 잠깐, 귀 뒤에 있는 게 뭐죠?
0: 아, 털이요.
1: 그리고 또 당근이네요.
0: 우와, 당근. 말도 안 돼.
1: 이걸 숨겨봐요. 내가 어떤 컵에 들었는지 마술로 찾아볼게요. 자, 여러분 눈 감으세요. 너희들도 보면 안 돼.
2: 이걸 어디에 숨기지? 아니야.
1: 자, 이제 다 숨겼나요? 좋아요. 이제 눈 뜨세요. 그 당근이 어디 있을까요? 수리수리 딜런! 아하! 혹시 이건가요? 오, 아니군요. 그렇다면 그건 틀림없이 이거네요. 아니야? 아, 그렇지. 그건 어딨냐면 거기 있네요!

0: 고마워요. 고마워요.
1: 한 번 더. 한 번 더.
0: 네, 좋습니다. 그럼 이번엔 사라지는 마술. 마술사들, 손쌍안경을 한번 써보자. 친구들, 사라지게 할 만한 작은 게 보이니? 그러니까 널 사라지게 해달라고? 좋아. 그럼 마술 상자 안으로 들어가 주세요. 자, 여기요.
2: 비비.
0: 하나, 둘, 셋. 수리수리 딜런.
2: 비씨가 어디로 갔지?
0: 그건 마술사만 아는 비밀이에요. 이제 다시 불러볼까요? 수리수리 딜런. 수리수리 딜런. 하나, 둘, 셋. 수리수리 딜런.
2: 나도 해줘.
3: 나도 할래.
0: 다 한꺼번에? 그건 작은 마술 지팡이로 하기엔 좀 어려운 마술인데. 하지만 그걸 해내면 최고로 어려운 마술을 하는 거야. 좋아요. 모두 들어가요.
1: 예!
0: 수리수리 딜런. 수리수리 딜런. 하나, 둘, 셋. 수리수리 딜런. 우와, 사라졌어. 고마워요. 고마워요. 어떡해. 지팡이가 부러졌잖아. 이걸로 다시 불러올 수 있을지 모르겠네. 하나, 둘, 셋. 수리수리 딜런. 뭐야, 없잖아. 또 저기도. 여기도 없어. 다시 한번 해보자. 하나, 둘, 셋. 수리수리 딜런. 뭐지? 비씨? 데이지? 뭐지? 내가 너희 낙엽으로

0: 이제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지? 그냥 다 같이 가자. 너희 지팡이로 좀 도와줄래? 이건 해본 것 중에 최고로 어려운 마술이니까 힘이 많이 필요해. 수리수리 딜런을 다 같이 세 번 외쳐야 해. 자, 해보자. 수리수리 딜런. 수리수리 딜런. 수리수리 딜런.
1: 여기 있지?
0: 와, 됐어. 돌아왔어. 이야. 우와, 새 지팡이를 만든 거야?
1: 응. 또 우리 것도 만들었고.
0: 고마워. 덕분에 최고로 어려운 마술을 성공했어. 우리가 해냈어! 아우!
2: 예, 성공!

0: 보여줄 첫 번째 마술은 이 언덕 밑으로 사라지는 거야. 수리수리 데이지.
1: 보다도 수리수리 오지.
2: 고마워 모두 즐거운 오늘 신나게 놀았죠. 또 놀아요 함께 신나게. 그럼 또 만나.
0: 빌런
2: 수리수리 빌런.
0: 철도 기관사
2: 왔구나. 어서 들어와. 오늘은 승객들을 태울 거야. 또 표도 받을 거고.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기차 운전대인데 기찻길을 달릴 때 써야 해. 칙칙폭폭 칙칙폭폭 칙칙폭폭 꾸꾸 칙칙폭폭 칙칙폭폭. 왜냐하면 오늘 할 건 바로 철도 기관사거든. 나랑 같이 철도 기관사 놀이 할래? 좋다고? 아우! 그럼 친구들을 태우고 표를 같이 받아보자. 아, 그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칙칙폭폭 꾹꾹. 너희도 칙칙폭폭 해봐. 칙칙폭폭 칙칙폭폭 뿌뿌. 칙칙폭폭 칙칙폭폭 뿌뿌. 가자, 이제 나가서 해볼까? 철도 기관사 놀이. 칙칙폭폭 뿌뿌. 아우! 이제 승객들을 태울 시간이야. 첫 번째 역은 데이지 역입니다.

0: 타면서 놀이 중인데 같이 할래?
1: 좋아! 모래 언덕에도 가는 거지?
0: 어, 당연하지. 그럼 같이 타고 가실래요?
1: 좋아요!
0: 표 좀 주세요.
1: 모래 언덕역까지 가는 표 한 장이에요. 자, 여기요.
0: 잘 탑! 짐은 없나요?
1: 없어요. 저것만 빼고요.
0: 우와! 제가 들어드릴게요.
1: 좀 도와줄까요?
0: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짐칸이 있거든요. 모두 타세요!
1: 기차가 대이지역을 출발합니다. 난 기차역 안내원. 그리고 또 기차 경적도! 뿌뿌!
0: 자, 그럼 출발!

0: 교만역은 BC. BC역입니다.
1: BC 안녕. 표 좀 주세요. 고마워요. 잘 컷. 잃어버리면 안 돼요. 짐은 저한테 주세요.

0: 이번 역은 오지, 오지역입니다.
1: 모두 타세요. 야호, 오지, 얼른 기차 타러 와. 오지가 어디 간 거지?
2: 기관사 친구들, 손쌍안경을 써보자.
1: 오지가 어디 있는지 보이니? 저기 있어!
0: 뚜뚜. 다음 역은 새로운 오지역입니다.
2: 조심해! 기찻길이 없잖아! 긴급 상황이야, 브레이크!
0: 잠깐만! 기찻길이 없으면 오지를 데리러 못 가는데.
3: 철도기관차 철로가 없네. 어떡해. 달리는 칙칙폭포 뿌뿌.
2: 엄마야. 아, 그렇지. 새로운 오지역으로 가는 기찻길을 만들면 돼.
1: 후슈.
2: 후슈.
1: 열차가 널 데리러 갈 거야. 거기서 기다려.
4: 뭐라고? 키가 크다고? 고마워.
1: 잘 안 들리나 봐. 너무 멀어서 그래.
0: 이런 건 기차역 안내원한테 맡겨주세요. 새로운 오지역에 알립니다. 기찻길이 곧 들어옵니다.
4: 기찻길이? 여기에?
0: 맞아요. 그리고 기차도요.
4: 우와, 정말.
0: 네, 그리고 친구들도요.
1: 근데 그걸 언제 기다려?
4: 나도 기찻길 만들래. 중간에서 만나자.
0: 좋은 생각이야. 가서 얘기할게.
4: 고마워.
2: 창, 창, 창.
0: 비비.
1: 나 좀 도와줄래?
0: 딜런 열차에 알립니다. 오지가 우릴 만나려고 기찻길을 만든대요.
2: 우와.
5: 비빔. 비비빔.
0: 응, 전해줄게. 오지, 들리세요? 비씨가 진짜 보고 싶대요.
4: 나도 보고 싶다고 해줘. 금방 갈게, 비씨.

이게 마지막이야. 얼른 가야겠다. 그래야 나도 기차에 타서 같이 있을 수 있잖아. 다음 역은 새로운 오지역입니다. 모두 타세요!

0: 주세요.
1: 없으면 어떡해. 아무거나 써도 돼. 기차표, 기차표. 찾았다. 여기요. 잘. 뭐지, 기차표.
0: 어떡해. 기차표를 못 찍었어.
1: 그 없으면 기차 못 타. 그게 규칙인걸. 조야, 이리 와. 너 어디가.
0: 저 표를 쫓아가자.
1: 칙칙폭폭 칙칙폭폭 칙칙폭폭 칙칙폭폭 칙칙폭폭 칙칙폭폭 칙칙폭폭

0: 좀 주세요. 찰칵. 그게 마지막 표예요.
1: 우리가 해냈어. 승객들을 다 찾았어.

모래언덕 역입니다. 봐봐, 여기가 딱

0: 꽃집 야호! 고마워. 고마워 모두 즐거운 오늘 신나게 놀았죠. 또 놀아요 함께 신나게. 그럼 또 만나.
1: 딜런 잡아줄래?

0: 냠냠시티 외곽에서 레시피스톤이 발견됐어요. 악당이 시민들 틈에 숨어 레시피스톤을 노릴 수 있으니 조심해요.
1: 맡겨주세요. 그동안 냠냠 카드도 잔뜩 모았거든요. 슈퍼젯 메카탄탄 미라클 루나 냠냠시티의 위기가 오면 영웅이 나타난다.
2: 이제 레시피스톤만 있으면 악당의 왕이 될 수 있다. 뚱뚱치킨 슈퍼잭을 잡아! 빨리 레시피스톤 내놔!
1: 메카탄탄! 레시피스톤을 가져와야 해! 어떤 악당도 우리한테는 어림없다! 슈퍼히어로는 어떤 상황에도 겁먹지 않아! 어서 출동하자! 히앗!

0: 멋진 소방구조 대원이 됐어. 든든한 새 친구 트윗과 함께 말이지.
1: 반가워. 난 트윗이야. 어떤 사건도 맡겨만 줘.
2: 가요, 트윗. 사건이야. 어서 출동해야 해.
0: 알았어요. 소방구조대 출동.
3: 자동차 구조대도 있다는 거 잊지 말라고. 자동차 구조대 출동.
2: 도시에서 일어나는 위험한 사건들과 거짓으로부터
3: 시민들을 지키고 진실을 밝혀내라.
4: 이쪽 한 번만 봐주세요.
5: 피해자에게 사과는 하셨습니까?
6: 제발 잡아가지 마세요.
7: 너희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정말 하지 마.
8: 잘못했으면 벌받아야지.
7: 부모님 쪽으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나?
9: 현 시간부로 16세 미만 SNS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7: 너희들 엘제드 싸우면 안 돼. 스트레스가 좀 많이 쌓여.
10: 왜 우리만 안 되는데요?
4: 카메라 좀 보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11: 촉법 소년인데요.
12: 빠르게 달리는 스피드.
13: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빠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빠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빠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0: 뮤지컬 레인보우 버블잼이 돌아왔다. 크리스탈 버블잼을 모아 전설의 악보를 완성하라. 비녀공주들이 펼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 새로운 음악과 내용, 신나는 캐릭터.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4: 맛있는 맛있게 치킨. 크크크.
5: 형들, 떡볶이 먹자.
6: 떡볶이에 고기가 들어가 있네.
7: 진짜 맛있겠지?
8: 와, 진짜 맛있다.
9: 떡볶이.
10: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11: 밥 비벼 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12: 사건 발생. 변신 경찰차 출동. 주차 블록 변신 경찰차. 경찰 본부로 변신. 월드컵 출동하라.

0: 월드카 주차블록 변신 경찰차.
1: 그래비 트랙스. 내 손으로 만드는 무한 액션 트랙. 과학의 힘을 이용해 액션 스톤을 굴려봐. 추진력을 이용해서 빙글빙글 360도 회전. 액션 스톤 발사. 그래비 트랙스. 구어 스타트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2: 레오미. 네, 주인님.
3: 제스처로 교감하고 기능을 코딩해요. 내 말을 알아듣는 AI 로봇 레오미.
2: I'm so happy to see you. 3 더하기 8은 11. 정답입니다.
3: 똑똑한 AI 로봇 레오미. 코딩 로봇 사이언 오토로봇 파릴라 로봇 사이언 원앤원.

0: 안녕 여러분. 기가빌더 팀이 열심히 노력해준 덕분에 학교가 완성됐습니다. 드디어 오늘 테라 초등학교가 문을 열게 됐네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선생님을 모셨어요. 기가빌더 팀입니다.
1: 안녕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
2: 너무 기대돼. 뭘 가르쳐줄까?
3: 안녕, 난 루루야. 오늘은 재밌는 과학을 배울 거야.
2: 과학은 재미없고 너무 어려운데.
3: 어? 그렇지 않아. 과학이 얼마나 재밌는데.
0: 아직 우리 학생들에겐 살짝 어려웠나 보군요. 여러분, 일어나요.
2: 내 수업이 그렇게 지루했어.
4: 이제부턴 포보쌤의 과학 시간이다. 우리는 포보와 두더지들. 예!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3: 뭐? 포보, 지금 이건 내 과학 수업이야.
4: 이러니 애들이 과학이라면 질색하지. 너같이 뭘 모르는 애는 맨날 이론만 떠드니까.
3: 뭐?
2: 포보, 지금 수업 중이야. 빨리 나가.
3: 아니, 잠깐만. 괜찮아, 레이. 과학의 전문이라니까 얼마나 재밌게 가르치나 보자.
4: 꼬맹이 여러분, 자 그럼 포보쌤이 과학이 뭔지 보여주겠다.

0: 이게 바로 자성체란 것이다. 자, 이젠 어때? 재밌지 안 그래?
1: 뭐야? 이게 왜 이러지?
2: 빨간 자석과 파란 자석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
3: 응? 인력!
2: 자성으로 물건을 띄우는 건 위험할 수 있어.
0: 감히 이 포보님의 실험을 방해해? 하! 이거랑 요거 그리고 이것까지 자성으로 다 띄워주마. 자, 포보님의 자성장치는 저렇게 무거운 것도 번쩍 들 수 있다고.
3: 포보, 빨리 내려놓으라고.
2: 내가 처리할게.
0: 그런 장난감으론 날 못 이겨. 네가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2: 와, 루루가 이겼다! 자, 봐. 학생들은 내 과학 수업을 더 좋아하거든?
0: 에이, 누가 이기나 두고 봐. 얘들아, 가자!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가 진짜 과학이 뭔지 보여주마. 시작해! 초강력 자석 파워 나가신다.
2: 다시 수업 시작할게.
3: 좋아!

0: 변신 완료! 마이티 봇 변신 완료! 레이봇 변신 완료! 스케일봇 변신 완료!
1: 자, 모두 한 줄로 서서 천천히 대피할게요.
2: 꼬맹이들이 이제야 내 위대함을 깨닫고 있어. 그럼 너 엄청난 것도 보여주마.
1: 첫 수업에서부터 학교를 잃다니.
0: 빨리 학교를 제자리로 돌려놔야 해요.

0: 자석이 미는 힘이 너무 강력해. 보고, 빨리 학교를 내려놔. 그렇게 하면 모두 위험해.
1: 하, 이래도 내가 이겼다고 인정 못해?
0: 그래, 알았어. 네가 이겼어, 포보. 네 발명품은 우주 최강이야.
1: 에, 당연하지. 난 최고의 과학자니까.
0: 우와! 잡아당기는 힘이 너무 세! 어떻게 좀 해봐!
1: 진 사람이 뭔 말이 그렇게 많아?
0: 어떡해! 이제 미는 힘이 너무 세! 또 퉁퉁 뜨고 있어!
1: 아니, 대체 어쩌란 거야?

0: 아이, 도대체 이거 왜 이래?
1: 뭐 하는 거야?
0: 네가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해서 내 조종간이 고장났잖아.
1: 도와줘! 유루, 다들 다치지 않게 잘 받아야 해. 알았어. 자석을 절반 크기로 잘라서 빨간색 자석과 파란색 자석을 동시에 쓰는 거야.
0: 뭐? 야! 내 발명품을!
1: 빨리 파란색 자석을 학교를 향해 겨누어!

0: 서서히 내려가는 것 같은데?
1: 저 아래 좀 봐! 어? 자석의 미느님과 장기느님 모두를 이용해서 학교 건물이 떨어지는 속도를 조절하고 있어!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다 같이 당기자! 다시 건물이 떠오르고 있어! 이제 밀어!
2: 학교범이
3: 잠깐! 어이, 뭐야, 시세. 날아다니는 학교였으면 더 재밌을 텐데.
1: 정말 신날 거야.
4: 역시, 나의 하늘을 나는 학교가 최고지? 나의 과학적 지식을 총동원해서 만든 발명품이야. 자석의 미는
1: 그럼 이번엔 집중기 수업을 해볼까?
4: 나의 천재적인
1: 부부! 엄청난 자석으로 우리 좀 도와줄래?
4: 막상 해보려니 잘 안 되지? 이 천재 과학자의 도움 없이는 말이야.
1: 자 그럼 조립식 교실을 다시 공중에 띄워보자. 물론 안전하게 쌓으려면

0: 기가빌더 돌 준비 됐어?
1: 출동 준비 완료!
0: 그럼 기가빌더 출동! 땅차들은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2: 내 손을 거치면 뭐든 예술이 된다고!
3: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0: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줄!

0: 이 천재 과학자님 덕분이야. 이제 다들 멋진 학교에 다니게 된 소감이 어때?
1: 정말 고마워, 기가빌더킹. 과학이 이렇게 재밌는 건지 몰랐어. 과학이 재밌어졌다니 정말 다행이야.
2: 그럼 이제 남은 수업도 마저 해볼까?
0: 내 발명품이 없었다면 저런 멋진 학교 건물은 꿈도 못 꿨어. 웃지 마, 이 녀석들아.
3: 도서관을 부탁해.
4: 됐는데 내가 말이야.
1: 안 돼, 대칭 로보티카가 위험해.
4: 역시 캠핑 로보티카가 누구야?
5: 아, 포키가 좋아하는 만화책 주인공이야. 우와, 포키가 저렇게 가만히 앉아서 오랫동안 집중하는 건 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6: 이거 신기록이겠는걸?
2: 안녕 얘들아. 포키,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
6: 아빈, 화성의 영웅들이라고 들어봤어? 로봇 영웅의 모험담을 다룬 만화야.
2: 포키, 그 만화를 진짜 좋아하는구나.
6: 그래, 맞아. 이제 막 캡틴 로보티카가 나쁜 로봇들을 무찌르려고. 이게 끝이야? 그럼 다음 이야기는. 안 돼, 이건을 봐야겠어, 지금 당장.

0: 드디어 왔다!
1: 어, 포키, 너도 주문했어? 나도 책을 잔뜩 주문했거든. 우리 테라시티 주민들도 종이책을 그리워하잖니. 자, 책들아, 화성에 와!
0: 시장님, 괜찮으세요?
1: 도와줘! 고맙구나. 책이 생각보다 훨씬 많은데?
0: 이렇게 책이 많으면 화성의 영웅들 2권은 못 찾을 텐데. 본부에 연락해봐야겠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2: 얘들아, 책이 잔뜩 있는데 정리해서 보관할 곳이 필요해. 화성에 엄청 크고 멋진 도서관을 지어보자.
3: 포키, 정말 좋은 생각이야. 자, 여러분, 돌 준비 됐어?
4: 어? 준비 완료!
3: 그럼 기가빌더 출동! 땅파괴 대전 포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5: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3: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쌓기 챔피언 마이티!
6: 자, 쌓고 포장하는 걸 내게 맡겨!
3: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5: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4: 기가비가 출동!
3: 좋아, 이 많은 책을 다 보관할 수 있게 새로운 도서관을 지어볼까?
2: 우와, 딱 봐도 멋진 도서관.

0: 더비가 이모 완수!
1: 제 대다리야!
2: 이야, 이건이 왔다! 어서 빨리 읽고 싶어!
3: 잠깐만, 다른 책부터 정리해야 해.
1: 하지만 어떡해, 책이 너무 많은데?
4: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준비한 게 있지. 짜잔! 여러분, 이건 책을 정리하는 최첨단 사서 로봇이야.
2: 우와, 멋지다!
4: 그렇지? 엔지니어들에게 부탁했지. 앞으로는 이 로봇이 도서관을 완벽하게 관리해줄 거야.

0: 좋았어. 그럼 준비 끝. 자, 이제 도서관 문을 열어볼까? 자!
1: 여러분, 어서 오세요. 이 도서관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2: 드디어 내 차례다! 사서로봇, 화성의 영웅들 2권을 빨리 찾아줄래?
1: 알겠습니다. 화성의 영웅들 2권 찾는 중.
3: 겨우 이 코딱지만한 도서관 하나 짓고 뭘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근데 내 차사전은 다들 관심도 없잖아.
4: 우리는 호부와 주더지들.
3: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쓴 책인데.
5: 해킹은 잘 돼가나?
3: 드디어 해냈어.
5: 이 멍청한 로봇에게 선반의 책을 다 꺼내게 한 다음 내 차서전으로 선반을 꽉 채우겠대.
6: 우와.
7: 내 책은 어디 있어?
8: 왜 저러는 거지?
9: 얘들아, 빨리 스스로봇을 막자!
5: 이번엔 너희 마음대로 안 될걸?
9: 나설 차례야. 기가 밀더 변신. 코키봇 변신 완료.
10: 마이치봇 변신 완료.
9: 레이봇 변신 완료. 스케봇 변신 완료. 다 같이 사서로봇을 막아보자.
5: 아하, 멈춰. 지금 사설로봇은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느라 너무 바쁘니까 절대 방해하지 마.
9: 사설로봇이 이상해진 게 너 때문이었어?
5: 하하, 그래. 이제 도서관 전체를 내 차서전으로만 꽉 채우겠다.
7: 뭐? 안 돼! 난 아직 2권을 못 봤단 말이야!
5: 저런 미꾸라지 같은 녀석.
9: 얘들아, 포부를 막아줘!
1: 우리한테 맡겨!
7: 어디 있어, 사서로봇?

0: 불안을 피우는 건 너거든. 제거하라.
1: 내게 밟아! 하하! 다들 저리 비키라고!
2: 미안하지만 그럴 순 없지!

응?

0: 야! 좋았어!
1: 오케이, 괜찮아?
0: 이 정도쯤이야. 혼자서 어떻게 사서로봇을 이겼어? 이게 다 캡틴 로보티카 덕분이야.
2: 기가빌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엔지니어를 불러서 곧 도착할 거야. 에? 도서관이 엉망이 됐잖아. 사서로봇은 어쩌다 이렇게 됐지?
0: 걱정 마세요, 시장님.
2: 정상으로 돌아왔군. 기계가 말을 안 들을 땐 껐다 켜야 한다니까.
0: 여기요.
3: 이 책은 화성의 영웅들 이건이잖아.

0: 이어서 소맥커피 찰칵 세계여행이 방송됩니다.
1: 소마버스 타요가 멋진 소방구조대원이 됐어. 든든한 새 친구 트윗과 함께 말이지.
2: 반가워. 난 트윗이야. 어떤 사건도 맡겨만 줘.
3: 타요, 트윗, 사건이야. 어서 출동해야 해.
1: 알았어요. 소방구조대 출동.
4: 자동차 구조대도 있다는 거 잊지 말라고. 자동차 구조대 출동.
3: 도시에서 일어나는 위험한 사건들과 거짓으로부터
4: 시민들을 지키고 진실을 밝혀내라.
5: 여기가 어디야?
6: 어디 어디?
7: 이게 다 무슨 말이야?
6: 어?
2: 자, 봐봐.
7: 쉬, 조용히 해봐.

0: 이쪽 한 번만 봐주세요.
1: 피해자에게 사과는 하셨습니까?
2: 제발 잡아가지 마세요.
3: 너희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정말 하지 마.
4: 잘못했으면 벌받아야지.
3: 부모님 쪽으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나?
5: 현 시간부로 16세 미만 SNS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3: 너희들은 이제는 싸우면 안 돼.
6: 아, 이제.
3: 스트레스가 좀 많이 쌓여.

0: 어쩌지? 거대 망글리로 변해버렸어! 어? 이 사람은 또 누구야? 멋진 가디언이 나를 도와주잖아! 이 가디언이 누군지 궁금하지? 소망 요정 몽글리! 매주 금요일 오전 7시! 귀여운 몽글리들 만나러 와줄 거지쇼?
1: 그래비 트랙스! 거침없는 액션 스톤에 질주! 멋진 확장을 이용해서 최고의 트랙에 도전해봐! 높이 올려준 다음 마무리로 멋지게 착지! 그래비 트랙스! 구어 스타터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0: 액션. 내 손으로 만드는 무한 액션 트랙. 과학의 힘을 이용해 액션 스톤을 굴려봐. 추진력을 이용해서 빙글빙글 360도 회전. 액션 스톤 발사. 그래비 트랙스. 구어 스타트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중에서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이아가라 폭포야. 나이아가라 폭포는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에 위치한 세계 3대 폭포로 나이아가라 폭포가 얼어붙었어? 역시 랜디온의 힘 때문에 폭포가 얼어붙은 걸 거야. 마침 토론토에 반응이 있어. 그건 또 뭔 포즈래? 뭐 오랜만에 너희 가족들이 전부 모인 걸 보니까 든든하네. 좋아, 그럼 바로 출발하자고!

0: 어리석은 인간들, 내 앞에 무릎 꿇어라. 내 이름은 버비 더 디스트로이어. 이놈들을 이곳에서 말살해 주마.
1: 이번 게임은 하키 게임. 버비가 타고 있는 저 로봇 좀 강해 보이지만 상대는 혼자니까 우리가 유리할 거야.
0: 과연 그럴까? 나와라 로봇 군단.

자체는 어느 정도 용인데. 하지만 5분간 퇴장당하지. 이렇게 엄마가 퇴장당하면 조금 위험할지도.

0: 하키는 골프가 아니다. 그런 것도 모르는가? 공도 사라졌고 어차피 니놈들이 이기더라도 캡처는 불가. 포기해라 인간들.
1: 공이라면 여기 있어. 다들 기다렸지? 트레미 등장.
0: 한 명이 더 온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다.
1: 과연 그럴까? 부탁해 찰리 3세. 소매가 나를 공으로 쓰는 거야.
0: 헛소리하지 마라.
1: 뭐래, 너 때문에 난 지금까지 하키고 치고

0: 이럴 리가.
1: 좋아.

이번엔 정말 위험했어. 다들 내가 없어서 얼마나 고생했을지. 내가 돌아오려고 얼마나 엄청난 모험을 했는지 알아? 글쎄, 내가 까마귀한테 물려가서 눈 속에 파묻혔다가 기지를 발휘해서 구조 신호를 딱 보냈더니 마침 우연히 개들이 지나가더라고. 그게 나와 찰리 3세의 만남이었지. 찰리 3세는 내가 지은 이름인데 딱 어울리는 것 같아. 아무튼 그래서 내가 있는 힘껏 나는 개들한테 침범먹이 되면서도 오직 가족들을 구해야겠다는 일념 하나.

0: 샴푸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맛있는 육수께 치킨
1: 크크크. 형들 떡볶이 먹자.
2: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1: 진짜 대박이네.
2: 진짜 맛있겠지.
3: 대박. 너무 맛있는데.
4: 쫄깃쫄깃하네.
3: 떡볶이.
5: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6: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7: 꼬마 버스들 출발 시간이에요. 라니 출발, 가니 출발, 루기 출발, 가요. 차가문이 열리면 슝. 꼬마 버스 타요. 중앙 최고지 놀이. 타요와 친구들.
8: 세나의 은인. 어디 갔나 했더니 여기 숨어서 놀고 있었냐? 역시 어리긴 어리구나.
9: 노는 거 아니거든. 훈련이라고 훈련.
8: 이런 게 무슨 훈련이냐? 애들 장난이지.
9: 애들 장난이라니. 흉내도 못 낼 거면서.
8: 뭐? 흉내를 못 내긴 누가 못 낸다고 그래?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지.
10: 세나야, 여기 있니?
8: 아! 마리 팀장님! 팀장님!
10: 이한 녀석. 제이가 온 후로 말썽이 더 늘었어.
11: 둘이 정신 연령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일로 절 찾으셨어요?
10: 아, 전에 네가 부탁한 거 말인데, 어릴 때 널 구해줬다는 그 소방관 말이야.
11: 찾으셨어요?
10: 찾기만 했겠니? 자, 내일 간다고 했으니까 가서 만나봐.
11: 고맙습니다.
12: 자, 차례대로

0: 들어오세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어? 이안, 네가 왜 여기에 있어?
2: 너야말로 너 지금 나 따라다니냐?
1: 무슨 소리야? 난 마리 팀장님이 여기 가보라고 하셔서. 설마.
0: 그래, 제대로 찾아왔다.
1: 그럼 아저씨가 절 구해주신 소방관이셨어요?
3: 뭐? 우리 아빠가 그 메가 아파트 화재에서 너를 구한?
0: 나도 그 꼬마가 세나인 줄은 몰랐는데 이번에 알게 됐지 뭐.
1: 아저씨, 고맙습니다. 꼭 찾아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0: 뭘, 소방관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더 뿌듯하구나. 그 꼬마가 이렇게 훌륭한 파이어 로버가 되었다니 말이야.
3: 내가 아빠가 구한 세나와 함께 활약하다니 우리 막 무슨 인연이고 그런 건가?
1: 아니, 인연은 나랑 너희 아빠가 인연이고 우린 그냥 같은 학교 학생이자 동료일 뿐이지.
3: 뭐? 세나, 너 너무 차가운 거 아니냐? 아빠, 지금 뭐가 웃겨요?
4: 미안, 세나, 내가 초등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했어.
5: 너희는 현장으로 바로 합류해줘.
6: 네!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0: 이런! 온통 불바다야! 일단 불부터 끄고 구역을 나눠 아이들을 찾아보자!
1: 알았어!
0: 됐어! 이제 사람들을 찾아보자!
1: 누구 있어요? 들리면 대답하세요!
2: 파이어로 봅니다! 소리쳐주세요!
0: 길이 막혔네. 어? 얘들아, 어서 이쪽으로 와줘. 여기 물건들이 문을 막고 있는데 그 안에 사람들이 제법 있어.
3: 선생님,
0: 파이어로보다.
4: 선생님이 나리를 찾다가 다치셨어요. 좀 도와주세요.
0: 그래, 이제 괜찮아.
5: 우리가 도와줄게. 선생님은 내가 모시고 나갈 테니까 피닉스 넌 아이들을 인솔해줘.
1: 알았어. 얘들아, 나쁜 연기는 위로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허리는 숙이고 코와 입은 옷소매로 막고 따라오는 거야. 물은 이미 다 꺼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비상구 표시만 따라가면 돼.
0: 자,
6: 네. 나리는 찾았나요?
5: 아니요, 아직.
0: 내가 찾아서 데리고 나갈게. 좀 전에 나간 아이들부터 구조해줘.
5: 알았어, 금방 돌아올게.
0: 나리야, 들리니? 널 구하러 왔어. 대답해.

0: 이런, 스캐너가 고장났어. 어? 불길이 너무 빠르게 번지는데? 생각해보자. 나였다면 어디에 있을지. 엄마! 아빠! 제가 어딨니? 대답해봐! 분명 어딘가 숨어있을 거야. 안전하다고 생각하니 어딘가에. 어? 저 문? 혹시? 나리야! 안에 있니?
1: 아이요, 오빠.
0: 그래, 구해주러 왔어.
1: 아! 아! 무서워!
0: 다시 숨으면 안 돼!

0: 입구가 막혔잖아. 세나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나리는 찾았어?
1: 아, 여러분, 구해주세요.
0: 아, 쟤는 지금 나리 안 구하고 뭐 하는 거야?
2: 뭔가 이상해. 뚫고 들어가자.
0: 그래.
2: 저기야! 나리가 저 뒤에 있는 것 같아.

0: 역시 있었어. 먼저 데리고 나갈게.
1: 어? 허큘리스는 왜 멈춰 있는 거야?
2: 세나야! 대답해봐! 움직여 보라고!
1: 정세나! 대답해봐! 세나야! 설마?
3: 엄마, 아빠...
4: 오늘의 안전교육!
5: 오늘은 파이어로브가 전기화재로부터 많은 학생들을 구했지? 그러면 전기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
6: 한 개의 콘센트에 문어발처럼 아주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불이 날 수 있어요.
0: 또 플러그를 뽑을 때는 플러그의 머리 부분을 잡고 뽑아야 해요. 무리하게 전선을 당기면 끊어져서 불이 날 수도 있거든요.
4: 또 젖은 손으로는 콘센트나 플러그, 전기 제품을 절대로 만지면 안 돼요. 물기 때문에 감전되기 쉽거든요.
7: 마지막으로 콘센트 구멍에는 젓가락이나 장난감을 넣어서는 안 돼요. 안 돼요.
5: 이 같은 행동을 하면 역시나 감전되기 쉽기 때문에 아주 위험해요. 그럼 다음 임무까지
8: 안전!

0: 더 이상 두렵지 않아.
1: 도대체 어떻게 된 거니? 좀 자세히 얘기해봐.
2: 별일 아니에요.
1: 아니, 이건 심각한 문제야. 경우에 따라서 더 이상 파이어 로보를 못하게 될 수도 있어.
2: 네.
3: 세나야, 많은 소방관들이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단다. 알다시피 소방관은 재난 현장에서 활약하는 영웅들이지만 또 그만큼 충격적인 사건들도 많이 겪게 된단다.
1: 그래서 간혹 정신적인 고통으로 힘겨워하기도 해. 그걸 바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줄여서 PTSD라고 하지. PTSD를 인정하지 않으면 점점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 그러니 한번 얘기해보렴.
2: 자꾸만 떠올라요. 어릴 적 이안의 아버지가 절 구해주시던 기억이. 그런데 엄마! 아빠! 세나야, 어딨니? 대답해봐! 세나야! 엄마! 나 여기!
4: 안 돼! 세나야! 거기서 나오지 마! 아빠가 그쪽으로 갈게! 그만!
2: 너무 무서워요. 아무도 절 구하러 오지 않아요.
3: 건강이 우선이니까 당분간은 좀 쉬도록 하자.
5: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6: 내가 등대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3: 세나를 제외하고 지금 즉시 출동해라.
5: 네! 네.
3: 세나야, 너는...
2: 저도 갈게요.
3: 세나야!

0: 용아!
1: 뭐야?
0: 다리가 완전히 끊어졌어.
1: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0: 타이탄은 더 이상 못 갈 것 같은데.
1: 우리끼리라도 가자.
0: 응. 피닉스 액션!
2: 이카로스 액션!

0: 나는 위에서부터 사람이 있는지 확인할게.
1: 주변 탐색은 나한테 맡겨.
0: 어? 위험해요. 난간을 꽉 잡세요.
2: 하얀 로봇.
0: 안 돼.
2: 발전실에 한 명이 더 있어요.
0: 발전실이요? 사람!
1: 확인해 볼게. 찾았어. 내가 들어갈게. 여긴가? 아! 이게 뭐야? 문 주변에 고압 전류가 흐르고 있어.
3: 다리는 끊어져 있고 문은 막혀 있다. 일렙토르의 함정인가?
4: 얘들아, 뭔가 수상해. 구조를 서둘러야겠어.
1: 문 옆에 벽을 뚫을게요.

0: 맙소사, 얘들아, 폭탄이 있어.
1: 이건 뭐지?
2: 웬 폭발?
0: 모두 괜찮니?
3: 발전실에도 폭탄이 설치돼 있으니 모두 조심해라.
4: 알겠어요.
0: 세나야, 들리니? 세나야! 어떡하죠? 반응이 없어요. 혹시 PTSD가 온 거 아닐까요?
5: 제가 돕죠.
3: 자네, 여긴 어떻게?
5: 이안에게 세나의 상태에 대해 들었습니다. 세나야, 들리니? 세나야, 아저씨야! 두려워하지 마. 아저씨가 있잖아. 네가 위험하면 지금 바로 구하러 갈 거야.
6: 다치지 않았니?
0: 아저씨? 고마워요, 아저씨.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아! 찾았어! 제가 보여드릴게요. 조금만 참으세요.

0: 이런 건 미리 좀 말하라고.
1: 우리 사이에 뭘.
2: 잘도 빠져나왔군요. 이건 어떨까요? 으아!
3: 괜찮아?
4: 자, 이제 내 차례야.

날지도 못하면서 뭘 하겠다는 거죠? 라이트닝 스트라이크! 꼭 하늘을 날아야만 하나? 나는 나이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

마린 팀장님과 제이님이 함께 개발하신 타이탄 슈터의 맛을 보여줄 테니 기대하라고!

0: 대체 이 녀석 새총놀이를 한 이유가 있었어?
1: 응? 아, 가더라!
2: 이건 뭐죠?
1: 한번 다!
2: 제가 맞을 것 같나요?
1: 자, 다, 다!
2: 그만해요! 그만!
1: 이것도 피하나 볼까?
2: 저는 다음에 계속 가죠. 그럼 이만.
1: 타이탄 슈터 성공.
3: 늘 두려웠어요. 만약 그때 아저씨가 절 못 찾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4: 그럴 수 있어. 당연한 거지. 하지만 또 그런 상황이 닥치면 아저씨를 떠올려봐. 그러면 언제든지 이 아저씨가 구하러 갈 테니 말이야.
3: 아저씨, 고맙습니다.
0: 오늘의 안전교육.
5: 오늘은 세나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었지? 그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볼까?
0: 주로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뒤에 나타나는 정신적 문제인데 어른이나 아이들 모두 겪을 수 있어요.
3: 떠올리기 싫어도 계속 떠올라서 잠도 못 자고 너무 우울해져요. 자더라도 꿈에서 계속 나온다거나 그 사건을 흉내내면서 놀게 되기도 해요.
5: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까?
6: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곧바로 엄마, 아빠 같은 어른들에게 도움을 청해요.
5: 물론 부모님들 역시 아이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셔야 해요. 그럼 다음 임무까지
7: 안전!

0: 이어서 자이언트 팬 TV가 방송됩니다.
1: 짜잔! 특별한 정 통통 치즈 카드를 두 장이나.
2: 어? 냠냠 시티 외곽에서 레시피 스톤이 발견됐어요. 악당이 시민들 틈에 숨어 레시피 스톤을 노릴 수 있으니 조심해요.
1: 맡겨주세요. 그동안 냠냠 카드도 잔뜩 모았거든요. 슈퍼젯 메카탄타 미라클 루나 냠냠시티의 위기가 오면 영웅이 나타난다.
3: 이제 레시피 스톤만 있으면 악당의 왕이 될 수 있다.

0: 치킨 슈퍼치킨 잡아! 빨리 레시피 스톤 내놔!
1: 백합탄탄! 레시피 스톤을 가져와야 해! 어떤 악당도 우리한테는 어림없다! 슈퍼히어로는 어떤 상황에도 겁먹지 않아! 어서 출동하자! 히앗!
2: 가정 내 어린이 낙상 사고 예방법.
3: 아들!
4: 위험해!
2: 아이들이 딛고 올라갈 수 있는 침대 및 가구는 창문에서 멀리 설치해주세요. 창문에는 낙상 방지용 난간이나 안전바를 설치해주세요. 가구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모서리에는 보호캡을 붙여주세요.
5: 우리 손 씻고 간식 먹자. 간식 가자.
3: 잠깐만.
2: 미끄럼 방지를 위해 목욕용품은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주세요. 화장실 등의 장소에선 미끄럼 방지 타일을 사용하거나 매트, 스티커를 부착해주세요.
6: 엄마!
3: 괜찮아?
6: 괜찮아.

0: 자이언트 팬티비 렛츠 구도.
1: 내시가 보는 거울은 내시경. 들어봐! 좀비가 왜 바본 줄 알아? 머리가 좀 비어서! 좀비 안녕하십니까? 저는 34.5기 펜치입니다. 펜치는 누가
2: 들어? 저 안에서 어떻게 해요?
3: 진짜 나가야 돼.
4: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봤습니다. 이건 갈 거야.
5: 이거 봐요. 발 보이.
1: 안녕하십니까.
6: 삐는 척을 하면서 걷네.
7: 아, 어? 아 지금 몇 시야?
6: 몇 시야 지금?
1: 지금 몇 시예요?
7: 몇 시예요가 아니고 2분, 2분.
1: 아, 2분 나와.
7: 11시에 보기로 했는데.
1: 아, 조심합니다. 아. 제가 어디 선배님들 그 영상 보면서 좀 복습 좀 하느라고.
7: 핑계가 좋다.
1: 진짜 너무 재밌더라고요.
6: 뭐 해봐봐.
1: 밤바이야.
6: 그거 심연섭 선배님 거.
7: 선배님 거.
6: 나 초등학생 때 보던 거야.
1: 그거다. 어. 그거다 선배님께서 하신 거. 하고 있는데.
6: 우리 그 허경환 선배.
1: 바로 이번 아닙니까.
6: 너 빨리 올라가.
1: 아.
7: 빨리 가. 올라갈 수 있어. 아, 우리 그 특별 계수.
6: 특별 계수.
7: 34.5기.
3: 아니 뭐야? 지금 몇 시야 지금?
1: 어,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34.5기 펭수입니다.
8: 아이고.
3: 아니 근데 첫날부터 이렇게 지각을 하게 돼 있나?
1: 죄송합니다. 제가 엎드려 뻗쳐 하겠습니다.
3: 여기 들어온 게 아니야. 여기서 그러면 안 돼.
1: 아니면 제가 메타전을 먹겠습니다. 저를 때려주십시오.
3: 아니요.
6: 하지 마.
1: 아 그런 거 없습니까?
7: 어. 이상한 것만 배웠어.
9: 야, 일단 앉아. 펭수.
3: 아니 근데 펭수 어제 그 우리 거 코너 선배들 거 코너 보느라 지금 늦잠 자서 지각한 거잖아.
1: 이거 신기야.
3: 뭘 본 거야 너?
6: 보여줘봐.
9: 그거 이름 좀 말해봐.
6: 얘 지금 우리 사실 우리 누군지 몰라.
1: 저 알고 신기야. 아,
6: 그럼 우리 이름 한 명씩 대봐봐.
1: 박성광.
9: 어, 약간 영광인데? 어, 나 기분이 나쁘지 않아.
1: 박진형, 박성호,

0: 장도연, 김준현.
1: 아니 우리는 일부러 다 틀리고 한 명 맞추네. 한 명 맞춰버리네.
2: 맞춘 게 아니라 이게 지금.
0: 제가요 사실 그 특채로 온 거거든요. 그냥 서 있었다가 길거리 캐스팅 당했어요 사실은.
3: 쟤는 좀
4: 이게 조금 약간
0: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제가 그 선배님들이랑 좀 다르다 보니까 선배님들은 어떻게 붙으셨는지 그리고 왜 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4: 그래 뭐 열심히 한다니까. 그래. 한 번씩 보여주자.
5: 선배로서 그래. 보여주자.
0: 감사합니다.
4: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선배 중에 이수지 선배가 있어.
0: 오 닮았다 진짜로.
5: 아주 사랑해.
4: 와 이런 게 있어야 돼.
0: 와 이거는
4: 그리고 이쪽은 우리 34기에서 가장 성대모사를 잘하는.
0: 오 보여주세요.
6: 우리 펭수가 개그맨이 될 상인가?
1: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이거 말고 다른 거 있어 다른 거 있어 다른 거 있어.
7: 얼음이 얼음이 진짜 똑같아 얼음. 펭수가 얼음을 좋아해.
3: 펭수 좋아하는 거 뭐 있어? 펭수가 좋아하는 거.
6: 네. 얼음.
1: 이거 좀 미주를.
3: 아 우리 펭수 때문에 내가 화가 많이 나죠.
1: 순간에 눈치를 한번 보네.
3: 눈치 한번 봤어.
1: 나 이 형 이렇게 떠는 건 처음이야.
5: 그러면 연주 보여줘.
1: 나는 근데 마땅히 막 성대모사나 이런 개인기보다는 대학 축제에서 아무 말 하는 래퍼 있잖아.
0: 우와!
1: 그걸로 한번 붙었어.
0: 야 재밌다 뭔지 몰라도.
1: 대학 축제에서 정말 아무 말 하는 래퍼야.
0: 오 보여주세요.
1: 아 오케이 여러분 자.

0: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계속 무슨 말인지 알아요라는 유행어를 계속 가져가면서 연기를 했어요. 연기를.
1: 오, 컨셉 좋은데요?
2: 아, 난 CF 모델로 합격을 했어.
1: 오, 어떻게 하는 겁니까, CF 모델을?
2: 건조한 날 피부는 숨을 못 쉬죠. 늘 함께하고 싶어. 떨어지지 마. 양면태. 네?
3: 이거 태국으로 송출이 되는 거라서.
2: 아, 태국으로도 송출된다고요? 네. 아, 네. 내원기억하오둘째이제니너클럽천년육강큰사모야똥나티썸나 나 이걸로 붙었어.
3: 눈이 돌아있어.
0: 이게 가짜 태국어가 아니라 이거 진짜 태국어잖아.
1: 이게 확실히 앞에 뭐를 깔고 이게 전형적으로 딱 하는 거군요.
4: 오, 개그의 기본을 좀 아네.
1: 그게 바로 위주와 오더스.
5: 선배님
6: 보고 아직 안 했는데
4: 맞아 맞아 그거야
6: 그거야 맞아 이제는 안 돼 이제는 안 돼
7: 너가 방금 한 게 니주와 오도시야
4: 우리는 다 니주야 여기가 오도시야
1: 아무튼 선생님 너무 잘 봤습니다
3: 선생님 시간이 지금 많이 늦어가지고 바로 가야 돼
0: 그러네 빨리
6: 아니 너만 늦어가지고 지금 다 늦었네 지금 빨리
1: 어디 가요?
0: 지금 따라와봐 따라와봐
6: 짐 챙기고 아유 막내가 있으니까 너무 좋다
4: 근데 뭐 무섭다고 이거를
6: 아니
8: 잘한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부터 네.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인사 잘해야 된다 그랬어
1: 인사 잘하기
8: 그다음 관계자분들 갔다 싶으면 다 인사해야 돼 알았지?
1: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6: 어이구 아니 놀라셨잖아
1: 안녕하세요
6: 48 아우 정말 말썽 부르게
4: 아니야 우리 그런 분위기 아니야
8: 우리 암살하러 왔어
1: 아 아니고 저는 쪼무기로 들어온 펭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4: 여기 이제 34.5기
1: 근데요 저도 명색이 34.5기잖아요
4: 그치
1: 그럼 솔직히 공기 아닙니까?
4: 이거는 나
1: 뻘을 받겠습니다
4: 우리 동기 맞아 우리 동기야
1: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4: 자 그래서 우리가 쇼츠를 찍어야 되는데 너가 아이디어를 좀 줬으면 하거든
1: 오
9: 막내다
1: 또 연기가 기본적으로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좀 연기가

0: 강의된 어떤 영화 명대사들 있죠. 어. 따라하는 건데 느낌이 다르게 하는 거야, 완전히. 아.
1: 내가 왕이 될 사이인가?
2: 아, 이게 감정별로 다르게?
0: 완전 다르게.
2: 나는 그러면 이제 선배로서 또 하나 보여주고 싶은 게
0: 보여주세요.
2: 이제 왕과 사는 남자 이제 명대사를 인도 버전으로.
3: 인도 영화 하면 어때?
4: 이놈! 오, 네 놈이 감히 왕족을
0: 능멸하는가? 네 놈이 감히 왕족을 능멸 능멸. 이놈이 감히 왕족을 능멸 능멸. 이놈이 감히 왕족을 능멸 능멸. 이놈이 감히 왕족을 능멸하는가?
2: 유튜브 그 선배로서.
0: 입니다. 저는 영화 암살해 보겠습니다.
5: 뭐예요?
0: 저 구멍이 여기 두 개지요.
2: 야! 바로 리허설 준비하러 갈게요.
0: 자, 저는 지금 그 원래 제가 신인이면은 저 코너를 바로 못하거든요. 근데 선배님께서 오늘 깍두기 넣어주신다고 해서 지금 왔어요.
6: 아유.
7: 네.
6: 네.
8: 깍두기.
0: 안녕하십니까.
6: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까.
2: 아유, 엄청 크네.
0: 안녕하십니까.
9: 오늘 주세요.
10: 선생 용사 리포터 모사
0: 오오오오가 기록할
9: 오오오 완전 좋네.
6: 여기가 좋나? 여기가 펜수가 여기가 좋을까?
9: 어디 편한 데가 어디야?
0: 저는 어디든 편합니다.
9: 아 그러네.
6: 아 누울까?
9: 그 이제 몇 기가 된 거야?
0: 제가 34.5입니다.
6: 아 34.5야.
9: 이거 이제
6: 34.5.
9: 뭐 사실 우리가 펜수 재밌는 건 뭐.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0: 근데 제가 이렇게 많은 관객들 앞에서 개그를 하는 건 처음이에요. 웃음을 줘야 된다는 그런 부담을 갖는 건 처음이란 말이에요.
9: 강박 때문에.
7: 사실 이 안에서 그렇게 웃음 주는 개그맨이 뭐 100% 다.
9: 인숙!
7: 그러니까
9: 편하게. 마음 좀. 얘한테 지금 마음속에 우리가 되게 유명한 애가 돼 있는데.
0: 알겠습니다. 뭐, 그, 관객들이 안 웃을 수도 있잖아요.
9: 아니, 그렇지.
0: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9: 사실, 이제, 박성호 씨한테 물어보면 돼. 박성호 씨가, 나가서 참 많이 못 웃겼거든. 그래가지고, 얘기 좀 해줘.
6: 나한테 넘겨.
11: 일단, 나한테는, 그, 요들이라는 무기가 있잖아.
0: 아, 맞아요.
11: 우리 또 같이, 열린 음악회도 같이 듀엣으로 노래를 불렀어.
9: 열린 음악회 나갔어.
11: 열린 음악회 나갔어.
0: 저희 같이 요들을 했었어요.
9: 성호야, 너는 진짜 펭수한테 고마워야겠다.
0: 아, 아닙니다.
11: 야, 지금 펭수 가랭이 밑으로 가라앉을 수 있어?
9: 들어가봐! 들어가봐!
7: 개그맨이 말이야.
9: 이 정도 해야지 개그맨이지.
7: 개그맨이.
9: 이 자식아.
11: 아니야, 펭수야. 펭수야. 내가 가야 이거는 방송이
0: 안됩니다. 안됩니다.
7: 무대에서 안 터지면.
11: 그래.
0: 안녕하십니까.
7: 안녕하세요.
11: 막내야, 이번에 새로 네. 막내야.
0: 안녕하십니까. 34.5기 펭수입니다.
7: 사실은 우리 막내가 들어오면 우리 때는 너 시험 봤던 거 해봐. 뭐 개인기 있어? 뭐 이런 거 하거든.
9: 무조건 시키거든.
0: 저는 사실 길거리 캐스팅을 당했거든요. 그냥 가다가 누가 잡아서 뒤를 쳐다봤던 것 뿐이었어요.
9: 어떻게 했는데?
11: 어이! 백인 양반!
2: 오! 이거 뭐야! 저런 얘기야! 다리는 그대로 있어!
9: 360도 돌아가다니 정말 대단한 거야! 이거 백인 양반! 백인 양반!
2: 야 이거 괜찮아?
7: 또 있습니까? 근데 이런 게 또 있어? 또 있어? 이런 거?
9: 야, 또 생각해봐. 천천히 해봐.
7: 성대모사 이런 거 잘하는 거 같은데, 성대모사.
9: 야, 펭귄이 하는 성대모사 진짜 별로.
11: 아니, 천천히 생각해봐. 막 괜찮아. 오, 잘하네. 이것도 괜찮다. 이것도 괜찮다. 이것도.
2: 이러고 돌 수 있나? 이러면서 돌면서 이게 비트박스가 가능한가?
7: 괜찮네.
2: 오!

0: 선배들의 역할이야. 만들어주잖아.
1: 단물이랑 단물은 다 빠지는 것 같습니다.
2: 자, 그럼 가주시죠. 우리 한번 화이팅 하고 나고, 우리 한번 무대 잘 서봅시다.
1: 예, 좋습니다.
2: 성공아, 들어와. 자, 그냥 해. 힘들게 봐.

0: 거짓말 아닙니까?
1: 와, 선배님들 이거 다 어떻게 하시는 거죠?
0: 선배님은 달라.
2: 평소 이제 너도 개그맨 데뷔하는 거니까 내가 잘 보고 있을게.
0: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선배님의 길을 받아서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2: 개콘 무대를 능멸하고 와.
0: 알겠습니다. 능멸 하겠습니다.
2: EBS는 역시 펭수. 다 이제 가야 돼.
0: 어, 가야 돼.
2: 가자.
0: 가자, 선배님.
3: 파이팅!
0: 가시죠.
2: 가자.
0: 방송
2: 진짜 나가야 돼. 그럼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비고 들어오세요. 아...
0: 펭수 왔습니다. 펭수입니다.
2: 알겠어요. 일단 앉으세요. 네. 죄송한데 좀만 옆으로 가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4: 재판장님이 안 보입니다.
2: 정말 미안합니다. 예. EBS는 교육방송인데 펭수는 교육적이지 않은 죄.
0: 그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개그맨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안 웃기신 분들이 여기 있는 거죠?

0: 역시 선배님들의 가르침 덕분에 잘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전 이만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니 어디가
0: 왜요?
1: 이 막내들은 끝나고 다 여기 정리하고.
2: 너무 선배 노릇한다.
3: 아유 선배죠
0: 선배님. 다음 편. 오늘 공주놀이를 할 거야.
4: 공주에서 공주놀이.
5: 센터 공주?
0: 원지공주? 공주의 치우치. 돼지런을 해야지.
6: 이거 그냥 공짜로 주신다고요? 너무 감사해요.
0: 왕자, 저와 함께 왈츠 한번 땡기시래요? 지동들아.
5: 공주, 공주 권력 있어.
0: 역시 공주는 공주에 와야 되는구나.
7: 이어서 AI 석학 특강, 넥스트 비전이 방송됩니다.
8: 일어나면 갈 데가 없는 게 굉장히
9: 하루에도 그만 두어 알아? 아니야 다시 해야 돼.
8: 근데 해는 또 다시 떠오르지 않습니까?
10: 황홀한 인생 2막을 위하여!
11: 위하여!
12: 좋아하는 거 즐기면서 그게 바로 행복이 아닐까 생각이.
13: 근데 소문이 많았어.
14: 첫째가 일냈다고.
15: 네, 이제 여기서 이제 뭐, 그 생을 마감할 때까지 살아야죠.
16: 간식 먹자, 간식.
17: 아! 살아온 날은 행복이고, 살아갈 날은 축복이라고.
18: 뚱뚱한 사람이 오래 산다. 체지방률, 막 뭐 10%에 도전한다. 빼? 아니면 그냥 마라. 어쩌라는 거예요?
19: 지방만 30년 넘게 연구를 하신 분이라고
20: 하시죠. 지방 전문가래요.
21: 지방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서.
20: 아, 예. 아.
19: 지방세포의 개수가 어느 정도는 세팅이 된다.
21: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아기 때부터 시작해서 성인이 되기 전까지. 그냥 갖고 사는 거예요. 그만큼의 수를.
20: 아, 이미. 그럼 살 빼도 지방세포는 안 없어지겠네요.
21: 그게 바로 요요현상의 문제입니다. 지방은 매우 중요한 장기입니다. 기관이란 뜻이죠.
20: 교수님 30년 동안 연구하시다 보니까 좀 헷갈리신 거 아니에요?

0: 치매 환자의 증가가 전 세계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 치매 환자 실종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2: 치매 환자 증가합니다.
3: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맨날 갔는데도.
4: 연세는?
5: 85.
6: 이 누구세요?
7: 글쎄 모르겠네.
6: 누구세요?
5: 동서.
8: 제일 원인되는 물질은 X를 제거하는 치료법이 개발이 됐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4, 5년 정도의 치매 지연 효과가 있고 뭐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술을 오랫동안 드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실 수 있는데

0: 뚱뚱한 사람이 오래 산다. 체지방률 막 뭐 10%에 도전한다. 빼? 아니면 그냥 봐라. 어쩌라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지방만 30년 넘게 연구를 하신 분이라고
2: 하십니다. 지방 전문가래요.
3: 지방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서요.
2: 아, 예. 아. 지방세포의 개수가 어느 정도는 세팅이 된다.
3: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아기 때부터 시작해서 성인이 되기 전까지. 그냥 갖고 사는 거예요. 그만큼의 수를.
2: 아, 이미. 그럼 살 빼도 지방세포는 안 없어지겠네요.
3: 그게 바로 요요현상의 문제입니다. 지방은 매우 중요한 장기입니다. 기관이란 뜻이죠.
2: 교수님 30년 동안 연구하시다 보니까 좀 헷갈리신 거 아니에요?
3: 저는 결국 부르십니다. 다른 조직, 다른 장기하고 네. 교신할 수 있느냐. 지방 조직 안에 다양한 면역 세포들이 있기 때문에 네.
2: 지방은 쓸모없지 않다.
3: 네, 저는 그렇게 무구짓고 싶습니다.
2: 각자 댁에 계실 때 본인의 뱃살을 잡고 가라. 미안하다. 내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널 미워했네. 같이 가자.
1: 역대 대통령들 못지않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4: 저희들이 원했던 것은 분명히 공정방송 그리고 민주노조였습니다.
5: 네가 뭔데 마음대로 대통령 줄이느냐. 어디서 구해왔는지 그 마대자루 같은 거를 뒤집어 씌우더니 너네 다 틀려먹었어. 다 기레기야. 그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6: 이것을 향한 시선을 돌리지는 않을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5: 담당 부장이 저한테 사장 어떻게 할까요? 그것도 센세이셔널리즘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안 낼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7: 동시에 아까 방랑 나왔었지? 정착하지 못하는 자아와 자 그러면 이 보기 속에 나와 있는 자 우리 강의에는 항상 우리 여러분의 편지를 받는 순서가 있죠. 자 오늘은 어떤 편지가 왔는지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예천에 사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요. 공부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저 도대체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얘들아,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 있지? 자기주도 학습.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스스로 배우고 익히는 거. 그게 항상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계획을 세울 때는 꼼꼼히 자세하게 세우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국 100개의 자기주도 학습센터가 우리 학생들을 응원합니다.
8: EBS 자기주도 학습센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9일 EBS 뉴스입니다. 올해 노벨 과학상 수상자들이 모두 발표됐습니다. 과학적 호기심에서 출발해 수십 년간 이어온 기초 연구들이 세계적인 성과로 인정받았는데요. 올해 노벨 과학상이 갖는 의미와 주요 수상자들의 연구 성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0: collection are centered upon the intersection between philologists.
1: 과학상부터 문학상까지 올해의 노벨상 수상자들의 업적과 수상의 의미를 송성환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네, 올해 노벨 과학상은 기초과학의 가치를 재조명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연구에서 좀 어떤 공통점들이 발견됐습니까?
2: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과학의 승리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물리학, 생리학, 화학 세 분야 모두 당장의 쓸모를 따지지 않은 호기심에서 출발했습니다. 연못의 녹조류는 왜 빛을 향해 헤엄칠까? 우주의 중성미자를 관측할 수 있을까? 같은 질문들입니다. 그렇다 보니 처음 과학적 질문이 던져진 뒤에 수십 년이 지난 주제들이라는 공통점도 있었습니다. 기록도 나왔습니다. 물리학상은 1992년 이후 34년 만에 한 사람이 단독으로 받았고요. 화학상의 카강 명예 교수는 95세로 역대 노벨상 수상자 가운데 세 번째 고령입니다. 노벨위원회는 양자역학도 순수한 호기심에서 시작해 오늘날 모든 전자기기의 토대가 됐다면서 호기심이 이끄는 연구에 대한 꾸준한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1: 네, 먼저 물리학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4년 만에 단독 수상자가 나왔는데요. 어떤 연구로 노벨상을 받았습니까?
2: 네, 물리학상은 미국 위스콘신대의 프랜시스 할젠 교수가 단독으로 받았습니다. 남극 얼음 속에 거대한 관측소 아이스 큐브를 세워서 우주에서 날아온 고에너지 중성미자를 찾아낸 공로입니다. 중성미자는 전기를 띠지 않고 질량도 거의 없어서 지구도 우리 몸도 그냥 통과합니다. 그래서 우주 자기장의 휘지도 먼지에 가로막히지도 않고 출발한 곳에서 곧장 날아오는데요. 할젠 교수는 남극 얼음 1세제곱미터를 통째로 검출기로 바꿨습니다. 지하 2km 깊이에 빛센서 5,160개를 심은 겁니다. 아주 드물게 중성미자가 얼음과 부딪히면 푸른 섬광이 생기는데요. 이 빛이 센서의 닿은 순서와 세기를 거꾸로 따라가서 중성미자가 우주 어디에서 왔는지 알아내는 원리입니다.
1: 네, 중성미자를 통해서 우주를 관측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는 건데요. 그럼 이번 연구가 천문학에 가져온 변화는 무엇입니까?
2: 네, 가장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빌리자면 인류가 우주를 보는 새로운 감각을 얻었다는 평가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빛으로 우주를 봤고 2017년 노벨상을 받은 중력파가 더해졌는데요. 여기에 중성미자까지 더해서 같은 천체를 여러 감각으로 함께 보는 다중신호 천문학이 본격화됐습니다. 국내 전문가는 일종의 육감을 얻은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14개 나라 450여 명이 참여한 국제 공동연구인데요. 처음 아이디어를 내고 수십 년간 이 분야를 이끈 개척자를 평가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할젠 교수 자신도 될 거라고 본 사람은 거의 없었고 나도 그랬다면서 가장 놀라운 건 이 프로젝트가 연구비를 받았다는 사실, 이런 수상소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1: 네, 올해의 생리의학상은 빛으로 뇌신경세포를 제어하는 연구에 돌아갔습니다. 이 수상자들은 좀 어떤 성과를 거둔 겁니까?
2: 네, 생리의학상은 세 사람이 받았습니다. 미국 스탠퍼드대 칼 다이사로스 교수, 독일 베를린 훔볼트대 페터 헤게만 교수, 독일 비스부르크대 게오르크 나겔 교수입니다. 빛으로 뇌신경세포를 켜고 끄는 기술, 광유전학의 토대를 놓은 공로입니다. 출발점은 연못의 녹조류였습니다. 헤게만 교수는 빛을 향해 헤엄치는 녹조류에 특별한 빛센서 단백질이 있다고 봤는데요. 나겔 교수와 함께 이 단백질이 빛을 받으면 10,000분의 2초 만에 열리는 문을 밝혀냈습니다. 이 문으로 이온이 들어오면서 전기 신호가 생기는 건데요. 다이서로스 교수는 2005년 이 단백질 유전자를 G신경세포에 넣었고 파란 빛을 비출 때마다 신경세포가 신호를 낸 것을 발견했습니다. 원하는 세포만 켜고 끌 수 있는 일종의 빛 스위치를 달 수 있게 된 겁니다.
1: 네, 빛으로 특정 신경세포를 켜고 끌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럼 이 기술이 뇌과학 연구에는 좀 어떤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2: 네, 지금까지 뇌과학은 어떤 행동을 할 때 뇌 어디가 활발해지는지 지켜보는 데 그쳤는데요. 이 광유전학의 발견으로 이제는 특정 세포만 골라서 켜고 꺼보면서 그 세포가 행동을 일으키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관찰의 학문에서 원인을 밝히는 학문으로 넘어간 전환점이라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이 기술로 잠든 쥐를 깨우고 공포 기억을 담은 세포를 다시 켜서 공포 반응을 되살리기도 했습니다. 다만 치료는 아직 초기 단계인데요. 시력을 잃은 환자가 시력을 일부 되찾은 임상시험 정도입니다. 수상자인 나겔 교수도 혜택을 본 환자는 아직 한 명뿐이라면서 의학상은 아직 이르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치료보다는 기초신경과학의 성과를 평가한 상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1: 네, 치료보다는 기초신경과학의 성과를 평가했다는 해석입니다. 이번에는 화학상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 어떤 연구로 받았습니까?
2: 네, 화학상은 프랑스 파리시드대 앙리 카강 명예교수와 일본 도쿄의과대 소아이 겐소 명예교수가 받았습니다. 그 거울에 비친 듯 닮은 분자 가운데 한쪽만 저절로 불어나는 반응을 찾아낸 공로입니다. 그 우리 손처럼 어떤 분자는 구성은 똑같은데 거울을 본 것처럼 반대 구조를 가지고 생겨나서 서로 포개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치 왼손과 오른손이 맞댈 수는 있지만 겹칠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인데요. 그래서 용어도 손대칭성이라고 부릅니다. 카강 교수는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오른손 그 틀이 조금만 더 많아도 결과물은 훨씬 더 오른손 쪽으로 쏠린다는 걸 찾아냈습니다. 소아이 교수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만들어진 분자가 그대로 새 틀이 돼서 자기와 같은 쪽을 계속해서 찍어내는 반응을 만들어냈습니다. 처음에는 천만 개 가운데 다섯 개 꼴, 정말 티도 안 나던 차이가 세 번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거의 전부 한쪽 손이 되는 것을 발견해냈습니다.
1: 네, 분자의 아주 작은 차이가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걸 밝혀낸 건데요. 그렇다면 이 발견이 과학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2: 네, 생명의 오랜 수수께끼에 화학으로 실마리를 줬다는 점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 몸 단백질을 이루는 아미노산은 거의 다 왼손형, DNA의 당은 오른손형인데요. 생명이 왜 한쪽 손만 쓰게 됐는지는 100년이 넘는 수수께끼였습니다. 노벨위원회는 한쪽 손이 저절로 생겨날 수 있는 길을 처음으로 그 실험으로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의약품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같은 분자라도 한쪽은 약, 다른 쪽은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쪽만 만드는 게 중요한데 이번 발견이 그런 반응을 설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1: 네, 올해 노벨 과학상들은 무엇보다 과학적인 호기심에서 출발한 집념이 노벨상이라는 영광으로 이어졌다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과학상에 이어서 어젯밤에는 노벨 문학상도 발표가 됐죠?
2: 네, 올해 노벨 문학상은 캐나다 시인 앤 카슨에게 돌아갔습니다. 스웨덴 한류원은 고전 전통과 유쾌하게 대화하며 현대 문학의 새로운 형식을 만들어낸 대담하고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선정 이유로 꼽았습니다. 카슨은 고대 그리스 문학을 연구한 고전학자 출신인데요. 2500여 년

0: 전 그리스의 시와 신화를 오늘의 언어로 다시 쓰면서 시와 소설, 에세이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어 왔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대표적인 빨강의 자서전은 그리스 신화에서 헤라클레스에게 죽임을 당하는 붉은 날개의 괴물을 사랑에 아파하는 여린 청년으로 되살린 시로 쓴 소설로 평가받습니다. 국내에도 빨강의 자서전과 남편의 아름다운 등 여러 작품이 번역돼 있어서 바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 작가의 수상은 2013년 앨리스 먼로 이후 13년 만입니다.
1: 네, 올해 노벨 과학상은 오랜 연구와 꾸준한 지원이 만들어낸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이 단기적인 성과에 치중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우리 과학계가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송성환 기자, 잘 들었습니다.

0: 한 주간의 문화 이슈를 살펴보는 10분 문화톡입니다. 미국의 코첼라 같은 세계적인 음악 축제를 한국에서도 만들겠다는 계획이 추진 중입니다. 케이팝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축제, 페노메논인데요. 내년 개최를 앞두고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예산과 상표권, 대형 기획사 중심의 추진 방식 등을 놓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국형 코첼라가 성공하려면 어떤 과제를 풀어야 할지 한국 매니지먼트 연합 이남경 국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장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먼저 이 페노메논을 흔히 이제 한국형 코첼라라고 부르는데요. 먼저 미국의 코첼라는 어떤 축제이고 또 이를 본떠 추진하는 페노메논은 또 어떤 행사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1: 네, 코첼라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인디오 코첼라 밸리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급 대규모 음악 예술 축제입니다. 여러 장르의 가수와 밴드의 공연에 미술, 음식, 캠핑 같은 경험이 결합돼 있는데요. 좋아하는 가수를 보러 갔다가 새로운 음악을 만나고 그곳에 머물면서 축제 전체를 즐기는 그런 행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페노메논은 이런 세계적인 축제를 한국의 케이팝과 케이컬처를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인데요. 이름은 팬이라는 뜻과 현상이라는 뜻, 이두 개의 영어 단어를 합친 뜻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발표된 계획은 2027년 12월 이제 서울 아레나에서 공연 시상식을 진행하고 일산 킨텍스에서 전시 체험을 연결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이후에 해외로 확대하는 방식을 좀 추구하고 있는데요. 이를 추진하는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출범한 대통령 소속의 자문위원회입니다. 박진영 씨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민간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가 함께 정책을 논의하는 구조입니다. 저는 페노미너님 매우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준비된다면 이것이 이제 전 세계 팬들이 한국을 방문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음악과 음식, 패션 등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는 중요한 국가적 행사가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한국이 문화와 관광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이어가는 데에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할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 네, 그런데 이 페노메논을 둘러싸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러 의혹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 핵심 쟁점은 무엇입니까?
1: 어제 국감에서 이제 박진영 씨가 출석을 했었죠. 네, 보통 이제 예산의 규모, 그리고 집행 과정, 상표권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4대 기획사 중심의 참여 구조, 경제 효과 전망의 근거, 이런 것들이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먼저 예산은 올해 약 37억 원 규모가 집행이 됐다고 했는데요. 내년에는 아마 본격적으로 행사가 진행되는 만큼 더 커질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 위원회 운영비, 그다음에 행사 사업비, 그다음에 예산, 그리고 실제 집행액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무엇에 얼마를 쓰고 어떤 결과를 기대하는지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표권의 경우에는 박진영 씨가 먼저 국내에 출연을 진행한 경위와 이후 누구에게 어떻게 권리를 넘기는가가 좀 쟁점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축제가 성장하게 되면 이 행사의 이름으로 해외 공연이나 상품 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겠죠. 공적 지원으로 이제 그 가치가 커진다면 권리와 이익을 어떻게 배분하는지가 명확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상표 출원과 등록은 좀 다르고요. 상표 관련 지분이 행사 전체의 사업권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박 위원장의 경우에는 이 페노미난이나 행사의 준비를 서둘러야 했다는 취지로 이제 등록에 대한 설명들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 대형 기획사들이 개별 공연의 수익 기회를 포기한다는 점을 매우 강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은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초기 부담과 장기적인 브랜드 이익을 함께 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대형 기획사가 희생한다라는 설명만으로는 모든 의문이 해소되는 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1억 원 이상이라는 경제 효과 역시 개최 전의 전망일 뿐입니다. 그래서

0: 회사가 그만큼 수익을 많이 낸다는 게 아니라요. 관광객의 소비와 파급 효과를 어떤 범위에서 계산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국감에서 이런 의문이 나왔다고 잘못을 확정해서도 안 되지만 좋은 취지다라는 설명만으로 검증이 대신되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계약과 예산, 전망의 근거를 제시하고 부족한 부분을 고치는 것이 이 사업의 신뢰를 높이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여러 논란이 제기된 만큼 사업을 투명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축제 이외에도 또 어떤 역할에 좀 집중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0: 저는 이 위원회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은 K컬처 산업의 기반을 다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적 규모의 축제는 그 역할을 실현하는 하나의 사업이 될 수는 있겠죠. 위원회의 성과는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다양한 기업과 창작자가 활동할 여건을 얼마나 만들었는지까지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범 당시에 문체부도 각 분야의 의견과 정책 제안을 논의하고 예술 생태계의 어떤 토대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를 밝혀왔는데요.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바꿨는지를 좀 보여줘야 할 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페노메논의 준비 상황과 함께 산업 기반을 다지는 정책의 진척도 함께 설명돼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소기획사가 해외 진출이나 공연 제작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제작과 유통에 필요한 정보와 지원은 무엇인지를 꾸준히 수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중에 관계부처와 협의할 과제를 정하고 누가 언제까지 해결할지 그런 진행 상황들을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요. 이런 의견을 듣는 자리와 실제 문제 해결이 연결돼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대형 행사는 눈에 사실 잘 보이는 성과잖아요. 반면에 산업 기반을 만드는 일은 시간이 걸리고 덜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아티스트와 기업이 계속해서 성장할 여건을 만들어야 K컬처의 경쟁력도 유지될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이 위원회가 페노메논을 성공적으로 준비하면서 이 지속적인 산업 발전의 역할도 분명히 보여줬으면 합니다.
1: 네, K컬처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인데요. 이 페노메논이 대형 기획사뿐만 아니라 이 중소 기획사에도 기회가 되려면 좀 무엇이 필요할까요?
0: 이 페노메논이요. 업계 전체의 기회로 만들려면 누가 무대에 서는지와 함께 누가 방향을 정하고 참여 기회를 배분하는지를 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형 기획사의 인기 아티스트와 해외 네트워크는 분명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다만 추진의 주체와 주요 결정이 4대 기획사에 한정된다고 한다면 행사의 규모가 커져도 그 효과가 중소기획사나 새로운 아티스트들에게 자동으로 돌아가긴 어렵습니다. 낙수 효과는 기대만으로 생기지 않는데요. 기회와 권리가 극소수 대형 사업자에게 집중되는 구조가 이어질 우려가 여기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참여 의미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정해진 행사에 중소기업 몇몇 곳을 초청하는 것과 초기의 기획 단계부터 어떤 무대를 만들고 누구에게 기회를 줄지 함께 결정하는 건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산업 전체를 위한 행사라면 업계의 다양한 요구가 방향과 운영에 반영되어야 되는데요. 상표와 수익도 이 구조에 맞춰서 정리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신인 무대와 산업의 공동 기반에 재투자하는 방법도 논의가 될수 있겠는데요. 위원회는 현장에서 수렴한 과제와 개선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해서 행사 밖에서도 산업을 이끌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앞으로 이제 페노미논이 일회성 행사를 넘어서 좀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 잡기 위한 과제도 좀 짚어주시죠.
0: 네, 저는 이 개별 기업의 사업 전략을 넘어서 업계 공통의 발전을 논의하는 건 이제 저희 한매형 같은 민간 기구가 좀 주도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이 제한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형 기획사는 핵심 아티스트와 제작 역량으로 참여하고 중소 기획사와 공연 관광 등 관련 분야도 기획과 사업 기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구조가 되는 거죠. 정부는 여기서 공적 지원과 정책 협력을 좀 담당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좋은 구상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려면 여러 프로그램이 하나의 경험으로 이렇게 연결될 필요가 있는데요. 공연이 없는 시간에도 즐길 이유가 있고 이동과 숙박, 그리고 안내가 잘 준비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유명 가수의 공연을 보러 온 관객이 다른 음악과 콘텐츠를 발견을 하고 다음 해에도 또 찾고 싶어 하는 그런 축제, 그게 저희가 만들어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총체적인 협력이 전제된 행사가 되어야만 사실 이 페노미논이라는 행사는 전 국가적 차원의 문화 관광 핵심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페노메논이 세계적인 음악 축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좀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그 과정에서 다양한 기업과 아티스트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더 넓어지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10월 9일 금요일 E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어서 덩이랑 탱이랑 인물 한국사가 방송됩니다.
1: 안녕, 난 메일리야. 내가 누굴 만났는지 알아? 이 이상하게 생긴 털복숭이 애들이 바로 아이돌을 만들어주는 요정 몽글이래. 으아! 어쩌지? 거대 망글리로 변해버렸어. 어? 이 사람은 또 누구야? 멋진 가디언이 나를 도와주잖아. 이 가디언이 누군지 궁금하지? 소망요정 몽글리 매주 금요일 오전 7시 귀여운 몽글리들 만나러 와줄 거지 숑?

0: 전하! 백성이 그를 알면 나라의 질서가 흔들립니다. 정녕 그것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1: 두렵지 않소. 백성이 내 잘못을 말할 수 있어야 진정한 임금이 되는 법. 그대가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요.
0: 전하, 결단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옵니다. 그것은 나라의 기강을 흔드는 독이 될 것이옵니다.
1: 최만리를 당장 의금부옥에 가두어라.

0: 이렇게나 고생하시는데 왜 제말이 아저씨는 대왕님의 마음을 몰라줄까? 우리 대왕 우시는 거 처음 봐. 너무 마음 아파.
1: 신념이 다르다 하여 신하의 입을 막는 것은 왕의 도리가 아니다. 최만리를 즉시 풀어주어라.

0: 향아, 이제 우리 글쟤가 세상 밖으로 나갈 때가 되었다.
1: 예, 아바마마. 이제 억울하게 눈물 흘릴 백성은 없을 것입니다.
2: 전하! 광평대군께서!
0: 광평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이냐?
3: 전하, 전염병이라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0: 글자를 만드는 동안 이 못난 아비는 자식이 전염병에 걸린 줄도 몰랐단 말이오. 세상을 밝히겠다고 글자를 만들어 놓고 정작 내 자식을 어둠 속으로 보냈소.
3: 전염병이라 손을 쓸 새가 없었나이다.
1: 아바마마, 아오는 늘 말씀하셨어요. 아바마마께서 조선의 글자를 만드시는 것이 늘 자랑스럽다고요.
0: 장별좌, 광평은 어둠을 무서워하던 나이였어. 지금 어디선가 무섭다고 울고 있는 건 아닌지.
4: 대군 마마는 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이 되어 전하의 글자를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0: 아바마마께서 만드신 글자가 드디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 글자는 거래 담장을 넘어 조선의 팔도로 뻗어나갔습니다. 관아의 지방 수령들부터 시작해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전국 방방곡곡
1: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
2: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0: 백성들에게 우리 글자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3: 문자와로 서로 사맞디 아니할세.
0: 아버지, 우리의 글자가 드디어...
4: 그래, 이제 모든 이가 글자 앞에서 평등할 것이다.

0: 왕평아, 이제 더 이상 우리 조선의 밤은 어둡지 않을 것 같구나.
1: 덩이야, 금속 활자로 인쇄된 훈민정음이 온 나라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는 모습 봤지?
2: 아,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 모여 신나게 우리 글자를 배우고 있었잖아.
1: 양반들만의 것이었던 문자를 모든 백성이 누리며 세상과 당당하게 소통할 수 있게 된 거야.
2: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배울 수 있는 세상을 열어주신 세종대왕님, 정말 존경스러워.
3: 이어서 덩이랑 팽이랑 인물 한국사가 방송됩니다.
4: 소매 꺾인 가족이 EBS에 돌아왔다. 랭기온 라온의 등장으로 사라져버린 소매기네 가족들. 과연 소매기는 가족들을 구할 수 있을까? 소매기네 가족의 우당탕탕 게임 액션 어드벤처, 소매 꺾인 찰칵 세계여행 시즌2.

0: 전하, 고려사 편찬이 거의 마무리되어 싸웁니다.
1: 여기 고려 백성의 말이 왜 한자로만 적혀 있어?
0: 고려사는 사대부들이 읽는 역사서유입니다. 한자로 기록하는 것이 마땅하옵니다.
1: 한자가 마땅하다니. 고려 백성은 우리말로 살았소. 그 시대 사람들이 쓰던 말로 써야 진짜 역사가 아니겠소.
0: 명 바짝게 싸웁니다.

0: 괜찮으시옵니까, 전하?
1: 괜찮다.
2: 몸이 많이 쇠약해지셨어.
3: 그러게. 덩이야, 너 몸이...
2: 어? 나 왜 이래? 갱이야, 너도... 어? 왜 이래, 우리 죽는 거야?
4: 대왕님의 시간이 다 돼서 우리도 시간이 다 됐나 봐. 몸이 사라지기 전에 돌아가야 돼.
2: 어떻게 돌아가?
4: 해시계. 일단 우리를 여기로 오게 한 해시계부터 찾자. 거기에 단서가 있을 거야.
2: 감질나서 못하겠네. 그냥 쭉 뛰자.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

0: 지금이야! 뛰어! 어?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개 위에 올라타!
1: 왜? 너는 어쩌라고?
0: 자, 하나!
1: 잠깐 설명은 해줘야!
0: 둘, 셋!

0: 뭐야, 안 돼?
1: 우릴 여기로 보낸 그 해시계가 아닌가 봐.
0: 한양바닥에 깔린 해시계가 한두 개가 아닌데 어떻게 찾지?
1: 분명 단서가 있을 텐데. 동물 그림? 그래! 박물관 해시계는 한자가 있었어! 내부가 달라! 저작거리에 있는 것들은 동물 그림만 그려져 있잖아!
0: 맞다! 박물관에서 본 해시계는 동물 그림이랑 한자가 같이 적혀 있었지!
1: 장영실 아저씨 창고에 가보자! 거기엔 온갖 발명품들이 다 있을 거야!
0: 그래! 들어가! 가자!

0: 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나를 지켜본 걸 안다. 정체가 무엇이냐?
1: 저흰 그 신라에서 온 터운데요.
2: 아니요, 미래에서 왔습니다.
0: 미래에서? 아니 미래에서 어떻게?
1: 어쩌다 소용돌이에 휘말려온 거라 저희도 잘...
0: 오호, 신기하고 고맙구나. 아, 그렇다면 묻고 싶은 것이 있다. 미래의 조선은 어떠하냐? 내 백성들은 평안히 잘 살고 있느냐?
1: 평안하다 마다요. 전하 덕분에 세상에서 제일 잘 살고 있어요.
0: 내 백성들이 행복하게 잘 산다니 이제야 한시름 놓겠구나. 헌데 여기서 뭘 하고 있었느냐?
2: 시간이 다 되어 돌아갈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1: 혹시 여기 동물 그림이랑 한자가 같이 새겨진 해시계 본 적 있으세요?
0: 그걸 어찌 아느냐? 글을 모르는 백성들이 시간에 잘 볼 수 있도록 저작거리엔 동물 그림을 그려 보냈다만.
2: 어?

0: 찾았다!
1: 감사합니다! 대왕님 덕분에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2: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이구나.
0: 대왕님, 감사합니다!
1: 백성만 생각하시는 대왕님의 따뜻한 마음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2: 고맙다. 너희처럼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면 내가 어찌 지칠 수 있겠느냐. 조심히 가거라, 나의 자랑스러운 미래들이여.

0: 아바마마, 한참을 찾았사옵니다. 몸도 편찮으신데 어찌 나와 계십니까?
1: 옛 생각이 나서 잠시 들렀어. 한데 뜻밖의 친구들을 만났네. 향아, 가자. 미래가 기다린다.

0: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끼고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려고 했던 제왕님의 진심이 지금의 우리를 만든 거야.
1: 백성을 가장 먼저 생각하셨던 세종대왕님의 따뜻한 마음, 우리 영원히 잊지 말자.
0: 그래, 감사합니다 세종대왕님. 우리 또 만나요.
2: 이어서 한글날 특집 다큐 한글 100년의 편지가 방송됩니다.
3: 내가 할 수 있을까? 어? 키다리 아저씨? 나에게 꼭 맞는 강의를 만나고 누군가의 경험을 만나고 미처 몰랐던 가능성을 만난다. 내 꿈을 향한 비상 서울런.
4: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5: 김영웅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4: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5: 후원문의

0: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 한글이 없다. 이런 상상 해본 적 있으십니까? 거리의 풍경에서도 아이들의 교과서에도 주고받는 문자 메시지에서도 단 한 글자의 한글도 없는 세상.
2: 이제부터 국어를 일본어다.
3: 교육의 목표는 일본어를 더 잘 가르치기 위한.
4: 그 교육을 통해서 바로 일본 사람을 만드는 일을 하는 거죠.
1: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불과 100여 년 전 실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한글 신문과 교과서는 사라지고 불태워 없어졌습니다. 만약 그때 우리가 한글을 지켜내지 못했다면 지금 우리의 이름은 어떤 글자로 남아있을까요?
5: 한글이 사라진 대한민국. 다행히 우리가 조금 전 본 세상은 현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그저 상상에 불과했을까요? 오늘은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우리는 이날을 한글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100년 전 누군가는 한글을 위해 굳이 기념일을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그 이름은 가갸날. 왜 하필 그때 우리 글자를 위한 날이 필요했을까요? 어쩌면 그날은 한글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 아니라 한글을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한 날이었는지도 모릅니다. 1926년 경성, 그날의 비밀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1: 한글날 100주년 기념 전시를 앞두고 전시 준비가 한창입니다. 귀한 유물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이건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식 한글 사전 원고인 말모이 원고. 말모이는 말을 모아 만든 것이라는 뜻으로 오늘날 사전을 뜻하는 순우리말입니다. 그 외에도 1910년대 국어 연구에 대한 비망록인 온갖 것, 우리나라 최초의 청년 교양 월간지 청춘도 전시될 예정입니다. 전시 제목의 1926은 1926년을 뜻합니다. 왜 하필 1926년일까요?
6: 한글날이 생긴 지 100주년이 되었고요. 그 한글날은 1926년에 시작된 첫 가갸날 기념식에서 비롯이 되었습니다. 그 해를 계기로 해서 어떤 특정한 날을 기념해서 우리 한글을 기념을 하고 우리 말글을 좀

0: 지켜내고 소중히 여기고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면서 캣 기념식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특정한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한글을 좀더 다시금 생각해보자 하는 노력이 시작되었던 1926년을 좀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1: 각야거교에서 유래된 각야날. 각야는 오래전 한글을 가리키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1926년 11월 4일. 이날은 음력으로는 9월 29일이었습니다. 서울 시내 한 요리점에서 한글 학자를 비롯해 조선인 지식인들이 대거 모였습니다. 일제 감시를 피해 2년 넘게 준비해온 행사였습니다. 1926년은 한글에 있어 특별한 해였습니다.
2: 훈민정음이 1443년에 창제가 되고 그 다음에 1446년에 반포가 되었거든요. 그때 봤을 때 1926년이 훈민정음 반포 480돌이 되는 거죠. 이제 480이라는 숫자는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60갑자라 그래야죠. 60년 단위로 이렇게 저기 그게 돌아가거든요. 이게 이제 8주갑이라고도 해요. 여덟 번째의 60년을 맞는 그런 해다라고 해요.
1: 세종실록의 기록을 바탕으로 한글 학자들은 음력 9월의 마지막 날, 9월 29일을 각야날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훈민정음 해례본의 발견으로 한글 반포일이 음력 9월 상한, 즉 9월 1일과 9월 10일 사이의 어느 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9월 상한의 마지막 날은 9월 10일, 이날을 양력으로 환산한 것이 10월 9일입니다.
2: 그 의식의 전환이랄까 그런 게 일어났다고 볼 수 있죠. 각야날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한글이 있고 이 한글이 소중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민족적으로 그 어떤 뭉칠 수 있는 그런 그 핵심적인 그 이제 장치가 있다고 이제 깨닫게 된 거죠.
1: 하지만 한글날이 생기기까지 한글이 걸어온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백성을 위한 글로 창제됐지만 언문으로 낮춰불리기도 했고 나라의 글자라 불린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조선의 글자로 강등됐습니다. 한글은 그렇게 살아남아왔습니다.
3: 조선시대 양반 사대부들이 얼마나 이 한자함을 중요하게 여겼냐면요. 조선 말까지 한글을 문자다 문자로 인정하지 않아요. 이를테면 18, 19세기 때 실학자들, 정약용, 박지원, 박정희 이런 실학자들조차도 한글 서예 사용을 거부하다시피 해요. 이런 훌륭한 분들도. 그만큼 그 한자 한문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 한글이 쉽고 과학적이지 않으면 그런 문자가 아니었다면 살아남기 어려웠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1: 한글 연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료로 꼽히는 훈민정음 해례본. 훈민정음 해례본의 발견은 한글사에서 획기적 사건으로 꼽힙니다. 1940년 경상북도 안동의 고가에서 발견된 해례본을 한 문화재 수집가가 사들입니다. 그가 바로 간송 전영필 선생입니다.
4: 이 책은 너무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위험한 책이기 때문에 집 한 채값 1,000원은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간송께서는 반대로 1,000원은 수고비로 주고 책 가격은 10,000원을 주겠다라고 거꾸로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좀 이상한 제안이죠. 가격을 깎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덧붙이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정말 목숨을 걸고라도 가지고 와야 될 정도의 귀중한 그런 문화유산이다.
1: 훈민정음 해례본은 1446년 간행된 일종의 한글 해설서입니다.

0: 새로운 글자 한글에 대해 창제 원리에서 사용 예시까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세종이 직접 쓴 어제의 서문에서는 훈민정음의 창제 목적이 담겨 있고 다음에 이어지는 예의에서는 자음 모음 28자의 소리값과 사용법을 설명합니다. 풀이와 예시라는 뜻의 해례에서는 사용법을 자세히 풀어놓았습니다. 한글 자음은 소리를 낼 때 발음기관 모양을 본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발음기관 모양과 글자가 닮아 있습니다. 모음은 천, 지, 인. 하늘, 땅, 사람에서 따왔습니다. 28글자로서 전환이 무궁무진한 글자. 수십 개의 글자와 그 조합 원리만 알면 누구라도 금방 배울 수 있습니다.
1: 최소의 글자로 최소의 움직임으로 그것도 규칙적인 움직임으로 최대의 글자를 만들어냅니다. 자음자, 모음자 각각도 과학적이지만 그것을 결합해서 하나의 음절자로 만드는 이게 대단히 놀라운 어떤 합리적인 어떤 과정과 짜임새로 되어 있고요. 바로 우리 말 그대로 뭐 낱말이면 낱말 뭐 문장이 문장 이렇게 마음껏 적을 수 있는 그런 실용적인 문자가 됐다라는 게 가장 놀라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0: 그래서 세종은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나절에 어리석은이라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는 게 한글이라 했습니다.
2: 한글은 쉽습니다. 그러니까 배우기 쉬운 문자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1886년 유경공원에 처음으로 그 이제 영어 교사로 왔던 그 헐버트 선교사, 헐버트 박사님. 이분이 사흘 만에 한글을 다 이해했다고 하거든요. 한글이라는 문자는 굉장히 쉽게 배우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문자다. 그 분명한 거죠. 그만큼 이제 실용적인 문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0: 정말 한글은 그렇게 배우기 쉬운 글자일까요? 우리는 실험을 하나 해보기로 했습니다. 한 번도 배워본 적 없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루 1시간씩 총 5일간 한글과 한자를 번갈아 배워보게 했습니다. 실험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 세계 12개국 30여 명이 지원했습니다. 실험 설계는 언어심리학과 언어학습기억연구를 해온 남기춘 교수가 맡았습니다.
3: 이제 우리 한글은 배우기가 쉽다고, 그러니까 글자를 보고 소리 내는 그런 규칙을 배우기가 쉽다고 그렇게 알려진 게 많았는데 한 4시간? 한 4일 만에 정말로 모르는 문자를 배워서 그거에 해당되는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실증적으로 검토하려고 했습니다.
0: 먼저 실험에 사용될 단어의 소리를 녹음합니다.
4: 네, 알겠습니다. 네. 모, 개, 매.
0: 다양한 자음과 모음을 결합한 단어.
4: 추.
0: 5일 동안 학습하게 될 270개의 음절과 단어입니다.
4: 매.
0: 외국인 실험자들은 글자를 보고 소리를 들으며 한글과 한자를 익힙니다. 그렇게 4일간 학습 후 5일째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5: 지.
0: 학습 지.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 글자는 그르칠 오인데요. 오라는 소리를 듣고 이 글자를 익힙니다. 한글 역시 같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5: 지.
0: 공부 시간도 단어도 똑같습니다.
5: 지.
0: 한글과 한자 모두 실험자들에겐 낯선 글자. 하지만 학습 과정에서 실험자들의 반응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0: 해.
1: 포.
2: 포.
1: 포.
2: 거.
0: 거.
3: The comparison with the Anja was obviously I give up on the Anja really at the, for the first lesson. No, the angle is more, I'll say, is definitely easier to approach as an Asian language.
4: 그렇게 5일간의 실험이 끝났습니다.
2: 그래서
4: 시험 정답률을 비교해 봤더니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5: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첫째 날 시작을 했을 때는 한자를 배우는 조건이나 한글을 배우는 경우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 날에 가게 되면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고요. 그 차이는 셋째 날, 넷째 날 가면 더 벌어지게 됩니다.
4: 실험자들은 한자보다 한글을 더 쉽게 익혔습니다. 속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체로 비슷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어떤 참가자는 한자를 포기하고 아예 한글만 학습하기도 했습니다. 한글의 정답률은 한자보다 3배나 더 향상됐습니다.
5: 한자는 뜻글자지 소리글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외운 것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증진이 없어요. 근데 한글은 외워서도 할 수 있지만 규칙을 먼저 아는 게 먼저였죠. 어느 순간에 아 이런 규칙이 여기 숨어 있구나 그걸 알게 되면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죠. 정말로 쉽다. 진짜로 세종대왕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일이 진짜로 일어나는 일이다. 이런 거를 보여준 게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1942년 어느 날 사전을 만들던 한글 학자들이 차례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집에서, 누군가는 학교에서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끌려왔습니다. 그들의 손에 쥐어진 것은 총도 폭탄도 아니었습니다. 전국에서 모은 우리말 원고와 작은 연필 한 자루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제는 그들을 독립운동가로 규정했습니다. 잔혹한 고문이 이어졌고 끝내 감옥에서 살아나오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일제는 왜 한 권의 사전을 이토록 두려워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이 학자들은 왜 목숨을 빼앗기면서까지 우리말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지금부터 그 철문 너머에 감춰졌던 한글 학자들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 한글에 대한 탄압은 1930년대 후반 중일전쟁 이후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처음엔 교과서를, 다음엔 이름을 빼앗겼습니다.
2: 조선 사람들을 군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일본말을 보급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전시체제에 들어가면은 초중등학교 교육을 통해서 일본말을 강제로 주입시키려고 한 거죠.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쓰는 언어도 다 일본말로 하라고 강제를 합니다.
1: 그러던 어느 날 한 여학생이 조선말을 쓰다 붙잡힙니다. 그 학생의 스승은 정태진, 조선어학회 편찬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조선어학회 회원 검거로까지 이어집니다. 한글 학자들이 잇따라 붙잡혔고 모두 33명이 검거됐습니다. 일제는 사전 편찬을 독립운동으로 규정했습니다.
3: 조선말 사전을 왜 만드는 거지?
4: 우리말을 기록하려는 것입니다.
3: 일본말을 쓰는 시대에 왜 굳이 조선말을 연구하지?
1: 죄명은 치안유지법 위반, 이른바 내란죄였습니다. 혹독한 고문이 이어졌습니다.
2: 윤재 선생을 고문한 형사가 조선인이었습니다. 이윤재 선생의 제자였어요. 아유, 선생님 고생이 많으시죠. 곧 풀려나실 겁니다. 이렇게 아마 유혹을 했겠죠. 그러고는 정작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내놓지 않으니까 고문을 했습니다. 그 기록을 보면 나라도 버틸 수 있을까? 나는 하루만 고문 나가면 그냥 원하는 대로 다 답을 했을 것 같은데 싶을 정도의 고문을 가하는 거예요.
1: 끝내 풀려나지 못한 한글 학자도 있었습니다. 이윤재와 한징은 광복을 보지 못하고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0: 최연배 선생이 1930년대에 그 한글이 목숨이라는 그 휘호를 쓴 게 있죠. 뭐 대단히 유명하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절절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이분들이 1930년대를 살고 있었고, 머리가 있는 사람은 머리로 싸우는 거고, 돈이 있는 사람은 돈으로 싸우는 거고, 힘이 있는 사람은 힘으로 싸우는 거고, 이분들은 펜을 들고 싸운 거죠.
1: 펜을 들고 싸웠던 그때로부터 100여 년이 흘렀습니다.
2: 이게 잘 때 자꾸 구호흡을 해서.
1: 이비인후과 전문의인 최용식 씨. 그의 진료실 책장에는 빼곡한 의학서적 가운데 보자기에 쌓인 특별한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그 책은 바로 훈민정음.
2: 제가 후두 질환이나 이 목소리 문제 이런 전문 과목을 택하게 된 거는 이제 할아버지 영향이 있습니다. 이거를 하면은 이제 한글이나 훈민정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연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고, 그 선택은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1: 그는 외술 최연배 선생의 손자. 최연배 선생은 한글학자이자 독립운동가로 우리말 문법 연구와 한글 보급에 평생을 바친 분입니다. 최용식 씨는 시간이 날 때마다 울산에 있는 할아버지의 기념관을 찾아갑니다. 이곳엔 최연배 선생의 유품과 한글 관련 저서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학술서와 교과서를 남겼던 오로지 한글을 위해 살아온 최연배 선생. 가족들이 기억하는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2: 이 사진은 여기 가운데 제가 앉아 있습니다.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 됐을 것 같고요. 여기 체크무늬 소년이 접니다. 우리가 외래어를 쓰는 거, 그거 싫어하셨고, 한자어를 많이 쓰는 거 싫어하셨고, 물건도 정말 국산품 애용, 이 모자를 이제 간혹 쓰고 다니셨거든요. 예, 그거는 그때 국산이 없어가지고, 이제 미제, 예, 이렇게 챙이 있는 그 모자를 쓰고 다니셨는데, 그거 하나만 미제고, 나머지는 정말 100% 국산만 사용하셨어요.
1: 할아버지의 삶을 보고 자란 그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유품은 할아버지가 후손들에게 남긴 이 글귀입니다.
2: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한 가닥으로 쓰라. 하나를 마치고서 다음을 잡으라. 날마다 날마다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도 일생을 통하여 변찮는 하나의 일.

0: 를 지으라. 우리는 이거를 이제 가보로 생각하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제가 느끼기에는 그 할아버지가 살아왔던 그것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1: 한글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머나먼 연해주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일제 탄압을 피해 떠난 조선인들이 모여 만든 마을. 그곳은 신안촌으로 불렸습니다.
2: 블라디보스토크에 정착한 그 한인들이 모여 살던 마을이었거든요. 이름 그대로 새로 오신 한국인 한, 즉 새로운 한국인의 마을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연해주로 이주한 사람들하고 독립운동가들이 이렇게 모이면서 신안촌은 생활터전이자 독립운동의 거점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낯선 땅에 정착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있는데 바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1: 우리 글이 잊혀선 안 된다. 어떻게든 한글을 가르쳐야 한다. 그렇게 연해주의 조선인들은 학교를 짓고 또 한글신문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한글신문은 또 다른 독립운동의 수단. 신문을 통해 나라 안팎의 소식을 고국으로 전하기도 했습니다.

0: 일제히 침략을 비판하고 그 신문을 그 내용을 그대로 담아가지고 국내까지 보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은 당황했겠죠? 압력화했고, 결국 해조신문은 창간 석 달 만에 75호를 끝으로 폐간됩니다. 학교는 문을 닫고 신문은 폐간됐지만 그 한글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계속 살아남습니다.
1: 일제강점기, 한글이 살아남았던 또 다른 땅은 뜻밖에도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상업도시이자 제일교포들의 삶과 역사가 깃든 도시 오사카. 오사카 동남부, 코리아타운으로 불리는 이곳은 골목마다 한국의 맛과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로 활기가 넘칩니다. 특히 한류를 좋아하는 젊은 사람들에겐 인기가 많습니다.
2: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3: K-POP?
4: やっぱり K-POP.
3: とか? グッズとか? コスメとか? いろいろ? だと思います.
1: 한글 간판 아래로 김치와 한국 음식이 놓인 이 풍경. 하지만 오래전 이 코리아타운이 이카이노로 불리던 시절에는 분위기가 전혀 달랐습니다. 제일교포 2세인 홍성익 씨는 이곳 이카이노에서 나고 자란 토박입니다.
5: 내가 어릴 때는 오사카는 소위 일본에서도 무레수도 일본말로 미즈노미야코라 해서 하천이 지금 도시 반반곡곡 그냥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가지고 제목 같은 걸 나르거나 하는 것들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는 여기 그냥 이런 나무 덩어리 한 1m.
1: 일제강점기, 고향에서 생계를 잇기 어려웠던 조선인들은 일자리를 찾아 오사카로 건너왔습니다. 낯선 땅에서 차별과 가난을 견디며 고된 노동으로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5: 돈보들의 직업은 한 세 가지. 하나는 콧나물 그냥 자기가 물 뿌려 콧나물 해갖고 시장 바닥에서 파는. 막 김치 만드는데 제일 많은 것은 신발 밑에 그 불 붙어갖고 이렇게 접착시키는. 그러니까 그게 신나 냄새.

0: 세든 하고.
1: 하루하루 살아내기도 버거운 삶. 그 속에서도 제일 조선인들이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글을 배울 수 있는 학교.
0: 나라가 뺏기면서 이게 굴곡이나 여기 옮게 되면서 아기들이 생기고, 아기들이 자기 나라 말도 못하고 품습도 모르고 이런 걸 그냥 고향에 돌아갔다가 하면은 그냥 챙피하기 때문에 좀. 일단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그리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교사가 되고, 그리고 땅 있는 사람은 땅을 제공하고, 이렇게 해갖고 옛날 우리는 향교나 서당식으로 학교가 생긴 거죠.
1: 쫓겨나고 또 쫓겨나면서도 학교는 계속되었고, 한글 신문 역시 발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로 필요한 정보와 고국의 소식을 나누기 위해 한글을 쓰고 읽었습니다. 그때 한글은 고단하고 핍박받는 삶 속에서 고국과 맞닿아 있는 단 하나의 연결고리였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폐쇄됐고 교사들은 잡혀갔습니다. 서슬퍼런 일제강점기. 그들은 왜 끝까지 한글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2: 한글을 배워야 다음에 그 부모님 고향에 가서 살 수도 있고, 뭐 대화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가는 건데, 일본 정부는 그런 전치의 공간이다 라고 봐서 당압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 당압이 시작했는데, 애들은 그때 와서야 배울 수 있었던 한글 글인데 그런 공간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해가지고 제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습의 기회를 일본 정부가 빼앗기려고 하는 거에 대한 제한이었어요.
1: 그렇게 이카이노의 한글은 살아남았습니다.
3: 1945년 9월, 해방된 지 불과 한 달. 바로 이곳 서울역의 한 창고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커다란 자루 하나가 발견됩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종이 뭉치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종이는 평범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일제가 빼앗고 한글 학자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것, 그리고 조선 어학회 사건 이후 행방조차 알 수 없었던 조선말 큰 사전 원고였습니다. 만약 이 자루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우리말의 수많은 기록도 함께 사라졌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대체 누가, 왜 이 원고를 서울역에 남겨놓은 걸까요? 사라졌던 우리말의 운명을 바꾼 기적 같은 발견의 순간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4: 대표님! 찾았어라! 원고 찾았어라!
5: 그게 해방이 되고 이 조선어학회가 풀려나갔을 때 이분들이 제일 먼저 찾은 게 큰 사전 원고입니다. 근데 없었어요. 그 모든 서류, 그러니까 큰 사전 원고를 비롯해서 이런 것들이 다 그 증거물로 압수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뭐 사방팔방 수소문을 했는데 이게 찾지를 못했죠. 그러다가 이제 서울역 운송창고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6: 저 구석에 있더라고요. 이게 있는지 모르고 누가 이 위에다가 짐을 쌓았나 봐요. 이게 맞지요?

그렇게 되찾은 원고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조선어학회는 1949년

0: 1949년 한글 학회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한글 학자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조선말 큰 사전 원고는 지금 이곳 한글 학회에서 소장 보관 중입니다. 이게 바로 서울역 창고에서 발견됐던 그 원고입니다.
1: 뒷부분. 뒷부분 한 일부. 이제 붓다에서 빗다까지가 여기에 있다 이거죠.
0: 조선말 큰 사전은 우리나라 최초의 대규모 국어사전. 한 글자 한 글자 직접 모으고 뜻을 정리해 몇 번을 고치고 또 고친 소중한 원고입니다.
1: 우리가 이제 각 지역마다 곳곳에 말을 모아서 이걸 이제 사전을 내려면 낱말 하나하나를 한 카드에다가 일일이 다 적어서 그 카드를 이제 어느 정도 됐다. 이거를 이제 그 인쇄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카드에 있는 낱말을 이 원고에다 다 적습니다. 적어서 인쇄해서 이제 넘기려고 했던 그 원고인데 이건 지금 보물이고 현재 이제 국내에 딱 18권이 남아있어요.
0: 사전의 시작은 낱말 모으기였습니다. 단어 하나에 한 장씩 그 말의 뜻과 쓰임을 정리했습니다. 말 하나를 모으고 뜻을 확인하고 하나하나 고쳐 쓰는 일까지 낱말 카드 한 장에는 우리말을 지키려는 이들의 끈질긴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말과 글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이 필요하다. 조선말 큰 사전이 있기 전 그 마중물이 된 것이 말모의 원고. 말모의 원고는 1910년대부터 주시경 선생과 제자들이 우리말 사전을 만들기 위해 작성한 원고입니다. 현재 남은 건 기역부터 갸알쭉까지의 낱말까지입니다. 주시경 선생은 말모의를 책으로 펴내지 못한 채 1914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출판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조선말 큰 사전의 중요한 토대가 됐습니다. 우리말이 한 권의 사전으로 서기까지 오랜 세월 수많은 이들이 애써왔습니다.
2: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일단 사전을 만들려다 보니까 아무 말이나 모아서 적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우선 저기 맞춤법이 제대로 잘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조선어학회는 무엇보다도 그 맞춤법 통일안 이거를 만드는데 굉장히 힘을 기울였어요. 그래서 1933년에 드디어 그 맞춤법 통일안이 나왔습니다.
0: 우리말을 일관된 표기로 담기 위해서 우선 맞춤법을 정리하고 표준말을 정해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2: 1936년에는 표준어를 정했습니다. 어떤 사전에 모든 말을 다 올리지만은 그래도 어떤 말은 이건 표준말이다. 이거는 방언이다. 이렇게 구별해서 올림으로써 이제 그 전체 국민의 언어 생활이 이제 어느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기틀을 마련한 것이죠.
0: 사전을 편찬하면서 무엇보다 심혈을 기울인 건 사투리, 즉 지역어의 수집이었습니다. 조선어학회에서 발행했던 잡지에 직접 방언 수집 광고까지 실었습니다. 조선어학회는 사투리도 우리말의 어휘를 풍부하게 하고 지역마다 전해온 말의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여겼습니다. 각 지역 사람들의 삶의 흔적을 품고 이어져 내려온 사투리. 2026년판 말모의를 시작해봅니다.
3: 아이고 몰래 멋을 하는 거 서울서로 왔단다. 서울서로 개미는 봤는 게. 개미 바라요.
4: 개미라 그래요,
3: 여기. 어, 여, 개미. 그건 뭐라고 써, 월은.
4: 개미.
3: 개미. 그건 똑같네.
5: 빼더라 그랬지. 그런데 강원도 사람 걸로 가서 뭔 말을 하면, 어디서 저 북한에서 왔는 줄 알아? 어, 어디서 왔어? 막 이래.
6: 저희가 그림을 준비해 왔거든요. 이거
0: 같은 것도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릅니다. 먼저 무부터 시작해 볼까요?
7: 롬삐, 롬삐,
8: 롬삐.
7: 무수?
8: 무수.
7: 무수.
9: 무시,
7: 무시.
3: 무시.
9: 무시. 응.
5: 묵구.
9: 묵구.
5: 묵구.
0: 무는 서로 닮은 듯 조금씩 다른 이름으로 불립니다.
10: 우리는 정구지. 정구지.
11: 부원추.
12: 아, 솔잎이다. 솔잎.
13: 세월이, 세월이.
14: 세월이. 세월이. 세월이. 옛날은 우리 세월이.
13: 세월이.
15: 조경사가
16: 그래,
15: 졸.
16: 그래, 그 사투리 아니잖아.
15: 아, 조경이 사투리지. 원래 부추가 저게 되게 졸.
0: 부추는 발음이 조금 달라지는 것을 넘어 아예 다른 이름으로 불립니다.
17: 강냉이.
16: 이빨 강냉이 턴다고 하는 게 옥수수 턴다고 하는 거 아니요?
18: 돼지 뿌레기.
19: 돼지 뿌레기.
18: 돼지 뿌레기.
20: 돼지.
21: 돼지.
20: 돼지.
22: 돼지는 우리가 먹는 거. 단 달게 씹어 먹는 거고 이건
23: 큰 대자 큰 대나무 뿌레기.
24: 돼지 뿌레기.
25: 아니 사투리를 마치게 넘어가고 사투리를 확실히 알아와 그래. 우리 신대문들
26: 대사봐 빨리.
25: 대사봐 빨리. 좀 죽어지거라.
0: 제주도의 어르신들은 아직도 옥수수를 대죽부레기로 부릅니다.
27: 나의 살
0: 말은 우리의 삶을 담아내는 그릇. 조선어학회가 지역어까지 품고자 했던 건 조선팔도의 모든 삶을 담아내려는 노력은 아니었을까요?
28: 지역어가 이렇게 사전에 들어간다는 자체는 그 지역어 자체의 어떤 가치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어를 많이 발굴하면 발굴할수록 그만큼 한국어는 어휘력이 풍부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 지역어를 받아들이겠다고 한 조선어학회의 어떤 그 말보의 어떤 그런 지필 기준은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조선어학회가 사투리까지 품기 위해 노력해온 것처럼 요즘 우리 국어에서는 외래어를 어떻게 우리말에 녹여내느냐가 고민입니다.
29: 그래서 다시 신자로 가고.
30: 네, 그럼 지금부터 2026년 제3차 국어심의회 국어순화분과 안건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0: 국어순화분과위원회는 언론인부터 학자들까지 우리말을 잘 아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외래어를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볼까요? 오늘 심의에 오른 단어는 웨딩플레이션, 신조어입니다.
31: 웨딩 업체들이 결혼식 전에 문제, 식회 문제까지 다 반영해가지고 하나의 그 뭔가 그러나 패키지를 만들어가지고 팔거든요. 엄청 돈이 들어갑니다.
32: 번호라는 게 용어가 가지고 있는 툴을 이제 더 그걸 고집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메리지 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네.
33: 결혼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슬프를 해놨기 때문에 시기북한 게 딱
34: 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혼 비용이 결혼식을 포함한 거예요.
33: 네. 네. 네.
35: 웨딩이 사실은 뜻은 결혼식이지만 사실은 이미 결혼이라고 하는 보다 폭발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니 식자는 빼는 게 좋겠다.
0: 치열한 논의를 거쳐 웨딩플레이션은 결혼 비용 상승으로 순화됐습니다. 그 외 우리에게 익숙한 외래어들도 이렇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16: 우리말을 가꾼다는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노견이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갑질로 바꿨어요. 아주 잘 정착된 말인데 어려운 한자어 노견보다는 갑질이 쉽잖아요, 우리말로. 그러면 그 우리말이 좀 풍부해지는 거죠. 우리 표현이 풍부해지고.
0: 1957년 10월 9일 마침내 조선말 큰 사전 6권이 완간됐습니다.

0: 9일 서울시공관에서는 이 민원 의장 최문재 부장관을 비롯한 많은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기념식을 거행했습니다. 이 민원 의장에게 승정했으며 또한 관계 공로자들을 표창했습니다.
1: 감옥에서 동지들을 잃고 숱한 방해와 탄압에도 끝끝내 지켜낸 한글. 살아남은 한글은 이렇게 여섯 권의 사전으로 탄생했습니다. 편찬을 시작한 지 30여 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한글은 저절로 살아남지 않았습니다. 빼앗길 위기에도 끝내 쓰고 가르치고 기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글로 적는 모든 말에는 그들이 지켜낸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2: 한글은 피땀으로 지킨 언어가
3: 한자로부터 소외받았던 권력부터 소외받았던 많은 사람들의 어떤 사람다운 가치를 꿈을 이루게 한 문자였기 때문에 한글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4: 일본 사람은 한자하고 가나 문자 쓰지 않습니까? 영국 사람은 영어하고 알파벳 쓰는 거죠. 그게 그들의 정체성이거든요. 한국 사람은 한글을 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오늘 한글이 사라진 세상을 상상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말을 쓰는 것조차 자유롭지 않았던 시대. 누군가는 글자를 모았고, 누군가는 사전을 만들었고, 누군가는 감옥에서조차도 우리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글은 살아남았습니다. 어쩌면 한글의 가장 위대한 힘은 문자 그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한글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지켜낸 한글은 이제 한반도를 넘어 아주 먼 곳으로 또 다른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글은 어떻게 국경을 넘어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갔을까요? 생존을 위협당하던 한글은 어떻게 세계인이 사랑하는 문자가 되었을까요? 이제 그 위대한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0: 몇인데 주무세요?
1: 네 아빠가 좀 이상해. 깜빡깜빡 하는 게.
0: 치매 증상인데. 아빠.
2: 어.
0: 치매 검사 한번 받아봐요.
2: 내가 치매 검사를 왜 받아?
0: 아, 받아봐요.
2: 돈 아깝게 그.
3: 어르신, 이번에 치료효과 인증받은 치매 신약이 나왔대요.
2: 내 이거 필요 없다. 내 기억력이 좀 나빠서 그렇지. 멀쩡하다.
1: 네 아버지 요양원 좀 알아봐. 애들 다 힘들어.
0: 요양 비용이 꽤 들 텐데. 오빠가 보시는 게 어때?
4: 아가씨.
5: 이런 후회 없도록 새로 나온 라이나 브레인케어 건강보험으로 대비하세요.
6: 치매는 요병기간이 긴 질병이니까 장기 요양 등급에 따라 진단금을 일시 지급하고 매달 생활자금도 평생 보장해드립니다.
5: 게다가 비용 부담이 큰 비급여 신약 치료비도 보장.
6: 치매 대비 지금 아니면 늦습니다.
5: 오늘 전화주세요.
7: 1577-1790
8: 일부 특약의 경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 아, 이것도 아니고.

0: 이 정도면 거의 치매인데, 어?
1: 늙어서 그렇지. 뭐더라?
2: 치매 초기입니다. 다행히도 최근 나온 신약이 효과가 있긴 한데 이게 비용이 조금...
3: 이렇게나 많이요?
0: 엄마, 그 치료 한번 받아보자.
1: 아유, 얼마나 더 산다고 수천만 원씩이나 드려. 아유, 필요 없어.
0: 그러니까 그때 나 치료 받자니까.
3: 오빠는 돈도 없으면서 지금 간병도 내가 다 하고 있잖아.
0: 아, 보자 좀.
4: 이런 후회 없도록 새로 나온 라이나 브레인케어 건강보험으로 대비하세요.
5: 치매 초기 단계부터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게 최신 신약 치료비를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4: 또한 치매 진단금과 MRI, CT 검사비도 빠짐없이 보장.
5: 장기 요양 등급에 따라 매달 생활비도 보장.
4: 75세까지 가입 가능하니까
5: 지금 전화주세요.
6: 1577-1790.
7: 일부 특약의 경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8: 초기 치매십니다.
3: 예? 아유, 그럴 리가요, 선생님. 아, 선생님, 제가 치매라뇨.
8: 자연 연기 잘해.
3: 아, 조용히 좀 해. 안 들려.
8: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요즘에는 신약 치료제가 있어서 초기에 잘 치료하시면은, 근데 비용이 워낙 높아서 가족들과 잘 상의해보시죠.
9: 그래. 아, 몇 천만 원이면 부담되지.
3: 야, 그럼 엄마 치매 걸렸는데 치료도 안 해드려? 됐다. 내가 안 받는다.
9: 엄마, 드라마 이야기 한 거야, 드라마. 에?
4: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새로 나온 라이나 브레인 케어 건강보험. 치매 진단금과 검사비는 물론 큰돈 드는 신약 치료비도 보장해드립니다. 또한 장기 요양 등급에 따라 진단금은 일시 지급하고 매월 생활 자금도 평생 보장해드립니다.
5: 드라마 속 보험이 아닌 진짜 신개념 치매보험.
4: 지금 전화해보세요.
6: 1577-1790.
7: 일부 특약의 경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5: 다음은 치매를 걱정하시는 분들께 반가운 소식입니다. 노인성 치매의 주요 원인을 표적 제거해 진행 속도를 늦추는 신약 치료제가 화제입니다.
10: 이제 치매도 치료 가능한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5: 하지만 문제는 고액의 치료 비용.
10: 신약이다 보니 비급여 항목이고 치료비 부담이.
11: 뭐? 몇 천만 원?
12: 네, 그럴 줄 알았다.
13: 신약이랑 뭐해?
14: 저런 거 보험이 안 되나?
5: 되겠어? 라이나는 됩니다. 새로 나온 라이나 브레인케어 건강보험. 치매에 걸려도 일상생활을 더 오래 지속하도록 최신 신약 치료비를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진단금과 CT, MRI 검사비도 치매 초기 단계부터 지급. 게다가 장기 요양 등급에 따라 매달 생활자금도 평생 지원해드립니다. 가입 나이도 최대 75세까지.
3: 성규씨. 네. 이런 보험이 진짜 출시된 거죠?
5: 그럼요. 지금 전화해보세요.
6: 1577-1790.
7: 일부 특약의 경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5: 이어서 한글날 특집 다큐 한글 100년의 편지가 방송됩니다.
16: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7: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6: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7: 후원문의 080-961-9595.
16: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7: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

0: 거둔 육아매물을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모두 잠든 밤, 신문사 직원 황동훈이 챙긴 건 다름 아닌 한글 활자. 다음 날이면 그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먼 길을 떠나야 합니다. 강제 이주 열차에 실려 쫓겨가는 순간에도 그가 절대로 놓지 않았던 것. 한글은 그렇게 연해주를 떠나 멀리 중앙아시아로 갔습니다. 척박한 땅, 힘든 삶. 그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남은 한글.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글자. 한글은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향합니다. 한국인의 글자에서 세계인의 글자로, 핍박받던 글자에서 사랑받는 글자로. 먼 길을 이어온 한글의 여정. 그 위대한 한글 로드를 따라가 봅니다.

0: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 알마티. 알마티는 오래전 강제 이주한 한인들의 후손 고려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알마티 시내 중심가 한켠에는 한글로 된 간판을 가진 고려 극장이 있습니다. 곧 공연을 앞두고 연습이 한창입니다. 배우들의 생김새가 낯익습니다. 배우들 역시 대부분 고려인. 한창 연습 중인 이 연극도 오래전 강제 이주에 관한 것입니다.
1: 홍장군님, 우리를 화물 열차에 태워보내는 겁니까?
2: 어디로 가는 거야? 우리를 어디로 가요?
1: 멈춰!
3: чего разгалделись, а?
1: 쌀 한 가마니나 가져왔으면 좋아하지 않나?
3: 쌀 한 가마니면 몇 사람을 살릴 수 있네.
0: 그리고 좌석에서 조용히 무대를 지켜보는 이 사람, 극장장입니다.
4: 안녕하세요. 저는 이나탈레입니다. 고려 극장 극장장님입니다. Его история начинается в 1932 году, в 1932 году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И в этом году театру исполняется 95 лет. Корейский театр – это уникальный культурный феномен и важнейшая часть истории Корёсарам.
0: 고려 극장의 시작은 1932년 블라디보스토크. 다시 이곳으로 강제 이주되면서 극장도 함께 옮겨왔습니다. 1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곳에선 한글 대본, 한국어 대사의 작품을 올려왔습니다.
4: Я смотрю на пьесу, как раз в этой пьесе. Эта пьеса называется «Деревенская кадриль». В этой пьесе используется корёмаль исключительно. Этому спектаклю больше 20 лет.

0: 멀리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중앙아시아까지 열차로 6,500km. 화물열차에 실려 한 달간을 떠돌다 마침내 도착한 곳. 그곳은 아무것도 없던 허허벌판의 땅, 우슈토베였습니다. 여긴 90여 년 전 고려인들이 제일 처음 도착했던 우슈토베입니다. 당시 우슈토베는 집도 생활 기반도 없던 메마른 들판에 매서운 바람만 몰아치던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고려인들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이곳에 도착한 것은 늦가을, 겨울을 눈앞에 둔 시점이었습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 그들은 토굴을 지었습니다. 땅을 파고 들어가 그 안에 볏짚으로 벽을 세우고 수십 명이 모여 서로의 온기에 기대 겨울을 났습니다. 아궁이가 없어 얼어 죽은 이들도 허다했습니다.
1: 그냥 등에 짐만 지구들 와가지고 토굴에서 한겨울을 지내고 4월 10일까지 살고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 원동이라고 하는데 여기 거기하고 다른데 그 주위에 이런 집들을 만든 거예요.
0: 우슈토베는 겨울이면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혹한의 땅. 살아남기 위해 땅속으로 들어간 고려인들은 그렇게 첫 겨울을 났습니다.
1: 톡을 짓고 그다음에 그 자기네들이 이런 집을 짓는 데마다 다 학교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거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0: 살아남는 것을 걱정해야 하는 삶 속에서도 그들은 한글을 가르치고 또 배웠습니다. 언젠가 돌아갈 고국, 그 말

0: 말과 글을 잊어서는 안 됐습니다.
1: 이건 뭐야?
2: 우리 글 잊어버리면 안 된다.
0: 그때로부터 90여 년이 흘렀습니다. 토굴에 살던 고려인의 후손 중 상당수는 아직 우슈톱에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때 배웠던 우리말을 기억하며 말입니다.
3: 불기. 불기라 하고 이게.
4: 우리는 그거 상추라고 하는데.
3: 야, 어째 그렇게 그랬는지 모르겠어. 불기라 하지. 우리 옛날 듣던 말로 그거 하지, 우리. 여기서 태어났지. 내 45년생. 우리 저 가정에서는 할머니 있고 아버지 그러니까 우린 고려법 많이 했지. 그래 그랬던 날 우리 아버지 늘상 너네는 고려말 조선말 해였습니다. 아무리 너네 노쇠말 해서 너네 노쇠 사람이라 아이 한다고.
5: 할머니.
0: 이 마을에는 예전 강제 이주 열차를 타고 왔던 고려인 1세도 있습니다. 한타마라 할머니는 1937년 연해주에서 이곳으로 기차를 타고 왔습니다.
5: 소개 좀 해. 타마라가 어떤 사람인가 말했어.
6: 근데?
3: 야.
6: 원대서?
3: 야.
6: 37년에 오셔서 어신이 부모네 같이
5: 37년에?
6: 37년이다.
0: 고단한 정착 생활에 치여 할머니는 오래전 배웠던 한글을 잊어버렸습니다.
6: 조금 젊었으면야 이거 한국말 배웠으면 글을 써서 배웠으면 이렇게 생각이 있어. 생각이 있어 나는. 글을 읽었으면 좋겠어. 한국말 어떻게 조금 야.
0: 글을 미처 다시 배우지 못했던 것이 평생의 아쉬움입니다. 그 아쉬움을 달래준 것이 손자. 손자는 얼마 전부터 한국어와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7: 안녕하세요. потому что как-то ну все равно же ну уже допустим поколение, когда проходит, как бы все вот это уходит, и язык там, и, можно сказать, традиции, и все. Я когда выучил, ну, когда начал понимать, что она говорит, она обрадовалась тоже. Ну, как бы за меня и этот, что как-то как будто ближе к ней, что ли, стал. Не знаю. Хальмуни. Аппадимасео. Конгамхасео.
6: 건강하다.
7: 행복 축하해요.
0: 한글은 잊고 살았던 하지만 늘 그리웠던 고향.
6: 옛날 번남판에 씨를 뿌려 가을이 풍년이 돌아오면 노랗게 노랗게 배영이 싹 오가오가자 파도친다. 에라 뿌려라 시루 활활 뿌려라 땅에 젖을 잘 먹고 왓싹왓싹 자라나네.
0: 말과 글을 잊으면 우리를 잊는 것이다. 그렇게 지켜낸 한글은 우슈톱의 혹독한 겨울을 넘어 다음 세대로 이어졌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입니다. 전통과 현대가 잘 어우러진 이 도시 한켠에 한국어와 한글을 가르치는 세종학당이 있습니다. 수강생의 상

0: 됩니다.
1: 알렉세이에게 한국어 공부를 권한 건 아버지. 자신의 뿌리를 알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였습니다.
2: очень прекрасная возможность для Алексея. Алексей будет как мостом между Казахстаном и Кореей, да, это для нас это очень важно. Поэтому да.
3: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시 전화주세요.
1: 알렉세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한국으로 유학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 만큼 한국어 공부에 열심입니다. 카자흐스탄의 학교에서도 성적 우수생인 알렉세이.
3: 저한테 잘 어울릴까요? 어울릴 걸 말고요.
1: 그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한국과 한글에 대한 애착이 더 커졌다고 했습니다.
3: название блюд, кимчи, кимчи шидея, бибимбап и так далее. Поскольку я кореец этнически, то самым простым вариантом и культура, и люди больше всего подходят мне именно Корея. Я решил пойти найти и поступать в Корею.
1: 알 수 없이 끌리는 마음. 배우면 배울수록 더 가까워지고 좋아지는 글자. 이들에게 한글은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0: 한글의 여정에서 빠질 수 없는 도시가 있다면 바로 오사카입니다. 오사카는 제1동포들의 오랜 이주 역사가 쌓여있는 도시. 그 중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가슴 아픈 역사도 있습니다.
1: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1945년 광복 직후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광복을 맞은 그 제일 조선인들한테는 사실은 큰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아이들이 조선 사람인데도 우리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기 이름조차 한글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학교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0: 1945년 해방이 되자 일본에는 한글을 가르치는 조선인 학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일본 전역에 만들어진 학교와 강습소만 500여 곳. 학생은 약 6만 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1948년 일본 문부성은 청천벽력 같은 조선인 학교 폐쇄령을 공포합니다. 조선인들은 저항했고 시위는 날이 갈수록 거세졌습니다.
2: 그 목적은 일본 사람으로 그 바뀐 거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자기 말이죠. 그거를 없어지게 그 강제적으로 하면 그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을 자손들이 모르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어떤 말 하셨는지 대화가 안 되는 그런 관계성을 끊긴 것이 그 문화 그 당압 정책이죠.
0: 학교 폐쇄령에 반대해 약 1만 5천 명의 제일교포가 오사카 부청 앞으로 몰려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뜻밖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1: 4월 26일 이곳 오사카 부청 앞 오데마의 공원에도 정말 수많은 사람이 모였거든요. 이유는 뭐였냐면 조선인 학교의 폐쇄 명령을 철회하라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0: 그때 경찰이 그 시위대를 향해 발포합니다.
1: 이날 시위에 참가했던 17살 김태일 군이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더 거센 반발이 일어났지만 결국 대부분의 조선인 학교는 폐쇄되고 맙니다.
0: 그러니까 광복된 이후에도 제일 조선인이 자신의 말과 글을 배우기 위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사건이라고 할수 있겠죠. 한신 교육투쟁이 남긴 의미는 분명하죠. 한글을 지킨다는 것. 그는 어떤 탄압 속에서도 우리의 기억과 정체성, 존재를 빼앗기지 않는 일이다 라는 사실을요. 한신 교육투쟁은요, 후에 일본의 민족 학교들의 그 교육에도요,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 오사카에 자리한 백두학원 건국학교.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제일교포들이 세운 한국계 민족학교입니다.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한 학교에서 공부하는데요. 일본 학교 교육법에 따른 정식 사립학교입니다.
2: 1950년 6.25 전쟁 그 전에 1946년 잔립했으니까 돌아가기 전에 교육을 시켜서 우리 조국을 다시 건국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시작했습니다.
1: 당시 한국계 민족학교로서는 최초였는데요. 일본의 정규 교육 과정에 더해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3: 애들아, 이제 수업 시작한다. 앉아, 앉으세요.
1: 한국어 수업 시간. 제1교포와 일본인 학생의 비율은 비슷합니다.
3: 오늘도
1: 이 학교 학생이라면 일본 학생들 역시 한국어 수업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이 학교에선 한국어와 한국 역사가 필수 과목이기 때문이죠.
3: 가? 아닙니다. 4번. 서울은 한국이 주부가 가수가.
1: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일부러 이 학교를 찾아온 일본인 학생도 적지 않습니다.
4: 3개월 공부한 애들이 엄청 빠른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5: 선생님입니까?
1: 강용자 선생님 역시 이 학교 졸업생. 제1교포 2세로 이곳에서 한글을 처음 배웠고 후에 서울대학교에서 유학하며 국어 교육학을 전공했습니다.
4: 걷기 남을 수도 있었고 도쿄에서 통역자로 같이 회사를 만들자 하는 선배들이 계셨는데 계속 학교에서는 우리 학교에 돌아와서 한국어 교육을 하라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어 교육을 하러 파경 선생님이 오시는데 수업이 진행이 안 돼요. 여기 있는 애들의 습관도 모르시고 잘 모르시는 곳이 많고 또 한국어 교육을 공부를 하고 오신 선생님들이 아니시니까 수업이 잘 진도가 잘 안 나가죠. 그래서 저를 많이 기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은사들이.
3: 아, 민나데 여름방학 때 뭐 했어요? 선생님이 기대해 주세요.
6: 한국에 갔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재미있었어요.
3: 재미있었어요.
1: 한국어 수업이 자리 잡기까지 고생도 많았습니다. 지금이야 한글 교과서도 많아졌지만 그때는 손으로 써가며 교과서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절박했습니다.
4: 컴퓨터가 없는 시대. 손으로 만들 거예요.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애들한테 배부를 해서 교과서로 썼어요.
1: 일본 땅에서 한국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기에, 우리 글을 배운다는 것이 왜 중요한지 사무치게 잘 알기에, 선생님은 그렇게 한글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7: 마지막으로 한글은 뭐뭐다 라고 하면 뭘까요?
4: 아, 저의 인생이에요. 예, 그런 것 같아요.
7: 왜요?
4: 인생. 왜? 어떻게 대답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배웠고 공부도 했고 여기서 가르칠 수 있었고, 예, 제 인생인 것 같아요.
1: 추석 연휴, 세계 각지에서 온 외국인 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합니다. 뭔지 모르게 좀 신이 난 표정인데요. 성별도 인종도 출신 국가도 모두 다른 이들은 한 대학원의 한국어 교육과 학생들입니다. 추석을 맞아 다 함께 한국 명절 음식을 사러 나온 길입니다.
8: 음식을 많이 팔아요, 제가.
9: 아, 그래요?
8: 네. 오. 디저트도 있어.
9: 디저트요?
8: 오.
9: 혹시 떡볶이 많이 매워요? 안 매워요. 그러면 길게 이렇게.
1: 다들 한국어가 유창하죠?
8: 육전. 있죠. 어떤 거죠? 이거?
10: 이거는 동태전, 이거는 호박전.
8: 동태전.
10: 하나 천 원.
9: 하나 천 원.
8: 동태전 뭐야? 이제. 몰라.
9: 동태전 생선.
8: 생선.
1: 한국어를 배우는 보통의 외국인 학생들과는 또 다릅니다. 이들은 한국어 교사가 꿈입니다.
11: 감사합니다.
1: 음식을 싸들고 이들이 다시 향하는 곳은 학교. 명절인데도 갈 곳 없는 외국 학생들을 위해 오늘 작은 파티가 열립니다. 오늘 주제는 명절 음식 포트럭 파티. 각자 싸온 고국의 음식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눠볼 참입니다.
12: 오늘은 이제 광장시장에서 사온 음식들을 같이 나눠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선생님들 음식도 나눠 먹으면서 이게 어떤 음식인지 소개하는 자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13: 제가 오늘 준비한 음식은 무키모라는 음식인데요. 무키모는 보통 감자, 옥수수 그리고 채소 삶은 다음에 으깨서 만드는 음식이에요. 체코에서 세계 파티 때 만든 레비치키라고 하는 음식 만들었는데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1: 한국어를 배우는 것을 넘어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어하는 외국인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출신 국가도 점점 다양해지는 추세입니다.
14: 그냥 먹어요?
15: 아, 이거 두 개 같이?
14: 아.
15: 저도 맛있고 감자 맛?
14: 네, 제가 감자 많이 좋아하니까.
1: 이 친구들은 한국어와 한글을 자신의 미래와 함께할 언어로 선택했습니다.
16: 한국에 대해 관심이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한국어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래서 저는 케냐에서 한국어 가르치고 싶어요.
17: 그 제 후배들, 그 한국어를 배우는 후배들은 그 기회가 그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 봐 후배들 위해서 그 교정해서 제가 한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네.
1: 세계 속 한글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해온 곳이 세종학당. 2007년 3개국 13개소로 시작한 세종학당은 현재 88개국 256개소로까지 확대됐습니다. 수강생 역시 24만 명에 달할 정도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전 세계 세종학당 중에서도 한글 배움의 열기가 가장 뜨거운 곳이라면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타슈켄트 시내에는 서울문이라는 대규모 복합 문화 공간이 있는데요. 젊은 친구들에겐 여기가 새로운 코리아타운으로 불립니다. 10대 또래 친구인 이들 역시 서울문을 자주 찾습니다.
11: 서울문이에요? 인생 내 곳에 가고 싶으면 여기 꼭 와요. 그리고 한국 화장품을 사고 싶을 때 여기 와요.
1: 거리엔 한국 음식점들이 즐비합니다. 2000년대 초반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한국 드라마 방영을 계기로 한류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 친구들 역시 K-POP 댄스 동아리에서 만나 서로 친해졌습니다.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음식은 한 번씩 다 찾아 먹어봅니다. 요즘엔 로제 떡볶이와 불닭김밥이 인기입니다. 사실 이들은 모두 타슈켄트 1 세종학당의 학생들. 한국 문화를 좋아하다 보니 한국 음식이 좋아졌고 한국어도 배우고 싶어졌습니다.
15: 저에게는 그 방탄소년단에서 미를 너무 좋아해서 제가 그 미의 안내가 되고 싶어요. 안내가 되기 위해는 그 한국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기를 시작했어요. 다시는.
1: 참 발랄하고 재밌는 학습 동기입니다. 세종학당의 가을 학기가 시작되는 날, 타슈켄트에는 모두 두 개의 세종학당이 있는데 여긴 1세종학당입니다. 학생 대부분은 청년들, 그 중에서도 10대 청소년이 유독 많은 것도 이 학당의 특징입니다. 각자 레벨에 맞춰 새 교과서가 지급됩니다. 세종학당은 초급, 중급, 고급 3단계 6개의 레벨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초급은 간단한 인사와 대화 나누기, 중급은 자신의 의견 이야기하기, 고급은 논리적 대화가 학습 목표입니다. 중급반 수업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18: 자기소개 할 거예요. 이름이 뭐예요? 직업이 뭐예요? 몇 살이에요? 그리고 왜 한국어를 공부해요? 같이 이야기할 거예요.
1: 오늘은 첫날이니만큼 간단한 자기소개로 시작합니다.
19: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서 한국어를 공부해요.
20: 공부사 되고 싶어서 한국어를 공부해요. 잘했어.
21: 제 이유는 한국에 꼭 유학하고 싶어서예요.
18: 이유 말하고 싶어요, 그리치나. 그러면 아서 어서 사용해요. 괜찮아요? 책 있어요? 네, 책 있어요. 우리 같이
22: 해줘. 특히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어 열풍이 뜨거운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한국어를 통해서 한국에 유학도 가고 일자리를 구하러 한국으로 가는

0: 학생들이 너무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한국어를 더 열심히 배운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꿈을 갖고 찾아오는 학생들에게 좀 더 꿈을 구체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세종학당이지 않을까 싶어서.
1: 이제 한국어는 이들에게 새로운 꿈.
2: 마리아나 씨는 뭘 잃어버렸어요?
3: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2: 카프라 씨 지갑을 가져왔어요?
4: 네, 저는 지갑을 가져왔어요.
2: 저요. 여러분,
1: 한글을 통해 또 다른 내일을 꿈꿉니다.
5: Так как мне интересно стала история Южной Кореи, история, ну, раньше она была Корея, и мне очень интересно стало, что народ, несмотря на сложный период жизни, были люди, которые захотели сохранить этот хангль, этот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И они начали создавать, начали сохранять от японцев. Вот этот язык. И меня это захватило, и я решила изучать этот язык,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6: 네, 3년 동안 이런 느낌을, 감정을 느꼈어요, 저는. 왜냐면 그 매일 한국어를 공부하고 배우고 옆에 한국인들도 있어서 우리 선생님도 한국인들이니까 그런 느낌을 느꼈어요.

한국을 향한 호기심으로 배우기 시작한 한글은 이제 유학과 취업의 꿈을 넘어 더 넓은 미래로 이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0: 오사카 한국문화원 세종학당. 여기에선 좀 색다른 한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어 문학 번역입니다.
1: 우리가 지금 은희경 씨의 에세이 여덟 번째 이야기, 떠난 사람을 기억하는 일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0: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 은희경 씨의 에세이를 번역해보는 수업입니다.
1: 내가 글을 깨우치자마자 엄마는 소년소녀 세계문학전집을 할부로 들여놓았다. 유카리 씨. 할부는 예를 들면 이렇게 나누어서 내는 거죠. 와리비키노 할에다가 네, 뭐 세금을 부과하다 할 때 부를 써서 이게 한자어인데 일본에서는 또 할부를 쓰지 않죠.
0: 번역은 한국어만큼 일본어도 잘 그리고 많이 알아야 합니다.
1: 정말 그 문학작품 번역 수업의 묘미는 한국어가 어렵네요가 아니고 일본어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어에 대한 어떤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묘미가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큰 뒷바라지인데, 그러니까 내 말은 그때 어쩐지 목이 메었다. 뒷바라지 무슨 뜻일까요? 뭐 예를 들면 남편 뒷바라지, 오빠 뒷바라지, 공부 뒷바라지, 그 다음에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자식 뒷바라지. 이 뒷바라지라는 말은 뭔가 엔조스르, 간단하게 말하면 세화수르. 이가이 또 엔조스르와 원조화도 쓰지 않아요. 그래서 부자연스럽고 지원하다는 호우가 있거든요. 네, 시엔스르. 원조하다는 조금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 되니까 그냥 뒷바라지하다라고 해서 하나의 동사로

0: 미묘한 어감의 차이를 이해하고 그 안에 녹아있는 한글의 의미를 쫓아가는 공부. 이렇게 어려운 공부를 해가며 굳이 한글을 배우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들이 느끼는 한글의 매력이 궁금합니다.
1: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국 문화에는 강한 부분, 강력한 부분이랑 섬세한 부분이 좀 공존.
2: 한글은 새로운 문이에요. 그 문을 열으면, 한문을 열으면 새로운 세계가 빌려졌어요.
0: 한때는 낯선 땅에서 우리를 잊지 않기 위해 배웠던 글자. 이제는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새로운 꿈을 이루기 위해 한글을 배웁니다. 우리가 지켜온 말과 글이 서로를 잇는 언어가 되어 지금 더 넓은 세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0: 그 학생들에게 잘 가르치는 생각이 들고 오늘 한글의 날 축하합니다.
1: 한글의 날 축하합니다. Happy 한글 Day.
2: 한글의 날 축하합니다. 네, 여러분 한글의 날 축하합니다.
1: 축하합니다.
2: 한글의 날을 축하합니다.
3: 한글을 잘 가르치고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여러분 모두 화이팅 하셔요. 이
4: 순더머니씨 주방의 명가 영국 포트메리온 브랜드 화산 꽃무늬 디자인의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각종 음료에 잘 어울리는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5: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6: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5: DB라면 됩니다.
7: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5: 됩니다.
8: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5: 됩니다.
9: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5: 되고요.
10: 지병이 있어도?
5: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0: 수술비도 된다고요?
5: 됩니다.
11: 암 치료비도?
5: 됩니다.
10: 진단비도요?
5: 되고요.
10: 병원 통원비도?
5: 네, 됩니다.
12: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5: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0: 입원 첫날부터?
5: 됩니다.
12: 1인실에 입원해도?
5: 됩니다.
13: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5: 되고 말고요.
10: 감기로 입원해도요?
5: 돼요.
14: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5: 되죠.
8: 디스크로 수술해도?
5: 물론 됩니다.
12: 이게 모두 된다고요?
5: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4: 성더멀류 씨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5: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6: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5: DB라면 됩니다.
7: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5: 됩니다.
8: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5: 됩니다.
9: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5: 되고요.
10: 지병이 있어도?
5: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0: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2: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3: 진단비도요?
0: 되고요.
4: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5: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3: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5: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6: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3: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7: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8: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5: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9: 승더멀리시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쇼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0: 이어서 세계 테마 비행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11: 아침에 일어나면 갈 데가 없는 게 굉장히
12: 하루에도 그만두고 바로 아니야 다시 해야 돼.
13: 근데 해는 또 다시 떠오르지 않습니까?
14: 황홀한 인생 2막을 위하여!
15: 위하여!
16: 좋아하는 거 즐기면서 이게 바로 행복이 아닐까 생각이.
17: 이제 소문이 다 났어. 속자가 일냈다고.
18: 예, 이제 여기서 이제 뭐 그 생을 마감할 때까지 살아야죠.
19: 간식 먹자, 간식.
20: 얘들아. 살아온 날은 행복이고 살아갈 날은 축복이라고.
21: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22: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10: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23: 책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10: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4: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5: 아, 이 분위기?
26: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5: 그렇다니까.
26: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24: 뭐야 이거?
26: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0.

0: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1: 먹는 즐거움
0: 이가탄탄 이가탄

0: 순간 모두의 행복. 더 기아 55. 기아. Movement that
1: inspires.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2: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1: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3: 히말라야의 나라 네팔.
4: 푸닐로 갑니다.
3: 히말라야를 만나는 힘들지만 가장 아름다운 방법, 트레킹. 여기 두 발로 직접 만나는 히말라야가 있습니다.
5: 안녕하세요, 미로기, 사과차, 웰컴.

0: 와, 드디어 통일 전망대 왔습니다.
1: 일생에 꼭 한 번은 만나야 하는 삶에 지친 당신을 위한 여정. 여기는 훈힐입니다. 한국을 출발해 방콕을 거쳐 도착했던 부탄. 처음 부탄 여행을 시작했던 파로에서 저는 이제 부탄 여행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떠나는 날 아침 공항에 오니 지난 보름간의 부탄 여행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마지막 은둔의 왕국이라 불렸던 신비의 나라, 불교가 삶으로 깃든 나라. 저는 무엇보다 왜 이 부탄이 행복의 나라인지 그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2: We will earn merit. We have to pray for all the ascension beings.
1: 해발 4,000m, 신이 숨긴 땅이라는 오지 마을도 갔었고요.
3: 이 하늘과 점점 가까워지는 느낌도 좋고.
1: 오랫동안 고립돼 살아오던 라야프족의 독특한 생활 모습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색다른 상징으로 가득했던 다산의 마을에서 재미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4: 모서 like a demon, okay? He is suffered by using this weapon, okay?
1: 숲속 오지 마을에선 부탄의 주술사도 만났습니다.
5: 아빠.
4: Same. Same with Chinese.
5: Yeah, 아빠 이답 Chinese.
6: 너 아빠라고 불러.
5: Same one.
6: So what do you want to be?
7: A lawyer.
6: Lawyer.
7: Because I can help people. Justice.
1: 무엇보다 잊을 수 없는 건 사람들. 그들에게서 제가 찾던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3: 아, 이렇게 줄여다가 나 순번대로
1: 생명을 아끼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나보다는 우리로 함께 살아가는 것을 택한 사람들. 소박하지만 다정하고 검소하지만 마음은 풍요로웠던 사람들.

0: 행복은 그들이 나누는 일상 속에 있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을 저는 잊지 못할 겁니다. 행복의 나라 부탄. 그 아름다웠던 기억을 뒤로하고 저는 이제 또 다른 히말라야의 나라로 떠나려 합니다.
1: 히말라야의 기대에 살던 이 부탄 사람들의 소박하고 행복한 삶을 잠시나마 체험을 하고 이제 히말라야의 진짜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산속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이제 네팔로 떠납니다.
0: 네팔은 부탄과 닮았지만 또 전혀 다른 나라. 네팔에서는 또 어떤 풍경과 사람을 마주하게 될까요? 히말라야의 나라로 알려진 네팔은 트레킹의 천국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전 세계 트레킹족들이 몰려드는 관문 도시가 바로 포카라. 오늘 저도 포카라에서 네팔 여행을 시작합니다. 이곳 포카라는 오래전 인도와 티베트를 향하던 사람들이 다니던 길목이었고 지금은 등반객과 트레킹족을 위한 성지가 됐습니다. 포카라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향한 곳은 사랑코트 전망대. 다른 일정을 제쳐두고 급하게 전망대부터 찾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2: 오늘 아침 급하게 야 조망이 쫙 열렸다라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달려왔어요. 저 우기에 이 히말라야를 아주 잘 볼 수 있는 시기가 많지 않은데 오늘 아주 운이 좋은 것 같아요.
0: 사실 여긴 많은 주민들이 찾는 힌두교 사원이기도 합니다.
2: 이 사랑보드 위에 있는 힌두교 사원인데 여기가 굉장히 큰 가네샤 동상이 있죠. 그게 네팔에서 처음으로 이 규모의 동상이 세워진 거예요.
0: 네팔은 불교와 힌두교가 공존하는 나라입니다.
3: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팽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유쾌!
4: 상쾌!
3: 통쾌! 변비엔 메이킨!
0: 사원을 지나 전망대 쪽으로 가보면요.
2: 와. 야. 히말라야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0: 해발 1592m의 전망대. 히말라야의 산들이 이 전망대를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습니다. 해가 뜨자 아침 햇살에 만년설이 물들고 히말라야의 능선들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2: 지금 눈앞에 히말라야가 쭉 펼쳐져 있는데 저 왼쪽 구름에 갇힌 데가 이제 나홀라 길이 그리고 안나푸르나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삼각형으로 서순 데가 마차푸차레.
0: 히말라야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이 풍광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이 전망대를 찾습니다. 그저 보고만 있어도 빠져드는 그런 풍경입니다.
2: 사랑곳에서 보는 조망도 아주 멋진데 이 앞을 쭉 따라서 저 계곡을 따라서 가면 푼힐 전망대가 나와요. 거기에서 보는 뷰는 360도가 히말라야로 감싸 있어서 훨씬 더 다양하고 이곳에서 못 보는 풍경을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푼힐로 갑니다.
0: 물론 멀리서 조망하는 히말라야도 멋집니다. 하지만 걸어서 고도마다 달라지는 저 산을 만난다는 것, 그게 트레킹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0: 두 분은 이제 저희 짐을 책임지실 포터분들이고 근데 두 분이 인상이 조금 닮으신 것 같아요.
1: 따망 따망
0: 남매지간이세요?
1: 예, 따망 따망 예.
0: 따망?
1: 예.
0: 아 부부시군요. 이 포터로 일을 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1: 6 or 7 years.
0: 오, 6, 7년. 보통 몇 킬로그램 정도 매세요?
1: 45kg.
0: 45? 아내분 없고 훈련하세요?
2: 요즘은 트레킹 비수기입니다.
0: 이게 성수기에는 그래도 수입이 좀 괜찮으신 편이죠? 맞아요. 또 버는 만큼 또 쓸 데가 워낙 많으니까 아이들도 있고. 그럼 우리 저기 짐 있는 데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3: 나마스테.
2: 세르파는 고산 등반에 지식이 많은 가이드고요. 포터는 등반객의 짐을 운반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짐 정리부터 시작하는데요.
4: 아, 또 이분들만의 노하우가 있네요. 이게.
2: 포터들은 보통 머리끈을 이용해 짐을 나릅니다. 이걸 남노라고 부르는데요. 이 지역에선 오래전부터 사용해오던 도구입니다.
5: 아, 오늘부터 2박 3일 후닐 트레킹을 시작하는데 지금 시작점인 나야풀에서부터 힐레, 울레리, 그리고 고레파니, 그리고 후닐 전망대까지 다행히 날씨가 좋아서 아주 즐거운 산행이 될 것 같습니다.
2: 여기서부터 푸닐까지는 해발 2,000m 차이. 그걸 2박 3일에 걸쳐 오르는 여정입니다. 첫 번째 코스는 나야프를 출발해 힐레 마을로 가는 구간. 살짝 오르막이 시작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힘든 정도는 아닙니다. 저보다는 무거운 짐을 들어야 하는 포터분들이 걱정인데요. 제 걱정이 무색하게 신라 씨는 동네 마실을 나온 것처럼 슬리퍼 차림입니다.
0: 이 신라 씨가 이 산을 슬리퍼를 신고 올라가고 계시네요? 아, 슬리퍼 신고 불편하지 않으세요?
6: 저불 두 달 걸으면 좀.
0: 그래도 여기 거머리도 많고 그렇다는데.
6: 칼리쿠르 마사지를 언제 주고 들나네. 주달래시 앞으로 미드라 치리가 타오나?
0: 동네 뭐 저기 마실 나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저는 뭐 등산화에 이 트레킹 폴까지 하고 있어가지고 야, 같은 곳을 가고 있는데도 아 제가 좀 부끄럽네요.
6: 왜나 티비 찾아 빨라니 티비 팔고 보는 티비 찾아.
0: 오케이 갑시다.
2: 얼마나 많이 이 산을 오르내렸을까요? 네팔은 6월부터 9월 사이가 우기입니다. 비가 수시로 쏟아지기 때문에 보통 이때는 트레킹을 잘 하지 않는데요. 거머리도 우기 트레킹을 피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0: 거머리가 이거 스쳐 지나가면 옷에 딱 이제 붙어서 여기 보세요. 누군가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잖아.
7: 새끼들입니다. 이 거머리가 한번 빨아먹으면 3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2: 히말라야 거머리는 잘 안 떨어지기로 악명이 높습니다. 나야풀에서 힐레까지는 걸어서 약 3, 4시간 정도. 힐레는 비교적 트레킹 코스 초입에 있는 마을입니다. 첫인상은 논밭이 펼쳐진 보통 산촌 마을입니다.
1: 여기가 진짜로 많이 유명한 마을이요, 이게.
0: 아, 유명한 마을이에요? 예,
1: 나야풀에서 트레킹 출발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한 번 가야 됐어요.
2: 우리도 여기서 잠시 쉬기로 했는데요.
8: 왜 그러세요?
0: 거머리 물려.
8: 내려하시게.
0: 뭐 흔한 일이라. 우기에는 특히나.
2: 거머리는 젖은 낙엽과 풀숲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의 신발과 양말을 타고 올라옵니다.
0: 이 숲풀이 우거진데 우기 시즌.
4: 그리고 정글 이런 데서는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머리가

0: 떠서 좀 피가 아주 흥건하게 난 경험이 한두 번 있어요.
1: 피가 나는 걸 보더니 신라 씨가 급히 약초를 뜯으러 갑니다. 이게 뭔가 했더니 쑥입니다. 쑥을 으깨 붙이면 피가 잘 멈춘답니다.
2: 죽을래 셔도 쿠자만 벌어서 미라 주스 가라 보여봐 죽어 박자. 다음에 미라다 대리 파락차 미라다 로컬 대로. 또 보이고 다 버스마지 짜마. 에스도 보이다 조비스 간다 아이나 인디어. 셔도 보이다. 뭐니 람로 운 벌써 아니 뭐 부리 레간치 레운데 나 뭐 람로 보여 보니 레운 새끼가 돼. 간치 레야 보니 뭐다 에스로 운 벌.
0: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여기서 약속을 받아낼게요. 남편 이리 오세요. 평생 이 여자만 사랑하고 살겠다. 약속.
3: 아, 예, 본인 생각하더라고.
2: 내가 그러고 그래.
0: 나한테 약속하지 말고.
3: 아, 본인 생각하더라고. 봤어. 이거 우리
0: 오케이. 예, 굿.
1: 잠시 쉬었다 다시 걷습니다.
0: 물소리가 아주 시원하게 들립니다. 네, 조금만 밑에 내려가면 아마 계곡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1: 깊숙이 이어지는 계곡을 따라 이제 점점 안으로 들어갑니다. 힐레와 타게둔가 사이의 이 계곡은 부룽디인데요. 우기라 물살이 더 세졌습니다.
0: 물이 흐르는 곳 위에 있으니까 시원한 바람이 느껴져요.
1: 시원한 폭포 소리에 잠시지만 더위도 씻겨나가는 느낌입니다. 직접 걸어서 가야지만 숨어있는 이런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협곡을 지나면 본격적으로 산길이 등장합니다. 경사도 훨씬 가파라졌습니다. 유쾌하던 포토 부부도 점점 말이 없어집니다. 쉴 곳도 마땅치 않아 힘들던 찰나 오아시스처럼 마을이 하나 나타납니다.
0: 오, 여기도 마을이 있네.
4: 여기 마을 이름은 사벳입니다.
0: 사벳.
4: 예.
1: 해발 1728m. 사벳은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작은 산촌 마을.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곳은 아닙니다.
4: 지붕은 올판 돌로 만든 지붕.
0: 지붕을 돌로 만들었어요.
4: 예.
0: 아, 벽도 돌이고.
1: 쉽게 구할 수 있는 돌을 이용해 지은 구릉족의 집입니다.
0: 너무 예뻐요. 이 길도 정말 깨끗하고 정비도 잘 돼 있고 이 돌 쌓아놓은 것들이 봐봐요. 투박한 듯하지만 뭐랄까 아주 정돈된 느낌도 들고 그리고 이 골목골목 가면서 만나는 집들. 네, 아주 이 마을 분위기가 동화 속에 와 있는 것 같은데요. 제일 높은 집으로 올라가는구나. 여기는 어디예요?
4: 오늘 숙소역입니다.
0: 아, 우리가 먹을 숙소군요.
1: 숙박은 실제 주민들이 사는 집에서 홈스테이를 할 생각입니다. 이분이 주인 할머니신데요.
0: 오, 이런 데죠?
5: 미안하 라이딘 보이냐?
4: 아주.
5: 아이, 거미로 인내세요. 이거 띠가 말이야. 띠가.
4: 아시르밭.
5: 아시르밭.
4: 완전 띠 사가 차.
5: 난 내가 미로기 사가 차. 웰컴.
1: 우선 집 구경을 해보기로 합니다. 돌집이라 내부가 시원합니다.
0: 와, 시원하다.
1: 성수기엔 여기가 꽉 찬다는데요. 요즘엔 손님이 별로 없습니다. 벽에 장

0: 작된 세간들을 보니 주인의 성격이 그대로 보입니다.
1: 되게 살림을 잘하시는 분 같다.
2: 여, 에스마 커피 가니. 커피.
1: 아주 예쁘게 정리를 잘 해놓으셨네요. 접시들 이렇게 해놓으신 거.
2: 비아르.
1: 비아르. 드롭 비아. 방 보여주신다고요? 우리 잘방을. 우와. 특이하다. 특이하네.
2: 야,
1: 벌써 네 왔노이? 예, 예.
0: 이번엔 부엌을 구경시켜 준다는데요. 여기 할머니의 보물단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1: 이건 뭐예요?
2: 록시 버논이
1: 잘. 아,
2: 잘.
1: 록시 만드는 재료.
2: 오도.
1: 오도? 얼마나 발효하신 거예요?
2: 요, 뭐라고 하기야 많이 와요.
1: 쪼파니 갖고 오라고? 물 이거 다? 처음으로 이 술 만드는 거 배우신 게 언제예요?
2: 예, 여덟 거야. 어디 와서 와요?
1: 그러면 처음 드셔본 건 언제예요?
2: 제 번을 서러 와서 오는 거라니.
1: 15살?
2: 미토!
1: 히말라야를 날아가는 기분에 드셨어요? 뜨거울 것 같은데 맨손으로 이렇게.
3: 이거 밀고 건다.
1: 이렇게 덮어놓고 얼마나 기다려요?
2: 이거 아무 것이나 다 들어와. 이거
0: 발효한 수수를 끓여 찬물과 만나게 하면 술이 증류되는데요. 전통 제조 방식입니다.
3: 저는 몇 살 같아요?
2: 거의 꽃이 벗어 돼요. 꽃이 저기 좋아하니.
1: 이 동네가 참 아름다운 동네네요.
2: 얘 걸기네라고 하니 먼저게 와보 가오라 하므로 와.
1: 이거 마시면서
2: 엑사티
3: 편하게 누님이라고 부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2: 문자.
3: 문자.
2: 문자.
3: 아. 야, 우리 오늘부터 그러면은 남매 맺은 일일.
2: 오케이.
0: 그 사이 증류주가 완성됐습니다.
2: 아바 니 갈리 아니 가니
3: 자네 반
2: 아니 아우사디 운자 예 선자 운자 빅
1: 첫잔을
2: 깨 수리 베리에서리 미초
1: 그러니까 미리 저렇게 마당에다가 자리를 깔아놓으셨어요.
3: 저기서 자라고
2: 야 그래 팀 바르고 야 우리
1: 감동적이다.
3: 나 걸려 자기만 아니면 나
1: 같아. 아이고 뜨거운데. 이거 엄청 뜨거울 텐데.
2: 기시미로 봐서 이 아미노
0: 정말 달큰한 향이 올라옵니다.
1: 향이 좋다.
3: 신맛이 나올 것 같아.
0: 보기엔 이래봬도 40도에 가까운 독주입니다.
2: 그 진짜 힘. 아니 아니. 치즈.
1: 치즈.
2: 치즈. 뭐다. 그 아미네 더 알아봐.
3: 그래.
0: 마시는 순간 핑 도는데요.
2: 이 사람이 좋아.
1: 신맛이 입안에 싹 도네요. 침이 고이네.
2: 아무것도
3: 안 하고. 예다
1: 아유 바로 자야겠네.
2: 시련이 믿어볼 레디.
1: 야 그거 한 모금 마셨는데.
2: 믿어볼 레디.
1: 신고네.
2: 롤롤롤 수준이 아와 대 아람 거니. 아람.
1: 디디. 와 뷰티풀. 오 왜 이렇게.
2: 나 단내 왔다.
1: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2: 뭐 따라 마고 버디 차? 아니 버디만 자네 이네고 빠빠이니 잠 와이.
1: 저도 가도 돼요? 가서 구경해도 돼요?
2: 밀자 옛날 밀자 버다이 디나 일단 람으로 혼자. 혼자 잠 잠 와이.
1: 아니 이렇게 그 가도 되나요? 그 너무 예쁘게 하.
2: 람으로 차 람으로. 뷰티.
1: 아 저 그래도 인물이 되니까.
0: 안 그래도 심심하던 차에 잘 됐습니다.
1: 너도 가니?
2: 그래. 내 파일을 말하잖아.
1: 이렇게. 벌써 흥이 올랐네.
0: 뭐야, 야. 잔치는 이미 시작됐는데요.

0: 동네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오늘 생일을 맞은 주인공은 바로 이 할아버지. 네팔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생일 의례를 중요시 여깁니다. 노화를 세태가 아니라 지혜와 신성함을 축적시킨 시간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1: 서로를 위하고 같이 의지하면서 사는지 이 분위기에서 알 수 있잖아요.
0: 생일을 맞은 이에게는 꽃목걸이 말라를 걸어줍니다. 존경과 축복,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입니다.
1: 건강하게 두 분이 더 사랑하면서 예, 사세요.
2: 까불자니 마치 담에 그 배발 액담을 아무로 보스 담에 소다 야무로 제스마 아야라 담에 액담을 아무로 감정을 봐서
3: 고맙습니다.
0: 이마에는 붉은 티카를 찍어줍니다. 역시 건강과 축복을 기원하는 전통 풍습입니다. 부부에게는 오래 기억에 남을 행복한 생일 잔치입니다.
2: 사다시 벌써 곧 전마디는 많아요.
0: 그렇죠. 생일 케이크 빠지면 섭섭하죠.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을 마을 사람들이 함께 한다는 건데요. 한 사람의 기쁜 날이 온 마을 사람들의 기쁜 날이 되는 겁니다. 마을 잔치가 점점 사라져가는 요즘 작은 구릉종 마을에서 만난 생일 잔치는 그래서 더 정겹습니다.

0: 술이 살짝 오른 주민들의 춤으로 잔치 분위기는 한층 더 달아오릅니다. 잔치는 그냥 먹고 마시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 좋은 일도 굳은 일도 함께 나누는 사이란 걸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다음 날 다시 히말라야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멀리 설산이 선명한 걸 보니 오늘은 날씨가 괜찮을 모양입니다. 오랜만에 비가 오지 않는 화창한 날입니다. 이제 다시 길을 나서야 할 시간. 순례 같은 트레킹이 다시 시작됩니다.
1: 러바이, 아우노 뭐야 고시 라이어? 액담 니로기 바기마니 तपाईको व्यवसाय एकदम चलोस् राम्रो होस् र फेरि पनि तपाईसित भेट हुन पाम
2: 감사합니다. 또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번에도 뵐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3: 누님도 건강하시고요. 우리가 또 언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늘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0: 짧은 인연이었지만 헤어지려니 왠지 좀 울컥합니다.
1: 디디,
4: I love you.
0: 사벤 마을에서 울레리로 향하는 구간. 여기가 가장 어려운 코스입니다.
5: 울레리까지는 계속 이 돌계단을 올라가야 돼요. 2시간 넘게.
0: 트레킹족들은 여길 마의 구간이라 부르는데요. 3천 개가 넘는 가파른 돌계단이 끝없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리가 무거워지고 숨이 컥컥 차오릅니다. 이렇게 힘든 곳을 근처에 사는 주민들은 매일 오르내려야 합니다.
5: 집이 어디예요?
1: 울레리.
5: 울레리? 우린 지금 울레리 가고 있어요. 얼마나 걸려요?
1: 2시간.
5: 와.
6: 기나 이네 거 보하라.
1: 내준다.
7: 네이팅.
5: 세상 좋겠다.
1: 바이.
5: 바이 바이.
1: 바이 바이.
5: 바이 바이. 뭐 남자친구 만나러 가는데 이 정도 산길쯤이야.
0: 산을 내려가는 사람들이 부러워집니다. 돌계단은 오르고 또 올라도 끝날 기미가 안 보입니다. 강철 체력의 포터 부부도 따라 올라오던 제작진도 모두 지쳐갑니다.
3: 멋지게 입고 어딜 가는 거니?
5: 스쿨 학교 가는 거구나.
3: 아이고 똑똑하게 생겼네. 주말에 왔다가 엄마 부모님 집에 왔다가 이제 다시 학교 가는 거야?
1: 사무실 애가 돼 소집하고.
3: 뭐가 얘기해야지 이렇게. 그래 잘 가. 바이바이. 아 바이바이.
8: 부끄러워서.
0: 이건 원래 마을 주민들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배낭 하나 메고 가는 저도 이렇게 힘든데. 무거운 짐을 들고 산길을 가는 이 부부는 얼마나 힘들까요? 아무리 경력이 많아도 힘들 수밖에 없는 여정입니다.
5: 여기서 한번 우리 바꿔서 매봐요.
0: 신라 씨가 너무 힘들어 보여 짐을 잠시 바꿉니다.
4: 괜찮아 올라 다발라이.
7: 괜찮으시겠어요?
8: 아유, 해보는 거죠.
4: 시도가 내 건사.
8: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굿 굿 굿.
0: 초반에는 할만하다 싶었는데 욕심을 내서일까요? 그리 멀리 가지 못하고 금방 지칩니다. 목이 뻣뻣하고 허리가 욱신한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해보니 이게 힘이 좋다고 무작정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힘을 분배하는 적당한 요령이 필요합니다.
7: 보시니 어때요?
9: 이게 기술이 필요하네요. 여기에 무게가 실리니까 고개를 들면 무리가 많이 가요. 그래서 고개를 항상 약간 숙이고 무게를 받는 힘이 이렇게 머리부터 목까지 일직선으로 가게 해야 그나마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이게 쉽지는 않아요. 이분들이 삶을 위해서도 하시지만 이 여행자들의 수고를 덜어주시는 게 감사하죠.
0: 그래도 이 구간만 지나면 한숨 돌릴 수 있습니다. 이제 3000계단의 끝이 보입니다. 이제 곧 울레립니다. 표지판이 이보다 반가웠던 때는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사벤마을에서 울레리까지는 3시간이 좀 넘게 걸렸습니다. 울레리는 해발 2050m, 네팔의 토착민족인 마가르족의 마을입니다. 푸닐 트레킹에서 많은 여행자들이 쉬었다 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점심을 먹기로 합니다. 네팔 친구들은 커리와 밥, 저는 라면을 시켰습니다.
10: 히말라야 산골에서 한국 라면을 먹게 될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반갑네요.
0: 지금까지 아침부터 산길을 몇 시간 걸었더니 다들 허기져 있습니다. 땡큐. 먹고 또 기운을 내야죠.

0: 아직 뭐 갈 길 많지만 또 남은 길 우리 같이 즐겁게 밥 먹고 맛있게 먹고 또 가요.
1: 산행 후에 먹는 밥은 특히 맛있죠. 다들 식사가 꿀맛 같을 테지만 저는 한국 라면을 먹으니 그야말로 힘이 불끈 납니다. 라면은 한국인의 소울푸드죠.
2: 50년 인생 라면 중에 최고의 맛입니다.
1: 울레리 3천 계단의 고단함이 한 번에 풀리는 듯한 기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울레리에서 고래파니로 가는 구간으로 진입합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출발합니다.
3: 예, we're heading to the Chum Hill.
4: Perfect weather right now.
5: Oh, really?
4: Yes.
5: You are so lucky.
4: Yes, very lucky, especially in the low season.
5: Yeah.
4: Yeah.
5: This is a rainy season, so.
4: I know. I was worried about the weather, but it's beautiful.
5: Good luck.
4: Thank you. You
5: Thank
4: too.
5: You. Bye.
4: Bye. Nice meeting you.
1: 날씨가 좋았다니 무엇보다 다행입니다. 하지만 부푼 마음도 잠시, 곧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우기엔 산속 날씨를 종잡을 수 없습니다. 빗방울이 제법 굵어집니다. 비가 오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테지만 우기 트레킹은 또 그만의 매력이 있습니다.
6: 먹지는 않지만 저 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굉장히 시원하잖아요. 이거 우기만의 또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죠?
1: 건기 트레킹에서는 보기 힘든 쏟아지는 폭포를 볼 수 있다는 것. 그것도 매력적인 일이지만 무엇보다 우기 트레킹의 매력은 비에 젖은 숲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록의 숲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7: 아, 이 나무 보세요. 네팔의 극한 말리그라스가 피는 나무예요.
1: 지금은 꽃 피는 계절이 아니지만 나뭇가지만 남아도 이 자체로 멋있습니다. 랄리그라스는 네팔의 국화로 승리와 용기를 상징합니다.
6: 아주 붉은색, 탐스러운 꽃이 이 나무 전체에 보면 이것이 정말 꽃으로 된 소멸처럼 변하는데
1: 랄리그라스가 만개하는 3, 4월이면 히말라야는 꽃으로 붉게 타오릅니다. 그때가 가장 여행객이 몰리는 시기입니다.
6: 지금은 이제 꽃이 피는 시기는 아니지만 나무 자체로도 아주 매력적입니다.
1: 놀라운 풍경과 마주하니 언제 그랬냐는 듯 피곤이 가십니다. 조금 더 올라가자 이번엔 야생화 군락입니다.
6: 아, 야생화가 정말 예쁩니다. 아, 너무 예쁘다. 이거 보세요. 꽃잎이 떨어졌어. 떨어져서 이 위에 탁 얹혔는데 이 모습도 너무 예쁘다.
1: 비가 지나간 숲길 곳곳에선 작은 야생화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기엔 이렇게 야생화들이 숲의 빈자리를 채웁니다. 우기의 산을 걷는다는 건 시시각각 변하는 자연과 함께하는 일입니다. 고래파니에 다다랐습니다.
6: 와, 드디어 고래파니에 왔네요.
1: 6시간이 걸렸습니다.
6: 웰컴 투 고래파니 사인을 보니까 아이고 마음이 놓이네요.
1: 고래파니는 푸닐 트레킹의 거의 마지막 숙박 거점. 우리도 오늘 여기서 두 번째 밤을 보내려고 합니다. 우선 민박에 들어가 오랜 트레킹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좀 쉬어야겠습니다.
6: 실라, 수바.

0: 미안. 까르나 모두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1: 다행히 사고 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문제는 내일 마지막 여정. 아무래도 날씨가 심상찮습니다.
2: 내일 여기에서 우리는 새벽 3시에 출발을 해서 약 한 40분 정도 1시간 정도 올라가면 풍리를 전망대가 나와요. 거기서부터는 360도가 어디를 둘러봐도 히말라야의 설산이 쫙 펼쳐져 있는데 분명히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하늘이 쫙 깨서 엄청난 뷰를 보게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1: 하지만 산에선 그 무엇도 장담할 수 없다고 했던가요? 피곤에 지쳐 잠든 우리를 깨운 건 새벽 빗소리입니다. 게다가 빗줄기는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3: 언제 비가 그치죠?
4: 지금 시간상으로는 1시간 뒤에 그친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일기예보에는.
3: 어차피 비가 와서 일출은 폭이.
5: 햇빛이 어느 정도 확보된 상황에 올라가는 게 우리 안전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훨씬 더 유리한 것 같아요.
3: 비 그치고요? 올라가는 걸로.
1: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통한 걸까요? 다행히 비는 그쳤습니다.
6: 이제 올라가면 구름도 걷힐 것 같아요.
7: 한번 노력을 해보시죠.
6: 출발해봅시다. 네.
1: 이제 마지막 구간으로 들어섭니다. 고래판이에서 푸닐 전망대까지 약 1시간 정도. 하늘을 뒤덮은 구름이 물러나기를, 그래서 멀리 안나푸르나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8: 와, 드디어 푸닐 전망대 왔습니다.
1: 해발 3210m의 푸닐 전망대. 하지만 우리를 기다린 건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짙은 안개입니다.
6: 아, 아쉽네요. 와, 이 푸닐 전망대 드디어 왔는데 우리 이틀을 넘게 걸어서 왔잖아요. 원래 이곳으로 정말 360도 쫙 둘러서 뭐 안나푸르나 나홀라길이 뭐 할 거 없이 히말라야의 그 파란 하늘과 하얀 설산이 쫙 펼쳐져 있는데, 아, 이거 오늘은 아쉽게도 그 모습은 제가 볼 수가 없네요.
1: 화창하게 갯날 푸닐 전망대에서 바라본 히말라야 풍경은 바로 이렇습니다. IMAX 영화를 보는 것처럼 파노라마로 펼쳐진 아름다운 설산. 바람과 구름이 히말라야의 산들을 매번 다른 풍경으로 보여주는 곳입니다. 아쉽지만 괜찮습니다. 트레킹의 매력은 결과보다는 걸어온 과정에 있으니까요. 멋진 산봉우리들은 보지 못했지만 걸어오면서 그보다 더 멋진 풍경과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걸로 족합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기대는 남았습니다.
6: 힘들죠, 여기까지 왔는데. 구름이 서서히 또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곳 산 날씨는 예측이 불가하니까 그래도 한두 시간 정도는 좀 기다려보면서 마지막 희망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1: 그래도 아쉬움에 쉽사리 발이 안 떨어집니다. 구름은 거칠 듯 거칠 듯하다 다시 모여들기를 반복합니다. 다친 사람이 올라가는
6: 곳. 뭐 쉽게 저한테 보여주지 않는군요, 오늘은. 아마도 한 번 더 내 팔을 찾으라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1: 숨이 차면 잠시 멈추고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며 걸어온 길. 히말라야는 재촉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가도 잠시 쉬어가도 괜찮다고, 그렇게 우리는 이 길 위에서 위로를 만났습니다.

0: 치매 환자의 증가가 전 세계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 치매 환자 실종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2: 치매 환자 증가합니다.
3: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맨날 갔는데도.
4: 연세는?
5: 85.
6: 이 누구세요?
7: 글쎄 모르겠네.
6: 누구세요?
5: 동서.
8: 제일 원인되는 물질은 늘 제거하는 치료법이 개발이 됐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4, 5년 정도의 치매 지연 효과가 있고 뭐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술을 오랫동안 드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실 수 있는데

0: 뚱뚱한 사람이 오래 산다. 체지방률 막 뭐 10%에 도전한다. 빼? 아니면 그냥 말아. 어쩌라는 거예요?
1: 지방만 30년 넘게 연구를 하신 분이라고
2: 하시죠. 지방 하십니다. 전문가래요.
3: 지방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서요.
2: 아, 예. 아,
4: 지방세포의 개수가 어느 정도는 세팅이 된다.
3: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아기 때부터 시작해서 성인이 되기 전까지 그냥 갖고 사는 거예요. 그만큼의 수로.
0: 아, 이미. 그럼 살 때도 지방세포는 안 없어지겠네요.
3: 그게 바로 요요현상의 문제입니다. 지방은 매우 중요한 장기입니다. 기관이라는 뜻이죠.
0: 교수님 30년 동안 연구하시다 보니까 좀 헷갈리신 거 아니에요?
3: 저는 결국 궁금하십니다. 다른 조직, 다른 장기하고 네. 교신할 수 있느냐. 지방 조직 안에 다양한 면역세포들이 있기 때문에 네.
0: 지방은 쓸모없지 않다.
3: 네, 저는 그렇게 무지고 싶습니다.
0: 각자 댁에 계실 때 본인의 뱃살을 잡고 가라. 미안하다. 내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널 미워했네. 같이 가자.
5: 군 특수부대에 관련된 견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잉카 같은 경우는 차분하고 좀 릴렉스하면서 스스로의 통제도 괜찮아요. 드로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다소 과격하고요. 임팩트 있고 다이나믹하죠.

0: Well, can you still see the light?
1: Yeah. Yeah!
2: Stuff in the way.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0: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 산자락이 포근히 감싸는 마을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2: 삐죽삐죽한 거 저거. 아이 또 그냥
3: 맛있네. 저 입이 참 없다.
4: 손이 없지. 입이
3: 없어요. 좋은 놈이요, 착한 놈이고. 기다려, 내가 얼른 딸을 나가 좀 줄게.
1: 언제나 흥겨운 남자의 아침 출근길.
5: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5: 호미.
7: 호미 하나?
5: 호미요. 계속?
6: 이렇게 두 개. 단골인가요?
7: 아, 네, 단골이에요. 멋있어요.
1: 호미 들고 이제 어디로 가시나요?
5: 저는 이제 저의 꿈의 공간으로 출근합니다. 가시죠.
1: 꿈을 향해 숲으로 출근하는 남자, 그의 하루를 따라갑니다. 첩첩산중이라는 말 그대로인 지천시 수산면.

0: 높지만 따뜻하고 깊지만 부드러운 산골에서 마치 요정이 살 것 같은 숲을 만났습니다. 숲을 누비는 건 숲지기 이성원 씨와 그의 반려견들.
1: 앉아. 아니야. 너도 그냥 미미야. 신기해가지고 미미야.
2: 카메라가 신기한가 보네요. 애들은 몇 살이에요?
1: 얘는 4살, 3살이에요. 너도 손. 야, 너희 아빠 오늘 창피하다.
0: 호기심이 왕성한 녀석들이죠.
1: 너 너무 카메라 의식하는 거 아니야?
0: 숲이 제 놀이터인 듯 신나게 달리는 녀석들. 목이 마르면 시원한 물도 마음껏 마실 수 있답니다.
2: 이것도 7시죠?
1: 네, 다 7시. 너도 아이 더워.
0: 무엇 하나 거리낄 것 없는 무해한 숲. 성원 씨는 그런 숲을 만들고 싶어서 2019년 이곳으로 귀농했습니다.
1: 옷 입는 것도 찍으세요?
2: 연못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1: 네, 들어가야 돼요. 근데 들어가는 위치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제 나름의 이게 작업 때문에 들어가게 되면 이 바닥에 있는 다슬기나 우렁이를 밟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는 쪽으로 가서 좀 최대한 덜 피해를 주자 싶어가지고.
0: 풀한 포기 돌 하나까지 직접 손을 보태 만든 연못. 2023년 처음 물을 담았으니 올해로 3년 됐답니다. 다양한 생물이 살아가는 생태 연못 하나 만들어보자 했는데 생각보다 일이 많아졌다네요.
2: 지금 제가 하시는 게 뭐예요?
1: 지금 이거는 이상불수샘이라고. 네. 수초예요, 수초. 너무 많아져서 면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제 좀 연 생육 조건에 좀 방해가 되기도 해서 처음에는 진짜 불 속에서 잡초를 제거할 거라는 생각은 진짜 꿈에도 못했는데.
0: 그런데 지금은 매일 수초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1: 사실은 처음에 물을 채웠을 때는 연 종근 심고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개구리가 생기고 그다음에 뭐 여러 종류의 잠자리 일반적인 곤충들도 엄청 늘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생태 연맛이 자연적으로 뭔가 역할을 하고 있구나.
0: 사람 손으로 만든 연못에 생명들이 찾아오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된 거죠.
1: 이렇게 다슬기들이 딸려와요. 얘네들이 이제 그 애 반딧불이 유충의 먹이가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자연의 순환인 거죠, 선순환. 여기 지금 다 새우거든요, 이렇게. 여기 새우들. 귀엽지 않나요? 얘는 버들치 새끼인 것 같아요. 미안하다. 작은 생태계가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0: 성원 씨가 정성스레 가꾸는 연못은 그렇게 하루하루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숲이 꿈이었다는 남자. 그 꿈은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
1: 오실 수 있으시겠어요? 뱀 조심하세요. 여기
2: 뱀 있어요?
1: 뱀 있죠. 여기는 다 독사들이 많. 7.4라 그러죠. 7.4.
2: 완전 숲으로 들어가네요.
1: 올해 여기 한 번도 작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손을 안 대면 이렇게 된다.

0: 여기 이제 포크레인 장비로 싹 이제 올해 공사 들어갈 예정이라 여기 보시면 석축으로 다 터는 닦아져 있어요.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아무튼 일단은 여기까지는 왔어요.
1: 대기업에 다니며 마음속으로 꿈을 키워온 그는 입사 10년 차가 되던 해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0: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월급의 거의 80% 가까이를 저축을 하고 이제 그 돈으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1: 그렇게 허허벌판이던 땅에는 숲이 들어섰고 텅 비어있던 자리에는 생명이 움트는 연못이 생겼습니다. 숲을 가꾸며 성원 씨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흙.
0: 포크레인 작업을 이제 이렇게 단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걸음기가 없는 그런 호미가 잘 안 들어갔던 그런 땅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풀멀칭 하면서 얘네들이 또 여기서 이제 썩게 되고 미생물들이 증식을 하게 되고 이제 그게 이제 무한 반복을 하다 보면 이 흙 자체가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도 보면은 이제 흙이 살아있다는 게 이 안에 조금만 이렇게 들춰내도 다양한 생명들이 이렇게 서식을 하고 있잖아요. 이 자체가 이제 흙이 살아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생명이 털을 잡는다? 그러면은 살 수 있는 공간이다.
1: 농부의 손길이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랍니다.
2: 누가 오셨는데?
3: 뭐예요?
0: 풀 뽑아요.
3: 아, 진짜 국수나 먹게 와요.
0: 국수?
3: 네, 비빔국수.
0: 이따 가겠습니다. 들어가세요.
2: 누구예요?
0: 저희 동네 주민분인데 나갔다 들어오실 때 이제 눈에 보이면 밥 먹으러 오라고 종종 해주세요.
1: 꿈을 위해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으로 찾아 들어왔지만 이웃들이 있어서 외롭진 않았대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이거 이렇게 해서 다 하시는 거예요? 각각 해가지고?
4: 다 해야지.
0: 목수도 아니신데 다 할 줄 아세요. 용접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 농장 용접도 다 우리 선생님 해주셨어요. 좋습니다.
2: 안녕하세요. 네. 뭐를 묻히신 거예요?
5: 오이요.
2: 오이?
5: 예.
2: 맛있겠다. 선생님도 귀촌하신 거예요?
4: 지금 내려온 지 2년 됐어요. 완전히 내려온 지.
0: 7년
4: 7년 됐지.
0: 못하는 용접도 해주셔. 뭐 예초기 날도 갈아주셔. 뭐
5: 대체하는 게 뭐예요 도대체.
2: 숲을 갖고 나간 걸 다 보셨겠네요.
5: 예. 근데 언제 저걸 다 하나 그런데도 조금 조금씩 완성이 돼가는 것 같아요.
1: 젊은 사람이 묵묵히 일하는 모습이 기특해 성원 씨 얼굴이 보이면 늘 밥상에 숟가락 하나 더 올렸다는 부부. 오늘 점심 메뉴는 새콤달콤한 오이 무침 올린 비빔국수.
6: 오늘도 양이 너무 많다.
5: 먹어요. 일어나면 많이 먹어야지.
1: 땀 흘려 일한 후 먹는 맛.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6: 맛이야. 날 좋은 날 밖에서 전 구워 먹고 삼겹살도 구워 먹고.
2: 어디가 예뻐서 이렇게 자주 부르세요?
5: 네? 그냥 젊은 사람이 시골 와갖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쁘지 않아요? 그냥 동생 같고 그냥 예 그냥 동생 같아요.
1: 몸도 마음도 든든해집니다. 그날 오후. 성원 씨가 이웃 사과 농장을 찾았습니다.
0: 들어왔잖아요. 팠어요?
2: 안녕하세요.
7: 네, 안녕하세요.
0: 너무 많이 뭐 하시는데?
7: 아이고 아까워 죽겠어.
2: 왜요?
7: 이래 사과가요. 이런 거 이래 타 가지고.
2: 탔어요?
7: 햇빛에 익어 가지고.
8: 열이 반사돼 가지고.
1: 햇빛에

0: 사과가 상해 걱정이 크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겁니다.
1: 그거 맞아, 그거 맞아. 따야 돼. 그 반사필름이 이해가지고 햇빛을 많이 받아가지고.
2: 따내야 되는 거예요?
1: 예. 이거 상품이 안 되는 거야.
3: 아유, 그래가지고. 아까 엄청 많이 땄어, 이거는.
0: 반사필름에 비친 햇빛이 사과에 강하게 닿으면 이렇게 껍질이 상하기도 한다네요.
4: 아이고, 내 마음이 아프다, 이거. 시자쌤, 내 마음이 아파요, 내 마음이. 아이씨. 이게 요즘 사과 하나에 돈이 얼만데.
3: 아유, 갈 곳마다 와요. 와서 인사 잘해. 저래 젊은 사람이 오셔가지고 이런 농사 고생이지 뭐. 그래도 저래 하는 거 보면 대견해.
0: 농사의 반은 땅이 짓고 하늘이 짓고 사람의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성원 씨는 오늘도 깨닫습니다. 상품 가치가 떨어졌어도 사과의 맛까지 달라지는 건 아니라죠.
2: 어때요, 맛이?
3: 맛있다.
4: 아니, 농사 직무한테 어떠냐면
3: 맛있다.
4: 당연히 맛있다고 하지.
3: 맛있지요.
0: 사과 한 입에 정겨운 이야기가 오가는 시간.
4: 야, 진짜 맛있어요.
3: 맛있어.
4: 맛있어.
3: 오늘 농사가 맛있어.
4: 밥만 되면 기침이 나가지고.
0: 이럴 때면 어김없이 나오는 말이 있다는데요.
3: 아니, 집은 진짜 움직일 거예요.
4: 근데 사실은 집보다 중요한 게 저는 농장이 빨리 제 계획대로 착착착착 진행이 돼야 되니까.
3: 그 집을 지놓고 안전하게 살아야 되지. 사는 집이 중요하지.
4: 아니, 저보다 사정을 더 잘하시면 어떡해요. 머릿속에 주문도 안 되는데.
0: 서로를 걱정하는 고마운 이웃이죠. 어딜 또 급히 가시나요?
4: 엄마 오셨다고 해가지고 엄마 만나러 가고 있어요.
2: 어디에서 오신 거예요?
4: 서울에서 오셨는데 자주는 안 오시다 보니까 종종 이렇게 오시면은 저도 좋죠. 오셨나요? 네.
5: 아이고, 고생 많다.
4: 네. 장가.
2: 안녕하세요.
4: 많이 바뀌었을걸?
6: 아니, 근데 풀준다고 고생 너무 많았겠다. 아니, 난 도와주지도 못하고, 야, 미안하다. 어떡하지? 어머, 어머!
4: 이게 참개구리네. 참개구리, 올해 태어난 참개구리. 올해 태어난 참개구리. 여기 돈나무, 토란. 요건 이제 겨울에 껍데기 벗겨가지고 내년 봄에 돈나무를 팔라고.
2: 어머니, 이렇게 아들이 5년 동안 가까운 숲을 와서 보면 어떠세요?
6: 처음엔 진짜 막막했었어요. 이 넓은 땅에 어떻게 할수 있으려나. 또 혹시 하다가 또잘안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대기업단에다 그만두고 와서도 차질 없이 하는 거 봐서 아, 다행이다. 그걸로써 만족하고 있어요.
4: 제가 잘 큰 거죠.
0: 편한 길 마다하고 꿈을 선택한 아들을 묵묵히 응원한 어머니.
6: 저는 엄마잖아요. 엄마가 봤을 땐 이렇게까지 했을 때 누구에게 말 못하는 나름대로 혼자만 보내가 되게 많았을 거라 생각 들거든요. 그렇지만 본인이 좋아서 하는 거니까 박수를 많이 보내고 싶어요. 저 아들이지만. 눈물 날라 그러네. 예전에 생각하니까.
0: 숲을 가꾸기 시작한 지 5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풍경이 되는 이곳에서 성원 씨가 바라는 건 뭘까요?
4: 저는 생명이 움트는 곳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농장이. 그래서 아마 이 일대의 곤충들의 고향은 이제 한 10년, 20년 지나면 다 여기서 태어나서 이제 출가를 하고 또 이제 여기서 태어나서 또 출가를 하고
0: 세상이 정해놓은 삶.

0: 알고 볼 변호사.
1: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2: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1: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이어서 명의가 방송됩니다.
4: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0: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리가 불편해서.
1: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2: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1: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5: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튼튼하게. 이가탄 튼튼한 잇몸.
6: 먹는 즐거움.
5: 잇몸 튼튼 이가탄.
7: 시간이 지나서 안 좋아지고 안 좋아져서 죽기 전에 저희한테 오는 거예요.
8: 에스와티니에서는 오늘도 생계를 위해 광산으로 향하는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일이지만 광산의 미세한 돌가루는 아버지들의 폐를 굳게 만듭니다. 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7: 에스와티니는 기본적인 의료 체계가 잡혀있지 않은 나라예요. 조금이라도 더 일찍 병원에 왔다면 치료가 더 쉬웠을 텐데 그런 경우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8: 함께 치료하는 번호 080-865-9095. 구경 없는 의사회는 질병을 조기에 치료하기 위해 의료 사각지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질병을 일찍 발견하는 것은 환자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입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건강한 내일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080-865-9095.
9: 치매 환자의 증가가 전 세계적 문제로
10: 치매 환자 실종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0: 이어진 겁니다.
1: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맨날 갔는데도.
2: 연세는?
3: 85.
4: 이 누구세요?
5: 글쎄 모르겠네.
4: 누구세요?
3: 동서.
6: 제일 원인되는 물질인 ᄃ들을 제거하는 치료법이 개발이 됐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4, 5년 정도의 치매 지연 효과가 있고
7: 치매를 예측하는 혁신 기술. 치매 조기 진단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6: 현재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저희는 알고 있고요. 내년 1분기 정도 처방이 가능하지 않을까.
7: 치매 관리 및 노인 보건의료 분야의 권위자 손상준 교수와 함께 치매 조기 발견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소중한 기억을 지켜낼 희망의 최전선으로 향한다.

0: 누가 치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64세 한기용 씨에게도 그날이 찾아왔다.
1: 사람을 제일 못 알아보는 게 누군가 봐.
2: 아유, 모르겠어. 집사람.
3: 아, 어머니, 이거 누구세요?
1: 나고.
3: 예.
1: 동생들.
2: 하나도 처제. 몰라나.
3: 사람을 몰라본 지가 언제 정도 되셨어요?
1: 몇 년? 한 2, 3년?
2: 몇 년 안 됐어요.
0: 현재 그의 치매는 얼마나 진행된 상태일까?
4: 혹시 나가셨다가 이렇게 실수해서 길 잃어버리시거나 뭐 이런 적은 없으셔요?
2: 그런 적은 없었어요.
1: 나가지도 않는.
4: 나가지 않으시니. 네. 제가 일부러 여쭤볼게요, 어르신. 댁 주소 한번 외워보시겠어요?
2: 주소요?
4: 네, 사시는 집 주소.
2: 모르겠어요.
4: 네, 알겠습니다. 2020년도만 해도 아까 그 17년도, 19년도 하시고 20년도만 해도 아직까지는 흔히 얘기하는 GDS 수준 3점이셨는데 25년도 했을 때 5단계로 올라가셨거든요.
0: 기억력과 일상생활의 수행 능력을 종합한 치매 중증도 평가 결과 한기용 씨는 총 7단계 중 5단계인 치매로 나타났다.
4: 지금 나무 생각은
0: 그렇다면 치매는 어떤 과정을 거쳐 진단되는 걸까?
4: 안 드신다고 해갖고 저희가 안 드렸고 뭐 노란 거 그죠. 보호자가 만약 같이 계시다면 그런 기억력 저하나 건망증 때문에 일상 기능에 문제가 있으신지 일단 확인을 해보고요. 신경인지 검사를 통해서 또래에 비해서 얼마나 기억력 저하가 있었는지를 좀 구체화 객관화 해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인지 저하가 있고 일상 기능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실 때를 보통 치매라고 부르고요. 일상 기능은 유지를 하시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인지 저하를 또래보다 좀 떨어지시는 축이다 하면 이제 경도 인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0: 신경 인지 검사는 뇌의 손상 부위와 정도를 다각도로 파악하는 검사다. 주의력, 언어와 시공간 능력, 기억력과 집행 기능까지 총 5개 영역을 정밀하게 측정한다. 검사는 같은 조건에 또래 100명을 기준으로 하위 16명 이하의 경우 인지 기능 저하로 판단한다. 치매 진단의 분수령은 일상생활의 독립성, 스스로 일상이 유지되면 경도 인지 장애, 일상의 독립마저 무너졌다면 치매를 의심한다. 그렇다면 일상을 지탱하는 우리의 기억은 뇌 속에서 어떻게 만들어질까? 처음 본 전화번호를 잠시 머릿속에 담아두는 단기 기억. 이 기억을 반복하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해마를 거쳐 오래 보관되는 장기 기억으로 전환된다. 이렇게 저장된 기억은 필요할 때마다 다시 꺼내어 쓸 수 있다.

0: 하지만 치매에 걸릴 경우 다양한 이유로 뇌세포가 파괴된다. 세포 사이에 존재하는 연결 통로도 함께 파괴되면서 새로운 기억을 저장하고 판단하는 인지 기능에 이상이 생긴다. 1년 전 이분 남 씨는 알츠하이머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다.
1: 겁나는 것보다 무덤덤한 게 뭐 그냥 내가 치매 같지가 않는데 치매라니.
2: 동생이 같이 사는데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저야 매일 보는 게 아니어서 잘 못 느꼈는데 동생은 이제 매일 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기억하는 것들이 자기가 느끼기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걱정스러울 정도로 좀 기억을 못한다라는 것들이 있으니까 네. 패시티를 찍어보고 이제 거기서 이제 알츠하이머 초기라는 걸 알고 그때부터 이제 주사 치료를 받으시는 거죠.
0: 이분남 씨는 2주마다 병원을 찾아 알츠하이머의 진행을 늦추는 항체 주사를 맞는다. 알츠하이머의 원인 물질을 직접 없애는 표적 신약 레카네마비다. 단순 증상 완화에서 원인 치료로 막막했던 치매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된 치료제. 레카네마비는 어떻게 알츠하이머의 진행을 늦추는 걸까? 전체 치매 환자 10명 중 7명이 앓고 있는 알츠하이머병. 시작은 독성 단백질인 아밀로이드 베타다. 신경세포 사이에 이 단백질이 서로 엉겨붙어 덩어리를 만들고 뇌 속에 염증이 번지기 시작한다. 이후 세포 간의 신호가 끊어지고 뇌세포가 하나둘 죽어가게 된다. 결국 뇌 손상이 광범위하게 진행되면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저장하는 인지기능, 특히 기억력부터 점차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알츠하이머 항체 주사 치료는 정맥을 통해 레카네마비 성분을 주입한다. 뇌 속에 침투한 항체가 신경세포에 엉겨붙은 아밀로이드 베타를 정확히 찾아내 제거한다. 그 결과 신경세포의 손상이 줄어들면서 병의 진행이 둔화되는 원리다.
3: 현재 단계에서는 아밀로이드 침착이 확인이 되셔야지만 이 치료의 대상이 되시고요. 너무 진행된 알츠하이머 병에서는 사실은 효과가 떨어진다고 되어 있어서요. 조기 치매 정도에서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지금 오늘 빼시면
0: 다행히 이분남 씨는 주사 치료가 가능한 초기 치매 단계. 15개월 전과 비교해 상태는 얼마나 호전됐을까?
1: 그런데 제가 이렇게 느끼기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별로 좋아졌다는 거를
3: 평균적으로 4에서 5년 정도, 길게는 8년 정도 뭐 지연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얘기는 되는데 생활을 이렇게 경험하시는 인지변은 좀 시간이 걸리시는 게 있으실 거고
1: 그것만 처음에 되면 많이 제거가 됐다는 결론이지요?
3: 그렇죠. 그거겠죠. 빨간색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안 좋은데 이만큼이나 있으시다가 지금 파란색 쪽으로 많이 넘어왔거든요. 파란색 쪽으로 오면은 다 정상 범위라고 하는데 거의 정상 범위에 붙으셨어요.
0: 붉게 표시된 독성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치료 후 확연히 줄어들었다. 그런데 왜 환자가 느끼는 체감은 다를까? 실제로 초기 알츠하이머 환자 1,8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임상 연구 결과 18개월간 약물을 투여하자 뇌 속 독성 단백질인 아밀로이드 베타가 크게 줄어 거의 정상 수준까지 제거되었다. 하지만 환자가 느끼는 결과는 달랐다. 인지 기능이 나빠지는 속도는 약을 쓰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 27% 늦춰진 수준. 즉 레카네마비는 기억을 되살리는 약이 아니라 지금 상태를 지킬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약인 셈이다. 병을 초기에 발견할수록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상황. 조기 발견이 절실해진 지금 진단 기술 역시 빠르게 진화 중이다. 고가의 영상 검사를 대신할 차세대 혈액 검사다.
3: 퇴행성 뇌질환 중에

0: 그래서 반 이상을 차지하는 알츠하이머병을 미리 발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다양한 검사법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병원에서 이제 뇌영상 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뇌영상 검사 이전에 우리가 간단한 혈액 검사를 통해서 그 검사를 진행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는 선별 도구로서 이제 혈액 검사가 개발이 되고 있고요. 현재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저희는 알고 있고요. 빠르면은 아마 내년 1분기 정도에 처방이 가능하지 않을까.
1: 피 속에는 어떤 단서가 숨어 있을까? 비밀은 뇌세포에서 혈액으로 이어지는 미세한 단백질 변화에 있다. 뇌 속에 독성 단백질이 쌓이면 신경세포 내부의 타우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변형된다. 바로 인산이 달라붙어 엉키는 과인산화 타우. 이 단백질이 손상된 신경세포에서 새어나와 혈관 속으로 흘러드는 것이다. 혈액 검사는 이 극미량의 변화를 측정해 알츠하이머의 위험을 조기에 선별한다.
0: 알츠하이머병 혈액 바이오
1: 손상준 교수 역시
0: 드리려고
1: 혈액을 통한 조기 진단 연구에
0: 하는데,
1: 박차를 가하고 있다.
0: 검사가 되지 않을까
1: 치매 위험군 환자들의 혈액을 모아 병의 진행을 예고하는 단백질 지표를 추적하는 연구다. 손 교수 연구팀과 미국 피츠버그대가 공동으로 발표한 연구 결과, 경도 인지장애 환자의 혈액 검사 결과가 양성일 때 실제 알츠하이머병 위험군일 확률은 60대 중후반에서 약 81%, 90대에는 무려 93%까지 높아졌다. 간단한 피한 방울로 치매 위험을 미리 내다보는 시대. 이제 기억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결국 빠른 발견이다.
2: 기억력이 약해지는 또 모임 좌석에서 이런 대화를 서로 주고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했던 말이나 상대가 했던 말을 그걸 까먹어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3: 뭐 테레비 같은 거 보면서 탤런트 이름이나 가수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난다든가 입에서는 뱅뱅 도는데 발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4: 수술을 자주 갔어요. 그런데 수술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맨날 갔는데도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멍하니 서가지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게 경도 인지장애더라고요.
1: 치매의 대표적인 전조 증상, 경도 인지 장애다. 하지만 이제 기억력 저하보다 사소한 행동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어쩌면 이제는 이곳에 오는 일만이 삶의 유일한 낙일지도 모른다. 낮 동안 치매나 고령 어르신들이 모여 재활과 일상을 함께 나누는 곳, 주간보호센터다. 85세 김양옥 씨도 이곳에 있다. 흥 많고 노래 부르길 무척이나 좋아했던 그녀. 이제는 좀처 웃질 않는다. 표정마저 사라졌다.
5: 큰 거부터 고르시는 거예요. 큰 거부터 고르시고 두 번째 고르시고 차례차례.
1: 치매 판정을 받은 지 8년째.
6: 손이 떨려요.
7: 깜빡깜빡 하는 거는
6: 그냥 약간 있죠. 뭐 생각나는 거 있으면 그거 잊어버려요, 자꾸.
1: 그런데 김양옥 씨의 경우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감정이 먼저 사라졌다. 가족들이 김양옥 씨의 이상 증상을 처음 느낀 건 10여 년 전이었다.
8: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7: 이게 엄마인데. 아니, 엄마가 자식한테 이렇게 약간 물음표가 생기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냥 저희가 교과서적으로 엄마라고 하면 자식이 맛있는 거 먹으면 뭐 보기만 해도 배부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중간에 이제 오빠가 아파서 먼저 떠났는데 엄마 크게 동요하지도 않으셨어요. 마지막 이제 임종이 가까워서 오빠 이제 보러 올라가자 했을 때 엄마가 뭐 내가 가서 뭐하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든지 모든 거 다 내팽겨치고 보통은 막 올라가서 그래 오빠 얼굴 봐야지 내 아들이 막 이러실 텐데 그냥 무덤덤 하셨어요. 감정적으로 많이 이렇게 기쁘다 슬프다 이런 거를 네, 그렇게 많이 느끼시는 것 같지는 않으세요.
1: 설마 치매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0: 그래서 저희가 기억하기로도 처음부터 이렇게 뭐 흔히 어르신들 얘기하시는 아유 깜빡깜빡 기억력이 떨어지세요 그런 모습은 아니셨고 10년 전 검사긴 하지만 다시 보시면 그때도 인지력 저하가 있긴 하셨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유지가 되셨었고
1: 당시 언어 기능과 주의력, 기억력까지 대부분의 영역이 양호한 편에 속했다.
0: 이제 기억력 저하로 시작되면서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양상의 어떤 치매 코스가 아니고 정서 행동 장애 변화, 감각의 변화, 사회성의 변화 이런 부분들이 먼저 나타나고 그 뒤에 이제 나중에 보니까 치매다 그런 미묘한 어떤 행동 정서 장애 변화가 있으시는 게 이제 정서 그 경도 행동 장애시거든요.
1: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흔히 치매라 하면 기억력 저하부터 떠올리지만 김양옥 씨의 경우 감정과 행동 변화가 먼저 찾아왔다. 그 순간 뇌 속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걸까? 노년기, 갑자기 성격이 달라진다. 의욕이 없거나 사소한 일에 불같이 화를 내기도 한다. 그런데 인지기능 검사는 정상. 경도 행동장애는 치매를 일으키는 비정상 단백질이 기억 중추가 아닌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는 뇌 회로에 먼저 변화를 일으키며 생기는 증상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 신경세포까지 손상되며 치매로 이어질 수 있다. 경도 행동장애. 오늘 부모님의 표정을 한 번 더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0: 이전까지는 문제없이 지내셨던 어르신들이 뭐 우울증이나 불안증, 정신장애 질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이상 행동이 나타났을 때 퇴행성 뇌질환 치매의 전구 증상을 의심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 경도 행동 장애의 개념입니다. 최근 들어서 각광을 받는 건 다양한 진단 도구들이 개발되고 또 그에 따른 치료법들이 개발되면서 치료의 타겟으로 삼기 위한 개념화 과정으로 최근에 각광을 받는 것 같습니다.
1: 꼭 기억해야 할 경도 행동 장애의 신호. 먼저 동기 저하다. 다음은 우울과 불안이 깊어지는 정서조절장애. 또한 충동을 조절하기 어려워 사소한 일에도 분노하기 쉽다. 규범을 무시하며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거나 환청이나 환각 증상이 생기기도 한다. 이러한 성격과 행동 변화가 6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치매의 전조 신호일 수 있다.
0: 경도 행동장애가 있는 분들이 향후에 퇴행성 뇌질환을 보이는 위험도가 1.5배에서 많게는 3배까지도 보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경도 행동장애랑 경도 인지장애가 같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두 가지 상태를 같이 있는 분들은 많게는 30에서 40%까지 치매로 이연된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경도 인지장애뿐만 아니고 이런 행동장애나 정서장애 부분들도 같이 어떤 전구 증상의 요소로 포함되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딸은 깔깔대던 엄마의 웃음소리가 그립다. 이제 다시는 그 시절의 엄마를 다시 볼 수 없는 걸까?
7: 네,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전국 무슨 자랑 있잖아요. 이런 것도 전에는 노래 나오면 막 따라하셨어요. 노래 엄청 좋아하셔서 네, 그런 흥이 되게 많으신데 지금은 그냥 멍하니 보고만 계세요. 엄마 잘하시는 거 한번 해보셔봐. 조금만 해보셔봐.
6: 경제국회 가지 말아요. 나를 두고 가지 마세요.

오직 당신은 마지막 촛불입니다. 차라리 가시려거든 내 가슴에 깊은 정도 같이 가져가세요.

0: 엄마가 근데 항상 기저귀 같은 거 안 차시고 혼자 걸어서 화장실 다 감사하다고 하면서도 사실 힘들긴 하거든요. 목욕도 씻겨드려야 되고 막 이래서. 근데 또 이렇게 옆에서 노래 부르시고 하니까 예전에 엄마 모습 같아서.
1: 아득한 세월을 건너 마법 같은 순간이 머물다 간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아챘더라면 엄마의 남은 생에 웃을 날이 조금은 더 많지 않았을까. 지난해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약 95만 명. 2040년에는 177만 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는 시대. 치매는 이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나와 내 가족의 이야기다. 치매 예방 연구의 기준이 되는 랜싯 치매 연구의 보고서에서 치매 위험을 높이는 요인들을 새롭게 발표했다. 뇌 자극을 차단해 치매를 부르는 난청. 우울증은 치매 위험을 두 배 이상 높인다. 뇌에 충격을 주는 머리 부상과 뇌세포를 파괴하는 과도한 음주도 문제. 대기 오염은 뇌혈관에 만성 염증을 일으킨다. 치료 없이 방치된 시력 손상과 혈관 건강을 위협하는 비만과 고지혈증까지. 여기에 흡연, 당뇨 등 14가지 위험 요인만 잘 관리해도 치매의 45%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3: 유쾌, 상쾌,
2: 통쾌. 변비엔 메이킨.
4: 쏟아지는 제품 속 나에게 필요한 건 MD비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관리사가 나를 위해 맞춰준 내일 한 팩. 뉴트리미가 만든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MD비타.
1: 그렇다면 치매 위험을 가장 크게 높이는 요인은 무엇일까? 엄마가 치매에 걸린 것 같다.
5: 은행 비밀번호, 뭐 체크카드 잊어버리고 이러는 거는 거의 뭐 한 달에 여러 번일 때도 있고 신분증도 잃어버리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같은 말을 뭐 30분도 안 되네 또 얘기하거나 그 전에 얘기했던 거는 또 얘기하면 전혀 기억을 못 하시고 내가 절대 그런 얘기 듣지 않았다 확신적으로 얘기하고 이러시거든요. 근데 주위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너무 답답해하죠.
1: 차마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진실과 마주해야 한다.
6: 무기력감도 있으실
5: 거예요. 옷 같은 것도 얼룩이 막 많이 묻어있는 상태인데도 계속 그냥 입고 다니시고 그런 게 예전에 그렇게 깔끔하신 분이었는데 그런 것도 좀. 그렇죠. 그리고 이번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불필요하거나 오래된 물건 있잖아요. 예를 뭐 30년 된 불안관 TV랑 새 TV를 사드렸는데도 그 불안관 TV를 꼭 가져가겠다는 너무 강하게 저항을 하시더라고 버리는 것을.
6: 그 마음은 알아요. 어떤 마음이시죠? 그 안 버리는 거.
5: 자기가 죽으러 가는 것 같다고 말씀하세요.
6: 우리 저 알츠하이머 검사는 하셨는데 네. 다행히도 음성으로 나왔어요. 문제가 없으세요. 깨끗하고. 알츠하이머는 아니신 거예요.
5: 저희가 보호자들이 느끼기에는 완전 치매 증상이랑 똑같은데.
1: 붉은색 독성 단백질의 침착이 경미한 상태. 알츠하이머병의 가능성은 낮다는 뜻이다. 당연히 치매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
6: 근데 분명히 기억력이 좀 문제가 없지는 않으세요. 100명 중에 끝에서 22등 정도니까 또래들. 근데 저희가 보통 한 10명에서 16등 이하만 문제로 삼거든요.
1: 검사상 치매를 의심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6: 한 가지 좀 고려점이 여기에 우울증 체크 리스트가 들어가거든요.
5: 네.
6: 그 점수가 높아요.
5: 높아요.
6: 우울하다, 스트레스 받는다. 이 점수는 높거든요.
1: 기분과 의욕 등 30가지 문항으로 우울 증상을 평가하는 노인 우울 척도 검사. 정연숙 씨의 점수는 30점 만점에 20점. 중증 우울증의 위험한 경계에 서 있었다. 우울증이 기억력 저하의 원인이 된 걸까?
6: 우울감, 불안감, 스트레스 장애 이런 거에 의한 입체적인 인지 저하 혹은 동반되는 입지 저하로 지금 볼 수 있거든요.
5: 그러면 치매가 생길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죠?
6: 이 상태가 관리가 철저하게 필요한 상황은 맞으신 거예요.
1: 치매 위험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우울증은 치매 위험을 2배 이상 높인다고 알려져 있다. 앞서 본 렌시 보고서 치매 위험 요인 1위다. 그렇다면 우울증은 어떻게 치매까지 이어지는 걸까? 우울한 감정이 지속되면 뇌는 스트레스 상황에 놓인다.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시상하부가 과도하게 작동하면서 부신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고 뇌의 스트레스 조절 체계가 필요 이상으로 활성화된다. 그 영향은 감정을 느끼는 편도체, 판단을 돕는 전전두엽 등에서 관찰된다. 특히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 기능을 손상시키는데 이것이 우울증에 의한 인지 저하다. 나아가 만성화된 우울증은 뇌 속의 아밀로이드 축적을 촉진해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다.
6: 노년기 우울증은 젊은 사람들 우울증하고 다르거든요. 기본적으로 몸이 어디 아프세요. 기운이 없고 식사 못하고 불면증도 있으시고 그게 노년기 우울증의 특징인데 사파적인 우울 장애 기간 동안에 인지저하가 동반됐을 때 이제 저희가 보통은 우울증에 의한 가성치매를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우울증이 좋아지시면 인지저하에서 조금 더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7: 할아버지.
8: 그러나.
7: 저기 가서 고추 좀 꺼내갖고 와, 고추.
8: 고추? 아.
1: 이제 남편은 간단한 심부름조차도 혼자선 해내질 못한다.
7: 할아버지가 자르고 싶은 대로 잘라봐.
1: 김영자 씨는 3년째 치매에 걸린 남편을 돌보고 있다.
7: 양파는 어떻게 자르실까?
1: 아프고 나서부턴 고집도 그런 황소고집이 없다. 오늘은 소꿉놀이에 꽂힌 모양이다. 이렇게 순한 날은 손에 꼽을 정도.
7: 고생하셨어요. 자주자주 도와주세요.
9: 그래요.
1: 매일이 오늘 같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7: 멸치 한 마리 넣을까? 고추 하나 넣어.
1: 툭하면 화를 내고 돌변하는 남편을 어르고 달래느라 힘에 부치는 날이 더 많았다.
10: 아버님 치매 진단 받으신 게 언제인지.
7: 지금 어쩌 3년 넘었을까요?
9: 오래되지.
7: 참 우울했죠. 그거는 원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정말 어느 가정이나 다 그렇겠지만은 치매 있는 가정은 참 힘들어요. 안 그랬었는데 치매가 오니까 마음이 급해져서 자꾸 싸우려고 그러시고. 여기는 우리
1: 평생의 버팀목이었던 남편. 자식들 시집장가 다 보내고 이제야 한숨 돌리나 했던 순간 남편에게 치매가 찾아왔다. 그 막막한 시간을 김영자 씨는 홀로 감당해야 했다.
7: 큰아들, 작은아들이에요. 저는 누구랑 싸우는 걸 싫어해요. 근데 할아버지가 화만 안 나게 하면 되는데 그게 문제예요. 할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드리면 꼭 소리부터 지르고 화부터 내셔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지를 못해갖고서는 아 내가 빨리 없어져 줘야겠다 그러고 또 그때는 몸이 아팠어요 많이.

0: 아프다 보니까.
1: 치매 환자 보호자가 흔히 겪는 간병 우울증. 김영자 씨의 우울증 지수는 중등도 수준인 17점이었다.
2: 어머니가 이게 우울증이 왔다고 병원에서 이야기 들었을 때 아버님 마음 어땠었어요?
3: 아니, 그때 우울증이라고 한 거는 그 진짜 포시력은 사람, 그 공주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울증이지. 초원에서 큰 사람이 우울증이 뭔지도 몰라요, 나는.
0: 막 그런 게 어딨느냐고. 총을 들고 뒤에 따라와봐라. 이? 우울증 앓을 겨를이 있나 그러시면은 제가 답답한 거예요.
1: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다. 언젠가부터 영자 씨 본인의 기억력마저 가물거리기 시작한 것. 혹시 나도 치매가 아닐까?
4: 이거를 반찬을 여기다 놔놨다가 여기가 냉장고인 줄 알고 여기 냉장고가 아닌데 냉장고인 줄 알고 여기다 넣었다가 반찬을 버렸어요. 버리고 반찬 넣으면서 리모컨이랑 같이 넣어갖고서 실수한 적이 있어서 여기다 넣었다가는 만 며칠이 걸렸어요. 그때 테레비를 못 켰어요. 얼마나 찾아다니고 헤매고 다녔어요.
1: 남편을 위해서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던 영자 씨. 그날 이후 1년 가까이 처방받은 항우울제와 인지기능 개선제를 하루도 빠짐없이 챙겨 먹고 있다. 누군가에게 병원은 따뜻한 쉼터가 되어주기도 한다.
0: 네. 요즘은 잠도 잘 자고요. 네.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5: 굉장히 저 우울증 화병 치료를 열심히 받으시고 또 생활에 대한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계시는 분이시고 우울증 치료나 이런 부분들 약물 치료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지금 잘 하고 계시고요. 간병을 직접 다 하시잖아요.
0: 네, 제가 다 해도 그래도 제가 열심히 하고 밥도 잘 먹어요. 전에는 밥을 못 먹었댔는데 네. 지금 밥도 잘 먹고 그냥 마음이 그런 대로 편안해요.
5: 어찌 지내셨어요? 뭐하고 시간을 보내셔요, 어르신?
0: 저는 요즘은 식전에 운동을 해요.
5: 식전에요?
0: 네, 5시 좀 지나면은 나가서 아파트를 일찍요? 한 바퀴 돌고요. 네. 할아버지 모시고 나가요.
5: 안 그래도 어르신들이 네. 이렇게 좀 마음이 힘드시면 자꾸 안 나가시잖아요.
0: 아, 근데 제가 네. 애기 다루듯 하죠.
5: 그렇죠. 하루에 한 뭐 예, 5,000보 조금 더 걸으시고 만 보는 너무 많고요. 예, 조금 이제 한 7,000보.
1: 깜빡거리는 기억력 때문에 병원을 찾았던 영자 씨. 제때 우울증 치료를 받은 덕분에 증상이 많이 호전됐다.
5: 저희가 어르신 그때 검사하신 거 네. 좀 분석을 해봤더니 어르신 연세에 비해서 한 5살은 뇌가 젊게 나오셨어요.
0: 그래요?
5: 네. 저희가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네. 뇌 사진이 또래들보다는 한 5살 젊게 나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도 그때 남편분 치매셔서 본인도 기억력 걱정이셨는데 다행히도 그렇게 문제는 없으시니까.
0: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1: 손 교수 팀이 개발한 뇌 나이 모델로 분석한 결과 김영자 씨의 뇌는 실제 나이보다 5년 젊게 나왔다.
5: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예후를 예측하는 게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예측하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고 저희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이제 뇌 나이 모델 같은 경우인데요. 내 실제 나이와 내 머릿속의 내 나이에 차이를 통해서 치매의 어떤 위험도를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요.
1: 이 기술은 여러 연령대 건강한 사람들의 뇌 MRI에서 부위별 변화 패턴을 학습한 다음 뇌 나이를 추정한다. 이렇게 측정한 뇌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많을수록 치매 위험도가 높았다. 예후 예측에 유용한 지표가 되는 것이다. 여기 자주 깜빡깜빡하는 또 한 명의 환자가 있다. 73세 김길수 씨.
6: 뭘 대화를 하면은 대화 내용을 집에 가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까먹어가지고 생각이 안 나는 거라. 그게 반복이 되더라고요.
7: 결과는 어떻게 나오셨어요?
6: 결과는 뭐 인지장애, 뭐 치매 문턱까지는 아직 안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0: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지 어느덧 4년째. 하지만 그의 뇌 나이는 실제 나이보다 9.6세나 젊었다. 치매로 악화되지 않은 이유다. 그의 일상은 무엇이 다른 걸까?
1: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셔요? 이제는 뭐 날씨가 조금 풀리긴 했는데 그죠?
2: 뭐 전이나 지금이나
1: 네.
2: 일주일에 한 번 수영장 가서 네. 한 2시간 동안 놀다 오고
1: 수영장요?
2: 또 비 오는 날은 그냥 있고 비 안 오는 날은 이제 걷기 운동 1시간 정도 하고
1: 그래도 뭐 매일 그렇게 하시는 게 쉽지 않으실 텐데요.
2: 아니 그래도 내 나 자신을 위해서 걸어 다니는 거지.
1: 맞아요.
0: 신체 운동이 치매 위험을 낮춘다는 건 이미 입증된 사실. 그에겐 또 다른 즐거움도 있다.
2: 공방.
1: 공방요?
2: 네, 그것도 한 3주 다녔나요? 3주 다니고 이거 만들어봤어요.
1: 재미가 있으셔요?
2: 네.
1: 뭐 만드셔요?
0: 공방에서 정성껏 만든 결실을 꺼내는 김길수 씨. 손끝을 부지런히 움직이는 활동도 치매 네. 위험을 크게 줄여준다.
2: 이런 것 만들 거예요.
1: 좋으시네요.
2: 그거 저 교수님 드리려고 내가 사용 안 했어요. 저 교수님은
1: 선물 주시는 거예요?
2: 예예. 예.
1: 아유 감사합니다. 요거를 그러면 미세하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3: 예예예. 예, 예.
2: 손으로 다 일일이 다.
1: 그러니까 그런 운동이 머리 활동에도 좋고 좋으시거든요. 이렇게 미세한 운동들 자꾸 연습해 보시는 게.
0: 여기에 또 하나의 비결이 있다. 바로 사람들과 어울리는 적극적인 사회 활동. 치매를 막고 젊은 뇌를 지키는 습관이다.
4: 능동적인 자극들이 필요하셔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움직임이 필요하시다. 많이 걸으시고 손을 많이 쓰시라. 그림을 그리시던 글씨를 쓰시던 퍼즐을 하시던 틀려도 괜찮고 못해도 상관없다. 모험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치매를 예방하려면 공부 많이 하시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회로가 자꾸 생깁니다. 우리도 뭐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길이 한 곳밖에 없으면 문제겠지만 그럼 경부고속도가 망가지면 사실 서울에서 부산을 못 가느냐. 여러 가지 국도가 생길 수 있잖아요. 국도를 많이 만들어 놓으시라는 거죠. 길을. 고속도로가 망가져도 내가 돌아는 갈 수는 있지만은 서울에서 부산이 시간이 더 걸릴 수는 있지만 갈 수 있는 예, 작은 도로들이 생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처음엔 암보다 더 큰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스치는 건망증 하나에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
5: 치매 초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럴 때마다. 예를 들어서 암 같은 병이 걸렸으면은 잘라내면 되는 건데 이건 정신적인 거기 때문에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수술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래서.
0: 5년 전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고 매년 추적 검사를 이어온 박진수 씨. 제발 올해도 무사히 지나가길. 매번 떨리는 마음으로 성적표를 받아든다.
1: 옛날에 5년 전에 하셨던 결과가 있어요.
5: 이게. 예.
1: 그거랑 뭐 비교할 텐데요. 5년 전엔 요만큼 나오셨고 요번엔 요건데 조금 떨어져 있긴 하세요.
5: 예, 예.
1: 집중력이나 이런 게 좀 떨어져 있긴 하신데 제일 중요한 기억력은 그 그래프 보시면 사실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기본적으로 약간 인지저하가 경도 인지저하가 있긴 하시거든요. 근데 예. 확 나빠진 건 아니세요.
5: 못 맞힌 게 많았걸라요 지난번에. 그래서 난 네. 심각한 줄 알고 걱정했습니다.
4: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생활습관 교정을 잘 하시면서 인지기능을 잘 유지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5: 별 차이가 안 난다니까는 기본적으로 다 좋습니다. 아주.
0: 올해도 무사히 합격증을 받은 기분이다. 사실 박진수 씨에겐 오랜 시간 묵묵히 지켜온 습관 하나가 있다. 하루를 기록하는 일이다.
6: 책이 엄청나게 많은데 얼마간 쓰신 거예요?
5: 한 20년 전부터 썼어요.
6: 거의 매일 쓰신 거예요?
5: 네. 나 이거는
6: 예.
5: 우리가 그 저 우리 먹으려고 숨은 수박이 걸라요. 수박도 농사 짓고 고추도 농사 짓고.
0: 퇴직 후 시작된 두 번째 인생.

0: 서툴고 힘든 농사판에서 기록은 가장 확실한 돌파구가 됐다.
1: 아, 이게 제가 공직생활을 하다가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사를 짓는 시기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꽃은 몇 월 달에 심어야 되는지, 들깨는 몇 월 달에 심어야 되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한번 기록을 해놓으면은 전년도 거 보고선 작년에는 고추가 몇 시 날 고추를 따기 시작했다. 고추가 며칠 날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이제 그런 거를 알기 위해서 적고 있습니다.
0: 매일 하루를 되짚어 글로 옮기는 행위는 기억과 언어, 판단력을 동시에 쓰는 대표적인 인지자극 활동이다. 얼마 전부터는 새로운 뇌훈련을 하나 더 시작했다. 교수님의 처방으로 시작한 디지털 인지중재 치료다.
2: 이번 훈련에서는 단어를 보고 떠오른 것을 자유롭게 말해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개구리입니다.
1: 개구리.
2: 개구리 하면 떠오르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1: 올챙이, 눈두랑, 들판, 청개구리, 개구리 울음소리.
2: 잘 떠올리셨어요. 이번 훈련에서는 가게 사장이 되어 손님의 주문을 기억해 볼게요. 사장님, 손님이 왔어요. 손님이 무엇을 주문하는지 집중해 들어주세요.
3: 사장님, 오렌지랑 섬유 하나씩 주세요.
1: 오렌지와 섬유.
2: 많이 기억하셨군요. 잘하셨어요. 손님이 주문한 것은 오렌지 그리고 섬유입니다.
0: 하루 두 번, 15분씩 이어지는 훈련. 개인의 수행 능력에 맞춰 난이도가 자동 조절된다. 디지털 인지치료는 과연 어떤 원리로 뇌를 자극하는 걸까?
2: 두 번째 훈련도 열심히 해봐요.
0: 인지기능이 떨어지면 날짜를 기억하거나 시간을 가늠하고 상황을 판단하는 일이 전보다 어려워질 수 있다. 디지털 인지중재 치료는 화면 속 과제를 수행하며 아직 건강하게 남아있는 뇌를 반복적으로 자극한다. 기능이 떨어진 부위를 보완하도록 돕는 원리다. 이는 정보를 연결하고 되새기는 기억의 우회로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인지기능의 향상을 기대한다. 세대도 살아온 궤적도 다른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예비 의사인 의대생들과 경도 인지장애, 노년기 우울증을 겪는 환자들이 1대1로 결연을 맺고 3개월간 마음을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송 교수는 14년째 이 자리를 직접 기획하고 있다. 이 만남은 환자들이 잃어가는 기억 속에 머물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게 한다.
4: 젊은 학생들하고 네. 이렇게 대화를 나누니까 기분이 좀 날아가는 기분이에요. 오히려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봐서는 더 좋아지고 더 기분도 전환되고.
0: 치매라는 두려움에 주저앉지 않도록.
5: 그리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6: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7: 뭐가 제일 감사해요?
8: 나한테 잘해주는 게 감사해요.
9: 착해요. 고마워요. 건강해 주셔서 오래오래 살아주셔서 고맙고 감사해요.
8: 우는 거 제대로.
0: 기억이 흐려지는 길목에서도 소중한 일상을 지켜낼 수 있도록.
10: 행복하다는 걸 제가 스스로 저한테 이렇게 주문을 낸다고 할까?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행복한 사람이야.
0: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눈길을 주고
11: 조심하시고 넘어지지 않으시게
0: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손을 내밀어 온 명희.
12: 치매 검사하시라 그러면 미루다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 건강검진 받듯이 치매도 이제는 관리의 어떤 예방의 어떤 범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 마시고 좀 의심이 되거나 불편하시면 미리 체크를 받으십시오.
13: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14: 눈물이 나오니까 자꾸 좀 쓰리더라고요.
15: 눈까지 안 좋으니까 살 수 있는 자신이 없었어요.
13: 너무너무 그냥 아파요.
16: 충혈되고 표면에 상처를 입히고 염증이 일으키는 이런 병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하루 이틀에 되지 않고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같은 동시에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0: 안보험 들어야. 암에 걸리면 진단금이 이렇게 많이? 대장암, 간암 다 따로따로? 다 받으면 이게 얼마야?
1: 어? 보장기실?
0: 가입하고 91일부터 보장된다고?
2: 설마 세 달 안에 암에 걸리겠어?
3: 지금 암보험을 가입하는 이 순간 이미 암과 함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입 즉시 보장해주는 암보험이 필요합니다.
4: 더 새로워진 첫날부터 암보험. 소외감, 일반암 등 각종 암 진단금은 물론 암 직접 치료비와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까지 가입한 그날 그 순간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100% 보장해드립니다. 다행히 암에 걸리지 않는다면 진단금은 단계적으로 더 든든하게 첫날부터 당신 곁을 지켜줄 암보험. 지금 전화주세요.
5: 1577-1704.
6: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7: 진단금에 항암 치료비도 보장. 로봇 수술비, 중입자 치료비도?
8: 아, 이거 엄청 비쌀 텐데. 이걸 다 보장해준다고?
7: 근데 가입 1년 미만은 50% 지급? 아, 절반만 준다고?
8: 1년이면 뭐, 금방이네.
3: 지금 암 보험을 가입하는 이 순간 이미 암과 함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입 즉시 100% 보장해주는 암보험이 필요합니다.
4: 더 새로워진 첫날부터 암보험. 각종 암 진단금과 최대 5년간 암 직접 치료비는 물론 비용 부담이 되는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도 가입한 그날 그 순간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100% 보장해드립니다. 게다가 암에 걸리지 않는 기간이 길수록 진단금은 더 크게 보장해드립니다. 암이 더 가까워지기 전에 지금 전화주세요.
5: 1577-1704.
6: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9: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은 최 부장님. 뜻밖의 결과에 눈빛이 흔들립니다. 갑자기 뭔가를 급하게 찾는데.
10: 여보, 지난달에 내 이름으로 암보험 하나 가입한 거 있지?
9: 바로 얼마 전 아내가 들어놓은 암보험증서. 그런데
11: 계약일로부터 91일?
9: 누구에게나 암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12: 그래서 라이나는 만들었습니다.
13: 91일이 아닌 가입 첫날부터 100% 보장되는 첫날부터 암보험. 암 진단금과 암 직접 치료비는 물론 비용 부담이 큰 표적 항암 치료비까지 이 모든 보장을 가입 첫날부터 즉시 100% 보장. 지금 전화 주셔서 첫날부터 보장받으세요.
5: 1577-1704.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9: 가슴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60대 우 여사님. 왠지 분위기가 심각합니다.
14: 암입니다. 요즘 신약 효과가 좋아서 빨리만 치료하면 괜찮은데 이게 비용이...
9: 병원을 나와 바로 딸에게 전화하는데.
15: 작년에 내 앞으로 암 보험 하나 든다 했지? 지금 암 걸리면 보험금...

0: 나오나? 50%? 아, 100%가 아니고?
1: 암은 치료비의 부담도 큽니다.
2: 그래서 라이나는 만들었습니다.
3: 가입 첫날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50%가 아닌 100% 전액 보장하는 첫날부터 암보험. 암 진단금과 암 치료비, 거기에 비용 때문에 망설이는 표적 항암 치료비도 1년이나 2년 감액 기간 없이 가입 첫날부터 100% 전액 보장해드립니다. 모두가 기다려온 신개념 암보험. 지금 전화주세요.
4: 1577-1704.
5: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6: 이어서 취미는 과학이 방송됩니다.
7: 조감독,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분. 안심이 안 되는데?
8: 감독님, 뭐가 문제예요?
7: 위생과 청결이 빠졌잖아. 식품 안심업소 몰라?
9: 개인 위생부터 업장의 청결, 꼼꼼한 식재료 관리까지 까다롭게 감독하는 안심의 기준. 안전한 외식은 식품 안심업소로 감독.
10: 액션!
9: 다섯 개의 별과 빛나는 위생으로 식품 안심업소 오케이.
8: 감독님, 이제 그 다음은
9: 5천만의 안심으로 안심의 기준 식품 안심업소.
11: NKT.

0: 전문가의 청소 도구 NK 청소 도구.
1: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2: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가위가 불편해서.
3: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4: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3: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5: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6: 아, 이 분위기?
7: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6: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6: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아빠, 고개 조금만 숙여보세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1: 그래, 아들. 어버이날, 카네이션 대신 하늘을 선물했습니다.
2: 뭐 제 꿈이 무병장수인 건 다들 아실 겁니다.
3: 영생과 함께.
2: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일 일식을 웬만하면 좀 하려고 하고 쉬는 날에 운동도 하면서 살을 쫙쫙 지금 좀 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뚱뚱한 사람이 오래 산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뚱뚱한 사람이 오래 산다.
4: 아 그래요?
2: 어쩌라는 거예요?
5: 저는 이 기사를 보자마자 이렇게 행복해졌어요.
6: 근데 우리가 생각한 건강한 몸이라는 건 사실 근육 엄청 많고 지방 적은 이거 아니에요, 솔직히?
2: 체지방률이 뭐 10% 이하로 내려가야 뭐 좋다. 그냥 복근이 쫙쫙 튀어나온다.
3: 저희도 하고는 싶죠. 근데 그런 사람들 몸 보면은 조각상 같아서 아, 꿈을 꾸다가도 현실이 아, 진짜 쉽지가 않다.
2: 가끔 좀 그런 분들 보면 이제 아, 진짜 대단하시다라는 생각과 함께 내추럴일까? 막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7: 그렇죠.

0: 자,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에서 지방세포 그리고 에너지 대사를 연구하는 김재범입니다.
0: 아, 환영합니다. 교수님.
2: 자, 교수님. 오늘 출연하신 이유가 그럼 뭘까요?
1: 지방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서요.
3: 아, 예.
1: 어찌 보면 억울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벗겨내고 이게 얼마만큼 필요하고 중요한지 그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4: 지방세포가 그럼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1: 사람의 이렇게 발생 과정 보면 엄마, 아빠 수족란으로부터 저희 몸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3: 태아요, 예.
1: 태아에서부터. 예. 그 태아기 때도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제 형성이 되거든요.
3: 지방이요?
1: 그럼요. 오. 그래서 특히 엄마 임신하고 나서 태어나게 있는 걸 시점으로 마지막 3분의 1 시기에 굉장히 많이 증가합니다.
3: 야.
1: 그래서 아마 저는 100일 사진을 갖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5: 저희도 있어요.
3: 집에 있어요.
1: 네. 예, 100일 사진 잘 보면 대부분 네. 이렇게 올록볼록하죠.
4: 미셸린.
1: 네. 그게 없으면 사실은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문제가 체온 유지가 안 되고
3: 네, 예, 예.
1: 소위 완충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
6: 그 단계선 유전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1: 그렇죠. 처음부터 어느 정도는 갖고 태어날 수밖에 없도록 소위 발생 과정이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2: 우리가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미 지방이라는 게 생존 필수품이었다라고 네. 보면 될 것 같아요.
0: 자, 교수님.
1: 네.
0: 지방의 억울함을 풀어주러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가장 억울한 게 뭘까요?
1: 우선 이름부터 헷갈려 하는
3: 네.
1: 것 같아요.
3: 네, 네.
1: 뭐 저희도 흔히 지방, 뭐 지방세포, 지방조직, 뭐 네. 기름, 뭐 여러 가지들이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비만, 또 때에 따라서는 좀 혐오스럽게 뭐 일부 사람들이 비만세포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좀
2: 네. 같은 애들 아니에요?
1: 같지 않습니다.
2: 아하, 다 다릅니까?
1: 예, 도서관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 도서관.
1: 도서관 안에 보면 방이 있고
3: 네.
1: 서고 안에는 또 책이 있지 않습니까?
3: 네.
1: 가장 큰 집단은 지방 조직.
3: 조직.
1: 조직이죠.
3: 조직.
1: 조직이 도서관. 그리고 그 안에 방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지방세포.
2: 지방세포. 방들이 지방세포.
1: 예.
2: 예.
1: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책들, 이 지방방울. 그 안에 지방대사물, 소위 지방산, 콜레스테롤, 뭐 중성지방, 다양한 형태로 있거든요.
3: 네.
1: 근데 걔네들은 뭐 제가 표현하기 수월하게 말씀을 드리면 화폐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2: 화폐.
1: 네. 뭐 저희들이 만 원짜리, 5만 원짜리, 5천 원짜리 있으면 들고 은행 가서 저장하는 것처럼 일정한 화폐 형태로 바꾸어 가지고 지방세포 안에 저장을 하는 것.
3: 네.
1: 이런 형태를 띠게 되는 거죠. 중성지방이 가장 응축된 고가 화폐, 5만 원짜리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에 따지면 단백질도 있고 탄수화물도 있는데 걔네들을 비교하면 거의 2배 이상의 에너지를 낼 수가 있습니다.
4: 아까 지방 조직이 지방 세포가 모여 있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조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2: 조직은 내가 봤을 때 여러 저기 애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1: 맞습니다. 조직 생활하고 비슷합니다. 조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러니까 어떤 그 세포 또는 그 안에 모여 있는 세포들이 특별하게 일정한 형태나 기능을 같이 하는 걸 조직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지방 조직 안에도 공풍선에 해당하는 지방 세포 개가 있고요. 지방 세포를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지방 전구 세포가 있고.
2: 전구 세포.
1: 그래서 종류로 보면 그 안에도 한 20여 종 정도가 있어요.
2: 와.
1: 지방 조직 안에 가장 특징적인 게 바로 지방 세포라고 이렇게 보면 되고 지방 세포는 정말 고무풍선 생각하시면 제일 쉬워요.
2: 아, 그래요?
1: 지금 보시는 거는 동글동글하게 생긴 물방울처럼 생긴
2: 예,
1: 거.
2: 예, 거품처럼.
1: 이게 중성지방에 모여있는 지방방울, 지방세포로 분화될 수 있는 것들이고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신호를 받으면 좀 고무풍선이 확 줄어듭니다.
2: 아, 그러네요. 그러면 지방세포는 일단 기름이 그냥 들어오는 만큼 일단 싹 다 그냥 만들어 놓습니까?
1: 입구 마루 봤는데 네. 누가 안 받겠어요.
2: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많이 먹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게 몸이 커지는 게 다 이런 이유네요. 일단 안 받, 그냥 안 가리고 일단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받는 거네요. 다.
1: 그렇죠.
6: 근데 저게 약간.

0: 탄성이 있어 보이는데 터지기도 하고 얼마까지 담을 수 있는 거예요?
1: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저희 연구자들이 많이 알고자 하는 부분인데요. 네. 우리 몸에 있는 다른 세포들과는 다르게 지방세포는 부피로 보면 100배 이상도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0: 100배요?
1: 제가 그래서 아까 고풍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람 넣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물 넣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세포가 터져 죽기 전까지는 상당히 늘어날 수 있다.
2: 와, 엄청 많이 봤네.
1: 그럼요.
0: 터져 죽으면 어떻게 돼요?
3: 다이어트를 줄이는 게 아니라 아예 많이 먹어 터트려서 배출되게 하는 다이어트.
1: 그거는 상당히 위험한 방법이에요. 그 상당히 위험한 방법이라는 게 공풍선 터트려서 위험해서 물이 쭉 나오면 지저분해지잖아요. 저희 몸.
2: 염증 생기죠.
1: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지방 대사물이 나오면서 분해가 돼가지고 지방산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비만인 사람들이 보여주는 염증 반응의 증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지방 세포가 가지고 있는 좀 특성을 이해해야 되는데 지방 세포가 굉장히 소위 유연성이 높다.
2: 유연성이.
1: 예. 지방 세포의 크기 변화가 이렇게 크다는 거는 우리로 하여금 사실 굉장히 좋은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소위 잉여 에너지원이 많을 때 그 가장 좋은 5만 원짜리로 바꿔서 저장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방 조직 안에 있는 지방 세포가 건강하게 유지돼야 된다. 그런 과정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이게 불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4: 예전에는 그렇게 먹을 게 풍부하지 않았으니까 뭔가 좀 저장을 해놔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고무풍선처럼 늘어날 수 있게 어떻게 됐을까요?
1: 아마도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사실은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불과 10여 년, 20년이 안 되거든요. 네. 한 50년 전 저희 부모님 세대만 보더라도 맞아요. 뭐 보릿고개.
5: 아, 그럼요. 아, 그렇죠. 그렇죠.
1: 그 당시에.
5: 살찐 사람들은 어우, 부의 상징이었어요. 배 나온 사람들은.
1: 그 배사장이라 그래가지고.
5: 아, 배사장.
4: 배는 인격이라고.
5: 그럼.
1: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신석기, 구석기. 동물 잡아서 먹으면 언제 잡아먹을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애를 낳고 키우고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것. 그러니까 이제 지방 조직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는 동물들, 사람을 포함해서 이런 개체들은 생존도 하고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 생존에 굉장히 유리한 게 된 거죠. 실제로 저희가 지금 현존하는 그 유인원들을 가지고 비교해보더라도 우랑우탄, 고릴라, 침팬치, 사람을 비교해보더라도 그 영장류 안에서 사람이 가장 놀랍게도 지방량이 체지방량이 제일 많습니다.
2: 사람이 많아요.
1: 예. 그래서 어찌 보면 지방 조직을 많이 갖고 보존을 해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진화적으로 사람은 좀 더 오래 살 수 있고 또 뇌가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게 된 거예요.
4: 이게 뇌 관점에서도 지방이 원래는 뇌 혈관을 통과하지 못해서
1: 맞습니다.
4: 그 영양소로 못 쓰다가. 기아 상태에서는 그걸 케톤체라는 네, 걸로 바꿔서
2: 아, 그래요?
4: 그 에너지로 쓸 수 있는 우회로가 마련돼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뇌를 위해서도 지방세포가 필요했던 거죠.
3: 아~ 인간이 뇌가 크니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서 체지방이 늘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식물도 액포라 그래서 수분 저장하는 맞습니다. 주머니가 있잖아요. 근데 열대나 이런 비 많이 오는 데는 금방 시드는데 선인장은 사실 물 엄청 많이 보관하고 오래 하는 것처럼 인간은 그냥 지방을 저장하기 위해 진화해 온 생명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네요.
1: 지방을 저장해서 진화가 가능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5: 지방을 저장해서 진화가 가능했다. 아, 예. 좀 더 일리가 있네요.
3: 그러네요. 지방이 중요하네.
5: 정말 중요해.
1: 아유, 다행이네요.
5: 지방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방 대사물 기름 있잖아요. 네. 얘네도 어떻게 생성이 됩니까? 어떻게 만들어져요?
1: 대부분은 이제 먹는 거죠.
5: 먹는 걸로.
1: 보통 음식 먹으면 바로 소화하는 게 아니라 위로 들어가서 췌장에서 나오는 소화 효소들하고 소장 거쳐가지고 이제 흡수가 돼야 되는데 림프관이나 혈액을 통해서 지방 조직으로 보내고 중성지방 형태로 저장하는 거죠.
0: 중성지방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개념이에요? 뭐가 중성이라는 뜻이에요?
1: 네. 말 그대로 산은 액시드, 산이거든요. 산.
3: 산성물질. 네.
5: 지방산이라고 그래요?
1: 네. 그게 이제 끄트머리의 생김새가 산의 형태로 있습니다. 산이 많으면 소위 우리 몸 전체가 산성이 되면서 세포에 영향, 그것도 나쁜 영향을 대부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산이 들어오면 빠르게 그걸 중성지방화하려고 하죠. 지방산 세 개에다가 그라이솔을 붙여가지고 그래서 산 형태를 없애고 포장지를 바꾸는 거죠.
5: 지방산으로 계속 몸에 쌓이면은 큰일 날 수 있으니까 그걸 약간 그 중성화를 시켜가지고
3: 목적이 산성을 희석하는 것보다는 이게 화학 반응하기 좋은 거다 보니까 저장하는 용도로 쓸 수 있는 부품이라 보면 되고 또 혹시라도 보신 분이 진짜 염산을 떠올리실 수 있는데 그것보단 약간 한 식초 정도 그 정도의 산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5: 아까 그 저기 떼어낸 지방산 말씀하셨잖아요.
1: 네.
5: 이 떼어낸 지방산.

0: 지방산. 얘네들이 어디로 갑니까?
1: 뭐 지방세포가 지방산으로 이렇게 붙어있던 지방산 삼지창에서 하나씩 작게 떼내면 걔네들이 다른 그 혈류를 통해서 피를 통해서 네. 보세혈관 등에서 이제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산이면 이게 독성 성분이 되니까 그래서 다른 세포가 이제 흡수를 합니다. 다른 세포가 이제 흡수를 해서 그래서 이게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서 ATP를 만드는 데 쓰이는 거죠.
0: ATP. 지방이 어쨌거나 에너지로 우리 몸 안에서 이제 또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거네요.
1: 네, 그게 없으면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을 이용해야 되는데 걔네들은 효율이 엄청 떨어지는 거죠. 아. 2분의 1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방세포가 얼마 정도의 수명을 가질 것 같으세요?
2: 굉장히 오래 살 것 같은데. 아니,
3: 새로 만들면 되니까 그냥 적당히 살지 않을까요?
1: 제가 똑딱 이렇게 할 때 우리 몸에서 놀랍게도 한 380만 개의 세포가 죽고 380만 개의 세포가 살아납니다.
4: 초당. 아, 진짜로요?
1: 초당. 그러니까 하루에 우리 몸에 약 한 1% 조금 안 되는 세포들이 죽어나가고 다시 만들어지고
0: 리뉴얼이 되는 거죠.
1: 그렇죠. 턴오버라고 표현하는데 교체가 되는데 그렇죠. 놀랍지 않습니까? 1초 사이에 380만 개가.
0: 대단한 거죠.
1: 얼마나 될 것 같은지 한번 추정해 보세요.
5: 근데 이게 좀 오래일 것 같긴 한데 1년?
1: 9.8년 정도 삽니다.
0: 지방이요? 지방세포가 우리 몸에 있는?
1: 지방세포가 한번 만들어지면 보통의 경우 한 9.8년.
5: 세포가 9년을 넘게 산다고요?
0: 지방세포가 한번 만들어지면 우리 몸 안에서 9년 동안 있다. 네. 그럼 살 빼도 지방세포는 안 없어지겠네요.
1: 그게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자 했던 요요 현상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공풍선 물러가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를 반복하다 보면 공무줄도 여러 번 늘어났다 줄었다 하면 헐렁헐렁해지고 더 이상 출력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안에 지방세포가 하나씩 둘씩 고장나기 시작하는 거죠.
5: 쫙 짜줘야 되는데 쫙 짜주지 못하고 항상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렇게 늘어지게 되는 거고.
3: 아. 지방세포가 오래 사는 이유는 얘가 막 격렬한 반응을 하기보다 그냥 넣다 뺐다만 하기 때문에 오래 사는 건가요?
1: 그런 면도 있을 것 같고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모릅니다. 놀라운 거는 우리 몸에 있는 지방세포의 수는 37조 개 중에 약 한 400억에서 한 600억 개 정도 되거든요. 한 0.1% 넘는데 1년에 10%가 그렇게 줄어 나가고 10%가 새로 정확하게 만들어져요.
0: 만들어지고 그러면 사람마다 정해져 있는 그 수량이 있어요? 예, 다 달라요?
1: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0: 거의 비슷합니까?
1: 그러니까 그게 성인이 되면,
0: 성인이 되면
1: 사람으로 따지면 예. 20대 중반쯤 되면 예. 그냥 갖고 사는 거예요. 그만큼의 수로.
0: 이미 예. 성인 때 이미 개수는 정해져 있네요. 지방세포
1: 거의 그렇습니다. 지방 조직에 있는 줄기세포가 인지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셋포인트라는 거 정해져 있다. 너의 키는 평생 이만큼이야. 사는 것과 유사하게 지방 조직의 양은 이만큼이야라고 저희들이 이제 추정하는 건데요. 가설입니다.
3: 그러면 지방 흡입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빼면은 그건 어쨌든 간에 당장은 줄어들지만 세포는 다시 원상 복구
0: 지수가
3: 되는 거예요.
1: 맞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0: 맞습니다. 아무리 내가 빼내도 네. 어쨌건 나한테 할당된 지방세포 수가 있기 때문에. 예.
5: 그러면은 요요 같은 것도 이런 세트 포인트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건가요?
1: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요가 너의 원래 개수가 이거니까 이만큼을 갖고 있어. 네. 그렇게 되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세포가 잘 안 죽기 때문에
5: 그러니까요.
1: 고무풍선에 바람은 빠지고 언제든지 게을리하면 즉 운동을 게을리하거나 식이조절을 게을리하면 다시 고무풍선에 차는 거죠. 근데 그게 차고 늘고를 자꾸 반복하다 보면 한 1000번만 하면 고무풍선이 더 이상 고장난 헐렁헐렁한 상태가 되는 거 그게 더 요요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0: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뭐 살이 찌건 안 찌건 간에 여러분들에게 이미 지방세포가 할당량이 성인 됐을 때 정해져 있다! 맞습니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방의 뭐 첫 번째 또 억울함은 좀 이제 어느 정도 풀릴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이제 뭘까요? 네. 그 지방을 이제 분리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혼용하지 않겠다.
5: 네. 예.
1: 내장지방조직하고 피하지방조직이 기능이 같지는 않다. 피하지방조직이 잘 유지되고 일정량을 유지하는 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내장지방조직처럼 피하지방조직조차 없어야 되는 것은 절대 오해다.
5: 그렇죠, 그렇죠.
1: 그건 정말 억울하다.
5: 그러면 지방조직이라는 거는 위치하는 그 분포에 따라서 다 다른 건가요?
1: 크게 보면 이제 그 두 가지로 저희들이 이제 볼 수 있는데요. 피부 마르고 뒤에 있는 게 피하지방조직, 그 다음에 내장 안에, 내장과 장기장기 사이에 존재하는 게 내장지방조직인데, 예전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두 가지가 잘 들여다보니까.
5: 달라요?
1: 예, 달라요.
5: 조직이 다른 거예요, 아예?
1: 그러니까 기능도 다르고, 소위 발생 기원도 다르고.
0: 기능이 어떻게 달라요, 기능이?
1: 예를 들면 피하 지방 조직은 완충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보온 역할하는데 굉장히 충실합니다. 그런데 밥을 굶는지 기아 상태가 되면 피하 지방 조직은 덜 변해요. 근데 상대적으로 내장 지방 조직은 빨리 바뀝니다. 그러니까 내장 지방 조직은 좀 더 쉽게 가지고 있던 중성 지방을 지방산으로 분해하고 보내는 역할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걔네들이 역할에 문제가 이제 생길 수 있는 거죠.
5: 근데 왜 위치에 따라서 기능이 달라질까요? 내장 지방이 이쪽에 있어야 될 확률은 없는 거죠. 근데 안녕 하면 안녕살 있잖아요. 안녕 잘 지냈어 하면 안녕살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피하 지방이에요? 이건 안녕살도 피하 지방입니까? 내장 지방이 아니에요?
1: 엉덩이, 예. 뭐 안녕살에 해당하는 거, 예. 뭐 여성애들을 보면 이제 가슴에 해당하는 거, 예.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피부 밑에 있기 때문에 피하 지방 조직에 속하게 되고요. 뭐 좋은 지방 조직 또는 나쁜 지방 조직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피하 지방 조직은 정말 우리가 잘 간직해야 되는 좋은 지방 조직이고 내장 지방 조직은 경계해야 되는 거. 당뇨병을 포함해서 고혈압, 심혈관 질환하고 굉장히 밀접한 것은 다 내장 지방 조직.
0: 여러분들 뭐 안녕살이라던가 이쪽 피하 지방은 웬만하면 미워하지 마시고 여기 막 갈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진짜 막 살 뺀다고 이렇게 이런데 팔뚝살 하지 마시고 놔두세요.
3: 내장 지방이 그러면은 더 에너지원인 이유는 영양 공급하기 편한 위치에 있어서 그런 건가요?
1: 맞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또 쉽게 늘어나고 줄어드는 게 가능합니다. 아, 상대적으로 네, 저희가 이렇게 보면 피부는 일정한 부피의 증가가 제한적인데 여기는 갈비뼈 밑에 사람은 공간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사실 아무리 살이 쪄도 요 가슴뼈, 갈비뼈 뚫고 살이 나오진 않고 밑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5: 아, 그렇죠, 그렇죠.
1: 그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건강 걱정을 하고 아까도 데프코님이 무병장수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 건강 지표랑 제일 관계 있는 게 지방 조직의 변화입니다. 저희가 이제 실험실에서 동물 모델을 가지고 연구하는 결과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가장 빠르게 노화가 되는 과정을 반영하는 게 지방 조직. 그리고 그게 비슷한 게 비만의 모델인데 그중에서 내장 지방 조직의 변화, 내장 지방 조직의 증가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내장 지방 조직은 줄이는 게 좋고
0: 내장 지방 항상 줄이라고 하죠. 예.
1: 네, 그다음 피하 지방은 잘 유지하는 게 좋다. 다만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면서 피하 지방만 줄어요. 저희 부모님, 뭐 할아버지, 조부모님들, 증조부님 보면 이렇게 다 얼굴도 쭈글쭈글해지는
5: 그렇죠, 그렇죠.
1: 주름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도 피하 지방이 많이 줄기 때문인데 흥미롭게도 피하 지방이 줄면서 동시에 내장 지방이 늘어나면서 소위 여러 가지 대사 지표들 건강상의 문제들이 안 좋아집니다.
5: 그러면 노년에 피하 지방이 늘고 내장 지방을 뺄 수 있는 그런 약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은 오히려 노화에 좀 어떻게 보면 좀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되겠네요. 그죠?
0: 네. 진짜로.
5: 그죠?
1: 저는 이제 기초 연구만 하기 때문에 그런 약물 개발 이런 일은 해본 적이 없는데
5: 만약 그런 메커니즘이라면
1: 그게 있다면 저도 좋겠어요. 저도 그러니까요. 좀 먹고 싶어요.
5: 이게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을 만드는 성분이 이쪽이랑 이 배 쪽에 이렇게 분포가 좀 달라서 그런 거.
1: 저희가 연구해본 결과에 따르면
5: 백색
1: 지방 조직이 피하 지방 조직하고 내장 지방 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그 해부학적 위치만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위치만 다른 게 아니라 얘들이 어디서 왔느냐, 내 조상의 족보가 어디냐. 오. 예를 들어서 김가, 이가, 박가 그 안에서 또 파를 나누는 것처럼 피하 지방하고 내장 지방 조직도 그 파가 달라지면서 캐릭터가 달라지는 거예요.
5: 파가 달라졌다. 지방 전구 세포는 뭐 하는 세포예요, 얘는?
1: 한자어인데요.
5: 뭔가 불을 켜는 것 같은데요.
1: 반짝반짝.
5: 예, 자, 들어가자. 열 만들자. 약간 이런 느낌 같은데요.
1: 맞습니다. 예. 지방세포로 분화되기 전에 예비군.
5: 예비군이요?
1: 예, 그러니까 지방세포가 우리 몸에서 1년에 한 10%가 교체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죽고 또 새로 만들어지는데 네. 상비군이죠. 걔네들이 이제 죽어나오면 바로 교체되는 거.
5: 아, 그 벤치에 앉아있는 애들이요?
1: 네네.
5: 아, 벤치에 앉아있는 약간 그 예,
1: 후보군.
5: 후보군들.
1: 네.
5: 언제든지 바로 그냥 나갈 수 있는.
1: 출격 직전.
5: 네,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죠.
3: 걔는 그럼 아직 지방 저장을 못 하겠네요.
1: 아직 못 하죠. 그래서 일반적인 상피세포랑 잘 구별이 잘 안 되고 섬유화세포란가 이게 뭔가 잘 몰라요. 처음에. 그런데 일단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들의 일부 조합을 통해서 아, 너는 야구선수 될 거야.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더 보면 돼. 잠깐 때가 아니야.
5: 야, 메커니즘 대박이네. 그러니까 기다려.
1: 예, 곧, 아직 아니야.
5: 곧 활약할 때가 와.
1: 맞습니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방세포 고유한 생김새 그리고 기능을 담당하도록 유전자들을 켜줘야 되거든요. 소위 말하는 전사인자들이 있어야 되고요.
5: 전사인자요?
1: 예, 그 유전자가 키는 켜져지도록 유전자가 발현하도록 해주는 스위치의 전사인자인데 그 단백질입니다. 뭐 사실 우리가

0: 가나다라를 배워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가사가 되기도 하고 시가 되기도 하고
1: 그런 것처럼
0: 책이 되는 것처럼 그걸 조합해 주는 게 전사인자.
1: 전사인자가 전사인자가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네요.
2: 제가 듣기에는 교수님께서 이 중요한 전사인자를 발견하셨다고.
1: 어? 아 그래요? 진짜요?
0: 아 예, 그 예전에 이제 박사과정 때 우리 몸에서 지방대사물 특히 지방산을 흡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만들어내는 기능을 하게 되는데. 그 유전자가 이제 저희가 이제 클론한 이름으로 유전자 이름을 ADD1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Adipocyte Determination and Differentiation Factor 1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노벨상을 받았던 다른 그룹에서 거의 비슷한 식의 클로닝을 했어요. 근데 그 그룹이 워낙 유명하니까
1: 먼저 뺏겼네. 이쪽이 노벨상인데 뺏겼어. 그쪽이 채 갔어요. 아, 진짜 억울하셨겠다, 그죠?
0: 아니, 아니요. 제가 덜 달아놓은 거죠.
3: 전사인자가 뭐 얼마나 중요한, 사실 우리가 전사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 DNA를 RNA로 바꾸는 과정을 전사라고 하기 때문에 그 우선은 그 옮겨 써야지 뭔가 만드니까 그 제일 시작 지점에 있는 거를 찾아내시는 거잖아요. 그 ADD2도 혹시?
0: 아, ADD2는 못 찾았고요. 이제 안 찾으려 해서 안 찾은 게 아니라 그 그룹에서 거의 시리즈로 그냥 그
1: 굉장히 진짜요? 몇 개요?
0: 원하고 2가 있고 1A, 1C 해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어딘가 포가 있지 않나요? 어딘가 포, 파이브, 방정식처럼 네? 방정식처럼 어딘가에 포, 파이브가 있지 않을까요? 예, 예, 예.
3: 백색 지방이면 그러면 하얀색이에요, 색깔이? 저희가 맞습니다. 상상하는 지방은 사실 누런색이잖아요. 네.
0: 앞서서 피하지방조직, 내장지방조직 우리 몸의 위치에 따라서 이제 구별을 해본 거고 기능에 따라서는 이제 포유류의 경우 기능에 따라서는 또 다시 색깔로 백색 지방 조직 또는 갈색 지방 조직으로 나눠집니다. 대부분 갈색 지방의 위치는 우리 목 뒤에 있는데요. 그 지방 세포 안에 상당히 많은 양의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는 힘, 철의 이슈 때문에 빨갛게 좀 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갈색이라고 부르게 되고
1: 갈색 지방이 좋은 거 아닙니까?
0: 네 맞습니다. 예. 갈색 지방 조직은 그 미토콘드리아를 이용해서 다른 세포에는 없는 열을 만들 수 열을 있는 기능을 해요. 열을 만드는 UCP1이라고 부르는
1: UCP1.
0: 예, 언커플링 프로틴이라는 게 그 갈색 지방 세포에서만 발현하는 단백질인데 그 유전자가 일부 조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이제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갈색 지방 조직은 이제 성인이 되면서 우리는 백색 지방으로 전환을 시켜서 태화가 되어 있지만 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동면하는 동물들 뭐 박쥐라든지 곰이라든지 얘네들은 갈색 지방 조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음식을 못 먹고 또 추울 때도 얼어 죽지 않는 이유가 갈색 지방 조직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인 거죠.
1: 저기 태어났을 때 그 아기들이 갈색 지방을 많이 갖고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0: 맞습니다. 네. 혹시 뭐 여기 아기들 아기 때 안아보면 굉장히 따끈따끈하고
1: 귀엽잖아요. 이제 갈색 지방을 많이 맞습니다. 태우고 있기 때문에
0: 그래서 사랑이 넘쳐가지고 따뜻한 것도 있지만 실제로 아기들이 발열을 많이 합니다.
1: 근데 저 갈색 지방이 이제 중년 넘어가면 꺾이기 시작한대요.
0: 네. 안타깝게도 중년 전에.
1: 아, 그래요? 다섯 살이요? 다섯 살 때부터 꺾여요?
0: 그래서 원래는 백색이고 원래는 갈색이어야 하는 두 가지 지방 조직 중에서 조건에 따라서 추위에 노출된다든지 특별한 환경이 바뀐다든지 했을 때 잠시 열을 만드는 기능을 하는 걸 우리가 베이지, 흰색하고 갈색 섞으면 베이지 색깔이 나니까 그래서 이름이 베이지.
1: 베이지 지방이라는 게 있습니까?
0: 네, 바로 그겁니다. 야, 바로 이제 사람으로 들면 이렇게 목하고 요 밑에 가슴 앞에 이렇게 있습니다.
1: 평소에는 백색 지방이었다가 이제 위기 때는 갈색 지방으로 그렇죠.
0: 열로 죽지 않게
1: 열로 바뀌는 거. 그게 베이지.
0: 네.
1: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지방에 대해서 전문가분이 나오셨으니까 네. 30년 또 외길 인생 나오셨으니까 좀 뭐 궁금했던 걸 좀 물어봅시다. 저부터 좀 물어보자면은 왜 그 살찌면은요 피에 기름이 떠다닌다고 막 좀 얘기도 하고 겁도 나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0: 기름기가 떠다닌다는 건 이제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얘기인 것 같고요. 내장지방조직은 은행처럼 잘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필요 이상으로 지방조직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새 나오는 거예요. 공풍선이 살짝살짝 고장이 나면서 지방산들이 나오는데 그 지방산 형태가 독소가 되니까 알부민이라는 걸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흘러다니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기름의 형태로 떠다니는 거 아니야. 근데 사실 기름의 형태는 아니고 단백질로 잘 이렇게 코팅돼 있어서 사실은 기름은 아닙니다.
4: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불포화 지방산 있잖아요. 불포화 지방산을 먹으면 몸에 좋다라는 오리.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불포화 지방산은 왜 몸에 좋은 거고 불포화 지방산은 그럼 많이 먹어도 되는 거예요?
0: 상대

0: 상대적으로 포화지방보다는 덜 해롭다.
1: 아, 몸에 좋은 거는 없어요. 그냥 덜 해롭다잖아요. 그죠?
0: 그리고 그걸 또 많이 먹으면 열량이 높기 때문에 맞아요. 지방 조직에 저장될 가능성이 높다.
1: 내가 원래 오리 주물럭에다가 밥 우리 기름에다 밥 해가지고 맛있거든. 그거 진짜 자주 먹었는데 그것도 야 이게 너무,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을 것 같더라. 그럼
0: 맞습니다.
1: 어쩌다 한번 특식으로 먹으면 괜찮죠, 그죠?
2: 아 이게 TV에서 불포화 지방산은 몸에 좋다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1: 덜 해롭다.
2: 덜 해롭다.
1: 덜 해롭다.
2: 아, 이게 다른 말이죠. 명확히 다른 말이죠.
1: 네. 네. 지방의 또 억울함은 좀 이제 어느 정도 풀릴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 정도면 잘 풀린 것 같습니까?
0: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요. 지방은 조직을 넘어서서 장기로서 역할을 합니다. 매우 중요한 장기입니다.
1: 어? 아, 그래요? 진짜요?
0: 아, 예. 귀, 심장, 신장과 같은, 폐와 같은 장기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1: 그런데 지방을 장기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너무 억지 아니에요?
0: 저는 그러고 굴곳이
1: 아니 위나 간은 분명히 장기고 네. 장기는 저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데 지방까지 장기로 쳐달라는 거는 이건 약간 좀 뭐랄까요? 이거 좀 뭐라 그러죠? 좀 협박 같은데요? 왜 지방이 장기입니까?
0: 이제 또 다른 제가 풀어드려야 하는 오해 중에 하나인데요. 예. 사실은 제가 심지어 조직이라는 이름에서 장기까지 언급하는 거는 지방 조직 안에는 다양한 세포들이 그 모여 있을 뿐만 아니라 걔네들이 장기가 갖춰야 되는 조건들을 갖고 있어요. 오. 다른 조직, 다른 장기하고 교신할 수 있느냐.
2: 아. 상호작용할 수 있느냐.
0: 그렇죠. 지방 조직 안에도 신경세포가 내려와 있고 또 신경세포하고 교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지방 조직 안에 다양한 면역세포들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같은 결합조직 안에 있는 다양한 세포들이 모여서 특수한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위 내분비 기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1: 내분비 기관이요?
0: 네. 그러니까 뭐 췌장, 뭐 흉선, 갑상선하고 똑같이 요즘 병원 가시면 내분비 내과에서 지방조직에 대한 연구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조직이라는 이름을 넘어서 장기라고 저는 이제 부르게 됩니다.
3: 그러니까 약간의 주체성이 있는.
0: 그렇죠. 맞습니다.
4: 사실 저희가 그 모낭도 장기라고 예전에 배웠었잖아요. 하나하나도. 지방이 장기라는 것까지는 납득이 가는데 지방장기라는 용어를 아까 처음에는 못 들어서 이게 요즘 만들어지고 있는 새로운 개념인가요?
0: 회복적 생김새를 보면 조직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지난 뭐 전 세계적으로는 30, 40년 동안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 이거는 기관으로 역할을 하는 것 같다. 뭐 위나 심장처럼 다양한 조직으로도 구성되어 있고 걔네들하고 상호 교신을 하고 걔네들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우리 몸에 균형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분비 기관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그 내분비 기관에 피하지방은 포함이 될 것이고 내장은 아니죠?
0: 대장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1: 아, 그래. 거기도 장기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입니까? 네. 아, 그래요? 오늘 좀 신기하게 생각하시면 많을 것 같은데.
3: 맞아요.
1: 뭘로 신호를 주고받는 걸까요?
0: 걔네들 핸드폰은 없고요.
1: 네. 워키토키도 없고. 네, 없는데? 없고. 뭘로요?
0: 크게 보면 두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지방 조직 안에서 나의 상태를 반영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전령. 메신저를 만드는 건데 지방조직에서 만드는 단백질 기반의 호르몬을 아디포카인이라고 부르고 신호전달 물질이 지방대사물인 경우도 있어요. 그걸 리포카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디포카인으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렙틴이 있고요. 그건 지방조직 안에 지방세포만 만듭니다. 그래서 지방조직의 에너지 상태가 많을 때는 렙틴의 분비가 증가하고 그러면 걔네들이 혈중에 돌아다니다 뇌에 가서 시상하고 해서 너 이제 밥 덜 먹어도 되겠어.
1: 아, 신호를 주는구나.
0: 신호를 주죠. 그럼 밥을 이제 덜 먹고 밥을 좀 굶으면 렙틴 양이 이제 지방세포 조직으로 내려가거든요. 어? 밥 덜 먹었네? 뇌에서 렙틴이 왜 없지? 시상하고 해서 밥 좀 드세요.
1: 아, 요즘 뭐 먹어야 돼.
0: 그렇죠. 그런 호르몬도 있고 아디포카인이라고 불리는 것 중에서 아디포넥틴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1: 아디포넥틴?
0: 예, 뭐 저희 지방조직 연구하는 사람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인데요. 예. 걔네들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염증 반응과 인슐린에 대한 반응도가 달라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1: 근데 이제 저는 너무 놀라운 게 지방 조직이 뇌한테 야, 그만 먹어. 신호를 보낸다라는 게 이게 좀 안 믿겨졌어요.
5: 그러니까요.
1: 보통 뇌에서 이제 아유, 배부르다. 아, 그만, 그만, 그만. 이렇게 통제를 한다고 생각하라는데. 예.
0: 그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요. 예. 그럼 뇌가 어떻게 알죠? 신호를 받아야지 아는 거예요.
1: 신호를?
0: 네.
1: 그 신호를 주는 건 지방. 그렇죠.
0: 지방이
1: 중요해지게
0: 서중이니까. 네. 그래서 소위 위로 올라가는 신경, 아래로 내려가는 신경 이게 양방향이 다 정상적.

0: 요구를 작동을 해야 먹고 안 먹고 또는 몸에서의 그 열을 내고 안 내고도 그조차도 스스로 뇌하고 교신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1: 아, 렙틴. 렙틴을 꼭 여러분들 기억하셔야겠네요. 야, 교신을 난다.
2: 뇌하 수체가 이제 몸의 항상성 유지하고 대사 조절하고 이런데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렙틴이 작용을 해서 밥을 먹는 행동까지도 조절하는 것도 있고 최근에는 그 보상 신호, 도파민 체 시스템 있잖아요.
1: 아, 도파민이에요.
2: 네, 선조체랑 뭐 복측 피계 영역 같은 이 도파민 시스템에도 영향을 줘서.
1: 렙틴이요?
2: 네. 그래서 이 저희가 배부를 때는 이 음식이 별로 맛이 없어 보이고
1: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2: 뭐 그런 그러니까 음식의 가치를 조절하는 그런 역할까지 한다고
0: 맞습니다.
1: 야, 지방 조직이 여러 군데에서 묘하게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있네요.
0: 뭐 일종의 언더독이죠. 몰랐다.
1: 그러니까요.
2: 굉장히 중요한 플레이어.
3: 예. 네. 호르몬을 만드는 것 자체가 약간 장기라는 게 느껴지는 것 같은 게 렙틴에 반대되는 게 보통 그렐린이라는 네, 더 먹게 만드는 종류가 있잖아요. 이것도 근데 분비가 장기에서 되고 작동하는 거니까 그 대항적인 역할을 한다는 게 거의 동등한 수준의 맞습니다. 장기인 것 같고 렙틴 관련해서는 요새 되게 이상한 연구가 많아요. 뭐냐면 사람 몸에 USB만한 공장을 넣는 게 성공을 해갖고 이게 몸에 돌아다니는 물을 분해해서 산소를 넣고 그냥 돌아다니는 포도당이나 디젤 가지고 렙틴을 그냥 계속 만들게 만들었어요. 아. GLP-1이랑을. 이거 넣어놓으면 그냥 식욕 제어를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까지 와서 이게 렙틴 되게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 주제여서 그것도 제가 논문 봤을 때 계속 지방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0: 네.
3: 근데 왜 지방 얘기를 갑자기 하지? 이거 살찌는 거 아닌가? 이 생각했는데 이게 나오는 게 그래서 그렇구나.
1: 이유가 있네.
4: 요즘 제가 최근에 진짜 살을 많이 빼서 이걸 유지를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1: GLP-1
0: 축하드립니다.
4: 살 뺀 다음에 이 유지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것도 이거 렙틴 때문에 그런 건가요?
0: 맞습니다. 어찌 보면 의지도 있지만 셋포인트를 낮춰줘야 되거든요.
1: 아~
0: 이 셋포인트가 안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한번 일단 갔으면 이 셋포인트를 낮추는 데까지는 상당히 많은 기간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1: 얼마나 들어갈까요? 낮추는 게.
0: 한 2년은 버티셔야 됩니다.
1: 아, 어렵지.
0: 보통 인크레틴이나 GRP 스타디 하는 걸 보면 한 6개월 정도가 이제 다시 바운스 백 하는 거고 그걸 넘지 못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
1: 저기 또는... 입맛이 지금 어떻게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4: 살짝 돌아오려고
1: 그거 왔어요. 살짝이라는 말은 이미 왔다는 거예요.
4: 그래서 네. 제가 렙틴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1: 네. 네. 네.
0: 근데 안타깝게도 렙틴이 저항성이 있어요.
1: 아, 저항성이.
0: 처음에 뭐 거칠거칠한 거 만지다가 자꾸 만지다 보면 별로 안타깝게 느껴지고 아프지 않게 느껴지는 것처럼 렙틴이 저항성이 있어요.
3: 극복하지 못하는 게 더 재밌을 것 같긴 해요.
4: 그건 맞아요.
1: 저요? 다시 원래 우리 취미는과학 1회 때 포스터로 들어가면 그때 가관이었거든 다들. 네.
0: 뭐 인간적이라 하겠죠.
4: 저는 인간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어쨌건 호락호락하지 않다.
0: 네.
1: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트포인트가 있으니까
0: 맞습니다.
1: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지방량이 성인 때 정해졌으니까 지방 얘가 아주 그냥 철통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0: 예, 맞습니다.
1: 최근에 근데 기사에는요. 뚱뚱하면 오래 산다라는 그런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이거 이제 어떻게 보면 될까요?
0: 잘 봐야죠.
1: 어떻게 잘 볼까요?
0: 예. 아마 행간의 뜻을 읽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제가 표현하고 싶은 잘 봐야 된다는 것은 그 뚱뚱함이 이제 어떤 기준이냐에 따라 하는데 뭐 흔히 우리가 이제 보통 사회생활 하면서 얘기하는 통통하다.
3: 통통하다.
0: 이 정도가 적절한 것 같아요. 고도비만에 해당하는 경우고 그런 경우가 아니라 아기들처럼 한 두 살짜리 보면 볼살도 좀 있고 귀엽지 않습니까? 근데 성인 돼서 약간 통통한 사람들 그런 분들이 훨씬 건강이 좋습니다.
3: 통통한데 배가 안 나온 게 최고네요. 피하 지방은
0: 최고입니다. 아, 맞습니다.
3: 그거를 말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1: 대단한 사람이지 그걸
3: 처음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제 가능해요 그게?
0: 거기다가 근육까지 갖고
1: 있어요. 길게 봐야죠. 길게 보고 가야지. 나이가 들면은 그 통통함도 통통함을 유지하면서 근육이 좀 있어줘야.
0: 그렇죠.
1: 예, 그래야 좀 되게 오래 간다.
0: 중요한 건 통통함이 배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피부에서. 탱글탱글한.
1: 예, 피하 지방. 예. 아, 그러니까 지방 조직이 얼마나 제 역할을 잘 하느냐가 중요한
0: 맞습니다.
1: 거잖아요. 그죠?
0: 그러니까 지방 조직이 에너지 측면에서는 제일 중요한 컨트롤 타워. 그걸 유지하는 과정이 에너지 항상성이라고 생각하시죠.
1: 에너지 항상성. 에너지 항상성이라는 말이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0: 그러니까 지방 조직. 안에 있는 지방세포가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이 우리 몸의 에너지 양을 일정한 수준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소위 그걸 이제 뭐 전문 용어로 표현하면 에너지 항상성, 에너지 호메오스테이시스라고 그러는데요. 일종의 댐 안에 물이 일정량 있어야 가뭄에도 대비하고 비가 많이 왔을 때 저장을 하는 것, 일정 수준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에너지.

0: 에너지 항상성이라고
1: 생각을
0: 하시면 됩니다.
1: 에너지 항상성. 6.5를 만들죠. 그러면 에너지 항상성이 깨지면은 네. 뭐가 가장 먼저 달라집니까?
0: 여러 가지가 달라지는데요. 네. 눈으로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는 거는 지방 조직 안에 지방세포의 크기가 빠르게 늘어납니다.
1: 늘어나는구나.
0: 네. 그렇게 커진 지방세포들이 담당해야 되는 게 지방 대사물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인슐린에 대한 반응을 보여야 되거든요. 네. 인슐린을 의존적으로 합성을 하고 저장하는 역할을 했는데 그런 기능이 망가지는 거예요. 아. 지방 조직 안에서 면역 반응이 달라지게 되고 네. 또 적절한 수준에서 렙틴, 아리포넥틴, 리포카인과 같은 호르몬의 분비량이 확 달라지게 됩니다. 아. 그러면 이건 뭐지? 전시 상태네. 아. 그 전신적으로 막 혼돈스러워지는 거예요.
2: 아, 그렇겠네요.
0: 뭐 먹지 말아야 될 때 먹는다든지 또는 면역의 민감도가 늘어난데 뭐 소위 뭐 아토피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동시다발적으로 그러니까 지방 조직이 어찌 보면 뇌랑은 또 다른 우리 몸의 에너지 상태를 감지해서 전신의 신호를 보내고 받아들이는 신호 전달자 역할 넘어서서 중추신경계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신호 전달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유전자 발현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소위 고장난 지방 조직 비만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유전자 발현을 비교해 보면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게 되거든요. 지방세포에서 차이가 나고 면역세포에서도 차이가 나고 심지어 혈관세포에서 차이가 나고 지방세포를 만드는 전구세포에서도 차이 나고 그래서 궁극은 다시 돌아가면 유전자 발현이 굉장히 중요한 스위치 켜야 될 때 켜고 꺼야 될 때 꺼야 되는데 이 낄낄빠빠가 안 되는 거죠. 아무 때나 다 켜놓고 아무 때나 다 꺼놓으면 뭐 암흑세계에 살든지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낭비하든지 하게 됩니다.
1: 그러면 균형과 식욕만 잘 관리하면은 지방 조직은 뭐 어느 정도 운영이
0: 그
1: 될까요?
0: 그 정도로 생각했다면 제가 평생 이 연구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1: 아, 어렵다. 살 빼는 거 어려워.
0: 그것도 있지만 예. 면역 반응하고도 굉장히 밀접합니다. 면역.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둘 수밖에 없었던 게 지방 조직에 왜 소위 대식세포가 있지? 지방 조직에 왜 림파구가 있지? T셀이 있지? B셀이 있지? 지방조직이 망가진 거, 터진 거, 물주머니 청소하는데 나와서 이렇게 치우나? 근데 그걸 넘어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지방조직 안에 보면 소위 림프노드라는 게 존재하고, 림프절이죠. 이런 게 있는데 왜 있는지 몰랐었는데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면서 면역계가 생각보다 복잡하게 지방조직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근데 이게 비만하면은 염증이 생긴다는 말이 많아요.
3: 맞아요.
1: 살찌면 염증이 좀 창궐한다.
0: 비만의 경우 지방조직이 늘어나면서 염증 반응이 같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염증 반응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몸을 보호하려는 역할의 염증 반응이 있고 또 하나는 염증 반응을 심화시켜서 다른 면역세포들을 불러들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비만인 경우 지방조직이 늘어나면서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풍선 빵빵하게 차게 되는데 걔네들이 더 이상 차지 못할 때 터지게 되거든요. 네. 지방산이 나오는 건데 그걸 처리하느라고 소위 덴드리틱 셀하고 매크로페이지들이 막 모여듭니다. 그래서 원래 청소만 하고 다 나가야 되는데 차고 넘치는 거죠. 쓰레기차가 10톤 커버해야 되는데 12톤, 13톤 넘은 그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특히 내장 지방 조직에서는 그 도가 넘어서서 낮은 수준의 장기적인 염증 반응과 함께 궁극엔 전신적인 면역계의 반응도 변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조직에서 일어나는 염증 반응이 단순히 지방조직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전신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최근에 저희들이 겪었던 팬데믹 그 연구 결과 하나 보면 하나가 아니지 많은 결과들이 의외로 비만이었던 사람들과 비만을 포함한 당뇨병을 겪었던 사람들이 치명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정상인보다.
1: 아 그래요? 네.
0: 그래서 아마도 내장 지방이 증가되는 거 그리고 염증 반응과 관련된 면역 반응의 변화가 지방 조직에서부터 시작해서 전신에 이미 퍼져 있는데 우리가 잘 몰랐던 거죠. 지방 조직이 여태까지 감추어진 면역 기관에 숨겨진 조절자 아닐까라고 해서 면역학하시는 분들이 요즘 지방 조직을 대상하고 있고.
2: 갑자기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 그 지방도 결국에는 세포이자 조직이자 장기까지 왔잖아요. 네. 근데 우리 몸의 온갖 세포들은 사실 그 암이라는 질환에 노출되기도 하잖아요. 그럼 지방암도 있어요?
0: 예, 그것도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되진 않은 부분인데요. 리포사코마라 그래서 지방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1: 지방종, 예. 지방종. 예.
0: 와, 약간의 물혹 형태로 이렇게 손에 여기저기 나고 대부분은 이제 지방들이 있는데 이제 사코마가 되면 상당히 안 좋은 거군요.
1: 그러면 이 망가진 막 지방 조직 같은 게 다시 그래도 좀 열심히 노력하면 건강해질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뭐?
0: 요 완충지대 안에 있어야 예. 요 역치를 넘어서면 뭐 예를 들면 자동차 타이어도 예. 구멍이 못 정도 하나 들어가면 저희가 고쳐서 사용을 하지만 찢어지면 못 쓰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 되기 전에 바르게 잘 고쳐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좀 복구나 환원이 되는 것 같아요. 탄력적이고 환원 유연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지방 조직의 경우
1: 어느 정도는 복구가 되긴 하지만 100%는 아닐 수 있다.
0: 아닐 수도 있다.
1: 교수님 갑자기 번뜩하고 드는 생각인데 성인 때 딱 세포인트가 되니까 세포인트를 평균적으로 딱 그냥 지방 세포를 양을 딱 그냥 적정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 몇 개 지방 조직 몇 개 이런 식으로 세트 주사를 맞는 그 기술이 나올까요?
0: 안타깝게도 저는 상당히 먼 연구, 긴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이루어지려면. 뭐, 일반적인 성인의 경우는 한 80%가 피하지방이고 한 20% 내외가 이제 내장지방 조직인데, 바꿔 얘기하면 우리 몸 전신을 골고루 잘 찔러야 되는 거죠.
1: 오히려 우리가 비만 때문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일들이 좀 덜 하지 않을까, 미래에는.
0: 그런.
1: 희망을 가져봐요.
0: 그 희망을 저는 꺾고 싶진 않습니다. 네. 이게 거기에 관련돼서 이제 예를 들면 동물 실험에서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소위 피하 지방 조직을 내장 지방 조직에 이식을 시켜줬더니 지방 조직 양은 늘어났지만 비교적 건강도가 나아지더라.
1: 그쪽이 빠르겠네.
0: 그게, 예, 그쵸. 피하 지방 조직이 늘어나는 건 도움이 되니까 이식을 해보니 동물 안에서는 훨씬 당대사도 좋아지고 지방대사도 좋아지고
1: 나쁘지 않은데요. 차라리 배에 있는 내장 지방을 피하 지방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그 스위치 주사 같은 거를 개발하면 대박나겠네요. 야 오늘 보니까 이게 지방이 그냥 기름 덩어리가 아니었다. 에너지도 저장하고 또 다른 장기랑 소통도 하고 몸의 균형까지 맞추고 이제 여러분들 방송 보시면서 내 뱃살을 바라보는 눈부터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들 뭐가 제일 기억에 남는지 한 번씩 좀 말씀해 보실까요?
2: 저는 뭐 역시 세트 포인트가 계속 기억에 남고 앞으로는 뭐 비만 치료제 시대는 끝난 것 같고 이제 세트 포인트를 리세팅하는 그 그렇죠. 소리 나와야 모두가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걸 좀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고맙습니다. 새로운 또 숙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1: 세트 포인트.
3: 저는 약간 뇌가 되게 지능의 요체로서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약간 몸 지능, 뭐 지방 지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능이 뇌의 전유물이 아니다. 지방도 지능을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1: 자 마지막으로 교수님, 지방의 억울함 이 정도면 잘 풀린 것 같습니까?
0: 네,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요. 네. 피하 지방 조직은 참 중요하니까 잘 간직하시라. 상대적으로 내장 지방 조직은 덜 간직하셔도 된다. 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수님 지방 변호사로서 예 앞으로도 많은 활약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발현했으면 하는 유전자라던가 아니면 억제하고 싶은 유전자
4: 기억이 안 날 때가 요즘 너무 많아서
5: 운동을 안 해도 좀 근육이 좀 멋있게 생길 수 있는
1: 공공장소에서 좀 방귀를 참을 수 있는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5: 유전이냐 환경이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학문이 후성 유전학입니다.
6: 후성 유전학을 연구하고 있는 이지민이라고 합니다. 이 운명은 후성 유전학 없이는 결정될 수가 없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도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어떤 환경에서 살았냐에 따라 완전 다르고 유전 대 환경을 25대 75로 말씀드립니다.
1: 와, 환경이 75요? 후성 유전학적으로 이 획득한 성질이 내 자식한테도 갈 수 있을까요?
6: 유전학적으로 네. 잠재력이 있다. 그러다. 그게 바로 후성 유전학이다.
1: 후성 유전학이다. 아, 나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6: 맞습니다.
1: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라는
6: 제가 거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1: 스스로 깨울 수 있는 이런 좋은 학문이다.
7: 이어서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가 방송됩니다.
8: 군 특수부대에 관련된 견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잉카 같은 경우는 차분하고 좀 릴렉스하면서 스스로의 통제도 괜찮아요. 드로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다소 과격하고요. 임팩트 있고 다이나믹하죠.

0: Vera, can you still see the light?
1: Yeah. Yeah!
2: 역대 대통령들 못지않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3: 저희들이 원했던 것은 분명히 공정방송 그리고 민주노조였습니다.
4: 네가 뭔데 만들어 대통령 줄이느냐. 어디서 구해왔는지 그 마대자루 같은 거를 뒤집어 씌우더니 너네 다 틀려먹었어. 다 기레기야.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5: 이것을 향한 시선을 돌리지는 않을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4: 담당 부장이 저한테 사장 어떨까요? 그것도 센세이셔널리즘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안 낼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6: 아 여기 너무 환상적이에요.
7: 여기 전쟁이에요. 난리입니다.
8: 와, 야. 베트남 사람들에게 물은 항상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놀라운 일상을 함께 만나봅시다.
6: 제가 또 살면서 좀 힘들 때, 또 화이팅 하고 싶을 때, 오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9: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가해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0: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9: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11: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400여 년이 지나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작가가 있습니다. 세계가 사랑한 불멸의 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를 연구한 학자는 많지만 조너선 베이트만큼 깊은 통찰과 폭넓은 지식을 겸비한 사람은 드뭅니다. 영국이 인정한 이 시대 최고의 셰익스피어 연구자. 오늘 그와 함께 먼 옛날 런던의 극장가로 떠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이어서 AI 고전 역사를 바꾼 백책이 방송됩니다.
1: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2: 아기 때부터. 엄마 부모님 불편하고 아빠는 가해가 불편해서.
3: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4: 책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3: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5: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6: 아, 이 분위기?
7: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6: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6: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가장 먼저 꺼냈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말할 수 있는 도는 늘 그러한 도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무엇이라 불러야 할지 몰라 도라는 글자를 비리려 썼다고도 하였습니다. 그러니 도를 두고는 더 말하지 않는 것이 옳겠습니다만 이 한마디가 남았습니다. 도는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자체는 대개 모자란 것으로 여깁니다. 그릇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빈 그릇은 아직 채워지지 않은 그릇 정도로 봅니다. 물이든 음식이든 담겨야 비로소 제 쓸모를 했다고 여기지요. 비어있음은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동안일 뿐 그 자체로는 쓸모로 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도충 이용지 혹불영 연애 사만물 지종 도는 비어있으나 그 작용은 다 하지 않을 듯하다. 깊으면서도 만물의 근원처럼 보인다. 저는 도는 비어있어도 그 쓰임은 끝없이 계속된다고 보았습니다. 어찌 그럴 수 있을까요? 풀무를 떠올려 보십시오. 대장간에서 바람을 넣는 그 기구 말입니다. 그 속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저 비어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발로 밟을 때마다 바람이 나옵니다. 밟으면 밟는 대로 나오고 아무리 써도 바닥나는 법이 없습니다. 도가 그러합니다. 비어있기에 쓰임이 있고 써도 써도 그 쓰임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도를 두고 깊다고 하면서도 만물의 근원인 듯하다 한 것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도 그렇습니다. 천지지간, 기유탁약호, 허이불굴, 동이유출. 하늘과 땅 사이는 아마도 풀무나 피리 같지 않은가. 비어있으나 다함이 없고 움직일수록 더 나온다. 하늘과 땅 사이도 비어있기에 만물이 나올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계절이 오고 가고 해가 뜨고 지며 바람이 일고 비가 내립니다. 그 많은 것을 내놓고도 천지 사이에는 아무것도 쌓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텅 비어 있어 다음 것이 또 나옵니다. 비어 있음은 텅 빈 채 멎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드나듦이 끊이지 않는 자리입니다. 도가 비어 있고 천지 사이도 비어 있다 하여 사람도 그러하겠습니까? 사람은 비어 있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곳간이 비면 겨울을 걱정하고 손이 비면 무엇이든 취려듭니다. 하루가 비면 헛되이 보냈다 생각하고 말이 끊기면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리하여 쌓아두고 채워두는 편이 낫다고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채우고 나면 정말 나아지는 걸까요? 오색 영인 몸맹, 오음 영인 이롱, 오미 영인 구상, 칩인 전력 영인 신발광, 만득치화 영인 햄방. 다섯 가지 빛깔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다섯 가지 소리는 사람의 귀를 먹게 하고 다섯 가지 맛은 사람의 입을 버리게 한다.
말 달리기와 사냥하기는 사람의 마음을 미치게 하고 얻기 어려운 재물은 사람의 행동을 방해한다. 화려한 빛깔을 보고 나면 옅은 빛깔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큰 소리를 듣고 나면 작은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진한 맛에 길들어버린 입은 담백한 맛을 알지 못합니다. 오색과 오음이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오미로 인해 입을 버리게 된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사냥과 재물은 또 어떻습니까? 말을 달려 짐승을 쫓는 동안 마음은 온통 거기에 쏠려 다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얻기 어려운 재물도 그러합니다. 글 하나를 얻으려다 다른 일은 모두 제쳐두니 할 일을 그르친다고 보았습니다. 이 모두가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안에 들어차면 다른 것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채우는 게 어찌 해로우냐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은 자꾸 바뀝니다. 시, 성인, 위복, 불위목, 고, 거피취차. 그러므로 성인은 배를 위하고 눈을 위하지 않으니 저것을 버리고 이것, 즉 배를 취한다. 사람의 배는 산의 진미든 미음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무엇이 들어오든 몸을 기를 뿐입니다. 그리고 차면 그만입니다. 더 넣으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은 다릅니다. 좋은 것만 찾고 성에 차지 않는 것은 보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를 보고 나면 그보다 나은 것을 찾으니 눈에는 비움이 없습니다. 배는 차고 비기를 되풀이하지만

눈은 한번 차고 나면 비울 틈이 없는 것입니다. 성인이 눈보다 배를 선택한다는 것은 바로 이 까닭입니다. 앞서 본 풀무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그 속을 무언가로 채워두면 아무리 밟아도 바람 한 줄기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도 그러합니다. 안이 차고 나면 드는 것도 나는 것도 없이 그대로 멈추게 됩니다. 여태 한 말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저 들이기를 그치면 눈과 귀와 입 그리고 마음까지 저절로 헐거워집니다. 그렇게 비어있는 자리가 생기면 무언가 드나드는 유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제야 여태 보지 못하고 지나치던 것이 눈에 들게 됩니다. 치허그, 수정도, 만물병자, 오이관복, 붐을 우는, 각복규기근, 비어있음에 크게 이르고 고요함을 두텁게 지켜라. 만물이 모두 일어날 때 나는 그 되돌아감을 본다. 무릇 만물은 무성하나 점화가 제 뿌리로 되돌아간다. 만물이 일어날 때 그 일어나는 것은 누구나 봅니다. 그러나 그 일어남 속에 깃든 되돌아감은 종처럼 보지 못합니다. 그 되돌아감이 보이려면 비어있음의 극치에 이르고 고요함을 두텁게 지키면 된다고 한 것입니다. 이 또한 무엇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더 들이지 않고 이미 든 것도 억지로 걷어내려 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봄을 생각해 보십시오. 온갖 풀이 돋아나고 온 세상이 다투어 피어납니다. 안이 가득 차 있으면 거기까지만 보입니다. 무성한 것에 눈을 빼앗기면 떨어진 잎은 그저 시든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돋는 것과 지는 것을 따로 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어난 꽃에서 시들 때를 보고 앙상한 나무에서 다시 싹틀 때를 보는 것. 되돌아감을 본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앞서 저는 되돌아감이 도의 움직임이라 하였습니다. 들이기를 멈추고 고요히 둘 때 그제야 그 움직임이 눈에 들어옵니다. 끝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다언삭공, 불여수중. 말이 많으면 자주 궁색하게 되니 빈속을 지키는 것만 못하다. 비어있음을 두고 이만큼 말하였으니 저부터 이 말에 걸립니다. 말하지 않고는 전할 길이 없어 입을 열었습니다만 이 말들로 도리어 여러분의 안을 채운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들으신 말을 새로 드리기보다 그 빈속에 무엇이 드나드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0팀의 뜨거운 무대가 모두 끝났습니다. 자, 바로 발표해보겠습니다. 2016 8월의 헬로루키 첫 번째 팀입니다. 비치트럭 하이자이커스 축하합니다. 비치트럭 하이자이커스 축하합니다.

0: 소감 한 말씀.
1: 소감. 예? 제가 한 시간 반 뒤에 생일인데요. 생일 선물인 미리 받은 것 같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2: 심사위원 김윤아님께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3: 생일 축하드려요. 피치트럭카의 제커슨 저 처음 봤을 때부터 아 물건이 나왔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거를 직접 증명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무대도 굉장히 인상적이고 멋지게 잘 봤고요. 루키들 무대 볼 때 여러 가지 요소를 많이 봐요. 좋은 곡 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연주 완성도가 좋으냐 또 멤버 모두가 무대 위에서 좀 즐길 줄 아느냐 이런 것들 두루두루 보는데 오늘 그런 면에 있어서 압도적으로 제 안에서는 좋은 무대를 펼쳐준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안에서는 좀 준비된 루키 같은 생각이 들고 계속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멀고 더 높은 곳에서 만나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4: 지금 상상 속에 있는 것 같은데 약간 꿈꾸는 것 같아요. 이번 1년 중에 제일 최고로 심장이 뻑 하고 뛰어가지고
5: 그냥 뭔가 솔직히 말해도 되나? 저희가 되게 루키긴 한데 좀 소모됐다고 느꼈거든요. 빠른 시일 안에 데뷔한 것 치고는 페스티벌도 많이 나왔고 뭐 운이 좋게 막 이런저런 기회들도 많이 생기고 사람들도 질리지 않았을까? 근데 그거를 준비됐다고 말해주셔가지고 그게 좀 왈칵 포인트?
3: 제 안에선 좀 준비된 루키 같은 생각이 들고
4: 저희 시작 전에 막 아 오늘 무리하자 이랬거든요. 그냥 나가서 하고 막 흔들면서 하고 근데 무리 잘 했던 것 같아요.
5: 우리 다 무리했어.
4: 몸을 아끼지 않고 이렇게 하고
6: 동요가 솔로 때 앞으로 이렇게 나가가지고 끼부리는 게 있거든요.
5: 나가면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 얼마나 좋아.

0: 감사합니다. 피스톨 화이자 컨셉입니다.
1: 아, 재밌었어요.
2: 기억에 남는 순간?
1: 기억에 남는 순간? 규리가 저를 보면서 웃어줄 때. 규리가 원래 잘 안 보는데 오늘 많이 봐주고 많이 웃어줬어요.
2: 오늘 좀 빵빵도 웃더라고.
3: 그러니까 나도 눈이 안 좋아서 잘 못 잤는데.
4: 원래 잘 웃는데.
5: 이렇게 보는데 애들이 다 웃고 있어요. 근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6: 어머나.
5: 어머나. 각자 자기 할 거 하는 것보다는 그냥 네 명이서 같이 보면서 웃고 막 치고 이런 게 더 재밌고 하니까 보는 사람들도 더 재밌을 것 같아요.
6: 안 봐주면 삐져서.
7: 저희 진짜 루키입니다.
8: 작년에 앨범 낸 게 진짜 처음 낸 거거든요. 생 루키.
9: 진지하게 생각 안 하고 그냥 가볍게 재밌게 하려고 하니까 뭐 이렇게까지 온 것 같아.
10: 올해 헬로루키 특별한 파이널 컨셉이라 될 수 있을까요?
11: 그건 진짜 상상 불가능한 영역인 것 같아요.
12: 그거 되면 나 진짜 오열할 듯.
11: 그거 되면 디자인 때려칠래.

0: 두 번째 팀도 발표해 보겠습니다. 2016 8월의 헬로루키 두 번째 팀은요. 최재니 님이십니다.
1: 어머! 너무 당황스러워요.
2: 우와, 감사합니다.
1: 저 눈물 나요.
0: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1: 근데 될 거라고 사실 진짜 전혀 생각을 안 했고. 멋진 분들이랑 헬로루키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신인들 모두 화이팅! 라는 말 하고 싶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포크 음악에서 자기만의 이야기를 자기만의 어법, 화법으로 전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최재니님의 무대를 보고 아주 감탄했습니다. 본인만의 개성과 강한 설득력과 그리고 음악적 매력을 갖고 있는 루키라고 생각했어요. 응원하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아, 신이시여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기가 빨리고 자신감이 떨어져서 공기를 쐬러 잠깐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뭐될 거라고 생각을 전 정말 안 해가지고 그냥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돼서 너무 집에 안 가고 싶습니다.

제가 한 공연 중에 제일 여유롭게 한 것 같긴 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헬로 로켓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의 색깔인 것 같은데 저도 색깔이 좀 강한 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걸 좀 잘 드러냈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포크인데 뭔가 말하듯이 일기장을 쓴 것 같은 가사들과 노랫말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진심이 전해졌나 싶은 것 같아요.

0: 감사합니다.
1: 인생은 역시 내가 생각하는 것 반대로 굴러가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갔을 것 같습니다. 역시 모른다. 그냥 무조건 다 해봐야 된다. 어디까지 갈진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제 진심이 닿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2: 나는 돌직구를 던지는 루키다. 제 가사가 굉장히 직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머릿속에서 이야기가 이렇게 생각나게 하고 싶은 그런 의도가 담겨 있어서 좀 돌직구를 던진다라고 했는데 제 음악이 또 엄청 돌직구적이진 않잖아요. 뭔가 그 양면에 재미가 있는 것 같아서 돌직구를 하였습니다.

0: 이어서 EBS 스페이스 공간이 방송됩니다.
1: 역대 대통령

0: 사람들 못지않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1: 저희들이 원했던 것은 분명히 공정방송 그리고 민주노조였습니다.
2: 네가 뭔데 마음대로 대통령 줄이느냐. 어디서 구해왔는지 마대자루 같은 거를 뒤집어 씌우더니 너네 다 틀려먹었어. 다 기레기야.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3: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4: 이것을 향한 시선을 돌리지는 않을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2: 담당 부장이 저한테 사장 어떻게 할까요? 그것도 센세이셔널리즘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안 낼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5: 은행이 변하고 있습니다.
6: The future bank will be nothing like today's bank.
7: We will fight back against the machines. That's my prediction.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원단이 직접 콘도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 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도로이친이 아니라 최고 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수봉 인사드려요. 진짜 이렇게 가까이서 여러분 앞에서 노래를 해보긴 처음이라서요. 너무 바로 앞에서 바라보시니까 제가 좀 부끄럽기도 하고, 어디 도망갈 때도 없고. 네. 아, 그래요?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아, 저 78년도 대학까지 했대요. 저게 금상까지 나와서 진짜, 진짜 저는 대상인 줄 알았는데 떨어져가지고요. 그때 얼마나 낙심했는지 몰라요. 그때 그 사람을 가지고 대학까지 안 나갔더라면 어땠을까요?

거의 50년 가까이 버텨냈네 하는. 벌써 이렇게 빨리 세월이 지나갔나. 그래서 몇 주년 하면서 숫자 매기는 게 싫어요. 제가 쓴 첫 작품은 대학 2학년 때 만든 축제 이야기라는 곡. 대학 축제 쌍쌍파티에서 만난 그 파트너. 어색하고 진짜 너무 수줍던 기억이 자꾸 생각나 만든 곡인데요. 그 다음이 이제 그때 그 사람이죠. 누구나 마음속에 스쳐 지나가는 그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때 그 사람이란 노래를 들고 대학가요제 나갔죠.

악기는 제가 어린 시절부터 했죠. 어린 시절에 제가 태어나자마자 보름도 안 됐는데 엄마랑 이모가 노래를 부르니까 제가 박자를 맞추더래요. 그래서 이모 엄마가 어? 잠깐만 빨리 불러봐 했더니 딱 멈추더니 박자에 맞춰서 빨리 하더래요. 어? 느리게 해봐 했더니 딱 멈췄다가 느리게 박자를 맞추더래요. 음악가 집안이고 하니까 얘 음악을 안 시키면 우리가 원망듣는다 해가지고 5살 때부터 피아노를 가르치기 시작해 주신 거죠. 그게 지금의 음악을 할수 있게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오늘 공연을 이렇게 어떻게 만들어 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고민했는데요. 오늘만큼은 제가 만든 곡들, 작곡도 하고 가사도 직접 쓴 노래들 위주로 하고요. 외국 곡도 제가 개사해서 번안한 곡들만 골랐습니다. 인생의 굴곡마다 음악이 큰 힘이 되었어요. 이번 노래가 정말 그랬어요. 평생 사랑만을 찾아서 방황했지만 바보 같은 제 인생을 따뜻하게 안아준 바로 그냥 이 노래만요.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없고요. 남자가 사랑받겠나 몰라.

뜨거운 박수 감사합니다. 이번에는요, 제 노래 중에 제목이 가장 길고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널리 알려졌고, 남자는 배, 여자는 사과가 아닌, 남자는 배, 여자는 한국 출발.

사건은 제가 노래를 하기 전에 시작돼서 저는 그날 사건 현장에 기타를 치면서 노래하려고 통기타를 들고 갔거든요. 기타를 치지는 않았지만 그 트라우마로 그후 다시는 기타를 쳐다도 안 봤는데요. 상처가 치유되어 그런지 최근에는 기타를 치면서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에 47년 만에 다시 기타를 잡은 거죠. 저는 음악이 있어서 제 인생사가 버틸 수 있었어요. 힘들 때 음악에 집중을 하면 음악으로 버틸 수 있는데 어떻게 제가 음악을 놓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음악이 없었으면 저도 사라져 갔을 거예요. 지금도 12.15 그날의 기억은 너무 선명하게 남아 있어요. 생과 사가 왔다 갔다 하던 시절, 시간. 사건이 좀 지나고 저는 그날을 떠올리면서 노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노래 덕분에, 그리고 가장 절실하게 필요했던 여러분의 그 변치 않는 사랑이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사도 곡조도 안타까운 노래지만 희망을 찾아가는 바로 그 노래, 무궁화.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0: 울컥해서 눈물이 나서 노래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행복해요. 행복한 눈물을 많이 이렇게 있게 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1: 제가 79년 12.6 사건 이후 한 번도 기타를 잡지 않았어요. 그날 기타를 막 치려는데 총격이 시작됐고 그 이후로는 그 기타를 보면 사건을 연상시켜서요. 그러다가 최근에 기타를 치게 됐어요. 요즘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이번 노래가 조금 아니, 꽤 슬퍼요. 저보다 먼저 우시면 안 돼요.

이번에는요, 아주 오래된 미국 민요, 이제 흑인 영가인데요. 멜로디가 너무 좋아서 얼마 전에 제가 우리말로 가사를 다시 썼어요. 원곡 제목은 Wayfaring Stranger라고 영혼의 방랑자인데, 제가 제목을요, 고단한 우리 인생길을 위로하고 안아주는 품어줄 안아줄이라고 바꿨어요. 자, 품어줄 안아줄, 그리고 기타줄 출발.

0: 멜로디는요, 그냥 머리에 딱 떠오르면은 그 자리에서 녹음기를 틀어놓고 그대로 한 번에 끝냅니다. 근데 작사가 오래 걸려요. 받침 하나 넣고 빼는 데 따라서 느낌이 확 다른 게.
1: 할

리듬은 다양합니다. 예예. 트로트, 스윙, 왈츠, 라틴 댄스, 가요 등등. 하지만 제 음악의 색깔은 모두 하나입니다. 공감과 위로.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평생 호르몬이나 외롭게 살았어요. 그래서 제 노래들은 쓸쓸해요. 항상 슬프기도 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또 고단하고 슬픈 인생에 대해서 공감과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띄용띄용 허지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주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0: 퀴즈 요청하세요. 자연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1: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EBS 비즈니스 리뷰가 방송됩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산불! 한번 났다 하면 돌이킬 수 없지. 끔찍한 산불 예방만이 답이지. 산에 갈

0: 위기 작은 산불 내 손으로 지켜내기 금수 당산 작은 산불 보면 지나치지 말고 바로 꺼버리세요 외출로 산불 발견 가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신고하세요 119 산불이 번져간다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우리는 대피한다 펭수가 알려주는 곳으로
1: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0: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예.

예, 안녕하세요. 신하영입니다. 삼성경쟁구소에서 28년 동안 재직하면서요, 다양한 기업의 경영 전략, 마케팅, 사회공헌 사례 연구했고요. 지금은 독자 및 시청자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혁신기업 스토리텔러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부터 일본 만회권의 이 표지 모델이 바뀝니다. 일본이 최고위권인 1만엔에 새로 들어가는 인물로 시부사와 에이지를 선정했습니다. 시부사라는 인물은 일본의 근대화에 앞장선 인물이기에 침략의 선봉 역할을 한 인물인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시부사가 어떤 시대에 살았고 어떤 일을 했는지, 거기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두루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와 함께 시부사 H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역사 여행을 떠나보시죠.

먼저 일본 1만 엔권의 화폐 모델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 진화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죠. 만 엔권이 처음 등장한 거는 1958년입니다. 바로 이 무렵에 최초의 1만 엔권 모델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쇼토쿠 테자거든요. 쇼토쿠 테자는 일본의 불교를 보급하고 관료제의 기초를 세웠다. 소위 말하는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한 인물인 거죠. 20년 뒤인 1984년에 일본은 화폐 모델을 바꿉니다. 새로운 1만 엔권의 주인공은 도쿠사이 유키치. 이 사람은요, 메이지 유신 주역 중에 한 명인데, 700여 년간 이어져온 막부 정치를 종식하고 서양 문물을 수용해서 개혁하자. 아주 역설한 사람이거든요. 아시아를 떠나 서양 문명 국가에 합류하라라는 탈아론을 주장하게 됐었죠. 일본은 탈아를 실현했다고 선언한 것과 동시에 앞으로도 성장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였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2024년 이번에 40년 만에 일본 1만 엔권의 주인공이 바뀝니다. 이는 즉 시대 정신이 또한번 바뀌었다는 의미겠죠. 일본이 새로운 1만 엔권으로 주인공을 소환한 인물이 시부사이지입니다. 이 사람을요, 한마디로 설명하면은 일본 자본주의의 아버지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경영학

자, 피터 드러커는 나는 시부사에게서 경영의 본질을 배웠다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시부사는 어떤 사람일까?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논어로 일생을 일관하겠다. 그의 인생관부터 경영학지 모두 논어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제까지 논어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람은요, 시부사 외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시부사가 논어를 강조하는 포인트는 좀 특이합니다. 그는 논어를 경제활동의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거든요. 보통 논어는 선비학문이고 그 안에 돈 이야기는 없지 않나 하는 의문이 드실 텐데요. 시부사는 단호하게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의 지론은 이렇습니다. 공자는 단 한 번도 돈을 천하게 근 적이 없다. 논어에 주석을 단 후대 사람들이나 그의 추종자들이 잘못 해석한 것이다 라고요. 오, 상당히 도발적인 주장이죠. 그는 공자가 돈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조목조목 문장을 들어가며 이야기합니다. 부귀는 모든 사람이 바라는 것이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바라지 말아야 한다. 국가가 재해 갈 길을 가고 있는데도 가난하다면 부끄러워할 일이다. 국가가 재해 갈 길을 완전히 잃어버렸는데도 재산을 모으고 떵떵거리고 산다면 그 역시 부끄러운 일이다. 그의 주장은 명료합니다. 정당한 부는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 라는 거죠. 시부사가 27살이던 1867년 2월 그는 파리 만국 박람회 참관단 자격으로 프랑스에 가는데요. 중간 종착지로 스웨지에 도착합니다. 스웨지 하면 바로 떠오르시는 게 있죠. 네, 스웨지 운하예요. 당시 스웨지 운하는 한창 공사 중이었습니다. 1859년에 시작한 공사가 1869년에 끝났으니 10년이나 걸린 대공사였죠. 이때 시부사는 문득 궁금했다고 합니다. 와, 이 정도 공사를 하려면 돈이 엄청 필요할 텐데 대체 누가 저 비용을 댄 것일까? 저러다가 공사가 지연되거나 망하면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하려고? 당시 스웨지 운하는요, 주식 40만 주를 발행해 공사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스웨지 운하 주식을 구매한 사람들은 투자한 만큼만 책임을 지면 되는 거죠. 이 시대 일본에서 이런 주식회사는 당연한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래 신분제가 철폐되었죠. 사적 이익을 위한 경제행위가 활성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인과 상업활동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시선이 많았죠. 시부사는 이를 유학의 근간이 되는 공자의 말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발전하려면 이러한 오해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죠. 그는 29살이 되던 해 일본 최초의 주식회사 상법회소를 차리고요. 미조그룹의 전신인 다이치 국립은행부터 기린맥주, 제국호텔, 도쿄해상화재보험 등 500개 기업 설립에 직접 관여합니다. 도쿄증권거래소도 시부사를 거쳐 탄생했죠. 그래서 일본에서 시부사를 일본 자본주의의 설계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요, 시부사를 1만 인권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선정한 것은 그의 이런 업적 때문만 아닙니다. 자, 일본이 시부사를 통해 새롭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첫 번째는 그의 경영관입니다. 시부사는 누구보다 돈 버는 일에 앞장서 인물이지만 메이지유신 이후 상인들이 약육강식의 이윤추구에 빠지고 있다고 비판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자본가, 경영가들에게 도덕, 경제, 합의서를 강조했는데요. 경제활동과 도덕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라며 기업가는 공공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도쿠가와 시대에서 메이지유신 넘어가던 대혼란기. 그 틈을 타서 일본에는 많은 거부가 탄생했습니다. 일본의 대표 재벌 미츠비시 이때 탄생했고요. 기존의 미쓰이, 스미토모와 더불어서 3대 재벌 체제를 갖추게 되죠. 이들은 미국의 카네기, 록펠러처럼 독보적인 자본력으로 빠르게 시장을 독점하며 성장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1880년 8월 어느 날 미츠비시의 창업자이자 정교유착의 대명사 이와사키 야타로가
시부사에게 제안 하나 했다고 합니다. 시부사 와서 선생, 우리 둘이 손을 잡으면 일본 경제가 우리 손에 들어올 거요. 힘을 합쳐 미쓰비시 일본을 만들어 봅시다. 라고요. 하지만 시부사는 이를 거절합니다. 시부사는요, 독점을 치료했습니다. 독점 상황에서는 기업이 자기 멋대로 가격을 결정해서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기업이 이익을 취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그렇게 얻은 부가 정당한 부겠냐? 정당한 부라고 할수 없다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시부사라는 인물은 독점을 싫어했지만 일본 경영계에서 독점적인 위치, 대체 불가능한 사람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일본은 이런 시부사를 통해 도덕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런 나라로 발돋움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본이 강조하고 싶은 두 번째는 시부사와의 인생관입니다. 시부사의 인생을 추적하면서 처음에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구나 하고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는 부재 농부, 부농이면서 깨어있는 아버지가 있었기에 농업, 상업은 물론 유학 경전까지 두루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청년기에 인생이 풀리면서 막부의 가신이 됐고요. 일본 최초로 파리 견학을 할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를 깊게 공부하다 보니 다시 보이더라고요. 그의 인생은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막부에 들어가 막부의 일을 티들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메이지 유신으로 막부가 망하고 말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고위 관료로서 상업 진흥을 위해 몸을 갈아 넣었고, 일본 자본주의가 정착하는 데큰 공을 세웠지만, 오히려 강압으로 사표를 쓰게 되죠. 보통 좌절하면 실에 빠지죠. 그런데 그는 이에 개의치 않고 다른 꿈을 꿨습니다. 유럽 선진 문물을 보고 기가 죽었을 때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상공업을 진흥시키고 상인화 대우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꿈을 꾸지요. 그리고 정부 기관에서 사표하려고 나왔을 때에도 그는 일본 비즈니스의 씨앗을 뿌리겠다는 새로운 꿈을 꿉니다. 일본이요, 1990년대 거품 경제 붕괴 이후 2000년대 들어서 가지고 만성적인 경기 침체, 터널에서 허우적거렸죠. 그리고 지금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빠져나오겠다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시부사 생애부터 그의 경영관, 인생관 들여다볼수록 일본의 새로운 시대 정신과 맞닿아 있음을 전 느낍니다. 그리고 궁금해집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 정신은 무엇인지, 과거에는 무엇이었고, 앞으로는 무엇을 시대 정신으로 가져가야 할까요? 오늘 방송이 시부사가 어떤 시대를 살았고, 어떤 일을 했는지, 거기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두루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시정신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보는 기회가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한국의 새로운 시정신은 무엇인가로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신하영입니다. 삼성경쟁구소에서 28년 동안 재직하면서요, 다양한 기업의 경영 전략, 마케팅, 사회공헌 사례를 연구했고요. 지금은 독자 및 시청자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혁신기업 스토리텔러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리테일의 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25년 전통의 백화점 체인 기업인 시얼스가 2018년 사업을 종료한 바 있습니다. 일본 백화점 전체 매출액도요, 코로나 팬데믹 당시 잠깐 상승적이 있지만 2014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내림세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현재 국내 백화점 사이에서도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죠.

그리고 실적 부진으로 좀 하위 백화점들은 줄줄이 폐업하고 있습니다. 100년 넘게 리테일의 핵심 역할을 한 백화점들. 이대로 몰락하고 마는 걸까요? 최근에 이런 백화점의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역성장을 보이는 백화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화점 덕에 그 동네가 핫플레이스로 변모하는 기적 같은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는데요. 혁신적인 도전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가고 있는 이 백화점을 통해 우리 유통업계가 나아갈 방향을 찾아보죠.

시부야 공원 거리를 따라 언덕을 오르면 파르코 백화점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외관만 보아서는 일반적인 복합 상업시설과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요. 파르코 주변만 둘러보아도 왜 이곳이 시부야의 정체성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시부야는 영화관과 공연장이 밀접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신천 홍대나 대학로 같은 분위기가 있죠. 이곳에서는 매년 여러 영화제와 음악제가 개최됩니다. 인디 영화 등의 개성적인 작품을 다루는 사연관도 많은 편이죠. 그런데요, 이런 시부야의 모습을요, 사실상 파르코가 만들었다라고 평가받습니다. 1913년 파르코 백화점이 오픈한과 동시에 이들은 상업시설에 지나지 않고 여러 문화산업에 뛰어들었거든요. 세이브 극장, 오늘날 파르코 극장이죠. 스튜디오 파르코, 전시 갤러리로는 파르코 팩토리, 이런 게 세워졌고요. 대중적인 주제부터 예술 전문 전시까지 다양한 기획전이 이루어졌어요. 또 시부야역 주변에는요, 시부야의 명소인 스페인 자카라고 있는데요. 스페인 거리를 닮은 언덕길이거든요. 이것도 파르코 백화점의 영향을 받아 생긴 거리인 거죠. 1914년 파르코에서 이탈리안 페어를 개최했는데 이탈리아가 있다면 스페인도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아이디어가 시발점이 되어 이 언덕길을 스페인 거리로 조성했다고 합니다. 파르코 백화점은 왜 이렇게 문화사업의 진심이었던 걸까요? 파르코라는 이름은 이탈리아어로 공원이란 뜻입니다.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간 우리는 공원을 휴식과 놀이의 공간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파르코의 창업자는 이 백화점을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고 새로운 즐길거리를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물건을 판매하는 곳이 아니라 문화를 판다는 철학을 가진 새로운 백화점이 탄생했습니다. 파르코 개점 이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젊은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파르코에는 언제나 새로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1975년 두 번째 파르코 건물을 오픈했을 때 이들은 이곳을 개성적인 패션 문화의 중심지로 만들고자 했는데요. 일반적인 백화점 1층은 명품 매장들로 채워져 있잖아요. 하지만 이들은 이 공간을 디자이너 브랜드로 지었습니다. 파르코 파트 2가 생기기 전에는 디자이너들이 물건을 파는 방법은 두 가지였어요. 독자적인 매장을 내거나 또는 백화점에 납품하거나 였었죠. 백화점에 입점한 사람이 없었어요. 하지만 파르코는요, 이세이 미야케, 요지 야마모토, 꼰대 가르송, 키사 등 당대로서는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들을 입점시켰는데요. 이 브랜드들은 현재 대부분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했죠. 파르코 한편으로는 젊은 디자이너들을 기원했다. 또한 지금처럼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러브콜을 받으면서 백화점에 입점하는 생태계를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겠죠. 또 1981년 세 번째 파르코 건물을 오픈했을 때 이들은 한 번 더 새로움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파르코는 이때 스포츠, 사운드, 인테리어, 자파 브랜드들을 입점시키고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영국식 애프터눈티를 즐기는 카페들이 꾸준히 인기인데요. 영국식 티타임 라이프스타일을 처음 제시한 애프터눈티 룸 1호점이 이 파르코

아트3에서 처음 탄생했습니다. 1986년에는 갤러리와 스페이스라는 다목적 공간도 들어섰는데요. 사진 전시는 물론 이벤트 기획 전시까지 이루어지며 시부야의 새로운 문화 거점으로 발전했죠. 지금이야 백화점에서 갤러리를 열거나 팝업스토어 같은 기획점 오픈하는 것이 흔한 일이 되었지만요. 이 당시 이런 백화점은 세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사실상 파르코는 한 50년 정도를 내다보는 사업을 한 것이라 볼 수 있죠. 하지만 어떤 공간이든 시간이 지나면 낡기 마련이죠. 2016년 파르코는 리모델링을 위해 3년간의 긴 휴업에 들어갑니다. 이때 파르코가 가장 신경 쓴 부분은 공간을 통해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일이었습니다. 파르코가 휴업에 들어간 시기, 리테일 업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유통이 발달하고 소비자들이 전문화되면서 사람들은 제품 자체만으로는 만족감을 얻기 어려워지게 된 거죠. 그리고 제품이나 공간에 담긴 스토리, 지속 가능성 등의 가치, 이런 게 중요하게 된 겁니다. 2019년 드디어 파르코가 새 단장을 마치고 오픈하는데요. 새롭게 탄생한 백화점의 모습 궁금하시죠? 같이 한번 둘러보시죠. 보통 백화점에 가잖아요. 그럼 1층은 화장품 브랜드와 명품 브랜드, 2층은 여성복과 잡화, 그 2층은 남성복 등등 하면서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가 나뉘어져 있잖아요. 시부야는 각 층을 단순히 남성, 여성 나눠놨어요. 대신에요, 각 층에 명확한 컨셉을 부여하고 해당 컨셉에 맞는 브랜드를 배치해가지고 층을 이동할 때마다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하 식당가. 여기 이름이요, 카오스 키친이에요. 카오스는 혼돈, 키친은 식당. 혼돈과 식당이 결합되었다는 의미죠. 공간이 미러처럼 구성되어 있어요. 아주 길을 잃기 십상입니다. 그래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어떤 식당에서는요, 아주 희한한 국을 팝니다. 멧돼지, 사슴, 악어, 캥거루, 타조. 야, 도대체 누가 먹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희한하더군요. 그리고 조금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곤충 요리도 판매합니다. 패티에 귀뚜라미와 병아리 콩을 갈아 넣는 햄버거, 메뚜기 조림, 곤충으로 만든 파르페 등 신선하면서도 충격적인 메뉴가 많습니다. 이번에 위로 올라가 볼까요? 파르코는요, 외부에서 요 나선형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나선형 올라갈 때 에스컬레이터도 있고 중간중간 녹지대도 있습니다. 외부에서 아주 시원한 공기를 마시면서 올라가는 것, 이것도 아주 흥미로운 경험이죠. 시부야 파르코 6층, 여기에는요, 사이버 스페이스 시부야라는 이름이 붙어있거든요. 뭐 하는 곳일까요? 일본 서브컬처의 중심지인 시부야답게 이곳에는 e스포츠, 캐릭터 콘텐츠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갖다가 선보이고 있어요. 파르코가 재오픈하면서 이곳을 게임, 애니메이션 덕후들의 성지로 만들겠노라 라고 공언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는요, 닌텐도 도쿄, 점프샵, 포켓몬 센터 같은 공간에 있는 거예요. 많은 팬을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 보통 쇼핑몰 그러면은 1층, 에스컬레이터 타고 2층, 아니면 3층, 이러지 안 올라가요. 그래서 높이가 올라갈수록 1층에서부터 이런 그 오가는 트래픽은 점점 줄어들게 되죠. 근데 과연 6층에는 사람이 많이 올까? 제가 한번 올라가 봤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대기 순번표 없이는 물건 구매, 관람 포기하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파르코는요, 단순한 상업시설이 아니라 더 많은 브랜드가 참여하고 소비자들과 상호 제공하는 공간으로서 브랜드 경험을 극대화하는 플랫폼으로서 시부야에 자리매김한 거죠. 오늘 함께 둘러본 파르코 어떠셨나요? 위기의 백화점 시대에 수없이 많은 백화점이 온라인 커머스의 성장, 시장의 변화 속에서 매출 감소와 폐업의 위기를 겪고 있죠. 고급스러운 응대 서비스를 제외하고 백화점의 정통적인 강점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모든 제품이 다 있다는 강점은 인터넷이라는 비할 수 없는 기술로 인해 백화점은 근본적으로 고객과의 관계를 재정의해야만 하는 시대가 오고 만 거죠. 그리고 이것은 백화점뿐만 아니라 모든 오프라인 리테일 매장들이 고민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생존 및 재정의를 위해 오프라인 매장들은 변화해야 하는 시기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앞으로의
오프라인 매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는데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놀라운 경험을 제공하는 오프라인 매장은 영원하다로 하겠습니다.

0: 이어서 고향 민국이 방송됩니다.
1: 군 특수부대에 관련된 견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잉카 같은 경우는 차분하고 좀 릴렉스하면서 스스로의 통제도 괜찮아요. 드로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다소 과격하고요. 임팩트 있고 다이나믹하죠.

0: 역대 대통령들 못지않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1: 저희들이 원했던 것은 분명히 공정방송 그리고 민주노조였습니다.
2: 네가 뭔데 만들어 대통령 줄이느냐. 어디서 구해왔는지 그 마대자루 같은 거를 뒤집어 씌우더니 너는 다 틀려먹었어. 다 기레기야.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3: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4: 이것을 향한 시선을 돌리지는 않을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2: 담당 부장이 저한테 사장 어떻게 할까요? 그것도 센세이셔널리즘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안 낼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5: 대출 한 11억 얼마 들어간 것 같아요. 내 재산을 다 털어서 넣었죠.
6: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백신 거지가 됐잖아요, 지금.
7: 제가 강원도 철원까지 왔습니다.
8: 어우, 어마어마하게 난다.
7: 돈에도 병이 나요? 248만 원이에요, 지금. 안 갔죠?
9: 빌려준 건 합쳐서 한 8천만 원 정도 된 것 같고.
6: 제가 얘기를 하려고
10: 나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니도 할 얘기 다 했잖아요.
6: 결론 대학 안 된다고요, 아빠랑.
11: 정말 응급 처방이 필요하다.
12: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오히려 잘 알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13: 나한테 와닿는 현실적인 얘기 하나도 없어요.
14: 아, 그래요?
13: 왜냐?

0: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0: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책을 펼치면 도시가 가장 큰 도서관이 됩니다.
1: 지금 이제 개강을 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잠시나마 좀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서
2: 뭐 야외라서 시끄러워서 집중이 안 됐다는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제가 읽고 싶은 책 직접 가져와서 읽을 수 있다 보니까 재미있게 잘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3: 좀 시끄러울 때도 있고 한데 그 안에서 느끼는 고요함이 좋아가지고
0: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너른 바다와 뭍을 잇는 곳 한국. 인천항은 서울과 수도권의 해상 관문 역할을 하는 유서 깊은 항구입니다.
1: 그 바다를 메우고 그 배들이 들어오, 큰 배가 들어오면서 서양에 있는 문물이 들어오게 된 거죠.
0: 아픈 역사도 가슴 뛰는 기억도 한데 남아 독특한 문화를 이룬 곳. 항구도시 인천의 오늘은 그래서 더 특별합니다.
2: 지금은 그러한 오래된 시간이 때가 묻은 것들이 새롭게 카테고리가 변해가고 있는
0: 항구를 중심으로 형성된 오래된 마을. 그곳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보시죠. 인천항이 있는 곳,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 수도권의 대표 해양도시 인천광역시의 옛 도심이 바로 이곳인데요. 과거엔 작은 포구였던 인천은 1883년 개항 이후 항구를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됐고 많은 외국 문물이 들어와 독특한 문화를 형성했는데요.
3: 하나, 둘.
4: 아, 우리 학생들 멋져요. 이곳은 어디라고 그랬죠, 선생님이? 청일 조계지 경계 계단입니다. 개항하면서 청나라와 일본 간의 국익을 정하면서 경계선이 내렸어요.
0: 우리나라의 가슴 아픈 역사를 그대로 간직한 이곳. 일본인 거주 지역과 중국인 거주 지역의 경계가 맞부딪히는 계단입니다. 두 나라에게 침탈당했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인 셈이죠. 불평등 조약으로 열강의 이권을 침탈당하며 강제로 개방됐던 아픈 역사. 인천항은 외국 눈물이 들어오는 통로이자 수탈의 창구가 되었습니다. 이런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개항장 거리.

0: 일제강점기 지어진 건물들이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이 일대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을 위해 일본은행 지점도 여러 곳 이 일대에 있었습니다. 지난해 했던 과거가 담긴 곳은 이젠 역사 투어 장소가 됐죠.
1: 헬로 홍콩 아줌마 안녕하세요.
2: 홍콩 아줌마
1: 하이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0: 특히 전동차를 이용한 관광 코스가 생겼다고요.
3: 여기 그 주변에 여러 가지 그 볼거리와 체험거리와 또 역사가 숨어 있는 건물들이 많은데 그냥 밥만 먹고 가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항사로 해서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그 역사 스토리텔링을 해드리고
0: 약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 역사 관광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3: 그 인천은 그 서울에 껴서 그런지 사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뭐 1박 2일이라도 멈춰서 이렇게 구경하시고.
4: 지금 어떤 부분에서 많이 좋아하세요?
3: 사진 찍는 걸 좋아하죠. 드라마 도깨비도 좋아하고.
0: 개항장 투어의 하이라이트는 옛 시장 관사를 새롭게 꾸민 인천 시민의 집. 다양한 문화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곳인데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곳에선 다채로운 예술 작품 전시회가 열립니다. 지금은 인천을 주제로 한 미술 전시가 한창인데요. 인천의 구석구석을 담아낸 작품들. 특히 인천의 옛 모습을 섬세하게 표현했습니다.
5: 인천은 굉장히 원도심과 그리고 지금 현재 새로운 도시들이 혼재된 도시잖아요. 사람들이 마음에서 고향을 찾고 그러면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는 도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인천이 고향인 작가의 추억 속 모습들. 특히 잊히지 말았으면 하는 풍경을 주제로 삼았답니다.
5: 경이부리 마을은 인천에서 역사적 장소예요. 여기 앞에 만석포구에서 북한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이 자리 잡고 있던 것이 경이부리 마을인데 아주 밀집하고 노동자들이 서로 밀집해서 서로 의존해 가면서 살던 마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래도 따뜻한 정감이 풍기고 내일을 꿈꾸는 사람들의 풍경을 이 모습에 담아보려고 애썼습니다.
0: 한국 전쟁 이후 오랜 시간 동안 인천에서 가장 낙후된 마을이었던 곳.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 많은 곳이 바뀌었고 새롭게 탈바꿈 중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풍경 속에서 사람들은 지난 세월과 만나고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제 인천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가 된 개항장 마을. 그 바로 옆 골목엔 차이나타운이 있습니다. 개항 후 이 일대에 중국인 거주지가 생기면서 형성된 마을. 후 130여 년 동안 주로 중국인이 거주하는 마을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6: 第一次来这里，感觉。

0: 非常好啊，因为我是从中国来的啊，韩国的这个地方棒棒的，很出色，很优秀。
1: 차이나타운을 찾는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조성된 삼국지 벽화거리. 약 150m 길이의 담장에 80여 개의 삼국지 주요 내용을 그린 건데요. 차이나타운은 그야말로 한국 속 작은 중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곳입니다. 차이나타운에서 놓치고 가면 아쉬울 게 바로 이 중국 요리죠. 어디서나 흔한 중국 요리지만 이곳 차이나타운은 그 원조격인 맛을 만날 수 있답니다.
2: 또 인천 화교들이 한 100년 전부터 많이 자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노동자들이 이제 이주를 해와서 주거를 하게 되는데 돈은 없고 그다음에 배는 고프고 하니까 대량 이렇게 짜장면을 만들어서 처음에 먹기 시작한 게 아마 유래인 것 같아요.
1: 주말이면 줄을 서야 먹을 수 있는 중식당. 아, 이것은 정말 참기 힘든 모습이죠. 아하.
3: 월미도에서 먹었는데 오늘 여기서 먹더니 더 맛있다고. 어제 먹어서 사실 먹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더 맛있다고 그러네.
4: 예. 아, 확실히 뭐 차이나타운 짜장면 되게 많잖아요. 좀 특화된 것 같아가지고 좀 맛있어요. 확실히 좀.
2: 일본 그때 식민시대 때 지었던 건물들이 아직도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엔 아무래도 관광하는 사람들이 그거 보고 오시는 분들이 많고 이쪽은 이제 짜장을 먹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고 이제 그런 식으로.
1: 맛으로 더 기억될 재밌는 공간, 인천 차이나타운이 있는 곳은 인천의 구도심, 인천의 시작점인 곳인데요. 이곳엔 인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공원이 있습니다. 사계절 언제 가도 아름다운 곳, 조화연 씨 부부는 매일 이곳을 산책합니다.
5: 일단 인천에 굉장히 공원이 많고 산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자유공원 하면 인천의 상징적인 그런 곳이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개항이 시작된 곳인데 거기에 생긴 공원이고 정말 많은 송월동 주민뿐만 아니고 이쪽 중구, 동구 주민들이 여기서 산책도 많이 하고 그래서 굉장히 여기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공원이에요.
1: 자유공원은 인천항 개항 초기 외국인들을 위해 러시아 출신 토목기사 아파나시 세데딘 사바틴이 설계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공원입니다. 특히 봄이면 와 벚꽃이 장관을 이루죠. 공원 이름이 자유공원이 된 건 1957년 인천 상륙작전을 지휘한 맥아더 장군의 동상이 세워지면서 그리고 인천 사람들의 단골 나들이 장소가 되었습니다.
5: 진달래도 폈네. 개나리도 피고. 이것 봐. 애기 있다. 애기 있고. 너무 예쁘죠? 가까이 와야 예뻐. 그쵸. 아, 예뻐. 누가 더 예뻐?
6: 누가 뭐?
5: 나하고.
6: 그걸 달이라고 해. 정해진 답인데 세상 어떤 곳을 갖다 놔도 자기하고 비교할 수가 없지.
5: 그렇지.
6: 꼭 정답을 들어야 되겠어?
5: 여자들은 그 정답을 하루에 100번이라도 더 듣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수시로 얘기하세요.
6: 조아연이 산수유보다 100배, 1000배 더 예쁘다.
5: 잘했습니다.
6: 현수막 써서 붙일까요?
5: 네.
1: 여수에서 활동하던 화가 김영규 씨와 인천 실내악단을 이끄는 조화연 씨. 화가 남편은 아내의 고향 인천에 반해 2년 전 이곳에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6: 집 알아보고 조건은 좋은데 여기로 와야 되냐 어쩌야 되냐 고민하고 있다가 집사람이랑 둘이 여기 올라와서 이 바다를 딱 보는 순간 무조건 제가

0: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네. 오늘은 더 가시거리가 예쁜 것 같아.
1: 역동적이고 펄떡거리는 인천항의 분주한 모습이 화가 남편의 마음에 콕 박힌 건데요.
0: 여길 딱 봤는데 남편 말대로 뻥 뚫리고 너무나 아름답고
2: 근대화를 이끌었던 그 산업체들 그리고 밤에도 여기가 계속 일을 하거든요. 배 선적하고 내리고 그런 그 하여튼 살아있는 그러한 동네라는 게 느껴져가지고
1: 태항과 수탈 그리고 한국전쟁의 아픔까지 고스란히 함께 겪은 인천항. 그 후 경제성장을 이루는 발판이 된 곳인데요. 여전히 살아있는 곳. 부부는 이 풍경과 사랑에 빠졌답니다. 자유공원은 인천이 고향인 화연 씨에게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 메가도 동상은 자유공원의 상징인데요. 인천 상륙작전을 기념하기 위해 인천항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건립된 메가도 장군 동상. 바로 이 앞이 추억의 장소랍니다.
0: 예전에는 여기 오면 무조건 사진 하나씩 찍고 갔어요. 우리 집 사진을 예, 여기 쓰면은 아빠, 엄마, 뭐 오빠가 동생 안고 이렇게 찍은 사진들이 하나씩 있죠.
3: 항상 요 자리.
0: 네.
3: 포즈는 어떻게 취하셨어요?
0: 포즈는 그때는 다 차렷 자세잖아요. 아기 때는.
2: 편하게 해라면 바로 한 번 밀고.
1: 인천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사람들이라면 이런 사진 하나씩은 다 있다죠. 근데 왜 그렇게들 사진 찍는 게 어색했을까요?
0: 그때는 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걸어 다니잖아요. 다 힘든데 여기서 찍어야 되니까 다 이렇게 차로 타고.
3: 아, 자유공원 왔다.
0: 자유공원 왔다. 그거였죠. 우리 큰 오빠 같은 경우에 막내 이렇게 안고 막 하니까 되게 표정들은 다 굳어 있는 뭐 이랬었던 것 같아요.
1: 여전히 어르신들에겐 여기가 사진 촬영 필수 코스.
4: 사진장 들러와.
1: 추억은 언제나 힘이 셉니다. 미술가 부부가 꼭 소개해주고 싶은 마을이 있다고 저희를 이끌었습니다. 귀여운 벽화가 인상적인 곳인데요.
0: 벌써 여기서부터 뭔가 알록달록 동화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허락을 받고 어떤 집은 해달라 안 해달라 이런 것들이 처음에 있었대요. 그래서 좀 기획을 해갖고 시작을 했고.
1: 과거 이 동네는 외국인들이 거주하던 부촌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이 노후화되면서 삭막해졌었죠. 지난 2013년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진행됐고 지금의 모습으로 바뀐 겁니다.
5: 여기 계단은 좀 무지개 같아요.
3: 무지개 같이 보여요?
6: 아이가 동화도 책도 많이 읽고 해서 이런 데 구경도 시켜주고 차이나타운 가서 체험도 같이 하려고.
0: 사진 한번 찍어보실래요?
2: 뭐야, 뭐야, 물이다, 뭐야.
0: 난 없었는데. 어르신들은 되게 시끄러우니까 싫어하시잖아요. 조용하게 살았었는데 어느 날 막 북적북적하고 차도 주차할 수 없고 막 힘든 점이 있었는데 지금 한 10년쯤 지나고 나니까 좀 정착이 돼서 각자 자기 집 앞에서 뭔가 커피도 팔고 간식도 팔고 또 먹거리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1: 온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 동네는 다시 생기를 되찾게 된 겁니다. 동화마을 근처엔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진 식당이 있습니다. 쫄면을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만든 곳이 여기라는군요.
0: 사추익이라는 거를 잘못 끼웠대요. 그래서

0: 이렇게 쫄깃쫄깃한 면발이 나왔고 그걸 갖고 만든 게 쫄면으로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1: 지난 1969년에 문을 연 이곳은 사실 제면소였는데요. 우연한 실수로 세상에 없던 독특한 면을 만들어냈고 그게 바로 탱탱한 식감이 매력적인 쫄면이 된 겁니다.

0: 매운맛 어디에 드셨어요?
1: 저희요.
0: 보통 맛입니다.
1: 식초 조금만.
0: 네.
2: 원조 집에서 맛보는 쫄면은 어떤 맛일랑가? 아이쿠야, 뭐 보나마나 입에 쩍쩍 붙는 맛인가 봅니다.
3: 가늘어요, 일단. 우리가 옛날에 먹던 면발보다 좀 가늘고.
0: 네, 여기가 냉면 그거 저기를 잘못 끼워서 이게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약간 냉면, 붉은 냉면 같은 느낌? 우리는 쫄면 안 잘라서 먹잖아요. 지방 가면 사람들이 쫄면 잘라서 먹어요.
4: 아, 그래요?
0: 쫄깃한 거에 대한 어떤 그게 다른가 봐요. 느낌이.
4: 냉면도 안 잘라 먹는데. 그러니까 인천에 사이가 될 준비가 돼 있었어요. 아예 냉면 안 잘라 먹었네.
2: 부창 부수. 아내 고향에서 살다 보니 이제 남편도 인천 사람 다 됐나 봅니다. 부부는 동화 마을에서 갤러리 겸 카페를 운영 중이죠.
4: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있습니까? 뭐를?
0: 내 꽃병이 몇 개가 없어져 갖고.
4: 하나 4층에 있는.
0: 4층에 있어.
4: 그쪽에요?
2: 남편의 작품도 상설로 전시하고 아내 연주 공간도 마련할 겸 서예가가 갤러리로 운영하던 공간을 인수했답니다.
1: 이렇게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는데 어울리나요?
4: 이 꽃이 오니까
0: 네.
4: 꽃도 이쁘지만 그림이 더 확 살아나요.
0: 잘 어울려요?
4: 네, 그림이.
0: 내가 봐도 이쁘네.
4: 이쁘죠.
2: 손목 스냅을 이용해 흩뿌린 방식으로 그리는 김용기 화백.
4: 바다와 하늘 이렇게 같은 톤으로 조금 이렇게 그린 건데 이 그림이 신기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냥 눈으로 볼 때는 거의 다 은색으로 잘 구분이 명확하지 않지만
0: 카메라 사진... 앵글.
4: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이게 색깔이 더 드러나 보입니다.
0: 드러나.
4: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보면은 하늘 색상도 많이 보이고 어두운 바다도 보이고 막 하늘과 바다가 뚜렷하게 구분이 돼 보이죠. 근데 눈으로 보면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2: 전남궁 정미소집 늦둥이로 태어난 김용규 씨는 광양의 한 대학에서 미술대학 교수로 재직했는데요. 순천만 국제교양학축제예술감독으로 취임했던 아내를 만나 거처를 인천으로 옮기고 더 활발히 작품 활동 중이랍니다.
4: 이러한 작품은 지금 제목이 코스모스라고 붙였는데요. 들판에 피어있는 코스모스의 뜻도 되지만은 우주, 유니버스, 우주의 코스모스를 나타내는 별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꽃병에 담는 그러한 작업을 해본 것들이고요. 제가 그림을 그리다 보면 하루 종일 앉아서 또는 엎드려서 그림 그리다 보니까 체력이 조금 문제가 될 때가 있고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그 자유공원 약간 등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다니고 그런 것도 좋은 것 같고.
0: 여기는 원래 카페 공간이었기 때문에 우리 남편 김세 작가의 그림이 이 카페에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배치를 하고 카페를 열었더니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고.
2: 인천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연주자들과 실내 악단을 구성한 화현 씨. 고향인 인천에서 꾸준히 음악 활동을 하며 지역 문화 활동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인천에서 사는 지금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부부.
5: 얼마나 배우신 거예요?
1: 이거는
4: 아니 가르쳐 주기는 하루 가르쳐 주고 제가 독학을 계속
1: 아니 그 말을

0: 매일 마주하는 보석 같은 풍경. 부부에겐 예술적 영감이 되어준답니다. 다시 찾아온 참 좋은 계절 봄.
1: 용광로 심장 같아. 항상 뭔가
0: 몇 번을 보아도 가슴 뛰는 절경. 이 귀한 걸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2: 인천에서 산다는 건 최고가 된다는 거. 왜냐하면 최초로 시작한 도시고, 최초로 문화가 유입된 도시고, 최초로 모든 문물이 들어온 도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는 거는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곳. 네.
0: 항구도시 인천에서 만난 역사의 발자취. 어제와 오늘이 어우러져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곳. 인천의 내일은 또 어떤 모습일까요?
3: 최초의 섬유 도시는 강화도였었다고 합니다.
4: 강화도 천연 직물의 소창 제품들이랑 순물 활용해서 만드는 먹거리 제품들이. 제가 순물을 선택한 이후부터 핑크빛 바람이 정말 불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요즘에 다시 또 이렇게 활성화되는 것 같아요.
5: 자랑스럽죠. 제가 3대가 인천인데.

0: 이어서 고향 민국이 방송됩니다.
1: 하루에 한 번에 서망항에서 2시에서 3시에 출발해요. 하루 종일 바쁨을 살아야 숙소를 많이 잡을 수 있죠.
2: 발품 팔아가지고 신세계까지 오길 잘했네요.
3: 이 바나나 닭강은 몰딩과 즉시 바로 맛집으로 출발해요.
1: 발톱파라 이제 왔는 보람이 있습니다.
4: 아무 데서나 먹는 게 아니잖아요. 발품을 팔아서 맛난 음식 먹고 왔습니다. 와.
2: 야, 너무 기대 되는데요? 아, 어떻게 해야 되지? 다 먹어야 되는데.
5: 평생을 꿈꿔왔던 그 숲 속의 동화 속 집을 짓자. 사진 생활도 오래 하고 하면서 어쩌면 가족 품이 그리웠던 것 같아요.
6: 꿈만 같죠? 이게 현실인가?
5: 제가 이제 나이 들고 보니 가장 중요한 거는 가족이더라고요.
6: 농부님들의 딸이다 보니 농부로 살 생각은 없었어요. 가끔 아버지 생각나면 그걸 보셨어야 되는데. 나에게 질문을 했을 때 농촌에 와서 한 번도 후회를 해본 적은 없어요.
7: 동시에 아까 방랑 나왔었지? 정착하지 못하는 자아와, 자, 그러면 이 보기 속에 나와 있는, 자, 우리 강의에는 항상 우리 여러분의 편지를 받는 순서가 있죠? 자, 오늘은 어떤 편지가 왔는지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예천에 사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요.

0: 도시와 자연이 어우러진 독특한 매력이 있는 곳. 인천엔 언제나 활기가 넘칩니다.
1: 정말 한 5천 원만 가지고 있어도 먹을만한 간식거리가 저렴한 게 또 많으니까
0: 사람들 발길 사로잡는 맛있는 먹거리도 풍성하고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특별한 즐길거리도 있죠.
2: 그 공장이 있기 때문에 이 옆에 있는 쌀로가 존재하는 거고요.
0: 고개 돌리는 곳마다 이야기가 넘치는 오래됐지만 새로운 도시. 그런 특별한 매력 덕분일까요? 오늘도 인천은 청춘들로 북적입니다.
3: 아, 인터넷에서 강화도에 예쁜 데가 있다 그래서 이제 찾아보다가 이 소청박물관 예쁜 모습을 봐서 아이들하고 애기 엄마랑 같이 찾아왔습니다.
0: 내 고향을 더 알리고 싶어 인천에 터를 잡은 청춘들의 이야기. 오늘은 그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인천의 활력을 만나려면 중구 신포동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곳엔 인천하면 떠오르는 전통시장이 있는데요. 신포국제시장은 개항기 때 처음 장이 열렸던 유서 깊은 곳입니다. 마 여전히 전국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넘치는 인천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지요. 또 이 시장 최고의 매력은 맛집이 많다는 것이죠.
4: 얼마나 맛있어? 아주 많이?
5: 엄마의 김밥보다.
4: 엄마의 김밥보다?
0: 1950년대 지금의 신포국제시장이 시작된 곳. 이곳을 중심으로 생선 난전들이 들어섰고 일대에서 가장 큰 어시장을 형성했습니다.
6: 옛날에 여기가 그 생선 노점이 여기서부터 쭉 요 정도 폭에서 쭉 이렇게 계속 갔어요. 이렇게 뭐 전라도 저기 충청도 있는 데서 다 여기서 와서 배를 타고 와서 거기다 물건을 풀고 여기서 사가지고 서울로 올라갔어. 그때 노량진 시장이 없었어. 옛날에는 나중에 생긴 거야 그게.
0: 처음 수산물을 위주로 판매하던 신포국제시장은 규모가 점점 커져서 그야말로 안 파는 것이 없는 인천의 가장 오래된 상설시장이 됐는데요. 이젠 청년 상인들도 부쩍 늘었습니다.
7: 치즈랑 매운 거 괜찮아요.
8: 치매 드영.
0: 고향인 인천에서 가장 유명한 일식을 만들어 팔아보겠다는 야심찬 포부로 신포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한 김주연 씨.
1: 수연한테 제가 붕어빵처럼 되게 하기 쉬운 거다고 꼬셔가지고 같이 또 하게 돼가지고 지금.
9: 수연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1: 열심히 하겠습니다. 맛있게 드릴게요, 손님들.
9: 열심히 하겠습니다.
1: 제 적성이 잘 맞아요. 저 신포시장 짱입니다.
0: 활력 넘치는 이 시장만큼 매력적인 것이 없다네요.
1: 10분 정도? 네. 맛있게 드릴게요. 상가나 아니면 좀 대기업 같은 데서만 다니다가 근데 요즘에 젊은

0: 나라라서 많이들 장사하는 걸 보니까 이제는 그런 편견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장사하기 쉽고 또 좋은 자리에서 돈 많이 받으면서 할 수 있어가지고 저는 시장이 좋다고 생각해요.
1: 찾아오는 젊은 관광객이 늘면서 그 취향을 잘 읽는 청년 상인도 점점 많아지는 추세. 이 빵집 사장님은 어린이집 교사, 백화점 판매원까지 여러 일을 해보다 이 시장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됐답니다.
2: 엄마랑 아빠가 여기서 일단 자리를 잡고 계셔가지고 그리고 저도 그냥 따라오게 됐어요. 네. 엄마, 나 왔어. 저희 엄마예요. 네.
1: 건어물 가게 양옆으로 엄마와 딸이 하는 빵집이 나란히. 대전이 고향이지만 이곳 신포시장에서 자리를 잡았고 이젠 온 가족이 시장에서 함께 일하며 꿈을 빚고 있는 것입니다.
3: 여기가 좀 전통이 있고 역사가 있으면서 또 젊음 향기가 있어요. 활기가. 이 시장이 지금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활기가 넘칩니다.
4: 죄송한데 매출은 누가 더 좋아요?
3: 딸이 더 좋습니다. 좋은 걸 줬어요.
5: 이거 스콘도 여기 따님이 이거 저기
3: 개발했어요.
5: 개발한 거예요.
4: 이것도? 네, 마늘 스콘. 한 거예요?
3: 네, 직접 개발했어요.
5: 마늘 스콘은 여기밖에 없어요.
1: 인천이 앞으로 쭉 살아가고픈 두 번째 고향이 됐다는군요.
2: 시장, 굳이 시장이?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근데 와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대전은 할거리? 볼거리? 이런 게 조금 적은 편인데 보니까 문화 같은 것도 그렇고 먹거리도 그렇고 더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수도권이랑도 가깝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1: 와우 와우 와우 평일에도 북적이는 신포국제시장. 이 시장 근처엔 아주 독특한 즐길거리가 있는데요. 바로 바다 위를 달리는 관광 모노레일입니다. 인천 앞바다를 두루 감상할 수 있는 이 열차는요. 평균 시속 9km의 아주 느린 속도로 월미도를 한 바퀴 도는데요. 2019년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한국인이 가봐야 할 곳 100선에 뽑힌 인천의 명물입니다. 한국 철도 역사가 시작된 곳 인천역에서 특별한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6: 아, 나도 이거는 처음 보는데 한국 철도 탄생역. 도로로 12시간 걸리던 서울과 인천 간을 1시간 30분으로 줄이면서 서울과 인천이 일일 생활권으로 변하는 계기가 되었다. 자랑스럽죠. 제가 3대가 인천인데 저희 어머니는 또 이쪽에 사셨었고
7: 3대가 인천을 살았다 이야기하면서 인천의 뭐 굉장히 위대한 역사에 대해서 저한테 늘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6: 인천의 아들이죠, 저는. 인천의 아들. 예. 말해다오 말해다오 연안 부두 떠나는 새야.
1: 인천에서 나고 자란 가수 신용남 씨. 그는 과거 KBS 드라마 춘호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을 부른 실력파 가수입니다. 그는 오늘 같은 그룹 멤버와 함께 내 고향 인천의 특별한 매력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6: 월미도에서 이렇게 위에서 레일만 봤는데 여기서 시작하는 거구나.
7: 난 이름만 들었네.
1: 좀 특별한 버스킹 장소를 찾기 위해 이 모노레일을 타보기로 한 건데요. 요즘 인천에 관한 노래를 만들고 있어서 꼭 한번 타보고 싶었답니다.
2: 여기 서기

0: 바닷바람도 쏘이고 그러려고 왔어요.
1: 바닷가를 이렇게 쭉 경치가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인데. 신기하네. 신기하네.
2: 과연 특별한 청춘들에게 어떤 풍광을 선물할까요? 지상으로부터 7m부터 최고 18m 높이에서 달리는 모노레일. 총 운행 거리는 6.1km로 4개 역을 도는 순환 열차입니다. 중간에 원하는 역에서 내렸다가 다시 탈 수도 있는데요. 열차 안에서 월미도 일대 명소를 두루 감상할 수 있습니다.
3: 여러분들 창덕궁에 가시면 무용지, 애련지 있으시잖아요. 임금님과 왕비가 거닐던 그 정원을 그대로 재현해 놓았어요. 오늘 이제 봄이 오는 소리가 쫙 들리면서 정말로 나무가 푸릇푸릇하고요. 초가집이 있고 아기자기한 뒷마당에 정원까지 만들어 놓아서 한번 시간 내셔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왼쪽 11시 방향 보실게요. 선생님들.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담고 있는 사일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일로. 사일로는 뭔가요? 네, 곡물을 창고에 해당이 되고요. 우리 인천은 그 공장이 있기 때문에 이 옆에 있는 사일로가 존재하는 거고요.
2: 지난 1979년에 건립된 사일로는 둘레 525m의 높이 48m의 거대한 규모인데요.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지만 낡은 외관이 골칫거리였는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미술 전문가 22명을 동원, 약 100일간 책을 주제로 벽화 작업을 진행했고 기네스북에도 등재된 세계 최대 야외 벽화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와.
4: 우리가 인천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데 오늘 몰랐던 사실을 많이 배워가지고 어디가 제가 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5: 짜임새가 그렇게 다 했어요. 동서남북을 쳐다봐도 다 잘 돼 있어요. 박수 치면서 봤어요.
2: 해설사의 설명이 더해져 더욱 특별했던 시간. 마치 바다 위를 달리는 듯한 감상을 느끼는 낭만적인 경험은 40여분가량 이어졌습니다.
3: 한번 기운차게 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6: 제가 자유공원을 좀 자주 올라가서 이렇게 인천 앞바다를 보곤 하는데 반대편에서 또 이렇게 보는 또 묘미가 있네요.
7: 차가 이렇게 가득 있었던 게 이제 아우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활기차게 뛰고 있구나라는 느낌에서 굉장히 예, 좋은 기운을 받았습니다.
2: 열차를 타며 점찍은 버스킹 장소가 있다는데요. 봄비가 촉촉히 내려 운치를 더한 곳. 한국식 정원으로 잘 가꿔진 월미공원입니다.

0: 그 전까지는 굉장히 뭔가 암울했었던 그런 마음들이 그 아침 햇살을 받으면서 상쾌해지는 느낌을 줬으면 하는 그런 곡을 만들어 봤거든요.
1: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가 이제 또 그런 느낌이에요.
0: 그렇습니다.
2: 아, 정말 처음 알아가지고.

0: 놀랍고, 아직 인천은 내가 알아갈 것들이 너무나 많은 곳이구나.
1: 숫자가 많네요.
0: 예. 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도 꼭 소개를 시켜주고 싶은 그런 장소입니다.

0: 체험관이 운영 중인 강화읍입니다. 강화군의 전통 산업인 소창에 대해 전시된 공간인데요. 이곳에서 무료로 이색적인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1: 어때? 이거는 좀 까칠까칠하지. 자, 소창이라고 하는 직물인데 한번 만져볼래요, 우리? 이렇게 만져봐. 부드럽죠? 자, 우리 친구들도 만져볼까? 자, 여기 소창 전시관은요, 1956년도에 평화진물이라는 직물공장에 염색을 하던 염색공장터입니다. 그래서 강화군에서 폐허가 되는 이 공장들을 매입을 해가지고 1938년에 지어진 한옥집과 같이 모두 다 수리를 해서 지금의 체험의 공간을 만들었어요.
0: 지난 1933년 조양방직이 강화군의 문을 연 후 직물공장 60여 곳이 들어섰고요. 1970년대 강화읍에서 일하는 관련 직원 수만 4천여 명이었다는데요. 지금은 10곳의 작은 공방에서 강화 소창의 명맥을 잇고 있습니다.

0: 귀한 강화 소창은 혼수품으로도 각광을 받았었죠.
1: 한때는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일으키는데 1등 공신이 강화의 직물산업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아 강화도가 무슨 직물이 그렇게 대구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최초의 섬유의 도시는 강화도였었다고 합니다. 강화도는 목화를 500년 전부터 심기 시작을 했어요.
0: 이젠 가족 단위로 찾아와 역사를 배우고 특별한 체험을 하는 공간이 된 직물공장.
2: 아이랑 같이 오면 그냥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서 예전에 시골에서 이 기저귀 천으로 쓰던 거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저귀 발진이 예전에 심해가지고 애기 이 기저귀를 사용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래서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0: 하지만 강화산 소창지풍을 여전히 만나볼 수 있는 곳을 강화를 사랑하는 청년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화에 멋에 푹 빠져 이곳에 터를 잡은 청년들. 소창 같은 강화에서 생산한 상품을 판매하는 매장을 열었는데요. 강화대 풍경을 잣수로 새긴 소창 수건부터 순무 인형, 왕골 등 강화대의 매력을 다 알리려고 마련한 장소입니다.
3: 애정하는 그런 창작자분들이나 아니면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청년 상점이나 공방분들하고도 협업해서 그분들이 강화도를 표현하고 좀 유명한 관광지긴 하지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색다른 모습들을 담아내는 굿즈들도 같이 입점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4: 축하드려요.
5: 감사해요.
4: 핑크빛 미래를 그립니다. 진달래 섬에.
5: 이거
4: 저희 제품 한번 볼게요.
5: 네.
0: 강화가 고향인 경민 씨도 얼마 전부터 이 상점에서 특별한 제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알싸하면서도 시원한 맛을 자랑하는 순무 김치입니다.
4: 제가

0: 부모님께서 다 농사지은 순무 또는 농산물들을 항상 보면서 자라왔는데 순무를 빨간색 김치로만 다 드시더라고요. 저도 그게 순무가 가진 가장 큰 특징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또 일본 여행을 가거나 해외여행을 갔을 때 순무로 다른 메뉴들을 좀 개발을 하는 거를 좀 봤어요. 그래서 이 김치 매콤한 김치 외에도 좀 잠재력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1: 강화도에서 순무 농사를 짓는 부모님을 돕다가 그 매력에 빠진 경민 씨. 서울 생활을 접고 귀향해 순무김치에 인생을 걸기로 했답니다.
0: 일반 무보다 소화 효소가 굉장히 풍부해서 강화도에서는 소화가 안될때 순무를 깎아서 그냥 한 조각, 두 조각씩 먹으면은 한 30분 뒤에 정말 트림이 나올 정도로 천연 소화제 역할을 해서 그런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1: 순무는 강화도의 대표적인 특산물인데요. 이 순무를 활용해 경민 씨가 주로 만드는 건, 동치미라네요.
0: 얇게 썰어서 준비를 합니다. 순무를 이제 썰면은 이렇게 보랏빛이 은은하게 돌아요. 근데 가장 큰 특징이 순무는 보랏빛 껍질이 이렇게 있는 거고 저희가 이제 천연 발효를 시키면은 이 보랏빛이 시간이 지나면서 천연 핑크색이 됩니다. 절여줘야 돼요. 순무가 일반 무보다 단단하기 때문에 일부러 동치미를 만들 때도 좀더 얇게 만들고 있고
1: 순무뿐 아니라 동치미에 사용되는 재료들 또한 경민 씨의 부모님이 재배한 농산물. 내 고향 마을의 농산물이 더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젊은 사람들도 주목할 만한 보기에도 예쁜 김치를 개발한 것입니다.
0: 4일에서 5일 정도 발효를 시키면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 보라 색깔 껍질이 발효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은은한 핑크빛에서부터 일주일이 지나면 점점 더 선명해지는 게 저희가 만들고 있는 순무 동치미의 특징이에요.
1: 강화 순무 요리 경연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던 어머니의 손맛을 물려받아서 분홍빛 동치미를 만든 경민 씨.
0: 저는 이 모든 사업이 코로나 때 시작이 된 거예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놀지 말자. 그런 순무를 뭐라도 만들어 보자. 근데 김치 말고 뭔가 나만의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뭔가 매콤한 김치는 저한테 경쟁력이 좀될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하다가 동치미 만들게 됐고,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김치처럼 먹을 수 있는 피클을 만들게 됐고.
1: 프랑스 당근 샐러드 라페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순무 라페 샌드위치. 요즘 경민 씨가 새롭게 만든 메뉴입니다. 야심차게 만든 신메뉴. 꼭 평가 받아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는데요.
2: 어디 오신 거예요?
0: 할머니 경로당에 어르신분들이랑 계셔서 간식 좀 만들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간식 세찬만 들어왔어요.
3: 이건 뭐야? 뭐 지금 애들인가?
0: 이거 순무로 만든 샌드위치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하나씩.
1: 모두 순무를 생산하는 지역 어르신들. 과연 그 입맛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요요.
3: 이거 속에 있는 게 순무네. 바삭바삭 보고 맛있네.
4: 달지도 않고요. 아주 맛있어요.
5: 뭐라고요?
4: 달지도 않고 맛있다고요.
6: 김치만에 먹지
7: 김치.
8: 김치.
7: 그리고 날로 먹고.
8: 날로만 먹고.
7: 이건 지금 저 처음 먹는 거잖아. 네. 한참 맛있는데?
3: 처음 먹는데 좋다고 맛있고.
7: 괜찮아, 맛있어.
8: 맛있어.
0: 아니, 뭘 만드세요? 제가 만들어 갖고 종종 올게요. 한 달에 한 번씩은 간식 만들어 갖고 올게요.
9: 아유, 착하다.
1: 순무와 분홍빛 사랑에 빠진 경민 씨는 고향 강화도에서 더 큰 꿈을 그립니다.
0: 지금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지만 좀 더 이렇게

0: 조금씩 조금씩 확장을 하면서 그 글로벌하게도 저는 순무의 매력을 정말 전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핑크빛 브랜드로서 뭔가 성장을 하고 싶습니다.
1: 인천에는 옛것을 기억하며 미래를 새롭게 그려나가는 청춘들이 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가 있고 그걸 사랑하는 청춘이 있는 곳. 내일 더 새로운 그곳은 인천광역시입니다.

0: 가네.
1: 지금 상담만 받아도 찜기 및 전골냄비 포함 스탠냄비 6종 세트를 전부 다 드립니다. 인덕션에서도 사용 가능한 작은 사이즈부터 찜기, 전골냄비까지 다양한 사이즈 총 6종의 깔끔한 스테인리스 냄비, 개별 유리 뚜껑까지 포함 총 6종 11피스의 냄비를 전부 다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만 받으셔도 스탠냄비 6종 11피스 전부 다 드립니다.
2: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만 5천 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 지금 상담만 받아도 찜기 및 전골냄비 포함 스탠냄비 6종 세트를 전부 다 드립니다. 인덕션에서도 사용 가능한 작은 사이즈부터 찜기, 전골냄비까지 다양한 사이즈 총 6종의 깔끔한 스테인리스 냄비, 개별 유리 뚜껑까지 포함 총 6종 11피스의 냄비를 전부 다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만 받으셔도 스탠냄비 6종 11피스 전부 다 드립니다.
2: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3: 이어서 세상을 비집고 시즌3가 방송됩니다.
4: 숨을 돌리는 시간도 아깝다. 주말엔 EBS로 오세요. 토요일 저녁 8시 10분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 밤 10시 세상에 나쁜 데는 없다. 밤 11시 5분 아라비아의 로렌스 2부.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월드 트레이드 센터. 밤 9시 10분 시대 목격. 밤 11시 10분 말모임. 주말에도 EBS.
5: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6: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7: 아이고 잘하네.
6: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0: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 말이 아닌 손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손의 속도, 표정의 뉘앙스까지 탐구합니다. 모든 의미는 움직임 속에 숨어 있으니까요. 누군가에겐 유일한 언어, 누군가에겐 처음 만나는 언어. 우리는 손짓 하나의 진심입니다.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모두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0: 해 뜨는 걸 보겠습니다.
1: 해 구름이 많아가지고 해였더라.
2: 와, 와, 와, 이래도 성공이냐?
1: 버킷리스트 어. 생각해보자.
3: 다 같이 사진 찍어서 발령 만들기 해보는 거.
1: 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어?
1: 정희 씨.
4: 저요?
1: 네.
5: 혹시 뭐 원해요? 누나 하라는 대로 할게.
1: 멋진 척을 해줬으면 좋겠어.
5: 단체로 멋진 척?
1: 어, 어, 어.
2: 아이고, 근데 우리 원주는 좀 힘들 것 같은데.
5: 어려워.
1: 붙어서. 저런 느낌은
5: 지금 저 화면 속의 모델님들처럼 어. 하면 된다는 거죠?
1: 그러니까 저런 느낌을 얘들아 설명 좀 해줘 봐.
6: 언니가 보는 보이네요. 시야야. 이렇게 흔들리는 시야.
1: 아, 흔들려, 어, 흔들려.
6: 흔들리는 시야야.
2: 어. 우리가 힘들어야 돼?
6: 아니.
5: 카메라 흔들지만 봐.
2: 아, 그렇지.
1: 제가 이렇게 그래. 흔들 거예요. 정희 씨 외에는 선글라스 다 한번 껴주실까요?
5: 껴볼까요?
1: 한번 껴보세요. 오, 멋있네.
2: 아, 보여?
1: 어. 테스트 한 번만 가겠습니다. 소리 한 번만 내주세요.
2: 오케이.
5: 카메라 위치를 저희 누나가 알아야 돼서.
1: 네. 네, 이쪽에 있고요.
6: 재웅이는 뭐 불편한 거 있나? 응? 재웅이 그... 다 들려?
2: 응, 들리는데 눈도 안 보여, 지금.
6: 좀 크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7: 조금 서로 바라보는 쪽으로 가시죠.
1: 아, 서로
6: 바라보는 쪽.
1: 약간 시선을 조금씩 돌려서 이렇게 마주보는 느낌도 한번 주시고
6: 마주보래
2: 마주보고
7: 어? 좋아요
1: 좋아요 네 그대로 갑니다 하나 둘 네 한 번 더 갈게요 갑니다 둘 우리 조금씩 손을 이렇게 움직여서 뭐 선글라스 이렇게 잡아주셔도 네. 되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5: 지금 머리 크기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이거 좀 조정해 주시는 거죠? 아, 저, 아, 이거, 아, 네.
6: 근데 언니도 웃는 게 예쁘다.
5: 누나 왜 이렇게 예쁘게 나와?
2: 아, 안 보여.
6: 어머. 재훈이가 확실히 막내라가지고 잘하네.
5: 야, 너 왜 잘하냐? 아, 엄청 힘없네.
8: 아, 우리 이제 드디어 재능을 이제 발견했나?
5: 아유.
9: 자꾸 뭐 멋있는 척하고, 뭐 예쁜 척하고. 그니까 이게 하수라는 거죠. 저처럼 보세요. 편하게. 아무 생각 없이.
1: 오른발을 좀 더 오른쪽으로 살짝 이렇게 틀어볼까요? 네. 좀 더 자연스럽게 가셔도 돼서 뒤에 이렇게 짚어주셔도 되시고, 네. 어, 너무 좋은데요? 어, 이거. 네, 우리 여기서 우리 손을 뭐 허벅지에도 한번 살짝 올려도 주시고.
6: 아, 잘생겼다.
5: 안 보이잖아.
6: 어떻게 알았지?
5: 뭔가...
6: 아이고, 잘한다. 아니,
2: 뭔가 어디서 많이 보던 그 포즈인데, 이거.
6: 아니, 근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2: 나오는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
5: 나 내 다리에 꽃을 누가 꽂을, 아, 네네.
6: 다리에 꽃이.
1: 꽃이 이렇게 있잖아.
5: 저 오늘 바로 SNS 프사 한번 바꿔볼게요.
1: 아, 네.
10: 제 다리를 예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꽃을 연결해볼 생각을 평생 못 해봤는데 그게 그렇게 막상 해보니까 너무 예쁘고 소중해 보이는 거예요.
2: 무대표.
5: 아, 짱이다. 아니, 감사해요.
1: 이런. 아,
6: 개인.
5: 누구 아이디어예요?
1: 접니다.
5: 아, 세상에. 시장님, 아, 네. 더 잘 되실 거예요.
1: 감사합니다. 아, 네. 좀 더 꾸러기처럼 웃어주셔도 되고. 아, 좋아요.
6: 도장.

0: 근데 우리
1: 처음에 이걸 어떻게 포즈로 하지?
2: 살짝 이렇게 얹어주 자연스럽게.
3: 아니 세상에. 와. 저희 이거 지금 이대로 들고 갈게요. 아, 저 이대로 들고 갈게요. 아, 저 지금. 오, 실장이야. 김나연!
2: 어? 나연님 한번 볼까요?
4: 저예요?
0: 더 있어요?
4: 아, 이거 만져야 되는데?
3: 야, 너무 재밌다.
4: 진짜 예쁘다. 이걸로 뭘 하면 돼요? 클린업을 하면 될까요?
2: 표정도 좋으신데요?
4: 좋은데요.
2: 우리 이렇게 바람하자 이렇게 밀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1: 힘내다.
0: 역시 3대 2배.
2: 힘내주세요.
5: 바벨에다가 꽃을 달 생각을 어떻게 하셨는지 너무 감사했어요.
2: 아니 근데 바디 프로필만 찍어봐가지고 지금 약간 이런 거밖에 지금 이렇게 잠시만요. 좋아요?
4: 아 이거 데드리프트잖아.
5: 이게 나는 건데?
0: 안
2: 우리 발도 이렇게 살짝 밀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3: 이쁘다. 네. 김나연 이쁘다.
2: 맞나? 오케이.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섞여주셔도 되고.
3: 나연아, 실물보다 사진이 낫다, 야.
4: 난 실물이 예쁘지.
3: 아니야, 너 사진이야. 너 100% 사진이야.
4: 난 실물이 있어.
3: 아니야. 나 복수 이런. 나 그렇게 속 좁은 사람
2: 좋아요.
3: 아니야.
6: 네네. 이쪽 바로 정면 보시면 되는데 네. 일단은 처음에는 선글라스가 있어서
5: 네. 저거를 끼고
6: 상태로 처음에는 그냥 담백하게 카메라 보시면 돼요.
2: 지금 선글라스 끼셔가지고
5: 근데 이게 낀 게 더 잘 보여요.
2: 그래요?
5: 이거요?
6: 이거는 이 손가락에 꽃을 끼신 다음에 눈을 가리는 느낌으로.
3: 와, 박정희, 요다가, 아니. 요정 같다.
2: 우리 처음에 전신으로 갈 거라서요. 한 손에 이렇게 주머니 넣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5: 한 손은 주머니.
2: 네, 이런 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5: 어디 있어요?
2: 네, 저 여기 있습니다. 앞에 그냥 딱 보시면 돼요. 지금 저 잘 보고 계세요? 네, 좋아요. 그대로.
6: 이제 손가락에 낀 꽃으로 가리는 느낌.
2: 이렇게 펴서
6: 약간 반지처럼.
3: 우리 저번 주 촬영은 캠핑 가서 나무하고 이랬는데 아 오늘 아주 네 이 예쁜 스튜디오에서
5: 얘들아 누나 꽃 눈 됐어.
0: 오 누나 누나 그 기회 좀 더 내도록 감독에
2: 한 번 더 거기서 네 그대로 계실게요.
5: 오, 엄청 예쁘네, 안경이. 너무 예뻐요. 오, 얘들아, 나 청초한 거 봐.
4: 언니, 노래방에 뮤비에 나오는 그 재질이라니까?
7: 그 장애라는 게 좀 불쌍하고 안타까운 그런 시선들이 있는데, 장애라는 것 자체가 그냥 나 있는 그대로의 특성이고, 아름답다라는 말이 나답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꽃으로 이렇게 했을 때 뭔가 내 눈이 아름다운 것 같고 그런 소중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4: 아이 마델이구만. 마델이야 마델.
2: 우리 여기서 한번 약간 이렇게 끼는 듯한 느낌도 한번 줘보실까요?
3: 잘생겼다. 한교동 닮았다. 한교동.
0: 잘생겼다고? 나 처음 들어본데.
3: 아 맞아. 오늘 많이 해줄게 형이.
0: 이렇게요?
4: 멋있다.
2: 좋은데요?
0: 아, 저 한번 조커 해봤습니다.
2: 네, 좋아요. 오, 굿. 살짝 이렇게 다시 끼는 듯한 느낌도 한번 주실까요? 좋아요.
0: 멋있다. 좋다.
2: 밑에 보면서 눈 사주시고.
8: 구 대표, 뭐, 똑바로, 뭐, 측면 사진, 뭐, 구가 대표 유니폼. 요번엔 사고 있고 찍어봤으니까 좀 기대될 수밖에 없죠.
5: 여기 너무 예쁘다.
2: 여기 또 어디야?
3: 뭐야?
5: 아니 옷장 왜 이렇게 예뻐요? 와 미쳤다.
3: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5: 네.
0: 갑자기 이놈이랑
5: 잘 맞았어. 안 잘라서. 우와.

0: 없는 거 아니에요?
1: 뒤에도 세트 저장이 있고. 오! 위에도 있습니다.
2: 뒤에 제 차 있습니다.
1: 뭐?
3: 누나 저 좀 밀어줘.
1: 뭔데?
3: 아, 내 차 좀 밀어줘.
1: 어, 뭔데 회차? 뭔데?
4: 아, 네네.
5: 오, 부럽다.
1: 아,
4: 네.
1: 어.
3: 자, 여기 왔는데 복지용품점에 와서 제가 말을 다 해놔서 지금 빼놓으셨네요. 저거 들고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챙겨가지고 가볼게요.
6: 네, 깨끗이 쓰고 오겠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나는 요즘 그 MG샷 요거 많잖아. 그렇게 다리를 모으는 거야.
1: 어머니 앉으세요.
2: 그래서 다리를 모아서 레그샷을 찍는 거죠. 뭔지 알죠?
1: 아, 네. 이렇게 삥 둘러서 한번 쳐보실까요?
0: 근데 우리만의 다리를 찍는 거니까.
2: 맞아.
0: 오빠는 허공에 떠도 되는 다리인 거지.
3: 그럼 나 위에 넣는다?
0: 그치?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4: 아니면 지팡이까지 있으면.
0: 지팡이까지 같이 있어도 되고.
1: 내 다리.
0: 언니는 약간 삐딱하게 있어도 되고, 언니 편한 대로.
4: 네.
1: 아, 손으로 가볼까요?
0: 아, 손으로 갈까요?
1: 네. 네. 그럼 우리 합이 8개가 아니라 7개입니다.
2: 네, 저희 손이 7개예요.
7: 태영 씨랑 홍희 씨 손을 좀 더 제 쪽으로 밀어주시게.
2: 네. 저희 근데 나윤이가 사실 양말 하나 벗고 발로 할 수 있거든요, 이거 하나? 할 수 있어요.
1: 이렇게 한번 하고 있잖아요.
2: 아, 네. 나윤이가 그거 돼요.
4: 아, 내가 이거 준비해봤어.
0: 오늘 잘한다.
8: MG, 요새 어떻게 찢냐? 그래서 스트로프에다가 보면 지금 겨울이 난데 눈이 안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트로프을 대처해서 밑에 내려놓은 다음에 이제 마치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이제 핸드폰 놓고 아까 위에서 찍는 샷 요새 많이 찍거든요. 여름이라면 모래, 겨울에는 눈입니다.
0: 야, 하트 이렇게 크기만 하면 어떡해?
2: 아, 해.
0: 맞아? 이거 맞아?
1: 아니.
0: 재홍이 근데 어떡해?
1: 옷 어떡할까?
0: 그러니까 옷 어떡해?
1: 근데 이거 너무 크지 않아요?
9: 좀 많이 크긴 합니다.
1: 아, 그래? 네. 너무 크죠?
0: 얘들아, 이렇게.
1: 맞죠?
0: 이렇게.
4: 와서.
0: 와서.
1: 재홍이가 너무 큰 구멍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니, 무슨 블랙홀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다시 조그만하게 하트를 만들었죠. 그 하트를 만들고 나서 요 정도 사이즈면 괜찮겠다.
0: 이거보다 더 큰 것도 있어요?
1: 네, 있어요.
0: 아, 많이 커요?
1: 네. 재용아, 너가 만든 거
3: 큰 것도 있어요.
0: 이거 진짜 큰
1: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거 너무 크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잘 만든 것 같아요.
0: 두 개 합쳐보실 수 있을까요? 두 개 합쳐서도 한번.
3: 이런 아이디어.
1: 아, 그렇게?
3: 아, 이런 아이디어를.
1: 요렇게?
0: 네,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2: 아, 이렇게 할까?
0: 예. 네.
4: 저희 근데 신호를 좀 주시면.
2: 와, 야, MG야, 니네 이렇게 힘들게 노니?
0: 한 번만 더. 약간 이 손을 이런 식으로 약간 보는 느낌 주셔도 될 것 같거든요. 갑니다, 하나, 둘. 한 번 더. 갑니다, 하나, 둘. 하트처럼 보여요?
1: 재훈 것도 필요했고 제 것도 필요했어요. 그래서 역시 우린 팀이다. We are the one team.
8: 예, 하나가 하나를 합쳐야 완전히 된다라는 한 팀?
0: 와! 대박이야! 우와. 오빠, 위로 올라가보자!
2: 네, 가보여! 앞에,
4: 아, 올라가?
2: 여기 앞에 있어.
1: 롯데타워,
8: 맞아? 맞지? 내가 잘못 말하면
0: 안 돼.
2: 아니, 얘 육상빌딩이래요! 이게 서울시민 여러분 육상빌딩이래요!
1: 아니,
4: 아, 뭐, 어차피 청놈이야. 형 때문에. 형 때문에.
2: 아니, 얘 맨날 자기 서울에서 태어났다고 맨날 뻐기더니, 진짜.
1: 아니, 그니까, 근데 이 물로 하더라고.
2: 아.
1: 진짜 고수들은 물로 하더라고.
2: 오! 일로 온다, 요, 아이고, 일로 온다.
4: 지금 더 얼어 죽을 셈이에요?
1: 근데 이게 약간 강물처럼 되더라고.
3: 난 여기 왜 물들이 이렇게 있나 했어, 바닥에.
1: 아.
4: 저 좋은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 여기서 점프하는 겁니다.
0: 아, 너무... 좋은데요?
4: 다 같이 울치는 걸로. 네.
0: 뒤로 두 걸음 더 가실게요.
4: 하나, 둘.
1: 이제 지팡이 조심하시고. 네 지팡이?
3: 누나 옆에 있어.
1: 아, 있어? 치워야지.
0: 하나, 둘, 셋.
1: 아, 너무. 너무 안 맞는다.
0: 하나, 둘, 셋.
3: 어우, 잠깐만요.
0: 셋. 셋.
3: 왜요? 누가 빨라야 돼요?
5: 나윤 씨가 조금 빨라야 될 것 같아요.
1: 느려요? 아. 아니, 얘 이 셋이 느린 거라고.
3: 야, 세상에 발 맞춰.
7: 네, 가겠습니다. 우리 하나, 둘, 셋.
1: 너무 느리나?
3: 너 뭐하냐? 너 진짜. 아니, 뭐해? 아, 너 놀리냐?
1: 아니요.
3: 아이고, 너 진짜.
1: 추우니까. 추우니까 땀 내라고. 원모 타임.
7: 자, 마지막, 마지막.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으아!
3: 됐다.
1: 아니, 진짜 오빠 왔다.
7: 오, 됐어요, 됐어요.
3: 오빠가 어떻게 했대? 오빠가 뛰면 여기 출연을 못해. 우와. 아유, 우와.

0: 재밌었던 추억이었습니다.
1: 이렇게 장애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 너무나 수월하게 잘 찍었다.
2: 너무 멋진 스튜디오에서 아, 또 이제 작가님들이 같이 도와주셨어요. 꽃 가지고 우리 각자의 장애를 또 아름답게 표현해 주신 것도 아, 너무너무 감동이었어요.
3: 달력을 하나씩 엮으러 가는 거 아니야?
4: 아, 엮으러? 아, 사진으로?
5: 누가 사는 거?
3: 수작업.
4: 여기 소품 제작소가 있네.
3: 아,
6: 여기야?
5: 진짜 여기.
3: 가보자.
4: 가보자?
6: 언니 여기 좀 높게 가야 돼.
4: 일로 가자. 어서 오십시오로 가자.
6: 뭐야?
3: 마모 같은 거야.
6: 아니, 나 이거 미용사 때 트레이 이걸로 만들었다, 원목 트레이.
4: 점심 제대로 못 먹었어서 내가 연근 좀 뽑아왔어. 연근 좀 이거 좀.
6: 오빠, 어디 체하지 않았어?
4: 아, 체하.
5: 너 이거 체할 것 같아.
4: 아, 그래.
3: 우와, 이거 진짜 수공으로 만든 건가 봐.
4: 오, 누구 나오셔. 아,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3: 완전 해치지 않습니다. 해치지 않습니다.
4: 아니, 안 보여서 해칠 수도 있어요.
3: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하지 않아요.
6: 이곳은 뭐 하는 곳이에요?
7: 아, 여기는 원목으로 가구를 만드는 목공방입니다.
6: 아, 여기요? 의자가 있었어.
7: 네네.
4: 그럼 저희도 오늘 좀 한번 같이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7: 달력이나 뭐 포스터를 거치하는 지금 샘플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4: 네.
7: 지금 가지고 와서 보여드릴까요?
6: 아, 네네. 네.
4: 아, 우와!
6: 저기다!
4: 아, 이런 느낌. 아, 뭐야, 그래, 세상을 비집고?
6: 세상을 비집고! 네.
3: 저 만져봐도
6: 여기, 여기 네. 만져봐봐. 여기 세상을 비집고.
3: 아, 써있구나. 써 있어. 우와. 아니, 이거는. 아니, 이게 달력보다 더 비쌀 것 같은데.
2: 프레임이라는 게 사실 진짜 중요하거든요. 사진도 액자 프레임 이런 거. 그래서 달력걸이 아,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근데 내가 할 수 있을까?
6: 약간의 그거 있었어요. 무섭다. 이거 괜히 다칠 수 있겠다. 라는 생각 반. 선생님들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우리 세비고 식구들은 다 도와줘서 할 수 있겠다. 반반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3: 제가 알기로는 꽤 어려운 작업이라고 알고 있어요.
4: 근데 이게
3: 하고.
4: 저 진짜 뭣도 몰라서 그런데 뭐가 어려워? 그냥 나무 두 개 그냥 막대기. 에?
6: 아니야 오빠. 오빠 만져봐.
4: 나무 막대기 그냥 두 개 그냥.
9: 달력거리가 딱 보자마자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네모 네 개만 만들어서 그거 자석으로 붙이면 될 것 같은 게 바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충분히 할 만하다.
6: 진짜 나무는 거칠잖아. 이거 다 우리가 수작업을 해야 된다는 소린데.
4: 아니 이거 사포질을 하고 거기에 니스칠 좀 하면.
10: 저는 사포 전문입니다. 왜냐면
4: 아 맞네.
10: 까관이야 저는.
4: 맞아요.
10: 첨방, 이첨방.
4: 그 두 분 죄송한데 사포 얼마나 해보셨어요? 여기 지금 사포
10: 혹시 맞나요? 350방, 150방.
3: 많이 해.
10: 이첨방. 저희 볼링고도 까관이야.
4: 저희도 사포 있어요.
11: 사실 제가 볼링 선수로서는 제가 좀 비슷한 게 많아요, 기계가. 비록 목공이랑 저랑 다르지만 그런 방법에 대한 게는 좀 저한테 많이 익숙해서.
3: 근데 이거 길이 맞추는 게 저는 막 이렇게 섬세하게 하는 게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잘 안 보여도 제가 할 수 있을까요?
7: 그 기계 장비들을 세팅을 미리 해놓고 작업을 하면 안전하게 할 수 있어요.
3: 아, 그래요? 네. 손 안 다치겠죠?
7: 네네네.
6: 저 이 한 손도 다치면 안 됩니다.
7: 네네네.
3: 이게 다이아몬드 손이라서요.
4: 하나만 남았어요.
10: 근데 난 처음이야.
4: 맞아.
10: 나보다 발음이 천천히 얘기하는 사람 나 처음 봤어.
4: 선생님, 저 여기 속보가 있습니다. 제 청각장애인 친구가 자기보다 말 느린 사람 처음 본다고.
10: 내가 발음이 천천히 얘기해주니까. 나 살면서 나 제일 마음이 있던 사람.
4: 야, 문아. 저희 장애인 수강생 4명 오늘 맞게 하게 되셨는데 네. 전에도 이런 경험이 좀 있으셨을까요?
3: 아니요, 없었어요.
7: 네, 해외에서는
3: 맞아.
7: 뭐 몸이 진짜? 좀 불편하신데도 뭐 취미로 하시는 분들을 몇 번 뵌 적은 있어요.
6: 어떤 장애예요?
7: 다리 한쪽이 없으셨는데 네. 그리고 평소에 하던 그 목공 스킬로 그 한쪽 다리의 위쪽을 만드셔가지고 뛰어다니시는
4: DIY 하셨네 아예. 내 다리 내가 만든다.
3: 그럼 나도 내 지팡이를 만들어볼까? 그것도 괜찮다.
7: 지팡이는 많이 만들어요.
6: 그러면은... 한손 도마리를 한번 만들어볼까?
3: 그 저희가 알려주는 대로 그대로만 따라해주시면 돼요.
4: 사실 저는 거기에 독창성을 부여해보고 싶어요.
3: 안 돼요.
4: 안 돼요. 그럼 절대 안 돼요. 그러지 마.
8: 개인 수강, 개인 수강.
4: 절대 안 돼요, 여러분.
12: 하지 말라는
4: 거. 네, 그래, 손가락 개인... 나가요.
7: 지금 여기 있는 수압대패라는 기계고요. 열어보면은
8: 뭐야? 오 무서워. 아~
7: 여기가 다
4: 톱톱이 있어.
8: 거의 약간 분쇄기 같은 느낌인데?
7: 맞아요. 아,
8: 칼날이 어디예요?
7: 여기 이거 네모 하나하나가
8: 아 이거예요?
4: 누나 좀 위험하게 하네. 아~
11: 근데 이거를 하면서 뭐 다쳐본 경험도 많지 않았을까요?
7: 그 실제로 목공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기계로 많이 다치기도 하고
4: 얼마나 다치세요?
7: 손가락을 많이 다치게 했네요.
4: 절단?
7: 그쵸.
8: 그 절단이겠지. 멍이겠어? 칼인데 멍이겠냐고. 아니,
7: 안전 밀대를 사용하면은 훨씬 그 톱날이랑 거리가 조금 생기기 때문에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한번 가공해볼게요.
4: 네. 오, 누가 이리야? 우와!

0: 이 목공예 작업을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내 머릿속에 한다 만다가 아예 잊지 않는 일이었는데, 하고 나왔다는 거? 또 한번 세상을 좀 뒤집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게 되게 크고 좋았던 것 같아요.
1: 고정 없이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거든요. 네. 홍윤 오빠 약간 방해하는 느낌. 홍윤 오빠가 하면 되겠다. 이렇게. 약간 이렇게.
0: 야, 정인이 물 만났네. 정인이가 다 하면 되겠네.
2: 네, 하면은 이렇게 넓어지고.
1: 네.
2: 약간 도닦는 그런 느낌이야.
3: 근데 이거 스폰은 몇 팔이 있어요?
1: 스폰 없어도 고정해서 할 수 있어요.
2: 근데 오히려 이게 편해요.
1: 진짜?
2: 이게 잡고 하는 것보다.
1: 어, 그냥 이거 이렇게 하면 되네. 오케이.
2: 아, 대패 밀듯이.
1: 네.
2: 오, 오. 나연아, 이거는 어디 운동이니?
1: 이거 밀면 어깨 운동, 당기면 등 운동.
0: 구두 닦는 것 같다.
2: 사포를 제가 좀 해봤는데요. 더 해야 돼요?
4: 이 정도면은 괜찮은데, 근데 여기 모서리 만져보시면은 날카롭죠?
2: 네.
4: 모서리도, 모서리도 아~ 이렇게 사포 하다 보면은.
2: 네네네. 좀 부드러워지고.
4: 약간 그 날카로운 거는 조금 사라지고.
2: 오, 그렇네요.
4: 네.
2: 아, 사포 많이 상쇄하셔가지고.
5: 네, 걸린 것 때문에.
2: 아.
5: 네, 물로 하면 더 빨리 좁긴 한데. 아, 좋아야 되니까.
2: 재훈이가 잘하는 것 같아.
5: 아, 제가 첫 상이 맞습니다.
4: 네.
5: 다음에 또 와야 되겠네요.

0: 이 되게 거친 게 부드러워지고 날 섰던 게 부드러워지고 완만해지고 이게 하나씩 하나씩 마법이 펼쳐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1: 이거 세상에 이런 달력이 어디 있어요? 너무 기대되죠.
2: 달력을 만든다고 해서 일단은 뭔가 하나 우리의 또 새로운 추억이 진짜 딱 이게 물건으로 남는 거잖아요. 그게 되게 의미가 크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설레는 마음이 있었어요.
3: 어머, 안녕하세요. 이거 저희 그 만들어놓은 달력 맞나요? 오, 진짜 이 물 이렇게 됐네. 잘해주셨다.

0: 뒤쪽을 보면 세상을 뒤집고라고 이렇게 만져보면 느껴지고 아, 위에를 먼저 하고 아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나연이 한 손으로 어떻게 했지? 발로 했겠는데? 짜잔! 자, 또 제가 어제 이렇게 핀을 꽂아놨어요. 여기에 어때요? 예쁜가요? 자, 우리 2026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1: 이제 죽기 전까지는 평생 못 잊을 추억 그래서 너무 좋았고요. 이제 계속 달려 평생 살아놓겠습니다.
2: 아, 태비고 고맙습니다. 아, 이런 걸 해보네.
3: 이게 무슨 조합이지?
4: 아, 그러니까. 누나, 어색하지 말라고.
5: 언니 노래방에 뮤비에 나오는 그 재질이라니까.
3: 지금 다리가 무너진 게 아니라 다 무너지겠어, 형이.
2: MG 힘들다. MG 힘들어. 오, 저희가 와.
4: 조금 커졌다.
2: 아니, 뭐, 아니 틀지도 않았는데
6: 아니, 뭘 맞아, 이거. 이거.

0: 이어서 블루이가 방송됩니다.
1: 군 특수부대에 관련된 견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잉카 같은 경우는 차분하고 좀 릴렉스하면서 스스로의 통제도 괜찮아요. 드로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다소 과격하고요. 임팩트 있고 다이나믹하죠.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 문화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퀴티 크리에이터 패시예요. 요즘 피부가 자꾸 건조하고 푸석푸석해진다고요? 피부를 촉촉하게 해줄 아니 그 건조가 피부 건조 아니었어? 가만히 있어. 건조란 대기 속의 습도가 몹시 낮아짐을 말하는 건데요. 습도 35% 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건조주의보를, 실온도 25% 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건조경보를 발표한답니다. 습도가 낮아지면 코나 목 등 호흡기가 건조해져요. 미지근한 물을 하루에 8잔 이상 꾸준히 섭취해주세요. 건조한 날씨는 피부까지 푸석푸석하게 한답니다. 평소보다 보습크림을 꼼꼼히 발라주세요. 대기 중 습도가 낮아지면 작은 불씨도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어요. 산림 밀접 지역에서는 야외 치사, 쓰레기 소각, 담배꽁초 투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볕집 태우기를 하지 말고 소화기 사용법을 숙지해 화재 발생에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화재를 목격했다면 즉시 신고하여 화재 진압에 동참해주세요. 건조한 날씨가 가져오는 피해, 펭수의 독특한 기술처럼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다 왔어요.
1: 만나서 반가웠어, 지기. 하는 일 잘해봐, 그거. 앱.
0: 감사합니다.
2: 오셨어요, 아빠?
1: 젤리, 우리 딸. 안녕, 밴디트.
3: 잘 지내셨어요? 저희 집에 오랜만에 오시는 것 같네요.
1: 그러게, 요즘 좀 바빠. 일단 지기 먼저 좀 보내고.
0: 또 뵐게요.
1: 잠깐, 뭐지? 왜 벌써 가는 거야? 아직 돈도 안 냈는데.
2: 이미 계산 다 끝났어요, 아빠. 인터넷으로요.
1: 이런, 요즘 인터넷으로 못하는 게 없어, 그렇지?
2: 어서요. 저녁 준비할 동안 소녀들이랑 놀아주세요.
1: 그거 좋지. 근데 앱이 대체 뭐니?
4: 플레이번 이야기는 휴대폰. 띠뚜뚜 띠뚜.
1: 안녕 얘들아.
4: 할아버지.
1: 우와, 많이 컸구나.
4: 같이 놀아주세요, 할아버지.
1: 그래, 그럼. 무슨 놀이를 해볼까?
4: 우리 레스토랑 놀이해요.
1: 그래, 레스토랑 잘 알지.
4: 휴대폰이 필요해요.
1: 그런 건 없는데.
4: 정말요? 여기 이거 쓰시면 돼요. 하나 더 만들게요.
1: 고마워, 빙고.
4: 여기가 사시는 곳이에요.
1: 좋아. 내 집이구나.
4: 아니요, 할아버지 집 아니에요.
1: 그래. 그럼 누구 집이니?
4: 저분들이요. 휴대폰으로 계산하고 잠깐 빌려 쓰시는 거예요. 여기 이 앱을 누르세요. 삑.
1: 앱으로. 그래. 뭔지 나도 알아요. 삑. 쉬운데. 이런.
4: 그거 계산하셔야 해요. 버튼을 누르세요.
1: 삑.
4: 그럼 제가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고 지금은 저녁 시간이에요. 음식 주문해 주세요.
1: 알았다.
4: 여기 새 휴대폰 좀 봐. 멋있다. 그걸로 뭐가 돼? 이건...
1: 안녕들 하시죠?
4: 여기로 오시면 어떡해요?
1: 여기가 레스토랑인 줄 알았는데.
4: 맞아요. 근데 레스토랑으로 오시면 안 돼요.
1: 왜 안 돼?
4: 집에서 휴대폰으로 주문을 하셔야죠.
1: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다. 휴대폰 쓰란 말이지? 따르릉 따르릉 따르릉 따르릉.
4: 여보세요?
1: 여보세요. 음식 주문을 하고 싶은데요.
4: 할아버지, 레스토랑에 전화하시면 안 돼요.
1: 뭐라고?
4: 주문은 앱에서 하세요.
1: 근데 메뉴가 없는데.
4: 앱에 있어요.
1: 그래. 빅. 그래. 어디 보자. 잠깐만. 무슨 음식 파는 레스토랑이지?
4: 무슨 뜻이에요?
1: 중국 음식이야.

0: 편리한 음식이야.
1: 뭐든지 다 돼요. 네, 피자 주문도 가능하고 브리토도 돼요.
0: 브리토?
1: 브리토. 무엇이든 주문할 수 있어요.
0: 아, 그래. 무엇이든 된다는 거지. 뭘 먹을지 생각하는 게 더 어렵네. 미안 얘들아. 계산을 해야겠지? 삑.
1: 메뉴 추천이 필요하세요, 할아버지?
0: 아니, 내가 할 수 있어. 아, 그래. 삑. 커리맛 소시지 좋아.
2: 커리맛 소시지! 왜?
3: 근데 왜 커리맛 소시지예요?
0: 커리맛 소시지를 좋아하니까.
2: 왜?
0: 무엇이든 다 된다고 했는데.
1: 좋아요. 커리맛 소시지.
0: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문한 음식 가지러 왔어요.
1: 할아버지.
3: 음식 가지러 오시면 안 돼요. 빙고가 배달 갈 거란 말이에요.
0: 아, 그래. 알았어. 저기, 수고가 많으세요. 날씨가 좋죠?
3: 배달 기사한테는 이야기를 잘 안 해요.
0: 오, 그래. 미안해. 빅. 내가 제대로 한 거 맞지?
3: 네, 맞아요, 할아버지.
0: 그거 다행이네. 이제 좀 먹어볼까? 너무 맛있네. 근데 여기서 혼자 먹어야 하는 거지?
1: 휴대폰에서 TV를 보셔도 좋아요.
3: 네, TV 앱이 있어요.
0: 좋아. 빅. 이거 제대로 하는 거 맞겠지?
3: 네.
0: 그래, 제대로 하는 거구나. 근데 이런 앱 누구나 만들 수 있어?
3: 아, 그럼요.
0: 뭐든지 만들 수 있는 거겠지?
3: 네.
0: 그래, 알았다. 이거 좀 빌렸어야겠네. 소시지 다 먹었고, 후식도 좀 먹어볼까? 삑. 파블로바.
3: 삑. 오, 파블로바 주문이 막 들어왔어.
0: 여기 간다.
3: 거의 다 됐어, 배달기사님. 준비. 삑. 삑. 좋아요. 이건 여기에 넣을게요.
2: 아버지!
3: 뭐?
2: 통안에 아버지 있어!
3: 아! 빨리 가네! 빨리 가네!
2: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
3: 아가 좀 꺼내줘요.
0: 여기! 내가 악어 앱을 만들었어. 여기 버튼을 누르면 악어 사냥꾼이 문 앞에 나타날 거야.
3: 저희가 지금 필요해.
0: 작은 악어 머리 그림이야. 아주 귀엽게 생긴.
3: 알겠어요.
2: 와, 빨리!
3: 그러고 있어!
1: 됐어. 내가 로드타운 했어.
0: 짠! 오, 손님이네.
2: 도와줘!
0: 안녕하세요, 여러분. 날씨 좋죠, 그쵸?
3: 혹시 앱에 있는 악어 사냥꾼이세요?
0: 네, 맞아요.
2: 여기 악어 잡아줄 수 있어요?
0: 물론이죠. 먼저 밖으로 내보내야 해요. 집안에 악어가 돌아다니게 되면 안 되죠.
2: 이제 뭐예요?
0: 당신이 악어 입을 꽉 잡아요.
3: 저요? 그럼 사냥꾼은요?
0: 저는 여기서 방법을 알려드려요.
3: 좋아요. 꽉 잡아, 빙고.
2: 잡았어.
0: 등 위에 올라타요.
2: 좋았어. 올라탔어, 올라탔어.
3: 만세.
0: 이제 어떻게 하죠?
3: 왜 우리한테 물어보세요? 악어 사냥꾼이시잖아요.
0: 앱이 아직 완성 안 됐어요.
2: 할아버지.
0: 아, 그래, 그래. 혹시 애완동물이 없는 집이 어딜까? 머리를 조심해, 머리를.
4: 따라라라라라라.
0: 아! 아, 저리 떨어져!
4: 만세!
2: 15개짜리에!
0: 고마워, 여러분.
5: 저녁 준비됐어요.
2: 와, 저녁이다!
5: 커리맛 소시지야.
2: 와!
0: 맛있는 거.
5: 가세요.
0: 지난번에 집에 왔을 때보다 아이들이 많이 컸네.
5: 네.
0: 그래도 아직 애들은 애들이야.
6: 여보, 당신 차례야.
5: 나도 알거든.
6: 잘해봐.
5: 왜 항상 내가 지는 거야?
6: 게임은 머리를 굴려야 돼.
1: 엄마, 냉장고에 있는 파블로바 케이크 먹어도 돼요?
5: 안 돼.
1: 빙고 배고파요.
5: 그럼 완두콩을 먹으면 돼요.
1: 완두 뭐라고요?
5: 완두콩이야.
3: 회전 초밥집에서 먹는 거야. 쏙! 엄청 맛있어.
1: 괜찮아. 빙고는 완두콩 별로 안 먹고 싶어.
5: 먹어보지도 않고 그러는 거야? 그럼 배고픈 거 아닌데.
3: 빙고, 생각났어. 우리 카페놀이 하는 건 어때?
1: 아니, 빙고 그냥 파블로바 먹을래.
3: 그럼 카페놀이를 같이 해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1: 오, 알았어.
5: 가보는 게 좋겠어.
6: 갑니다.
1: 블루이, 이번 이야기는 파블로바 케이크.

0: 여기 메뉴판 보시고 주문해 주시면 돼요. 타블로바 주세요.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왜 그러세요?
1: 봉주!
0: 어?
1: 봉주!
2: 아빠가 셰프 하시고 싶나 봐.
0: 안 돼요, 아빠. 아빠가 셰프 안 하셔도 돼요. 마당으로 돌아가셔서 엄마랑 게임 계속 하세요. 좋아요, 그럼 여기서 셰프 하세요.
1: 멋있어!
0: 파블로바 한 조각 준비해 주실래요?
1: 파블로바?
0: 네, 파블로바. 냉장고에 사요.
1: 파블로바?
0: 아니, 그건 다석이고 냉장고 안에. 보세요.
1: 아하, 파블로바.
0: 네, 파블로바. 손님에게 가져가 주세요.
1: 봉주르. 봉주, 봉주르.
0: 늦어서 죄송합니다, 손님. 파블로바 곧 나올 거예요. 새로운 셰프가 준비 중이에요.
1: 봉주, 파블로바.
2: 잠깐, 이건 파블로바 아니에요.
0: 네, 이건 파블로바 아니에요.
1: 제가 여기 셰프입니다.
0: 이건 완두콩이잖아요.
1: 아, 위?
0: 완두콩이라고요.
1: 어디 있다는 거예요?
0: 여기 이거라고 했잖아요. 이거 파블로바.
1: 아, 이거로군요. 파블로바.
0: 네.
1: 완두콩.
0: 네, 그건 완두콩. 완두콩은 필요 없어요. 우린 파블로바가 필요해요.
1: 알았어요.
0: 정말 죄송합니다, 손님. 새로 왔거든요.
2: 히히, 괜찮습니다.
1: 여기 왔습니다, 파블로바.
0: 파블로바 어디 있어요?
1: 여기 보세요. 파블로바.
2: 진짜 이거예요?
0: 너무 작잖아요.
1: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0: 돌아가셔서 이만큼 큰 걸로 가져다 주세요. 이거, 이만큼 큰 거.
1: 봉주.
0: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2: 괜찮아요.
1: 봉주, 파블로바. 확인해보세요.
0: 네? 고마워요. 이 정도면 됐어요.
1: 봉주.
2: 감사합니다.
0: 뭐하시는 거예요?
1: 울랄라, 케첩.
0: 파블로바에 케첩 뿌려먹는 거 아니에요.
1: 울랄라, 울랄랄랄랄라.
0: 그만요. 더 이상 안 되겠어요.
1: 봉주.
0: 가세요.
1: 봉주, 봉주, 울랄라, 봉주.
0: 셰프가 왜 저러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손님이 파블로바 못 먹게 하려고 저러는 거예요.
2: 히히히, 말하는 건 재밌어요.
0: 다른 곳에서 재밌게 말하면 돼요. 여긴 카페라서 안 돼요. 그럼 다시 파블로바 준비해 드릴게요.
2: 봉주르. 저기 언니.
1: 어? 오랄랄랄랄라.
0: 잠깐, 바로 옆에 카페를 차리시면 어떡해요?
1: 봉주.
0: 어디 가시는 거예요?
2: 메뉴를 좀 보고 싶어서요.
0: 금방 오세요. 파블로바가 준비됐어요.
1: 오르바.
2: 메뉴 좀 볼 수 있을까요?
1: 메뉴 보여줘라.
0: 메뉴는 뭐가 있어요?
2: 완두콩 하나만 보이는데요.
0: 손님이 원하는 게 아닌데 파블로바가 없잖아요.
1: 오호, 오호, 아하, 오호하.
2: 다른 재료들을 아하. 올려서 예쁘고 맛있게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1: 오, 봉주.
2: 근데 사실은요, 파블로바를 정말 먹고 싶어요.
1: 아, 오랄라.
2: 원하신다면 완두콩을 만들어주셔도 괜찮아요.
1: 그거 좋죠.
2: 하지만 파블로바랑 완두콩 중에서 뭐 먹을지는 빙고가 정할래요. 빙고는 그냥 억지로 먹는 게 싫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1: 맛있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0: 카페 메뉴 대결이네요. 눈송이 설탕가루. 저기요.
1: 봉주.
2: 도와드릴까요?
1: 우와, 엄청 좋죠.
0: 만세! 완성!
1: 봉주!
2: 좋아요. 결정했어요. 파블로바!
1: 만세!
2: 이제 먹어도 되겠죠?
1: 봉주! 올라라 모르고.
0: 감사합니다.
3: 아빠가 방금 코딱지라고 한 거 알아?
0: 네?
1: 예?
0: 아빠,
2: 아빠가 주셨어요.
3: 알아요. 아빠가 결정하신 거니까 엄마도 괜찮아.
1: 올라라.
0: 어떻게 코딱지라고 할 수 있어요?
2: 엄마 여기 이거 보세요.
3: 우와. 아주 잘. 잘했어. 어서 와. 아빠 찾으러 가보자. 아빠 차례니까.
2: 좋아요, 엄마.
0: 아빠 안녕.
3: 둘 다 잘 다녀와.

0: 아, 안녕하세요. 여기 타투 가게죠?
1: 네.
0: 좋네요. 타투를 그리고 싶은데 아시죠? 멋있게 하고 싶어요. 아주 튼튼하고 강한 남자로 보일 수 있게요. 가능하겠죠?
1: 당연해요. 자리에 앉으세요.
0: 등 위에 그려주세요. 힘이 세 보이려면 등에다 해야겠죠?
1: 네, 맞아요.
0: 타투는 어떤 걸 그려도 괜찮아요. 근데 좀 무섭게 보이는 걸로 부탁해요. 아시겠죠? 이해하셨죠? 해골에 칼이 있는 거 아니면 불타오르는 칼 같은 거. 해골을 좋아하는 것처럼. 예! 그냥 멋지게! 코브라 뱀이 오토바이 타는 거 아니면 불타오르는 오토바이. 뭔가 불타오르는 게 좋아요.
1: 알았어요.
0: 제일 중요한 건 사람들이 타투를 봤을 때 바로 우와! 저 사람 무서워 보인다! 라고 해야 돼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 아니라 특공대원처럼 멋지게 보여야 해요! 아우, 아우, 아, 아파요. 아파. 아우! 이제 다 돼가는 거죠?
1: 네, 끝났어요.
0: 아, 드디어 끝났군요. 요청한 대로 엄청 무섭고 남자답죠?
1: 그럼요.
0: 좋아요, 고마워요.
1: 뭘요?
0: 어떤지 한번 볼게요.
1: 안녕.

소매기는 가족들이 사라져버리게 되었어. 하지만 걱정 마. 소매기와 함께 가족들을 구하고 모두 함께 힘을 합쳐 라온과 가이아로부터 세상을 지키는 거야. 우리와 함께 다시 한번 모험을 떠나줄 수 있을까? 소매커피 찰칵

0: 불이 났어요.
1: 그랬대.
2: 무슨 소리지?
0: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2: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0: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2: 어디로 가야 하지?
3: 어? 저기야!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3: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2: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2: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3: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변신 경찰차 출동! 주차 블록 변신 경찰차! 경찰 본부로 변신! 월드컵 출동하라! 범인 검거 완료! 월드컵 주차 블록 변신 경찰차!

0: 가짜뱀 스핑크스 나방 애벌레.
1: 키키 아침부터 무슨 일이야?
0: 내가 준비한 게 있지. 바로 곤충들을 위한 영양 쿠키.
2: 영양 쿠키?
3: 아니
0: 여기 곤충들을 위해 작게 만들었어.
4: 우와 정말 귀엽다.
5: 빨리 곤충들에게 나눠주자.
0: 응?

0: 난 이 정도는 거뜬한데.
1: 그럼 이제 출발해볼까?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출동!
2: 출동!
3: 쿠키가 이제 한 개 남았네. 저기서 쉬었다 가야지.
4: 우와, 이 맛있는 냄새는 뭐지? 우와, 맛있겠다. 내 위장술로 뺏어 먹어야지.
3: 우와, 뱀이다!
4: 냠냠냠냠, 정말 맛있다. 냠냠냠.
3: 애벌레야, 너 혹시 뱀 못 봤어?
4: 뱀을 무서워하다니, 너 겁쟁이구나?
3: 겁쟁이라니, 난 고고다이노 핑이야. 그냥 조금 놀랬을 뿐이라고.
4: 이래도?
3: 이게 뭐야? 어떻게 뱀이 애벌레로, 아니 애벌레가 뱀으로 변하냐고.
4: 겁내지 마. 난 뱀이 아니라 스핑크스 나방 애벌레야. 뱀으로 위장한 거라고.
3: 위장이라고? 어? 아, 도망쳐!
4: 나한테 막혀! 봤지? 역시 난 대단해. 모두 내 위장술에 속는다고. 진짜 뱀도 속을걸?
3: 새가 안 속았으면 어쩔 뻔했어. 그렇게 위장술만 믿고 까불다간 큰일 난다고. 조심해야 돼.
4: 흥, 그럴 일 없을걸?
5: 핑이 왜 이렇게 안 오지?
6: 혹시 무슨 일이 생겼나? 찾으러 가보자.
5: 응.
3: 내가 또 속은 줄 알고. 두 번은 안 속지. 너도 뱀인 척하는 스핑크스 애벌레지?
7: 감히 나를 애벌레로 취급해.
3: 뱀처럼 움직이는 연습을 하는 게 어때? 몸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더 뱀 같을걸? 그리고 혀도 이렇게 내밀어야지.

0: 여기 오고 있어. 빨리 도망가자.
1: 왜 도망가? 내 위장술이면 뱀도 속을 텐데.
0: 어, 뭐?
1: 안녕, 나도 뱀이야.
2: 감히 해볼래 주지. 내가 속을 줄 알고.

내 입으로 들어와라. 야!

0: 성공! 야호! 다음에 만나면 가만두지 않을 테다!
1: 다 됐다!
0: 고마워, 비치!
1: 핑, 미안해. 네가 조심하라고 했었는데.
0: 흥, 큰일 난다고 했지?
2: 맞아, 애벌레야. 네 위장술은 정말 대단하지만 그것만 믿고 너무 안심하면 진짜 위험해질 수도 있어.
1: 응, 약속해. 이제 절대 방심하지 않을게.
0: 어? 정말?
1: 응, 응. 나비가 되고 나서 할게.
0: 뭐? 아이, 정말 못 말린다니까.

0: 이어서 딩동댕 유치원이 방송됩니다.
1: 꼬마버스 타요가 멋진 소방구조 대원이 됐어. 든든한 새 친구 트윗과 함께 말이지.
2: 반가워. 난 트윗이야. 어떤 사건도 맡겨만 줘.
3: 타요, 트윗, 사건이야. 어서 출동해야 해.
1: 알았어요. 소방구조대 출동!
4: 자동차 구조대도 있다는 거 잊지 말라고. 자동차 구조대 출동!
3: 도시에서 일어나는 위험한 사건들과 거짓으로부터
4: 시민들을 지키고 진실을 밝혀.

0: 말랑무지 팩 메이커. 말랑자를 넣고 쉐이커로 쉐이킹. 몰드에 붓고 꺼낸 뒤 콕. 무지 팩이 와글와글 말랑말랑 쫀득쫀득. 무지 팩 하우스에 쏙. 말랑무지 팩 메이커.
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3: 지당하신 말씀.
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미미 쇼핑백을 열어봐. 두근두근 미미 인형머리. 열쇠로 미미 옷을 찾아봐. 두근두근 바지일까 치마일까.

새들과 함께 춤춰요. 댄스 파티가 열리는 날이에요. 자, 모두 다 같이 함성! 오, 좋습니다. 자, 댄스 파티에 참가한 친구들을 소개할게요. 먼저 딩동댕쇼의 귀염둥이 댕고! 와!

0: 유치원의 친구들 말이
1: 날 빼놓고 댄스 파티를 연다고요?

0: 앵두빛 나는 빨간색.
1: 난 빨간 모자 무이새. 쉽게 말하면 빨간 모자를 쓴 춤추는 새라는 뜻이죠. 이렇게 나무 위에서 미끄러지듯이 신나게 춤을 춰요. 유후. 제 멋진 춤에 반해서 날아온 여자친구.
2: 예! 사랑해요 빨간 모자. 너밖에 안 보여.
1: 어때요 제 춤?
3: 오, 너무 멋져요.
0: 뭐, 특히 발에 바퀴 달린 것처럼 쭉 미끄러지는 춤은 어떻게 추는 거예요?
4: 맞아. 그 춤 우리도 좀 가르쳐주세요.
1: 요후. 춤은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걷기만 해도 멋진 춤이 됐나고요. 그냥 신나게 걷기만 해도 다 춤이 된다고요.
2: 우와, 걷기만 해도 춤이 된다니.
5: 이런 춤은 나도 잘 출 수 있겠어.
1: 아이, 이럴 게 아니라 우리 딩동쌤하고 댕구도 저와 같이 신나게 걸어볼까요?
4: 네, 좋아요.
1: 음악

0: 아침입니다.
1: 그런데요, 조금 힘든 일 하네요.
2: 에이, 벌써 지치면 안 돼요. 숲속 댄스 파티가 열린다고 해서 제 친구도 초대했거든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빅토리아! 오? 오?

0: 빅토리아 극락주. 저는 춤으로 제 마음을 표현하는 댄서랍니다. 오~
1: 춤으로 마음을 표현한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0: 마음에 드는 여자친구를 만난다면 춤으로 제 마음을 전해주는 거죠. 바로 이렇게요. 빅토리아 빅토리아 따리다리라라뚜.
2: 어머 어머, 저 날개 근육 좀 봐.
0: 내 춤 어때?
2: 아우, 너 좀 춘다.
0: 앞으로 평생 네 앞에서 멋진 춤을 춰줄게.

0: 가끔은 말로 하는 것보다 춤이 마음을 더 잘 전해주거든요.
1: 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 저기 딩동쌤 지난번에 유치원에 있던 화분 와장창 깨뜨려서 정말 죄송 내가 죄송해요.
2: 괜찮아요.
0: 빅토리 바로 그거예요.
1: 이렇게 춤으로 얘기하니까 마음이 좀 더 크게 잘 전해지는 것 같아요.
3: 그렇구나. 아, 그럼 우리 평소에 잘 말하지 못했던 걸 다 같이 춤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4: 네!
3: 자, 황 단장님 음악 주세요.

0: 멈춤은 왠지 치고 나니까 여기 마음이 막 따뜻해지는 기분이에요.
1: 맞아.
2: 그런데 새들은 다 이렇게 춤을 잘 추나요, 원래?
3: 그럼요. 우리 극락족 가족 중에도 춤을 정말 잘 추는 친구가 또 있어요.
0: 우와. 그럼 그 친구는 어떤 춤을 추나요? 빨간 모자 새처럼 신나는 춤? 아니면 빅토리아 새처럼 따뜻한 춤?
3: 그 친구는요, 정말 놀라운 춤을 춘답니다.
1: 궁금해.
0: 저기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예
1: 우와
0: 우와
1: 우와
2: 우리 친구들에게 자기 소개 부탁합니다.
4: 제 소개는 춤으로 하죠. 음악 주세요. 오. 우와. 우.
5: 네, 이름은 극락족.

0: 해볼게요. 멋진 춤꾼이 되었다. 네. 오.
1: 자기 멋진 춤이었어.
2: 역시 우리 극락도 가도.
3: 이렇게 애기가 혼자 숲속에서 몇 년 동안 춤 연습을 했다니.
4: 정말 정말 대단하다.
0: 그래도 그 덕분에 이렇게 최고의 춤꾼이 되었는 걸. 요. 요.
5: 아차차차. 아, 그러고 보니까 제 친구 중에서도 춤꾼으로 엄청 유명한 새가 있거든요.
3: 어?
5: 남극에서 온 친구인데.
3: 아, 그 참치를 엄청 좋아한다는 그 유명한 친구?
6: 팽하?
5: 팽하. 맞았어요. 바로 남극에서 온 펭귄 펭수.
7: 펭수 춤은 우리도 인정이지.
5: 펭수가 말해줬는데 자기도 처음에 춤을 잘 못 췄대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연습해서 이제는 유명한 무대에서 막 날아다녀요.
3: 그랬구나. 펭수도 그렇고 오늘 여기 모인 새들도 그렇고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마음인가 봐.
5: 맞아요, 맞아요. 제 친구 펭수가 가르쳐준 춤이 있는데 우리 모두 다 같이 춰볼까요?
3: 좋아요. 네, 오늘 댄스 파티의 마지막 춤은
5: 펭수로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0: 이어서 최고다 호기심 딱지가 방송됩니다.
1: 짜잔! 특별한 정 통통 치즈 카드를 두 장이나!
2: 어? 냠냠시티우의 곽에서 레시피 스톤이 발견됐어요. 악당이 시민들 틈에 숨어 레시피 스톤을 노릴 수 있으니 조심해요.
1: 맡겨주세요. 그동안 냠냠 카드도 잔뜩 모았거든요. 슈퍼젯 메카탄탄 미라클 루나 냠냠시티의 위기가 오면 영웅이 나타난다.
3: 이제 레시피 스톤만 있으면 악당의 왕이 될 수 있다.
1: 안돼!
3: 뚱뚱치킨 슈퍼젯을 잡아!

0: 빨리 레시피스톤 내놔!
1: 백합탄 탑! 레시피스톤을 가져와야 해! 어떤 악당도 우리한테는 어림없다! 슈퍼히어로는 어떤 상황에도 겁먹지 않아! 어서 출동하자! 히앗!
2: 여기가 어디야?
3: 어디 어디?
4: 이게 다 무슨 말이야?
3: 어? 자, 봐봐.
4: 쉬,
3: 조용히 해봐.

0: 예매하세요.
1: 바르게 달리는 풋보드.
2: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0: 길다리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3: 로보카 폴리 안전 스쿨.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0: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3: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전설의 가위빈 키위.
1: 안녕, 난 키위야. 호빵이가 제일 사랑하는 최애 과일이지. 아 맞다, 호빵이가 또 나를 찾을 테니까 미리미리 준비해둬야지. 영양분 체크! 나와라 키위 비타민C!
0: 비타민C! 키위님을 최고의 과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야!
1: 오, 좋아, 이번엔 트립토판 차례인가? 들어와!
2: 트립토판! 키위님을 최고의 과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야!
1: 오, 좋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비장의 무기. 나와라. 황금 가위! 어우, 눈시워. 충전 완료. 모든 준비는 끝났다. 호빵아,
0: 얼른 나를 먹어줘. 먹어줘. 먹어줘. 우와! 키위 맛있다. 새콤달콤해. 호떡아, 너도 키위 좀 먹어봐.
3: 싫어. 난 키위 싫어해. 안 먹어. 누나나 많이 드세요. 난 안 먹어.
0: 키위를 안 먹겠다 이거지. 좋아, 호떡이 누나처럼 키위를 사랑하게 만들어주겠어. 그래, 먹기 싫으면 먹지 마라. 그럼 전설의 가위맨은 나 혼자 만나야겠다.
3: 어? 전설의 가위맨? 그게 누군데 누군데 누군데?
0: 누구냐 하면, 에이 아니다, 키위를 싫어하는 호떡이 평생 만날 일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궁금해하지도 마.
3: 전설의 가위맨이 누군지 왜 안 가르쳐주는 거야? 전설의 가위맨이 누군지 왜 안 가르쳐주는 거냐고. 왜.
0: 아이고, 그렇게

0: 또 왔어요.
1: 너만 오면 나도 모르게 달려나오게 된다니까.
0: 그렇게 달려나와 주시니
2: 저도 정말 행복해요.
3: 키위가 팀 원장님도 춤추게 한다더니 그 말이 맞네, 맞아.
4: 우리도 같이 신나자고요.
3: 키위야, 반갑다.
5: 여기가 어디지?
6: 아이고, 이번엔 대왕 키위가 대왕 키위가 아니라 대왕 호떡이잖아.
5: 안녕하세요. 호떡이입니다.
0: 호떡이?
1: 아니, 호떡이가 호빵이 입안엔 무슨 일로?
5: 전설의 가위맨을 찾으러 왔는데요. 여기에 있나요?
0: 전설의 가위맨이라면 잘 찾아와.
5: 키위, 너한테 물어본 거 아니거든.
0: 뭐라고?
5: 전설의 가위맨이 누구예요? 어디에 있어요? 빨리 만나고 싶어요.
7: 전설의 가위맨이라면
0: 내가 잘 안다니.
8: 비상! 비상! 세포 마을에 나쁜 산소 괴물이 나타났다. 세포들이 위험하다.
0: 세포 마을에 나쁜 산소 괴물이 나타났다고? 저 가봐야겠어요.
5: 전설의 가위맨이 누군지 알려주고 가야지. 키위야!
1: 아니, 호떡이 뭐야?
2: 뭐지?
3: 세포들은 괜찮으려나?
2: 나쁜 산소 괴물! 저리 가! 저리 가라고!
9: 세포들아, 도망가지 말고 이리 오너라. 이 나쁜 산소 괴물이 늙게 만들어줄 테니까!
2: 살려주세요!
0: 나쁜 산소 괴물 멈추지 못해?
9: 누구인가? 감히 누가 나를 방해해?
5: 무섭게 생겼다.
0: 나 호빵의 최애 과일 키위다.
5: 키위, 겁도 없이 왜 나서는 거야?
9: 겁도 없이 나를 상대하겠다는 거야?
0: 세포들 괴롭히지 말고 당장 물러서.
9: 싫은데 싫은데 괴롭힐 건데.
0: 그 말 후회하게 해주지. 나와라, 키위 비타민C.
2: 키위님, 부르셨습니까?
0: 비타민C, 저 나쁜 산소 괴물을 없애라.

0: 키위에서 나온 비타민C가 나쁜 산소 괴물을 물리쳤잖아.
1: 세포들아, 괜찮아?
2: 고마워요, 키위.
0: 오, 키위 좀 멋진데.
1: 아, 뭐야, 나한테 반했나?
0: 아니거든. 전설의 가위맨이 누군지나 빨리 알려줘.
1: 하, 전설의 가위맨은 말이지.
3: 비상, 비상. 호빵이의 행복 에너지가 뚝뚝뚝 떨어지고 있다.
1: 허, 행복 에너지가 떨어진다고? 그럼 혹시?
0: 화가 난다, 화가 나!
4: 호빵 누나가 화가 난다고?
1: 호빵이의 행복 에너지가 떨어지는 이유는 세로토닌 요정님께 문제가 생긴 거야. 내가 가봐야겠어.
0: 어? 가긴 어딜 가? 전설의 가위맨이 누군지 알려주고 가야지. 키위야!
2: 난 행복을 만드는 세로토닌 요정인데 행복하지가 않아.
1: 키위가 왔습니다. 나와라, 키위 드립 토판!

0: 트리토판 덕분에 세로토닌 요정님이 다시 행복해지셨어. 그럼 호빵이 누나도 다시 행복해지는 건가요?
1: 당연하지. 행복 가루를 뿌려서 호빵이를 다시 행복하게 만들어주자.
0: 키위를 먹으면 행복해지다니. 키위 좀 멋진데.
2: 호떡이 너 나한테 반했구나. 반했네 반했어.
0: 아니거든 아니거든. 빨리 전설의 가위맨이 누군지 알려달라니까.
2: 아, 전설의 가위맨은
3: 비상 비상.
0: 어? 또 비상이야?
3: 아니 자꾸 비상 상황이 생기는 걸 어떡해. 어쨌든 위산탕에 고기들이 소화불량을 일으켰다. 위님이 위험하다.
2: 뭐? 위님이? 가봐야겠다.
0: 아니 왜 자꾸 너가 나서는 거야?
2: 위님이 위험하다잖아. 그러니까 내가 가서 도와야지.
0: 그럼 갈 때 가더라도 전설의 가위맨이 누군지 알려주고 가.
2: 따라와. 전설의 가위맨이 누군지 알게 될 테니까.
0: 정말? 정말이니? 같이 가!
4: 위님! 얼른 소화시켜주세요!
5: 아유, 오늘따라 왜 이렇게 고기가 많이 들어온 거야? 나 혼자서는 소화시키기 힘들 텐데.
4: 위산! 위산!
5: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자, 받아라! 위산! 샤! 위산을 쐈는데도 소화가 되지 않고 그대로잖아. 아유, 나 혼자선 정말 힘든데. 아, 이럴 땐 도와줘 전설의 가위맨.
0: 키위 나와봐. 위님도 전설의 가위맨을 찾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도대체 그게 누구예요?
5: 왔구나. 응?
0: 저요? 그럼 제가 전설의 가위맨이었던 거예요? 아,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지금까지 찾아 헤매고 있었네요.
5: 아이고, 어서 와, 어서 와, 어서 와, 전설의 가위맨. 아, 이 고기들 좀 소화시켜주겠나?
2: 네, 걱정 마세요, 위님.
0: 네? 키위지가 전설의 가위맨이라고? 말도 안 돼! 네가 전설의 가위맨이면 가위는 어디 있는데?
2: 아, 나와라. 황금 가위!
4: 죽었구나!
0: 그게 황금 가위라고?
2: 안 내면 진다 가위 바위.
0: 어!
2: 이겼다.
0: 어, 졌다.

0: 여드 부들부들부들.
1: 키가 가위로 고기를 자르니까 고기가 부들부들해졌잖아.
2: 나 소화 다 됐어요.
3: 자 그럼 어서 소장으로 가거라.
2: 아, 예 알겠습니다.
0: 흐물흐물흐물
1: 키위, 그 가위의 정체가 도대체 뭐야?
4: 이 가위로 말할 것 같으면 고기 단백질을 분해하는 특별한 가위로 안 내면 진다 가위 바위 이겼다
5: 졌다

0: 어? 키위가 가위로 또 고기를 자르니까 고기가 흐물흐물해졌잖아.
1: 나 소화 됐어. 나 비밀을 알았어.
2: 뭔데?
1: 키위는 계속 가위를 내고 있어.
2: 좋았어. 그럼 내가 이번에 가위를 한번 내볼게.
3: 안 내면 진다.
4: 가위바위보.
5: 이겼다. 졌다.
6: 뭐지? 내가 가위를 내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야?
3: 어떻게 되긴. 나와 가위바위보를 하면 단백질인 고기는 무조건 포자기를. 고기를 분해하는 나는 가위를 내게 돼 있다고.
6: 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
1: 네가 가위로만 고기를 상대한다는 그 전설의 가위맨.
4: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고 소화가 안 될 땐 키위가 최고지.
0: 그럼 키위를 한 번도 먹은 적 없는 내 뱃속엔 전설의 가위맨은 없는 거야? 그런 거야?
3: 그런 거야.
0: 나 앞으로는 키위 많이 먹을 거야. 그래서 전설의 가위맨 만날 거라고.
3: 와우, 전설의 가위맨 최고 딱지네.

0: 길이 최고! 꼭 갖고 말 거야.
1: 이어서 최고다 호기심 딱지가 방송됩니다.
2: 이쪽 한 번만 봐주세요.
3: 피해자에게 사과는 하셨습니까?
0: 제발 잡아가지 마세요.
4: 너희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정말 하지 마.
5: 잘못했으면 벌 받아야지.
6: 부모님 쪽으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나?
7: 현 시간부로 16세 미만 SNS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8: 너희들 SNS 하면 안 돼.
9: 스트레스가 좀 많이 쌓여.
10: 왜 우리만 안 되는데요?
2: 카메라 좀 보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11: 촉법소년인데요?

0: 만나는 날. 콩쥐레비 유치원 버스 타고 출발. 우와, 2층에도 앉을 수 있어. 스톱. 친구들 어서 와. 미끄럼틀 타고 슈. 시속 타고 그네 타고. 귀염 포착 콩쥐레비 가방 유치원. 내일 또 만나. 원앤원.
1: 얜 집 없어?
2: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줄게. 물통에 침대 이름표도 뚝딱. 여기가 아기 토끼지.
1: 새 집 생겨서 좋겠다.
2: 좋아 좋아.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3: 파인애플의 비밀. 누나 이거 봐라.
4: 와, 우리 호떡이가 키위를 먹네.
3: 나도 이제 키위 먹었으니까 내 몸에도 전설의 가위맨이 있다.
4: 내 몸에도 전설의 가위맨이 있다.
5: 근데 호떡이도 파인애플은 안 먹지? 그럼 내가 먹을.
3: 어허? 안 먹긴 누가 안 먹어.
4: 우와, 우리 호떡이가 달라졌네. 과일은 입에도 안 대더니. 그래, 뭐든지 다 잘 먹어야 나처럼 예뻐지지. 어? 뭐야? 파인애플 어디 갔어? 왜요?
3: 파인애플이 너무 맛있어.
4: 뭐야, 혼자 다 먹고 욕심쟁이. 왜? 파인애플 맛있다고? 나도 알거든. 파인애플 나도 먹고 싶었는데.
3: 아니. 혀가 따끔따끔 아파.
4: 뭐? 한꺼번에 많이 먹어서 혀 씹은 거 아니야?
3: 안 씹었어. 파인애플이랑 키위를 먹었을 뿐인데 왜 혀가 따끔따끔 아픈 거야? 왜 혀가 따끔따끔 아픈 거냐고.
6: 호빠, 우리 좀 꺼내줘.
7: 꺼내달라고.

0: 하시는 거야?
1: 호빵아, 나 억울해. 나보고 위험한 음식이라면서 잡아가뒀어.
2: 나도 정말 억울해.
3: 여기 억울하지 않은 음식이 어딨어. 나도 억울해.
4: 고기, 넌 소화불량제로 잡혀온 거잖아.
3: 아이, 누군 소화불량 일으키고 싶어서 일으킨 줄 알아? 호떡이가 한꺼번에 많이 먹는 바람에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조용, 조용, 조용!
1: 조용.
0: 누구세요?
5: 나. 호떡이 몸속으로 들어온 위험한 음식을 특별 관리 단속하는 다지켜 관리소장이다.
0: 아, 다지켜 관리소장님. 근데 키위랑 파인애플은 왜 여기 잡혀온 거예요?
5: 아, 조금 전 입안 혀 세포님이 쓰러지셨기 때문이지.
0: 네? 아, 그래서 호떡이 혀가 따끔따끔 아팠던 거구나.
5: 혀 세포님이 쓰러진 곳에서 키위와 파인애플을 봤다는 목격자들이 있었다. 그렇다는 건 키위와 파인애플이 범인으로...
1: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저 누군지 모르세요? 전설의 가위맨이라고요. 절 범인 취급하시면...
5: 조용, 조용! 범인인지 아닌지는 차차 밝혀지겠지. 그때까지 반성하고 있어!
0: 이거 진짜 효세포님을 쓰러뜨렸던 거야?
1: 모르겠어. 내가 입안을 지나가고 난 후에 쓰러졌다는 얘기만 들었어.
2: 효세포님, 나랑 신나게 춤추고 놀았었는데 쓰러지실 줄이야.
0: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내가 가서 알아보고 올게.
3: 근데 진짜 춤만 춘 거 맞아?
4: 맞거든?
6: 효세포님, 정신 좀 차려보세요.
2: 정신 좀 놓으면 안 돼요.
0: 침원장님, 어금니님, 효세포님이 다치셨다면서요? 와, 많이 다치셨잖아요. 의사세포님.
7: 내 몸에 몸에 내 몸에 몸. 의사세포 왔습니다. 효세포님, 어디가 어떻게 아프십니까? 따끔따끔 병이네요. 상처가 오래 가겠는데요?
0: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8: 안녕하십니까, 키위입니다.
9: 입속의 온걸 환영합니다.
2: 어금니가 잘게 씹어주겠소.

0: 천이만 가볼게요.
1: 그래, 잘 가, 키위!
2: 안녕! 어, 새콤달콤한 게 또 왔으면 좋겠네요.
3: 안녕하십니까? 파인애플입니다.

0: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1: 파인애플 잘 가.
0: 션.
2: 현대포님 왜 이러세요?
3: 나는 씹고 심 원장님은 함께 춤을 추고 터세포님은 맛을 봤을 뿐인데 갑자기 쓰러졌다니까.
4: 이럴 수가.
5: 어머나 어머나, 여기 혀세포님 몸에 난 이 상처, 혹시 어금니가 씹은 거 아닙니까?
6: 그런 거예요?
3: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키위랑 파인애플만 씹었다고요. 아무리 많은 음식이 한꺼번에 몰려와도 단 한 번도 혀세포를 친 적이 없다니까요. 그게 바로 이 어금니의 자랑이라고요. 아, 근데 제가 왜요?
4: 하긴 이건 어금니님 말씀이 맞아요. 호떡인 큰 빵을 한 입에 넣고 먹어도 절대 혀를 씹은 적이 없으니까요.
6: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5: 자세히 보니 혀세포님 몸에 생긴 이 상처는 가위로 자른 거네요?
3: 에? 가위로 자른다고요? 저 이 입안에 가위를 든 자를 알고 있습니다.
6: 저도 압니다.
4: 누구?
2: 아밀레이스 원장님?
7: 밀레이스? 무슨 일이시죠?
4: 가위!
7: 어머나, 혀세포님은 왜 여기에?
5: 아밀레이스 원장님이 그 가위로 혀세포님을 쓰러뜨린 건가요?
4: 그런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7: 내가 가위를 들고 있긴 하지만 나는 이 가위로 밥, 빵, 면 같은 탄수화물만 커트가 기가 막히게 자른다고요.
5: 잠깐, 방금 들어온 음식이 뭐라고 하셨죠?
3: 그게 키위랑 파인애플.
7: 키위, 파인애플은 탄수화물이 아니라서 내가 자르고 싶어도 자를 수가 없다고요. 아시겠어요?
6: 어금니님, 어떻게 된 거죠?
3: 아니, 저는 그냥 그 의사세포님이 가위로 자른 것 같다고 하셔. 아니, 팀 원장님도 같이 의심하셨잖아요.
6: 제가 언제요?
7: 어떻게 이 아밀레이스를 의심하실 수가 있습니까? 몹시 서운합니다.
2: 미안합니다.
4: 그렇다면 누가 혀세포님을 쓰러뜨린 걸까요?
7: 나도 아니고, 팀원장님도 아니고, 어금니님도 아니라면 범인은 딱 나왔네요. 가위를 가진 또 다른 자.
6: 천사의 가위맨에게도 가위가 있잖아요.
3: 맞네요. 그렇다면 범인은
2: 천사의 가위맨.
7: 나 진짜 억울해. 혀세포님을 쓰러뜨리지 않았다고.
8: 억울하지? 그럼 우리 여기서 탈출할까?
7: 도망치자는 거야?
8: 있지. 아니, 파인애플 넌 빠져. 키위, 난 네가 전설의 가위맨이라는 거 다 알아.
7: 어떻게 알았어?
3: 있지, 나도.
8: 아유, 파인애플 너 있는 거 알아. 근데 내가 지금 키위랑 얘기 중이잖아.
6: 키위, 네가 날 가위로 흐물흐물하게 만들어주면 내가 철창 밖으로 빠져나가서 널 꺼내줄게.
7: 정말? 근데 난 진짜 혀세포님을 쓰러뜨리지 않았어. 곧 풀려날 거라고. 근데 괜히 탈출했다가.
3: 내가 해줄게.
8: 파인애플, 네가 어떻게
3: 해? 어? 나도 있어, 황금 가위. 짠!
8: 아, 눈부셔.
3: 키위, 너 전설의 가위맨이라고 했나?
9: 난 슈퍼 울트라 초강력 쌍둥쌍둥맨이다.
7: 오, 신이시여.
10: 슈퍼 울트라 초강력 쌍둥쌍둥맨이시여. 미처 몰라본 점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9: 고개를 들라, 고기여. 오늘 우린 여기서 탈출한다.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이겼다.
10: 간단하게 탈출 성공! 나오십시오! 슈퍼 울트라 초강력 쌍둥쌍둥맨이시여!
9: 좋았어! 가자!
10: 가시죠!
4: 키위, 저야? 효세포님을 쓰러뜨린 범인!
7: 범인은 파인애플이었어.
4: 뭐라고? 파인애플한테도 가위가 있어?
7: 내 가위보다 훨씬 강력했어. 고기를 한 방에 흐물흐물하게 만들어서 도망쳤어.
4: 헛! 뭐라고?
10: 이 녀석들!
11: 놔! 뭐라고?
10: 놓으세요!
12: 감히 내 허락도 없이 도망을 치다니!
10: 너무 빨리 잡혀버렸네. 괜히 탈출했어!
4: 파인애플! 효세포님을 쓰러뜨린 게 너야?
11: 아, 그게 나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효세포님이 단백질로 돼 있는지 몰랐지.

0: 안 내면 신고 가위바위보. 가볼게요. 슝. 내 가위가 살짝 닿기만 했는데 쓰러지셨어.
1: 현세포님.
0: 호떡이가 파인애플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는 바람에 제 가위가 좀 세진 상태였거든요.
2: 아, 그랬구나.
3: 파인애플, 너 정말 위험한 과일이구나.
0: 아니에요. 아, 파인애플은 한꺼번에 많이 먹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그리고 불고기를 만들 때 절을 넣으면 고기가 야들야들해져서 얼마나 맛있게요. 그리고 익으면 제 가위가 사라지니까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2: 아, 그렇구나. 우와, 파인애플 최고 딱지가 생겼네.
3: 자, 그럼 이제 범인도 잡았으니 키위는 나오고 파인애플 들어가. 뭐해? 너도 들어가!

0: 이어서 지구 영웅 번개맨이 방송됩니다.
1: 빠르게 달리는 킥보드.
2: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빠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빠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빠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3: 뮤지컬 레인보우 버블잼이 돌아왔다. 크리스탈 버블잼을 모아 전설의 악보를 완성하라. 비너공주들이 펼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 새로운 음악과 내용, 신나는 객석 플레이까지. 지금 바로 예매하세요.
4: 스마트 패드 터치! 터치해 터치해 그리면 움직여! 말로 해 애플 잘한다! 터치로 말로 카메라로 어! 스마트 패드.
5: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6: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7: 지당하신 말씀.
6: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혹시 작은 까만 보석 가지고 있는 사람 있어요?
1: 암흑보석이요? 이상한 악당들이 그랬어. 암흑보석 내놓으시지.
2: 전 그런 거 없어요.
3: 저도요.
4: 저도요.
0: 좋아요. 혹시라도 암흑보석을 보게 되면 선생님한테 꼭 이야기하기. 꼭.
5: 그래. 오늘은 꼭 흠모기쌤한테 사실대로 말씀드리자. 꼭.
6: 5화 비밀 비밀 비밀.
7: 야, 야, 개매나. 그렇게 많이 보고 있으면 나오던 똥도 쏙 들어가거든.
0: 알았어. 야, 근데 좀만 빨리 싸우면 안 되냐? 나 지각하게 생겼어. 오, 사랑아.
5: 어? 한번 개쌤.
0: 사랑이 왜? 뭐 할 말 있어?
5: 저 번개쌤
4: 지구 위에 기미로 잔뜩 깨봐.
5: 암흑보석이 이렇게 재밌는데 번개쌤한테 꼭 들어야 하나?
4: 그게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0: 어, 얜 핑키야. 아유, 또 엄청 쌌네.
4: 귀엽다. 핑키야, 또 만나. 쌤, 이따 봬요.
0: 어, 어.

0: 사랑이가 하려던 말이 그 말이 아닌 것 같은데.
1: 자자,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짜자잔, 바로 임금님께는 당나귀 귀인. 자, 임금님에게는 아주 커다란 비밀 하나가 있었어요.
2: 아, 아무 부서 어떡하지? 누구한테 좀 털어놓고 싶다.
3: 오, 비밀 말해서 시원했겠네.
2: 이한테 말해볼까?
4: 왜? 뭔데?
2: 무슨? 김태평, 나 너한테 비밀 하나.
4: 비밀? 눈치챘구나. 나 비밀 있는 거.
2: 뭐? 너도 비밀 있어?
4: 그 비밀이 좋아하는 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이란 건 말할 수 없지만.
2: 아, 그럼 좋아하는 친구가 누군지 대답 못하겠네?
4: 당연하지. 그게 한지구라는 건 절대 말할 수 없지.
5: 엉덩이가 축축해. 뭐지?
4: 우와!

0: 어쩌래. 됐고! 내 비밀도 좀 들어주다.
1: 나 사실 암흑 보석을...
0: 에? 어디 갔어?
1: 와, 김태평. 저렇게 빠는 거 처음 보네.
0: 꿍이다. 어?
2: 죄송합니다, 조그마왕님. 저렇게 쌩쌩 달리길래 우린 조그마가 암흑 보석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지 뭡니까?
3: 잠깐, 좀 전으로 돌려보지.
4: 네, 조그마왕님, 잠깐만요. 여기.
3: 먼저, 확대, 확대.
4: 네.
3: 저 촌스러운 뾰족머리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2: 아직도 저런 머리를 하는 사람은?
3: 아, 번개맨밖에 없지! 띡띡!
2: 번개맨과 한 번개...
4: 같은 미용실에 다니는 걸지도?
2: 그럴지도?
3: 아니, 그게 아니지! 저 둘, 같은 사람일 수도 있지!
4: 그런 거였구나!
3: 만약 저 뾰족머리가 번개맨이라면 우리의 작전도 달라져야 하지. 당장 알아보도록.
5: 찍찍찍!
4: 네, 네, 조그마왕님!
6: 개맨이가 혼자 다니지 말라고 했지만 미모 관리하려면 햇빛 좀 받아줘야 한다고.
0: 어? 핑키!
6: 나한테 귀엽다고 했던 친구잖아!
0: 핑키, 너 왜 나와 있어? 혼자 막 돌아다녀도 돼? 알았어. 너 혼자 나온 거 한마디만 내 비밀로 해줄게. 내 비밀도 말해줄까? 사실 나 지금 엄청 신기한 거 갖고 있거든? 근데 그거 어찌 할지 모르겠어. 그 엄청 신기한 게 뭐냐면... 아니야! 아! 내가 집에서 그것만 갖고 올게! 기다려!
6: 엄청 신기한...

0: 신기한 거? 그게 뭐지?
1: 잡았다!
2: 나는 누구야? 전화! 불러오라고!
3: 됐다!
1: 알지?
3: 모르지? 멀리 멀리 가지!
2: 니들 뭐야?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1: 까먹멍해. 이제 우리의 계획을 말해주지. 우리가 이렇게 멀리 왔으니 한번개는 너를 찾을 수가 없지.
3: 하지만 만약 한번개가 번개맨이라면
4: 초능력을 발휘해 여기 찾아오겠지.
2: 도와줘.
5: 아, 퇴근. 어? 이게 무슨 일이야? 핑키야, 위험해. 이제.
6: 어? 핑키. 핑키 토리잖아. 누가 핑키를 데려갔나 봐. 아, 핑키 어딨어? 핑키.
5: 핑키야.
6: 핑키야.
5: 핑키야.
6: 핑키야.
5: 쏴. 핑키.
6: 핑키.
5: 금방 갈게. 기다려. 핑키! 괜찮아?
2: 개맨아, 난 어. 괜찮아.
5: 어떻게 된 거야?
2: 아까부터 놈들이 안 보여. 이상한 짓을 꾸미고 있을지 몰라.
6: 어? 번개맨?
7: 나와!
5: 알지 모르지? 또 너희들이야? 이번에 또 무슨 속셈이야?
1: 사람 잘못 봤지? 나는 꽁지.
3: 나는 팥지. 그럼 이만.
5: 그걸 속겠니? 감히 소중한 내 친구를 함부로 데려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번개. 너 또한 그냥 둘 수 없지.
3: 예? 잠깐! 짜잔! 업그레이드 레인보우 똥 폭탄! 번개맨, 항복하시지? 안 그럼, 이 강아지 얼굴에 똥 폭탄을 묵직빡치기 터뜨릴 테지!
2: 남의 똥 냄새는 싫다고!
5: 어쩌지?
1: 얼른 우리 앞에 무릎 꿇으시지.
3: 어? 안 해? 좋아. 그럼 5,
1: 4,
3: 3, 2,
6: 안 돼. 아이디 핑계 바뀌어라.
3: 업그레이드 레인보우 똥 폭탄.
5: 피키! 괜찮아? 다행이다.
1: 일단 도망가서.
3: 괜찮아?
1: 너 어제 뭘 먹은 거야?
5: 다행이다. 당신! 자, 우리도 이제 집에 가자. 자. 살아가. 너 여기는 어떻게 언제부터 여기 있었니? 설마 다 봤어?
6: 응, 다 봐요.
5: 아니 뭐
7: 이거 핑키 들고 가져왔는데 핑키 맛있게 먹어.
5: 핑키, 사랑이가 다 봤을까? 내가 번개맨에서 한 번개로 변신하는 거.
0: 그건 모르겠고, 개맨이 너 기술 많이 늘었더라. 아까 알지랑 나랑 자리 뿅 바꾼 거, 그거 어떻게 한 거야?
5: 몰라,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야. 사랑이가 다 봤으면 어떡하지?
0: 네가 안 했다고 그럼 누가? 설마 사랑이가?
4: 한봉기 쌤, 애들 간식 부탁해요.
7: 사랑아, 그거 알아? 번개초원에 엄청난 비밀.
5: 내가 번개맨이란 비밀?
7: 내가 안목보다 갖고 있던 비밀? 무슨 비밀? 태평이가 있지.
5: 내 얘기가 아니구나.
7: 휴, 내 얘기가 아니구나. 비밀? 무슨 비밀?
8: 지구야, 이거 태평이한테 비밀인데 태평이가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바로
7: 하늘아! 그러면 안 돼. 친구 비밀은 지켜줘야지.
5: 사랑이가 저렇게 생각하니 다행이네.
7: 번개쌤, 전 빵 두 개 먹어도 되죠?
5: 어?
7: 전 특별히 빵 두 개 먹어도 되잖아요. 그쵸, 번개쌤? 아니, 번개맨?
9: 빵은 하나씩 먹는 게 규칙인데?
10: 맞아, 왜 너만 두 개 먹어?
9: 그런 거 없어.
7: 번개쌤, 하나씩 맞죠?
9: 규칙이잖아요.
5: 사랑이가 다 봤어. 내가 번개맨인 건 다 봤어.
7: 나도 태웠던 사줘.
10: 5g은 나보다 크든가?
7: 아빠, 가요. 나는 왜 빨리 안 커? 언니보다 훨씬 더 크고 싶다. 힝. 뭐지?
11: 이어서 지구 영웅 번개맨이 방송됩니다.
12: 짜잔! 특별한 정 통통 치즈 카드를 두 장이나.
13: 냠냠 시티 외곽에서 레시피 스톤이 발견됐어요. 악당이 시민들 틈에 숨어 레시피 스톤을 노릴 수 있으니 조심해요.
12: 맡겨주세요. 그동안 냠냠 카드도 잔뜩 모았거든요. 슈퍼젯 메카탄타! 미라클 루나! 냠냠시티의 위기가 오면 영웅이 나타난다!
14: 이제 레시피 스톤만 있으면 악당의 왕이 될 수 있다!
12: 안 돼!
14: 뚱뚱치킨 슈퍼즈를 잡아! 빨리 레시피 스톤 내놔!
12: 메카탄타! 레시피 스톤을 가져와야 해! 어떤 악당도 우리한테는 어림없다! 슈퍼 요로는 어떤 상황에도 겁먹지 않아! 어서 출동하자! 히앗!
15: 빠르게 달리는 킥보드!
16: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빠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빠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빠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17: 엑스트레이 엑스파이터 카봇 엑스! 카봇 기사트리오 그랜드 카봇 엑스! 하늘의 창 캐논 엑스와 그랜드 카봇 엑스가 합체하여 탄생! 최강 용사 카봇 그랜드 카봇 GX! 키트갈, 코드갈, 헤트롤 가이즈 플러스! 최강 형사 카봇 헤트롤 가이즈! 옥스포드, 하운, 스와트.
18: 성공이다.
19: 착한 발생.
18: 도망쳐.

0: 모드로 확인. 수업 출동. 기동 전투차 진입. 야호! 꼼짝마! 사건 종료. 수업 복습.
1: 레오미, 네, 주인님.
2: 제스처로 교감하고 기능을 코딩해요. 내 말을 알아듣는 AI 로봇 레오미.
1: I'm so happy to see you. 3 더하기 8은 11. 정답입니다.
2: 똑똑한 AI 로봇 레오미. 코딩 로봇 사이언, 오토 로봇 파릴라. 로봇 사이언, 1&1.
3: 안녕 친구들. 알지 모르지 녀석들이 핑키를 납치했지만
4: 용서 할 수 없어.
3: 예? 무사히 앞당을 몰리치고 핑키를 구했어. 그런데 내가 한 번개로 변신하는 모습을 사랑이가 보고만 거야. 나 어떡하지? 6화 사랑이는 7살 아니 70살? 사랑이 이 녀석.
5: 공개쌤, 전 빵 두 개 먹어도 되죠? 전 흰우유 말고 초코우유 먹고 싶은데. 전 특별히 번개 두 장 두 개 찍어주세요.
3: 해피키, 사랑이가 내 비밀을 약점으로 잡고 날 쥐락펴락하고 있어.
6: 사랑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3: 사랑이 기억 지워야겠지? 오케이. 그래, 진작 이렇게 했어야 됐어. 핑키, 나 간다.
6: 개맨아, 지금 너만 불안한 게 아니야.
5: 나 지금 엄청 신기한 거 갖고 있거든? 아니야.
6: 사랑이도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 같다고.
3: 네? 사랑이가 감기에 걸려서 오늘 유치원에 못 나온다고요?
7: 뭐 그렇게 심한 건 아니고 애들한테 옮길까 봐. 아버님께서 하루 쉬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3: 아, 사랑이 빨리 만나야 하는데.
8: 자, 우리 사랑이 감기약 먹을 시간이에요. 자자자자. 아, 꿀꺽. 됐다.
5: 아빠, 새로 산 거 딱 맞는다.
8: 이야, 멋지다, 우리 딸. 우리 희망이 요즘처럼 이렇게 쑥쑥쑥 크면은 이 옷도 얼마 못 입겠다, 야.
5: 그니까, 너 사랑 좋겠네. 쑥쑥 크는 이 언니 덕분에 금방 네 옷 되잖아. 그게 뭐가 좋아? 언니 옷 취향 진짜 별로거든. 아빠, 나도 새 옷 좀 사줘.
8: 사랑아, 우리 사랑이는 옷 욕심 말고 건강 욕심 좀 내보면 어떨까요? 밤에 늦게 자니까 키도 안 크고 감기 걸리고 그러는 거야.
5: 맞아. 억울하면 나보다 크든가? 아빠, 가요.
8: 어, 그래, 이마가. 어, 사랑아, 쉬고 있어. 어, 늦겠다. 얼른 가자. 얼른 갑시다. 늦겠다.
5: 나는 왜 빨리 안 커? 언니만큼, 아니, 언니보다 훨씬 더 크고 싶다. 힝. 언니보다 훨씬 더 크고 싶다.

0: 오, 대박. 오. 암흑보석, 네가 또 한 건 했구나.
1: 달라. 키가 커지니까 공기부터 달라. 어른들만 마신다는 커피?
2: 응원하시는 음료 나왔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이제 나도 커피 마시는 어른.
3: 아, 언니, 이거 커피 왜 이렇게 써요? 아, 역시 우유가 최고라니까.
1: 어?

소리는? 오, 오름땡. 나도 같이 하고 싶다. 지구가 술래인가 보네.

0: 김태평 너 왜 일부러 잡혀? 너 슬라하고 싶어서 그래?
1: 왜 그러는지 나는 알지!
2: 누구세요?
1: 네? 저 노사랑...
2: 언니?
1: 어, 맞아요! 노사랑 언니!
2: 어, 저 그런데 사랑이는 오늘 감기에 걸려서 유치원에 못 나왔어요.
1: 지금은 약 먹어서 괜찮아요. 콧물만 좀 나고. 아, 근데요, 저 친구들이랑 같이 놀아도 되죠? 이거.
2: 아, 이게 뭐. 아, 잠깐만. 저기요! 아, 나.
3: 대신?
4: 역시. 내 예상대로 번개맨이 한 번개였어. 그렇다면 우리의 전략도 변해야 하지. 안 그래? 찍지?
5: 당연하죠. 조그마 왕님. 이야.
6: 조그마 왕님. 조그마. 저입니다. 알지?
7: 뭐를 했지? 정신 좀 차리십시오.
4: 내가 지금 놀라서 기절한 게 아니지. 잠깐 졸았을 뿐이지.
6: 아, 그럼요. 우리 조그마우님이 이 고양이 따위로 기절하실 분이 아니다냐.
4: 근데 고양이로 변신은 왜 한 거지?
8: 아, 이렇게 변장을 해야 번개맨이 우리가 악당인 줄 모르지 않겠습니까?
4: 번개맨이 니들처럼 멍청하면 좋을 텐데.
6: 치치.
1: 이번엔 내가 술래 시작!
2: 이제 얼음땡놀이는 끝내고 다음에는 공룡 이름 대기 할까요?
0: 좋아요.
1: 에이, 한 번개쌤 너무 모르신다. 공룡 이름 대기는 모범이나 좋아하지 요즘 애들은 경찰 도둑놀이 뭐 그런 거 좋아한다고요.
9: 우와, 맞아요.
0: 언니는 우리 애들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9: 어떻게 알긴 애들 마음은 애가 알지.
2: 아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자, 이제는 실내 놀이할 시간이에요. 오늘은 구슬로 팔찌 만들기 할 거예요. 그럼 이만.
6: 팔찌 만들기? 나도 하고 싶어.
1: 안 되겠어. 나 7살로 돌아갈래! 망가진 건 아니겠지?

0: 난 봤다옹. 나이가 확 들어버리는 마법.
1: 그보다 중요한 건 손에 있는 거. 저거. 암흑 보석이 확실하지. 아니, 확실하다옹.
2: 너 늙어버리면 어떡하냐고.
3: 아유, 속상하시죠, 어머니. 하루아침에 없던 주름이 자글자글 막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 패션이랑 헤어가 정말 영하시다.
4: 나보고 어머니?
3: 저 입학상담하러 오신 거 맞죠? 그럼 우리 들어가서 말씀 나누실까요? 어머니! 어머니! 늦둥이 다니기 딱이라니까.
5: 안녕히 계세요.
3: 어머니!
1: 간다!
2: 제발! 나 다시 7살로 되돌려줘!
6: 돌려달란 말이야!
1: 저기다!
2: 깜짝이야!
6: 아줌마! 우린 다 봤다.
0: 암흑보석 내 노랑!
2: 딱 이런 거 모르거든요.
0: 거기 사람!

0: 수술을 열어야 하는데. 근데
1: 나 어떡해.
2: 저기 있다.
3: 당장 쳐봐.
0: 이젠 다 끝났어.
4: 그만해.
5: 봉개맨,
3: 우린 악당이 아니다.
6: 야옹이다. 뽀삐 뽀삐 뽀삐 야옹.
7: 내가 웬만하면 귀엽게 봐주고 싶은데 할머니를 괴롭혀?
6: 할머니라니. 할머니가 아니라. 어? 할머니네?
7: 과거에. 예?

0: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 손 잡고 천천히 일어나 보세요. 어?
1: 전 특별히 번개도장 두 개 찍어주세요.
0: 이 도장은? 혹시...
2: 아니에요.
0: 아니, 저기 할머니! 잠시만요!
1: 나 이제 어떡해. 아빠, 엄마, 언니도 나 못 알아보면 나 어떡해.
3: 사랑아, 너 아픈 애가 어디를 이렇게 돌아다녀?
1: 아빠, 나 지금 7살이야?
3: 어? 그럼 너가 7살이지 몇 살이야? 빨리 들어가자. 몸 좀 괜찮아?
1: 휴, 다행이다. 나 내가 7살이라 너무 좋아.
0: 피키. 오늘 좀 이상한 일이 있었거든? 아니, 내가 어떤 할머니를 도와드리는데 그 할머니가 꼭...
4: 사랑이 같았어?
0: 뭐야, 어떻게 알았어?
4: 일곱 살짜리가 할머니가 되는 건 사랑이만 할 수 있지. 암흑 보석으로.
0: 뭐?